0: 이렇게 자라고 하지.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이에요.
1: 진짜 신기한 게 이 식물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은 걔가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더라고요.
0: 진짜 반응을 한다는 얘기도 저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네네.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이상하게 키우면 계속 죽어요.
1: 저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별명이 식물 킬러예요.
0: 오 마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화초에 물을 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같이 즐기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이가 식물한테 뭔가를 준다는 건데 뭘 주겠어요?
1: 물 줘야죠.
0: 그렇습니다. 자,
1: 에.
0: 그것을 영어로 일단은 가볍게 가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턴 기억할게요, 아빠. 라고 얘기를
1: 아,
0: 합니다.
1: 맞아요. 이게 식물한테 물 며칠 안 주면요. 금방
0: 아,
1: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0: 벌써 확 나오죠. 그렇다고 또 물을 너무 자주 줘도 안 되죠.
1: 아,
0: 그렇죠?
1: 과습하면 또안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아, 이거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0: 자, 영어로 다 바꿔 볼 거고요.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Water.
0: You were supposed to water it.
1: 이거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지금.
0: Sorry? Speak English to
1: Yes.
0: Daddy.
1: My daddy. 한국말이 늘지를 않아요.
0: Sorry?
1: Sorry. Oh, I forgot. I'll give water to my plant.
0: Oh,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What?
0: Like, oh, I forgot.
1: 어?
0: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1: Survive.
0: water.
1: 와, 야.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0: What?
1: From now,
0: Yeah?
1: I remember. Water important for plant. Okay?
0: You'll remember from now on?
1: Yes.
0: Okay. 아이고, 결국에는 또
1: 네.
0: 꽃 죽여가지고
1: 아,
0: 그 꽃병만
1: 그러니까요.
0: 덩그러니 남았다는
1: 이
0: 소문이.
1: 식물 킬러라는 별명의 그 과오를 좀 벗고 싶어요. 오늘 이걸 좀 배우면서, 예.
0: 이거 배우면 영어 배우면 이상하게 식물도 잘
1: 오케이,
0: 살아납니다.
1: 오케이.
0: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도 즐기면서 영어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3: Oops, I forgot. I'll do it now.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3: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엄마 혹은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이 화초에 물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1: 오.
0: 지금 화초가 약간 힘을 이제 못
1: 그렇지.
0: 쓰고 있는 거예요.
1: 아, 어떡해. You were supposed to, this plant.
0: 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1: 어서 많이
0: 네,
1: 봤는데.
0: 보긴
1: Be
0: 했는데.
1: supposed to, 뭐 외웠던 기억도 나는데.
0: Right.
1: 왠지 이게 동사니까 뭐 하기로 됐잖아.
0: 오케이.
1: 이건가 봐요.
0: Okay. 알라이트.
1: 예. 근데 물을 줘야 되는 거니까, to.
0: 물 주는 게 영어로 뭘까요?
1: 어?
0: 물 주다.
1: 이거 하나로 안될것 같은데요?
0: 여러 개로 나눠서 쓰셔도
1: 그럴까요?
0: 괜찮습니다.
1: 그러면은 물을 붓다, 물을 주다, 물을 주는 거니까 give water 할까요?
0: 오케이.
1: 예, give 그 water은 또셀수 없으니까 some water. 너무 길어지는데요? 예, give some water.
0: 오케이.
1: This plant.
0: 오케이. 자, you were supposed to give some water. 그다음에 this plant. 자, 생각보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just water. Yes. water는 물 아닌가요? 할수 있어요.
1: 명사잖아요.
0: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지만 water 자체가 물을 주답니다.
1: 아, 그래요?
0: 엄청 희한하죠. 그렇죠. 식물에 물을 준다라고 할때 water something.

0: give를 쓴다고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굳이 만들어야 된다면 give some water to this plant. 이런 식으로 to 같은 게 들어가야겠죠. 아. So 그냥 water 앞으로 동사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plant가 나왔는데 저게 뭐죠?
1: plant 식물.
0: 맞습니다. plant는 식물이고요. 네. 혹시 참고로 나중에 공장이란 뜻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공장 factory 아니에요?
0: factory도 있지만 plant

0: 겠죠, 그렇죠? 네네네. Right plant.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고서 한 번에 이해 못할 걸 전 알고 가져온 거예요.
1: 너무 그쵸? 낯설어요.
0: 이거는 제가 패턴을 없는 거에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문법을 네. 기반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을 모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세트 중에서도 1위입니다, 1위.
1: 아.
0: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Be supposed to라고 하는 거. 아마 문법책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1: 학창시절 진짜 많이 외웠던 기억은 나는데.
0: Right?
1: 네, okay.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요.
0: Right. So I am supposed to, you are supposed to, she is supposed to, be supposed to do something. 이거는 원래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Right? 그래서 나 내일 학교 가기로 돼 있는데 너 그 사람 깨워주기로 되어 있지 않니?
1: 그쵸.
0: 이런 식으로 원래 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느낌 자체가 의역이 되면 해야 한다처럼 될 때가 있어요.
1: 몰랐는데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하니까 너 water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1: 네네네.
0: 의역을 좀 하면 줬어야지.
1: 그쵸.
0: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아 이거를 뭐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원래 suppose가 저 사람이 저러겠거니 하고 내가 suppose 한다는 건 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1: 아...
0: Right?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suppose를 하니까 그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가 돼야 되기는 하는데
1: 네.
0: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해도 이거는 아까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So I'm supposed to go there 이러면 나 원래 거기 가기로 돼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번에 뭐 쭉쭉 안 나와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하기로 돼 있는데 나 아직도 안 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그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1: I was
0: 현재형으로 나 I 하기로 돼 있다.
1: 네, I am supposed to call him.
0: That's it.
1: 네.
0: I'm supposed to call him. 이러면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혹은 하기로 되어 있는데. Alright? 자, 시제를 이번에는 바꿔 볼게요. 과거형으로.
1: 네.
0: 너 거기 가기로 돼 있었잖아. 너 몰랐어? 그럼 진짜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 가기로 돼 있었어 거기.
1: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0: 그렇죠. You were 과거니까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But you didn't.
1: Yeah.
0: 이런 느낌. 근데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리잖아요.
1: 어떡해?
0: 오 이런 느낌.
1: 저도 이런 적 너무 많아서.
0: 아 저도 그런
1: 느낌. 끔찍해요.
0: I know.
1: Yeah.
0: So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am supposed to call him.
1: I am supposed to call him.
0: Hey,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1: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0: All right. 자, 응용으로 질문형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주어하고 비동사만 위치만 바꾸면 되겠죠?
1: 네.
0: 자, 내가 그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어?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돼?
1: Am I supposed to call him?
0: That's it.
1: Ooh.
0: Am I supposed to call him?
1: 아.
0: Yeah, you are.
1: Yes.
0: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단 말이죠. Okay, so 여기서는 너 과거에 water 해주기로 돼 있었어. 근데 왜 안 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0: 자, 이랬을 때 아이는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1: 아하. 쿨한데요?
0: 좀 줄게요.
1: 예, 지금 줘버리고 말면 되니까.
0: 네.
1: 깜빡 잊은 거니까요. Oops, I forgot 할게요.
0: 어허.
1: 나 잊었어요.
0: Forget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1: 과거로요.
0: 오케이,
1: 예.
0: So, oops, I forgot. I'll do it now. 정답.
1: 오.
0: Perfect. Very, very nice. Forget은 있다, 깜빡하다. 근데 현재형으로 쓰면 저는 깜빡해요. 엄청 어색하죠, 그렇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잊었다, 과거형으로 쓴 거고요. 자, 이 뒤에 I'll 이라고 돼 있는데
1: 네.
0: 이거 풀이하면 뭐죠?
1: I will.
0: I will. 이것을 줄인 게 I'll. 이렇게 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여기서 will 나왔네요. 그렇죠?
1: 네.
0: will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한 5,500번 강조하지만은요. will은 시제로 보는 것보다는 의지로 보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will 동사원형 하면 순간적인 의지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의지 강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순간적으로 지금 의지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0: 보통 있잖아요. 뭐 어린아이들이 나는 슈퍼맨이 될 거야. 이거는
1: 네.
0: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1: 뭐
0: 스페시픽한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 음흠.
0: 나 그 학원 다녀서 날아가는 학원 다니고 뭐 좀 이런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럴 때는 I'll be a Superman. 오. 나 슈퍼맨 될래. 이런 네. 느낌이에요. 순간적으로 정해서. 네. Alright. So, will. 예를 들어서.

0: 내가 너 팔로우 할게. 친구한테. 내가 너 팔로우 할게. 순간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1: Oh, I follow you.
0: I'll follow you. There you go.
1: Mm-hmm.
0: How about this? 내가 너한테 뭐좀 사줄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1: 네.
0: 의지만 얘기한 거예요. 자, 나는 너에게 사줄게. 그다음 무언가. 그러면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1: I'll buy you something.
0: Yes. I'll buy you something. 바꿔도 돼요. I'll buy something for you.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과거에 내가 사주려고 원래 계획했었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걸 쓴다면 I'm going to buy를 쓸 겁니다. 오케이, 그건 나중에 또.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You know what? I'll buy you something.
1: 우와.
0: 네, 지금 딱 정한 느낌 들죠?
1: 네.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ill follow you.
1: I'll follow you.
0: I will buy you something.
1: I'll buy you something.
0: Alright. 자, 제가 지금 방금 be going to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하기는 해요. 그래서 크게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will, 이건 사전 계획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의지,
1: 갑자기 하고 싶은.
0: 정해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1: 네.
0: 하는 얘기를 보통 will 쓰고요. 그리고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
1: 네.
0: 그렇게 할 거다, 이룰 거야 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그런 느낌.
1: 약간은 계획적이고.
0: 맞아요. 그래서 뭐 슬기 씨한테 제가 뭐 얘기를 하다 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이거는 순간적으로 정해서 의지를 전달한 거죠?
1: 저 너무 싫어해요. 토크 계속 해야 되는데.
0: 아, 오케이.
1: 전화로 끊으려고.
0: 오케이. 아, I'll call you later.
1: 예.
0: 근데 만약에 제가 원래 전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계획 전달을 하려면, you know what? I'm going to call you later, okay? So make sure you pick up the phone. 나 나중에 전화할 거니까 너 전화 받아야 돼.
1: 꼭
0: 내가
1: 받아.
0: 근데 이 계획은 내가 미리 생각했던 거야. 이런 뉘앙스 차이가 살짝
1: 네,
0: 있게 돼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So 여기서는, 아, 지금 줄게요. 이런 느낌.
1: 아하.
0: Right. 자, 읽어볼게요. Oops, I forgot. I'll do it now.
1: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Oops, I forgot. I'll do it now.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자, 이랬더니 이거 듣고서 아이고? 그러니까 뭔지 알죠?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화초는 물 없이는 못 살아.
1: 그쵸.
0: 네.
1: Oops. It can't without water.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물 없이는 살수 없다니까.
0: 네.
1: Can't live 해야겠네요.
0: 라이브
1: 예.
0: 맙소사 맙소사
1: 왜요? 살
0: 맙소사
1: 수 없어.
0: 살수 없다고 without
1: 네.
0: water, right? 자, 정답. 네.
1: 왜요?
0: 자, 일단은 hold on. 라이브를 LIV는 맞아요. 그걸 쓰려고 해도
1: 네.
0: 가능한데 live라고 해야
1: 아,
0: 되나요?
1: 리브군요.
0: 라이브 쇼를 좋아하시나
1: 저
0: 봐요.
1: 라이브를 좋아해요.
0: 아,
1: 생방을
0: 그렇군요.
1: 오래 했어가지고 제가. 예.
0: So, live 아니라 걔는 live, 살다고요.
1: 예.
0: 얘도 괜찮습니다.
1: 아.
0: 이거는 더 좋죠. 왜냐면
1: 오.
0: 살아남는다, 생존한다라는 느낌을 더 강조를
1: 아,
0: 해주죠. Right.
1: 네네네.
0: So, live, survive. 비슷하지만 또 비슷하지 않을 수 있는.
1: 그러네요.
0: 왜냐면, live 같은 경우, I live here. 저 여기 살아요. 이렇게 쓰지만, I survive here. 이건 말이 이상하죠.
1: 그쵸,
0: 저는
1: 그쵸.
0: 여기서 살아남아요. That's weird. You know?
1: 그쵸.
0: Okay, so 생존하다, 살아남다. 우리 서바이벌 게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1: 아우, 너무
0: 거예요. Right?
1: 좋아하죠.
0: 그래서 survive. Without water. 여기서 이제 좀 화가 나서 oops 이런 식으로 이어가게 됐죠.
1: 네.
0: 자, 방금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대로 한번 써주세요. 틀려도 돼요?
1: 예. Survivor이잖아요.
0: 예스.
1: Yes. 예, survivor. 뭐죠?
0: 이건 뭐죠?
1: 이거 뭐죠?
0: Survive
1: 아니야. Survive.
0: vol.
1: Survive. 아, L.
0: 오케이.
1: 예.
0: 간단하게 하셨네요.
1: 예.
0: 감사합니다. 자, 서바이벌.
1: 헷갈릴 뻔했어요.
0: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서바이벌 게임 막 이렇게 할때 나오는 그 단어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0: 명사형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패턴이 단순한 편이죠. It can't라고 얘기했어요. can't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can't.
1: 할수 없다.
0: 할수 없다, 할수 없다, 못하다라고
1: 네.
0: 하는 아주 심플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이거 입영작 해보도록 할게요.

0: Yep.
1: Survive 이거 배운 김에 나 있잖아. 커피 없이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live도 가능해요. live도 가능한데 생존하다를 한번 써보세요.
0: 네.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1: 그렇죠.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right? That's m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높게 노래 못해. 한마디로 고음이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 아.
1: 그녀는 높게 노래를 할 수 없다.
0: She can't survive. 아닌데.
1: 노래하다.
0: She can't sing high.
1: High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High리는 매우라는 뜻이어서
0: 아.
1: 아의 뜻이 다릅니다. High 자체가 높은도 되고 높게도 돼요.
0: 오.
1: Yes? Okay.
0: Yes.
1: 이 부분이 사실 많이
0: 헷갈려요.
1: 네,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0: 무조건 ly 붙이면 부사되는 줄 아니까.
1: I know, right? 예. 근데 약간 exceptions들이 있으니까.
0: 네네.
1: 자, 해보겠습니다. Oh,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0: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1: She can't sing high.
0: She can't sing high.
1: All right. 이것도 가볼게요. 이 감정 살려주세요.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0: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Right. 자, 이러면서 마무리. 진짜 쿨한 친구네요.
0: 그러네요.
1: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네.
0: 아니, 근데 너무 본받고 싶다. 어떻게, 어떻게 막 전전긍긍 할 수 있는데.
1: 그러니까 쿨하게.
0: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저도. 네. I will 기억할 거다 하니까 remember 이겠네요.
1: Okay.
0: Remember from now on. 지금부터.
1: 아빠 이러면서.
0: 네.
1: 오케이. 자, 여러분들 remember이라는 동사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들었을 때 괜찮아요? That's right. Remember. 기억하다 라고 하는 동사죠.
0: 네.
1: 자, 이것이랑 같이 또 알아둬야 될 것. 암기하다. 이런 것들 막 숫자를 암기한다든가 뭐 공식을 암기한다든가 단어를 암기한다든가.
0: 암기?
1: 암기.
0: 암기.
1: 외우다. 외우다.
0: 아, 외우다? 외우다.
1: 자, 우리가 암기를 하면 그거를 예. 어디에 넣는 거죠?
0: 머리.
1: 그렇죠.
0: 브레인.
1: 컴퓨터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디에 이제 아니 너무 어렵게 갔나요, 오히려?
0: 네.
1: 힌트 드릴까요?
0: 예.
1: 매.
0: 아! 메모라이즈.
1: 오케이.
0: 예.
1: 메모리는 아니겠죠.
0: 네.
1: 메모리 아니라 메모라이즈.
0: 야.
1: Yes. You know this word, right?
0: 예, 아는데 okay. 암기하다, 암송하다까지 가니까.
1: 그렇죠. Memorize this word, 예. right? Memorize tha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다, 외우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뒤에 덩어리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 회화체에서도 워낙 빈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What
0: 네.
1: is it?
0: From now on.
1: 그렇죠. From now on. On.
0: Mm-hmm.
1: 얘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0: 네.
1: 뭐뭐로부터
0: 부터?
1: 지금으로부터인 거잖아요. 근데 이 on이라고 하는 게 왜 들어갔냐면요. on은 계속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0: 아~
1: 계속. It's going on and on and on, right?
0: 맞아요.
1: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 이제부터 계속 이해요.
0: 아~
1: 원래는. Okay?
0: 아~
1: so 그걸 간편하게 이제부터 정도가 된 거죠. So
0: 네.
1: from now on.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부터 나 열심히 일할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일단 어떻게 해요?
0: From now on.
1: From now on. 그 다음에 will 써서 의지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0: 네.
1: 나 열심히 일할래.
0: I will work hard.
1: 그렇죠. From now on, I'll work hard. 이런 느낌.
0: 자,
1: 그리고 from now on을 뒤에 넣어도 돼요.
0: 오.
1: 그래서 영어를 말해라, speak 해라.
0: 예.
1: 이제부터. 그러면은 영어를 말해라. 그럼 어때요?
0: Speak English.
1: 그렇죠. 이제부터 계속.
0: From now on.
1: From now on, there you go. 여러분들이 글로 쓸 때만, from now on 같은 경우에만 커마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0: 아, 그래요?
1: 앞에 붙을 때.
0: 아.
1: 근데 만약 뒤에 붙었다? 그러면은
0: 안 써도 되는군요.
1: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0: 그리고
1: 이렇게 커마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다가 잠깐.
0: 쉬어줘야
1: 되겠죠.
0: So 네.
1: from now on, I will, 이거보다는 from now on, I'll work hard. 이런 식으로 좀 쉬어주시면 좋습니다.
0: 네.
1: 자, 같이 읽어볼게요.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0: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1: Alright, 이번에는 speak English from now on.
0: Speak English from now on.
1: 자, 그리고 이 from now on을 알아두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0: 네.
1: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오, 그러니까
1: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가 from now on이었죠.
0: 네.
1: 그럼 만약에
0: 이제부터가 from now on.
1: 이제부터.
0: 네.
1: Right? 그러면 오늘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From today.
1: From
0: on.
1: today on. 맞아.
0: 아,

0: 중간에 now만 이제였으니까 오늘로 바꿔주면 돼요. How about this? 내일부터 계속.
1: From tomorrow on.
0: 가능합니다.
1: Oh.
0: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그때라고 하는 거 T로 시작하는
1: That.
0: then.
1: 아, then이에요?
0: 그때부터 계속. 그러면은
1: From then on.
0: 그런 말을 실제로 써요.
1: 다음 달부터 돼요?
0: 가능합니다.
1: From next month on.
0: Yes, yes. 그래서 우리가 from now on 암기만 했다면 네. 앞으로 응용하는 법, 그러니까 응용을 못하면 사실 언어가 아니잖아요. 꼭
1: 그쵸,
0: 영어가
1: 그쵸.
0: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문장들을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1: I w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Okay,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1: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네, 자 이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1: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You'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2: Oops, I forgot. I'll do it now. Oops, I forgot. I'll do it now.
3: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2: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자,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 will 기억나시죠? 이거는 상대방한테 나의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거나
1: 맞죠.
0: 아니면 과거에 계획했던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해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할 때 쓴다고 했었죠.
1: 네.
0: I will 나누셔도 좋고요. I'll 하셔도 좋습니다. Right.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물을 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1: 네.
0: 그걸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내가 그거를 할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1: 그쵸, 그쵸.
0: 문맥이 없다면 그럼
1: 네.
0: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걸 지금 할게요.
1: I will do it now.
0: I'll do it now.
1: Yes.
0: 그거 지금 할게요. 근데 이제 맥락 속에서는 네. 물을 줄게요. 라는 식으로 문장이 나왔습니다. Right? 자, 두 번째. 널 follow 할게. 내가 너 follow 할게.
1: I'll follow you.
0: 그쵸, I'll follow you. Like this. How about this? 너한테 뭐 사줄게. 내가 너한테 뭐 사줄게. 아, 인심이다.
1: I will buy you something.
0: 그죠? I'll buy you something. Like this. 읽어볼게요. I'll do it now. I will follow you. I will buy you something. 두 번째 패턴은요. From now on, right?
1: Yes.
0: 이제부터 계속의 느낌 느껴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자, 저는 기억할게요, 이제부터는 아빠.
1: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Ooh, very, very nice.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rom now on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1: 네.
0: Right? 자,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할게요. 이제부터 저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1: From now on, I'll work hard.
0: 그렇죠. From now on, 먼저 쓰고, and then you say, I will work hard. I will study harder.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영어로 말해. 영어로 말해, 이제부터.
1: Speak English from now on.
0: There you go. Speak English from now on.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rom now on을 앞에 쓴다면 뭘 붙여야 되죠?
1: Comma.
0: There you go.

0: 그것만 잊지 않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Speak English from now on.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2: Oops, I forgot. I'll do it now.
1: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2: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5: Oops, I forgot. Oh, I'll do it now.
4: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5: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4: You better.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우린 이 지역의 처음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new to this area.
0: 그렇죠. We are new to 어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rom now on.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3: 오.
0: 우리 이제부터 친구다.
3: 아.
0: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들 여러 번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학교 음악회 준비로 분주한 한 주. 교장 선생님께서 격려하러 오셨네요.
1: 준비는 잘 되어 가나?
0: 네,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Everything's going well. 또 좋지만 새로운 표현 같은으로 알아볼게요.
2: Kevin, did you prepare everything?

0: Everything is in order. Everything is in order. Everything is in order, ma'am.
1: Great. I will be your special chef today. I will make you delicious pasta. The name of the pasta is...
2: A bombole pasta.
1: Uh-huh. Assistant Kevin, could you boil some water and cook the pasta?
2: Yes, chef.
1: Could you chop the prepared ingredients?
2: Yes, chef.
1: Okay, pour the sauce and fry together.
2: Yes, chef.
1: Please put the food on a plate.
2: Yes, chef.
1: The pasta is complete. Enjoy, Kevin.
2: Something seems wrong here. Why am I so tired?
1: I don't know.
2: 나 맛있기는 거야.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are you a good cook? 요리 잘 하시나요?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리는 무엇인가요? 저는 요리에는 자신이 없지만 잘 만들어진 요리를 맛있게 잘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카툰에서는요, 크리스틴이 일일 셰프가 되어서 케빈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고 해요. 셰프 크리스틴이 선택한 요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리가 끝나고 먹으려고 할 때 우리 케빈이 왠지 피곤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자, 주방에 있는 두 사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크리스틴이 셰프가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고 해요. Kevin, did you prepare everything I asked for? Ask for, 알고 계시죠? 내가 부탁한 거 다 준비됐나요? 왠지 셰프의 느낌이 가득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라고 대답하네요.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Everything is in order. Everything is in order 입니다. Everything은 모든 것이 라는 뜻이고요. is는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그죠? 그리고 in order 잘 봐주세요. order은 순서, 질서 이런 뜻인데요. in order이니까 제대로 된 이런 뜻입니다. Everything is in order. 모든 것이 제대로 착착 준비가 됐다 또는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Everything is in order. 같이 말해볼게요. Everything is in order. 노란 부분 강조해볼게요. Everything is in order. Everything is in order. 좋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요리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The name of the pasta is... 오늘은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Step 1, Assistant Kevin, 조수죠, Assistant. Could you boil some water and cook the pasta? 무슨 부탁이에요? 물을 끓여서 면을 삶아주시겠어요? 라고 하죠. 이렇게 뭐뭐 해줄래요? 공손하게 물어보는 말이 could you? 입니다. Could you get me some water? 저 물 좀 떠다 주시겠어요? 또는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Can you? 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고 공손한 느낌 could you? 입니다. 물을 끓여서 면 좀 삶아주시겠어요? Yes, chef! 다 시키는 대로 착착착 하죠. 두 번째 스텝은 Could you chop the prepared ingredients? 입니다. 준비된 재료들 좀 썰어 줄래요? 우리 요리할 때 다양한 동작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chop 이라고 하면 잘게 썰다 라는 뜻이고요. slice 라고 하면 얇게 점이다 라는 뜻이고요. 탁탁탁탁 dice 라고 하면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주사위 모양으로 까뚝 썰기 하다. 마지막으로 peel 이라고 하면 껍질을 벗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동작이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죠. 두 번째는 준비된 재료들을 잘게 썰어주세요. Yes, chef! 이번에도 이상하게 크리스틴은 말만 하고 케빈이 뭔가 요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pour the sauce and fry together. 소스를 부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케빈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Yes, chef!

계속 요리는 케빈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please put the food on a plate라고 했어요. 그러면 접시에다가 완성된 요리를 담아 주세요. Yes, chef. 이번에도 yes, chef 대답하죠. 네, 셰프님. 이거 이상하죠? 요리는 크리스틴이 해준다고 했는데, 크리스틴은 말만 하고, 실제 요리는 케빈이 하고 있는 이런 느낌, 제 느낌만은 아니겠죠? 대답도 케빈은 너무 잘합니다. 네, 셰프님! 하는 말이 yes, chef죠. 이렇게 대답할 때 쓰는 말이요. 지금처럼 셰프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으면 yes, chef 할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상대방이 남자라면 존중의 의미로 yes, sir 쓸수 있고요. 상대방이 여자라면 yes, ma'am 쓸수 있습니다. sir이 남자를 뜻하는 말, ma'am이 여자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뭔가 대답해 줄때 남자다? yes, sir. 여자다? Yes, ma'am. 아셨죠? 자, 요리가 완성됐네요. 맛있게 드세요, 케빈. 그런데 케빈 보세요. Something seems wrong. Why am I so tired?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글쎄. 크리스틴의 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도 속아줬는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일을 다 했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일단 파스타는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Everything is in order. Everything is in order.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라는 뜻인데요. Things are picking up. Things are picking up입니다. Pick up은 뭔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느낌이죠. 우리가 일의 현황을 그래프로 본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슉 올라가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Things are picking up.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랑 창업 아이디어를 냈어요. 처음엔 파리만 날리더니 드디어 일이 착착 잘 되어가요. 일이 잘 되어가고 있어. 어떡해요? Things are picking up. Things are picking up.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네요.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아,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자,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물으시네요. 청소 잘 돼가니? 네,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요. 어떡해요?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Great. 이번 시간 카툰에서는 일이 되어가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워봤죠. Everything is in order. 모든 게 순조롭다. Things are picking up. 잘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좋아요. So far, so good. 잘 기억하고 또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안녕.

0: BBSE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영어 발음 즐겁게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Syrup. Do you want more syrup? Myth. That's a common myth. Typical. This is so typical of him.
0: 자,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세 단어 나왔죠.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눈으로

공통점 찾아볼까요? 그렇죠. 지금 다 첫 시작 모음이 뭐다? Y입니다. 자, 그럼 이 Y가 오늘 어떻게 발음됐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같이 한번 이 Y 발음 정복해 볼게요. Y가 있을 때 Y라고 발음될 때도 있고 E라고 발음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 방식 다 가능한데 오늘 보는 이 Y는 Y 발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E 발음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자, Y라고 생겼지만 그냥 E 발음 있죠. 우리 미소 발음 너무 이렇게 양옆으로 입 찢는 발음 말고요. E 말고요. 그냥 평범한 정색 발음 E. E 발음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이 단어들로 연습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 이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외래어로도 우리 쓰니까 시럽입니다. 시럽. 딸기 시럽, 초코 시럽 이런 시럽이에요. 영어로는 뭔가 이거 Y 때문에 이거 혹시 영어로는 syrup이라고 읽어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syrup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Y인데 이 발음 난다는 거. syrup. 자, 예문 볼게요. 시럽 더 원해? 더 줄까? 라는 거. Do you want more syrup? 하면 돼요. syrup. 발음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단어는 이거부터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평소에 모르던 단어라면 Y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하지? 자, 이거는 단어의 뜻이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미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설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Y가 있는데 마이트가 아니라 myth라고 발음이 됩니다. myth. 이 Y는 그때그때 다 어떻게 발음되는지 발음 기호를 체크를 해줘야 해요. 자, 예문 볼게요. 그건 흔히 알려진 근거 없는 믿음이지. 근거 없는 믿음인데 그것이 common한 아주 흔한 그런 myth이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That's a common myth. 이럴 때 우리가 my thing인가 이렇게 실수하기 좋기 때문에 y가 두 가지 다 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겠죠. That's a common myth. 자, 마지막 단어는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두 번째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자, 이건요? 그렇죠. type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시작한 거긴 하지만요. typical 이렇게 발음되죠. type 하면 어떤 전형적인 종류잖아요. 종류. 그래서 이 typical이란 단어도 전형적인이라는 뜻인데 이럴 때는 typical이 아니라 typical 이렇게 발음돼요. 자, 예문. This is so typical of him.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typical of 하고 어떤 사람이 나오면 이건 참 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참 그 사람답다. 그 사람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 또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This is so typical of him. Y가 이렇게 E로 발음되는 경우들 아주 많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 발음 같이 큰 소리로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발음 큰 소리로 여러 번 소리내서 익혀볼게요. 첫 번째로 어렵지 않죠? Syrup 당연히 아니고요. 자, 듣고 따라해주세요. Syrup. 한 번 더. Syrup. Very good. 전혀 어렵지 않게 첫 출발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단어 이거 뜻이 뭐였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근거가 없는 믿음. 자, 발음 바로 갈게요. myth. myth. Good job. 마지막 단어는 type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t 발음 나죠? 바로 연습해 볼게요. typical. 한 번 더. typical. Good job. 자, 이제 문장 속에서 우리 이 단어들도 만나볼까요? 시럽 더 원해? 더 줄까? 라고 물어볼게요. 자, 바로 갑니다, 여러분. Do you want more syrup?
그렇죠. 한 번 더.

0: Do you want more syrup? Great job. 여러분 차례에서 여러분 큰소리로 발음하고 있죠? 두 번째 문장. 그건 흔히 알려진 근거 없는 믿음이지. 근거 없는 믿음, myth 발음 기억하면서 문장 가볼게요. That's a common myth. 네, 그렇죠. 이 박자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여러분 try 해주세요. One more time. That's a common myth. 네, good job. 마지막 문장도 갑니다. 이건 그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즉, 참, 이거 그 사람답다. 자, 바로 문장 갑니다. This is so typical of him. 네, great job. One more time. This is so typical of him. Wonderful, 여러분. 큰소리로 잘 말했습니다. 이렇게 Y 발음 우리 여러 가지 날수 있다는 거 알기만 해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발음이 돼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큰 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yrup. Syrup. Do you want more syrup? Do you want more syrup? Myth. Myth. That's a common myth. That's a common myth. Typical. Typical. This is so typical of him. This is so typical of him.
0: 네, 여러분. Y라는 이 모음이 Y로 발음될 때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E로 발음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2: Bio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Weather. W-E-A-T-H-E-R. Weather. Weather. Nice. N-I-C-E. Nice. Nice. Temperature. T-E-M-P-E-R.

0: A T U R E. Temperature. Temperature.
1: What is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weather, 날씨 1편이에요. 안 그래도 오늘 밖에 아주 화창했는데 날씨의 단어 같이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역시 weather, 날씨예요. 와우, 여기는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데요. 날씨 weather. 그 다음은 nice, 좋은 또는 즐거운이란 뜻이에요. 기분 좋은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날씨가 좋은, nice weather 이렇게 쓰면 좋아요. 그 다음은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Unit 91. LF. Let's go. Phonics LF. Oof, oof, oof. Oof, golf.
1: Oof, golf.
0: Oof, wolf.
1: Oof, wolf.
0: Oof, shelf.
1: Oof, shelf.
0: Oof, elf.
1: Oof, elf.
0: Oof, half.
1: Oof, half.
0: Oof, calf.
1: Oof, calf.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W 소리가 나는 알파벳 L과 F 소리가 나는 알파벳

0: F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Oof. Oof. Oof. Very good. 그럼 어떤 단어가 끝에 oof 소리가 날까요? 첫 번째 단어는 골프, golf예요. 끝에 oof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긴 채를 써서 공을 멀리 보내는 아주 재미있는 스포츠예요. 골프, 영어로 golf. Golf. Golf. Very good. 이 단어도 끝에 oof 소리가 나요. 늑대, wolf예요. oof 소리가 들리네요. 개보다 몸집이 조금 더 크고요. 이빨이 날카로운 사나운 야생동물이에요. 늑대, 영어로 wolf. Wolf. Wolf.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oof 소리가 날까요? 아! 선반, shelf가 있었네요. 가구 중에 하나고요. 여러 칸마다 우리가 다양한 물건이나 책을 넣을 수 있어요. 선반, 영어로 shelf. Shelf. Shelf. 발음이 너무 좋아요. 또 oof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요정, elf예요. 우리가 동화 속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귀가 뾰족한 요정, 영어로 elf. Elf. Elf.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oof 소리 날까요? 아, 반, half가 있었네요. 여기도 oof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나눠 먹으려면 반으로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반, 영어로 half, half, half. Well done. Oof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송아지 calf예요. 아주 귀여운 새끼 소를 calf, 송아지라고 불러요. 송아지 영어로 calf, calf, calf. Great job. 와우! 이렇게 oof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인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로그인!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l 소리 나는 알파벳 L이랑 f 소리 나는 알파벳 F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That's right. 우리 oof 세 번 다시 해볼게요.
1: Oof, oof, oof.
0: Good job.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잔디밭에 하는 스포츠예요. 긴 채로 공을 멀리 치는 어떤 운동이죠?
1: Golf.
0: That's right. 골프, golf. Here.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럼 우리 잔디를 한번 색칠, color 해볼게요.
1: Of course we need green.
0: Yes. Okay. Wow, everyone, look at this. 로건이 덕분에 아주 멋진 골프장이 완성됐는데요. 자, 골프, golf. 다시 발음 들어보세요.
1: Oof, oof, golf. Oof, oof, golf. Oof, oof, golf.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oof 소리가 나는데요. 개보다 몸집이 조금 더 크고요. 이빨이 날카로운 사나운 야생동물이에요. 뭐죠?
1: Wolf.
0: Wolf. That's right. 늑대. 여기도 oof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로건이가 wolf 소리처럼 한번 울어볼까요? 와우! 진짜 wolf 같아요. 그럼 우리 늑대 wolf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Off, off, wolf. Off, off, wolf. Off, off, wolf.
0: Good job! Oof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도 배웠는데요. 가구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책이랑 다른 물건을 올려놔요. 뭐죠?
1: Shelf.
0: That's right. 선반 shelf. 여기 oof 소리 들리나요? 그럼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Oof, oof, shelf. Off, off, shelf. Oof, oof, shelf.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우프 소리가 나요. 우리가 동화 속에 많이 볼 수 있는 귀가 뾰족한 요정이에요. What is it?
1: Elf.
0: That's right. Elf. 자,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우프 우프 elf. 우프 우프 elf. 우프 우프 elf.
0: That was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우프 소리 날까요? 아, 우리가 뭔가를 사이좋게 나누려면 어떻게 자르죠?
1: Half.
0: That's right. 반, half. 그래서 써니랑 로건이랑 이렇게 색종이를 half, 반으로 잘라볼 건데요. 우리 로건이가 가위, scissors 가지고 반으로 탁 잘라주세요. Wow, thank you. 이렇게 사이좋게 반으로 나눴어요. Half. 자, 다시 발음해주세요.
1: Oof, oof, half. Oof, oof, half. Oof, oof, half.
0: Well done. Oof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Logan, 새끼 소를 뭐라고 하죠?
1: Calf.
0: That's right. 아주 귀여운 송아지 calf. 그럼 단어를 같이 써볼 건데요. K, 알파벳 골라주세요.
1: Calf.
0: 아 소리 골라주세요. Very good. L 골라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와, F까지 했네요. Calf. Now let's say it three times.
1: Oof, oof, calf. Oof, oof, calf. Oof, oof, calf.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2: Let's dance!
3: Let's go! Phonics LF. Oof, oof, oof. Oof, golf.
1: Oof, golf.
3: Oof, wolf.
1: Oof, wolf.
3: Oof, shelf.
1: Oof, shelf.
3: Oof, elf.
1: Oof, elf.
3: Oof, half.
1: Oof, half.
3: Oof, half.
1: Oof, half.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of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of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이언쌤이에요. 이번 주는 상대방에게 너는 어떤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라는 질문들을 배워볼 텐데 오늘은 일단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묻고 한번 답해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4. Favorites.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food is.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니? 라는 걸 물어보고 답하기 전에 우리 웜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식집인가 봐요. Wow, there's a lot of food. 음식이 참 많이 차려져 있네요. 여기 음식 중에 What's your favorite?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밥도 좋고 떡볶이도 좋고 프라이드 치킨도 있네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그죠? 자, 여기는 두 친구가 서로 이 음식들 중에 넌 어떤 걸 제일 좋아하니? 나는 이게 제일 좋아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각각의 음식의 이름도 영어로 알아보고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볼까요?
1: What's your favorite food?
2: My favorite food

0: is fried chicken. And you?
1: 떡볶이.
2: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처음에 대화에서 이렇게 물어봤죠.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자, 여기서 favorite food라는 표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표현이에요. Favorite food. Favorite가 가장 뭐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고 food가 음식이죠. 그런데 그 앞에 your가 붙었어요. your는 뭐예요? 여러분도 알죠? 맞아요. 당신의, 너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what's가 앞에 붙었잖아요. 우리 what's를 시작하는 문장들 많이 공부해봤었죠. what's는 뭐뭐는 뭐야?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food? 라고 하면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거 같이 한번 크게 연습해 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잘했어요. 자, 그렇게 질문을 했고 What's your favorite food?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이 질문을 좀 응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your favorite food 대신에 his를 넣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What's his favorite food? 우리 his 많이 해봤죠? 그의, 그러니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What's his favorite food? What's his favorite food?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What's her favorite food? What's her favorite food? 우리는 his, her 이렇게 좀 나눠서 말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영어는 남자, 여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놔야 돼요. 그럼 이건 뭘까요? What's my favorite food?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자, 이 문장은 언제 쓰느냐?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나에게. 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근데 잘 들은 거 맞나?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되물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What's my favorite food? 해서 억양이 조금 다릅니다. What's his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요거랑 What's my favorite food?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도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요거 다시 되물을 때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요거는 What's my favorite food? What's my favorite food? 네,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your, his, her, my 이렇게 바꿔서도 문장 연습해보는 거 많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s your favorite food? 대답은 My favorite food is fried chicken 이라고 했어요. 자, my favorite food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fried chicken은 뭘까? 바로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근데 발음이 조금 다르죠, 그쵸? 후라이드가 아니고 fried이에요. 근데 F하고 R 둘 다 우리말에는 없는 발음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같은 자음 소리로 시작하는 다른 자음 소리가 여러 개가 붙어서 시작하는 단어들이 영어에는 많아요. F, R 다 자음이죠. 그런데 우리말은 자음에 다 모음이 붙지만 이 경우는 모음이 안 붙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자음처럼 F하고 R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럴 때는 R 발음부터 연습을 해서 ride, ride, ride 요 발음이 된다. 그럼 앞에 살짝 F를 넣어주는 거죠. 자, R 발음할 때는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제 손이 혀라면 요 양쪽은 긴장을 시켜주면서 R 소리를 내는 거죠. R, R 요렇게요. 그거를 ride, ride 요렇게 발음 연습한 다음에 같은 경우는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댄 상태에서 바람만 푸처럼 내뿜는 소리예요. 요렇게요. 자, 그럼 붙여서 fried, fried.

0: R 발음이 좀더 강하게 나죠?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후라이드가 아니고 프라이드이다. 치킨은 뭐 비슷하네요. 그렇죠? My favorite food is fried chicke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nd you? 이렇게 물어봤죠. 이어서 and you는 그럼 너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And you? 자, 그러면 답은? 요 단어 약간 영어 같지 안 보이죠? 그쵸? 바로 떡볶이라는 단어예요. 떡볶이를 영문으로 표기하면 요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라고 하면 돼요. 떡볶이도 그 음식의 이름 자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처럼 이 음식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줍니다. 왜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김치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떡볶이라고 하면 돼요. 떡볶이 스펠링,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눈여겨봐 주세요. 떡볶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What's your favorite food?
2: My favorite food is fried chicken. And you?
1: 떡볶이.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 업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우리 분식집 상황이었죠? 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영어로 하면? What's your favorite food? 맞아요. 자, 대답은 뭘까요? 지금 손가락으로 후라이드 치킨을 가리키고 있어요. My favorite food is fried chicken. 이거 우리 배웠던 거죠. 그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우리 남자친구는 뭘 가리키고 있나요? 아하! 떡볶이를 가리키고 있네요. 아까는 그냥 떡볶이라고만 했지만 문장으로 얘기하면 My favorite food is 떡볶이. 다시 한번 My favorite food is 떡볶이. 잘했어요. 그러면 후라이드 치킨, 떡볶이 말고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우리 김밥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한번 말을 해볼까요? My favorite food is 김밥. 네, 김밥도 그냥 김밥이라고 하면 되죠. My favorite food is 김밥. Very good. 자, 그럼 이어서 만두로 가볼까요? 만두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My favorite food is 만두. 그쵸? My favorite food is 만두라고 하면 돼요. 사실 그 한류 바람이 일기 전에는 만두를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이야 뭐 한국 음식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두가 만두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덤플링이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이게 더 이전에 먼저 알려진 중국의 만두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My favorite food is dumpling. 다시 한번. My favorite food is dumpling. 잘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음식으로 가볼까요? 피자 어때요? 피자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My favorite food is 혹시 피자라고 한 친구 있나요? 네, 피자가 영어가 맞지만 영어로는 발음이 조금 다르다고 우리 이전에 배웠었어요. 피자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앞부분은 피 시옷받침처럼 발음을 하고 싸 이렇게 끝에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피자. 잘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야. My favorite food is pizza. Good job. 핫도그도 해볼까요? My favorite food is hot dog. My favorite food is hot dog. 사실 이렇게 꼬챙이에 꽂아져 있는 핫도그, 우리가 핫도그라고 부르는 거는 외국에서는 corn dog라고 많이 불러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만약에 김치찌개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물론 김치찌개라고 해도 되지만 아직 찌개라는 말이 외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럴 때는 가장 비슷한 stew라는 걸 붙여서 My favorite food is kimchi stew.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My favorite food is kimchi stew.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만약에 지금 얘기를 못했다. 그럼 my favorite food is 뒤에 그 음식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오늘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et's start the chant.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is fried chicken. My favorite food is tteokbokki. My favorite food is kimbap. My favorite food is pizza. My favorite food is mandu.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food is 였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볼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What'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is 뭐뭐! 라는 이 표현들을 많이 서로 사용해보면서 영어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 쌤은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 우리 이 기분을 유지하면서 우리 기쁘게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4. Introducing my friend. Monday. Who is she? I can ask and say a friend's name.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 뭘지 굉장히 궁금하지, 얘들아.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Here we go. 짜잔. 오, 오늘의 그림이야, 얘들아.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남자 아이 세 명이 보여요, 그쵸? I see three boys. How many boys? Three boys. 근데 저기 그 핑크색, 분홍색 운동복을 입은 친구가 지금 골을 넣은 것 같아요. 그쵸? 축구골. 우, 그쵸? 자, I think the boy in pink gym clothes just scored a goal. 어, score a goal 하게 되면은 골을 넣다라는 뜻이 됩니다. Score a goal. 그래서 이 노란색 옷, 파란색 옷 입은 남자아이들이 어, 박수 치면서 이야, 너 축구 진짜 잘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They're clapping and I think they're cheering for him, right? 응원하고 있어요. Cheering. 어, 근데 정확한 내용은 무슨 내용일지는 모르겠는데

0: 왠지 너쟤 알아? 쟤 축구 진짜 잘한다. 이런 대화할 것 같지 않나요? 자, 정확한 내용은 우리 이따 칼춘척에서 확인해 보고요. 지금은 다이얼로그 먼저 들어보고 올게요.
1: Who is she?
2: This is Katie. She is my best friend.
1: Is she in your class?
2: Yes, we're in the same class.
0: 얘들아, 잘 들어봤나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를 우리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자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expression 표현은요. Who is, 입니다. 어렵지 않아, 그치? One more time. Who is, 자, who는 누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who is, 하게 되면, 쟤 누구야? 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Who is, 우리 친구들 잘해. Who is, 좋아요. Who 할때 그냥, 이게 아니야, 얘들아. Who, alright? 자, 예문에서 보자. 짜잔. Who is she? Who is she? 우리가 가리키는 사람이 여자일 때 이렇게 Who is she라고 할수 있겠죠? 저 그녀는 누구야? 저 여자애 누구야?라고 할때 Who is she?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she 여자를 뜻했으니 이번에는 또 누굴 해야 될까? 짜잔. 남자를 물어볼 때, 쟤 누구야? 저 남자애 누구야?라고 할 때는 Who is he? 자, 우리 친구들 차례. Who is he? Who is he? Who is he?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할 때, 너라라. 해볼까? 시작. Who is he? Who is he? 좋아요. 자, 또 해보자. 오, Who is Jiho? She나 he를 넣지 않고 이름을 넣어도 돼요. 지호가 누구야? 라고 할 때, Who is Jiho? 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가 말하는 지호가 누구야? 라고 할 때, Who is Jiho? 라고 할수 있어요. She, he, 그리고 이름도 넣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who is,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인가? 잊지 말아요. 자, 또 해보자. 짜잔. 오, 이거는 this is네요. One more time. This is, 좋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치? This is,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할 때, 쓸수 있는데요. 친구나 가족을 소개할 때,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이 패턴을 쓸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라고 할 때, This is my mom. 또는 이 사람은 내 친구예요. 라고 할 때, This is my friend. 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쓰이는 건데, 한번 다시 발음 봐봐, 얘들아. This is. This is 절대 아니야, 얘들아. This is 절대 아니고, 어떻게? This is. TH가 있으니까, 얘들아. 혓바닥으로 실뜨기 해야지. 쌤이 맨날 말하는 거. This is. 우리 친구들 차례. This is. TH 발음이 조금 어려워. 그치만,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쌤이랑 계속 연습하자. 자, 예문 볼게요. 짜잔. 오, this is Katie. 이거 무슨 뜻일까? Katie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this is Katie 하면은 이 사람은 Katie입니다. 얘 Katie야! 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This is Katie. 좋아요. 또 보자. 오, this is 민수래요. 민수, 혹시 민수 친구 있나요? 안녕. 자, 이 사람은 민수야 라고 할 때, This is 민수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친구한테 진짜 소개할 때, This is 민수 이러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겠지. 그치? 자연스럽게 할 때는, This is 민수. This is 민수 라고 할수 있겠죠? 민수. Alright. 좋아요. 오, 또 패턴 세 개가 있네요. 세 번째. 오늘 조금 표현들이 많아요. 자, 세 번째는요. Is my best friend. 나왔어요. One more time. Is my best friend. Okay. 자, best는 최고이란 뜻이고, friend는 뭐예요? 친구. 그래서 best friend 하면은 절친.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베프입니다. 왜 베프가 best friend에서 나온 베프예요? 뭐 절친, 단짝, 뭐 베프, 뭐 가장 친한 친구를 말할 때 best friend라고 하죠. 그래서 is my best friend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는 나의 단짝이야, 나의 절친이야 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자, 이거 같이 해보자.

My best friend. Friend is my best friend. Is my best friend.

0: 안 넣고, 어우, 쟤, 그녀는 내 단짝이야. 라고 할 때, She is my best friend. She is my best friend.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절친이 남자일 때라고 할 때는, 짜잔! He is my best friend. 라고 하면 되겠죠? He is my best friend. Oh, he is my best friend. 좋아요. 자, 이번에는 옷. 쌤, 제 절친은 두 명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절친이 민수랑 케이티다. 그러면 민수 and 케이티 are my best friend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is를 are로 바꾸고 끝 friend 다음에는 s를 붙여주세요. 왜냐면 두 명이니까. 민수 and 케이티 are my best friends. 좋아요. 자, 이거 하나 더 해볼게. 오늘 좀 많아요, 그쵸? 자, is 음음 in your class? is 음음 in your class?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class는 수업입니다. 교실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 누구누구는 너네 반이니라고 할 때, 물어볼 때쓸수 있어요. 쟤 너네 반이야?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이 쓰잖아, 그쵸? 쟤 너네 반이야? is 음음 in your class? 라고 많이 하겠죠? 예문 볼게요. 짜잔. 케이티 너네 반이니? Is Katie in your class? 라고 할수 있겠죠? 자, 또 보자. Is Minsu in your class? 민수 너네 반이야? Is Minsu in your class?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Is 음음 in your class?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는 너네 반이니? 너희 반이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 자, is 다음에는 친구 이름을 넣어주면 돼. Alrighty. 자, 또 볼게요. 민수랑 케이티 둘다 너네 반이니? 라고 할 때는 Are Minsu and Katie in your clas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달라진 건맨 앞에 is에서 are로 된 거밖에 없어. Okay,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이얼로그 보자. Who is she? 저 여자애 누구야? Who is she? 그랬더니 This is Katie. She is my best friend. 이거 무슨 뜻이야? This is Katie. 이 사람은 Katie야. She's my best friend. 그녀는 내 절친이야. 라고 하네요. Is she in your class? 쟤 너네 반이야? 그녀는 너희 반이니? 너네 반이야? 라고 했는데 Yes, we're in the same class. 우리는 같은 반이야라고 하네요. 어제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패턴으로 표현을 선생님 오늘 준비했죠? 잘 들었기 바라면서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바로 쌤이 가장 좋아하는 카툰 토크 시간입니다. 아까 그림 기억나요? 그 그림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확인해보자. 짜자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남자아이 세 명이 보이죠? Three boys. I wonder what they're talking about.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오, 지금 여기 노란색 옷 입은 이 애 있죠? 남자아이가 박수를 치고 있어요. He is clapping. 이러면서, 와, 축구 정말 잘한다. 쟤 누구야? 라고 하네요. Wow, he is really good at soccer. Who is he? 라고 합니다. Who is he? 무슨 뜻이었지? 그는 누구야? 누구는 누구야? 라고 할때쓸수 있는 패턴 나왔죠? Who is he? 그랬더니, 짜잔. 오, 파란색 옷 입은 남자애가, 아, 쟤는 코비야. 그는 내 절친이야. 그는 내 베프야. 라고 하네요. 자, 근데 쌤이랑 아까 this is 패턴 배웠죠? 이 사람은 누구야 할때 this is 썼는데요. 조금 멀리 있다. 내 친구가 멀리 있다. 가리키는 사람이 멀리 있을 때는 that is 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this is에서 that가, 쟤 누구야? 라고 하면서 관심 있어 해서 친구한테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학습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I can ask and say a friend's name. 나는 나의 친구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없다? This is, that is,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친구를 소개할 때쓸수 있는 패턴들 쌤이랑 배웠죠? 꼭 기억해 보고요. 쌤이랑 내일은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1: TV 국민연금요정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

Do you really want to throw them all away? Those two

lesson here is for you. Now watch this. Hocus pocus.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니콜 선생님, 제가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메시지랑 영상통화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의 가족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저도 다음에는 우리 가족을 소개하고 싶어요. 가족 소개하는 법 꼭 좀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 알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 너무 좋겠다. 선생님도 어릴 때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들과 펜펠이라고 해서 편지 주고받는 그런 걸 했거든요. 나중에는 진짜 편지 아니고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에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 친구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소개할 때는 내가 속해 있는 가족 소개도 하게 되죠. 오늘은 우리 가족 소개하기 함께 배워볼게요. My is this dad.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자, 친구들, 가족 소개하는 법 간단해요. 우리 예전에요, 이것 저것 할 때 this 그리고 that 배운 거 기억날 거예요. this라는 말은 이것도 되지만 이 사람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은 이 사람은 하는 this로 시작을 하면 돼요. this, 이 사람은 is 누구누구.

누구야? 요렇게. 그리고 my는 나의라는 뜻이죠. my 그리고 dad. dad는 아빠예요. 우리 아버지 father이라는 말도 있지만 요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서 선생님이 평소에 많이 쓰는 아빠 dad를 준비를 했어요. This is my dad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우리 아빠야. 여기는 우리 아빠야. 이렇게 소개하는 말할수 있는 거죠. 천천히 말해 볼게요. This is my dad. 한번 더. This is my dad. 좋아요. 그럼 가족 소개하기를 도와줄 단어들 함께 배워봐요. 오늘의 단어. dad, mom. brother, sister. 자, 오늘은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아빠, 엄마, 형, 누나, 요런 단어들 함께 써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dad예요, dad. 발음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A가 내는 소리가 아 하고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d. 그리고 a, d. 요렇게 써주면 되네요. Dad, dad, dad라는 말 말고 우리 조금 더 공손하게 또 정중하게 부르는 말로 아버지 우리도 있죠. 아빠 말고 아버지. 그럴 때는 father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가족끼리 편하게 부를 때는 보통 dad라고 불러서 선생님 이렇게 썼어요. Dad, 아빠. 그럼 아빠 썼으니까 엄마도 한번 써볼게요, 친구들. 엄마는 mom. 잘 알고 있죠, 친구들? mom. 소리 나는 m에다가, 소리 나는 o에다가, 다시, 소리 나는 m 만났어요. mom. mom. 이제 엄마 부를 때, mom. 이렇게 친구들 불러주면 되겠어요. 세 번째 단어는요, brother. brother 이에요. brother. 영어는 좀 재밌는 게요. 우리말은 형, 또 여자가 부를 때는 오빠, 또 남동생, 이런 말다 따로 있잖아요. 영어로는 모두 뭉뚱그려서 나의 남자 형제를 brother이라는 말로 다 부를 수 있어요. 물론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형제, 좀 어린 남자 형제 따로 부를 수도 있지만 보통 나에게 형제, 남자 형제가 있어요 할때 brother 쓸수 있어요. 자, 첫 소리는요, br 소리예요. B랑 R이 만나서 br. 그리고 여기에 O는 어 소리 나요. 어. 그리고 TH 만나서 V. ER 짝꿍으로 만나서 er. 소리 다 붙여볼게요. br, 어, v, er. 붙여서 brother. brother. 요렇게 발음할 수 있죠. brother, 남자, 형제. 남자 형제 있으면 우리 뭐도 해볼까요, 친구들? 여자 형제도 해봐야죠. 여자 형제는 sister, sister이라고 해요. 역시 소리 나는 대로 s 그리고 에 소리 나고 s 요렇게 sis, sis 그리고 t er 만나면 무슨 소리? er 이제는 잘 알고 있죠. sist, er 붙여서 sister. sister이라고 하면 나의 여자 형제를 부르는 말이 된다. 아빠는 dad, 엄마는 mom, 남자 형제는 brother, 여자 형제는 sister. Very good. 자, 그럼 가족 소개하는 문장 만들기 함께 도전! 이 사람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소개하는 말, 뭘로 시작한다고요? 이 사람. 그래요. This. This는 이 것, 가까이 있는 물건도 되지만, 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도 돼요. 여기는 이 사람은 누구누구야? This. 뭐뭐야? is.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나의 누구누구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나의, my, 그리고 아빠, dad. 붙여주면 되죠. 천천히. This is my dad. 한번 더. This is my dad. 좋아요. 그러면 아빠 대신에 엄마 넣어볼게요. 이 사람은 우리 엄마야. 이분은 우리 엄마셔. 똑같죠? This is my 엄마. Mom. 한번 더.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좋아요.

그럼 아빠, 엄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형이나 뭐 남동생이나 또는 오빠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빠나 남동생. 어떻게? Brother. 나서 우리 그냥 형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우리 형이야. This is my brother. This is my brother. 좋아요. 형만 있는 거 아니죠. 누나 또는 언니, 여동생. 뭘로 다 말할 수 있다고요? Sister. 여기는 우리 언니야. This is my sister. 한 번 더. This is my sister. 좋아요. 자, 이렇게 가족 소개하는 문장들 우리 챈트로 신나게 불러볼게요. Let's chant! Yeah. Hey.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This is my brother. This is my brother. This is my brother. This is my sister. This is my sister. This is my sister. This is my dad. This is my mom. This is my brother. This is my sister. Yay!

is my dad.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This is my brother. This is my brother. This is my brother. This is my sister. This is my sister. This is my sister. This is my dad. This is my mom. This is my brother. This is my sister. Yay! 이 사람은 우리 아빠야. 이 사람은 우리 엄마야. This is my. 자, 이런 표현들 또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요. 우리 친구들도 각 상황에 맞게 큰 소리로 말해봐요. 길을 가다 선생님을 만났네요. 선생님, 우리 엄마세요. This is my mom. 집에 놀러 온 친구에게 내 여동생을 소개해요. 얘는 내 여동생이야. This is my sister. 와, 놀고 있는데 형이 왔어요. 얘들아, 인사해. 우리 형이야. This is my brother. 좋아요. 우리 오늘은 this is my 사용해서 내 가족 소개하기 배우고 있죠. 오늘 배우는 내용들 우리 친구들 더 잘 기억하라고 오늘도 미션 준비했어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를 놓아 발음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우리 아빠를 소개하는 문장이네요. 체크해 볼까요? This, 이 사람은 is 누구누구야. My, 나의 dad, 아빠. 이분은 우리 아빠야. This is my dad 라고 했다면 정답. 보기를 읽고 그림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길을 가다가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께 우리 엄마를 소개하고 있어요. A. This is my dad. B. This is my mom. 자, 친구들도 다시 한번 읽고 그림에 맞는 표현 골라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우리 엄마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This is my mom이 좋겠네요. 정답은 B. 각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 바르게 이어보세요. 왼쪽 A, B에는 소개

문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림이 두 개 있네요. 자, A는 This is my brother 이고요. B는 This is my sister 이에요. 문장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림에 이어보세요. 3, 2, 1 정답 확인. This is my brother. 얘들아, 우리 형이야. 형 있는 그림 두 번째 그림으로 연결. B는 This is my sister. 우리 언니, 누나 아니면 여동생도 될 수 있죠. 그림에서는 여동생의 화살표 있어요. 내 여동생이야. 첫 번째 그림으로 연결.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해줬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This is my 사용해서 내 가족 소개하는 법 배웠네요. 오늘요, 우리 가족 사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외국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영어로 연습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 이렇게 해보세요. 나와 가까운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This is my

0: Excuse me, hi. What time is it?
1: Hi.
0: Time? Yes. Do you have the time?
1: Time?
2: 시간? 시간 있냐고?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0: Sorry, I don't. No time. No, I mean, what time is it?
2: 무슨 말이야?
0: Let's ask 미소랑. Everyone,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망 자랑 미소랑이에요.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네, 오늘은 우리가 시각을 말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예요. 이걸 영어로 말을 해볼 겁니다. But first, let's see what's inside our magic box. 차라! Okay, let me open it up. 열어서 grab one, two. Two cards from it. This is the first word. Just two letters. Please spell it out with me. A-M. A-M. 이거는 M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에서 말을 할 때도 A-M이라고 해요. A-M. A-M. Let's put this back in the box and grab the second word. Please spell it out with me. T-I-M-E. T-I-M-E. Time. Time. Your turn.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Time. Time. Okay, I'll put time back in the box next to A-M. Time and AM. Do you know what they mean? If you don't, follow me. I will tell you. Alright guys, so this is your first magic word. AM. AM. 이거는 once again, 다시 한번 말하지만 M으로 읽는 게 아니라 AM, 따로따로 AM 이렇게 읽어야 돼요. AM means 오전, 오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후는 여기 A가 아니라 P로 바뀌어서 PM이 돼요. AM and PM. Now AM

뭐든지 궁금할 때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친구가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몇 시야? 라고 물어볼 때 What time is it? 거기? There. 라고 하면 돼요. What time is it? There. 지금 몇 시야?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And so on. And the reply. It is 11 a.m. 지금 오전 a.m.이었으니까 오전 11시라고 하면 you say it is 11 a.m. It is 11 a.m. 그럼 이번에는 오전 11시가 아니라 다른 시각을 말해볼게요. So, what time is it? 오전 10시라고 해볼게요. 10, 10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0 a.m. 이 되겠죠? What time is it? It is 10 a.m. It is 10 a.m. What time is it? It is 10 a.m. Alright, let's do another one. 이번에 PM이 나왔어요. 오후예요. 12시가 뒤에 있는 거죠. 12시 전에는 오전, 12시 뒤에는 오후니까 12시 뒤에 2시. Okay. 2, 1, 2. 2 p.m. What time is it? 2시 영어로 말해볼게요. 2시입니다. It is 2 p.m. It is 2 p.m. What time is it? It is 2 p.m. One final one. What time is it? 몇 시예요? Let's have a look. 4시인데 오후입니다. PM. What time is it? It is 1, 2, 3, 4 p.m. What time is it? It is 4 p.m. What time is it? It is 4 p.m. Alright, guys, let's move on to the alternatives. 이렇게 시간을 물어볼 때,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예요? 시각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What's the time? What's the time? 아까 the time이라고 하면 시각이 된다고 말했었죠. What's the time? 시각이 뭐예요? What's the time? 그래서 몇 시인지 궁금할 때 What time is it? What's the time? You can use both. Another one. It is 11 a.m. It is 11 a.m. 대신에 you can say 11 o'clock. o'clock, o'clock. 이것도 시라는 뜻이에요. 11시, 11 o'clock. 여기가 of clock 이런 거를 줄였기 때문에 여기 이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11 o'clock. Alright, guys. Let's move on to our next segment.

0: 짜잔! 영어의 번호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 자, 친구들, 혹시 여러분 길 잘 찾나요? 어? 그래요? 딱 주소만 주면 뭐 잘 찾아가요? 아니면 좀 헤매요? 어? 어때? 저는요, 사실 그 근처까진 잘 가요. 어? 그런데 거기 다 와서, 거의 다 와서, 여긴가? 이쪽인가? 어, 진짜 그런 적 많아요. 그 자리에서 한 10분 헤맨 적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저 같은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야, 내가 이 말이야, 이 장소 찾느라고 애먹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연 이렇게 좀 힘든 일, 애먹은 일을 겪었을 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리 단어부터 확인할게요. 예이! 맞아요. 단어를 알면 사실 많은 영어 문장 만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첫 번째 단어 만나봅니다. 오! Okay, trouble 이라는 단어군요. 자, 이 아이를 보십시오. 지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떡해! 아이고, 어떤 큰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나를 곤란케 하는 그 문제, 그것이 바로 trouble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 발음하실 때 트러블 하지 마세요. 자, 트러블 아니고 트 발음할 때 약간 츠 이렇게 합니다. trouble. Very good. And next. Okay. pronounce 라는 단어가 있군요. 지금 깡통은 아니고요. 그쵸? 무슨 어떤 약간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를 만든 건가요? 자, 여기에다 대고 입을 크게 벌리고 뭔가를 발음하는 것 같아요. pronounce. 이렇게 발음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발음이라고 하는 pronunciation 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우리 일단은 발음하다 라고 하는 pronounce로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pronounce. Very good. And next. Okay. order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군요. 여러분 잘 보시면 피자 이런 거 보이고요. 먹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메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이게 메뉴판이구나. 그럼 메뉴판 딱 보면 뭐가 이렇게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뭐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는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order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오늘은 그 중에서 주문하다 라는 그 뜻으로 배워볼 거예요. order. Very good. And next. Okay. decide 라는 단어인데요. 잘 보면 길 위에 이 사람이 서 있습니다. 두 발이 보이죠? 저 쭉 직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쪽으로 갈 것인지 He needs to decide. 그렇죠. 바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결정하다 라는 단어 decide. 뭐 결정하다, 결심하다 다 돼요. Decide. Very good. 자, 친구들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어 친구들 먼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어의 번호는 시간.
1: 아, why took you so long?
2: I had trouble finding this place. I'm sorry.
1: That's okay. Let's order right away. I'm starving.
0: 네, 여러분 확인 잘 하셨나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나는 이 대화를 듣는데 왜 이렇게 남일 같지 않았죠?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A가 말합니다. What took you so long? 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어요? 어려운 단어는 사실 크게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what, 무엇이? took 하면 take 동사의 과거 모습이죠. You so long. 무엇이? 너를 그렇게 오래 take 했느냐?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took 했느냐? 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뭐 무슨 일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야? 너 그래서 왜 늦은 거야? 뭐 때문에 늦은 거야? 이런 말입니다.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좀 늦게 왔어.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hat took you so long? 뭐가 그리 오래 걸린 거야? 한마디로 야! 너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라는 말이 돼요. 굉장히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원어민적인 표현입니다. 요거 통째로 알아두세요. 읽어볼게요. What took you so long?
2: What took you so long? 에이,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What took you so long? What took you so long?
0: 그렇죠, 여러분. 자, 이거 통째로 기억해두자.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 자, B가 말합니다. 대답을 하죠. 아유, 왜 늦었냐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I had trouble. 여러분, trouble 하면 문제. 우리 봤죠? 내가 문제를 가졌다. 즉,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뭐 하는데 문제냐면 finding this place. 이 장소를 찾는데 문제를 겪었다. 즉, 여기 찾는데 애먹었어. 샤이니처럼 거기 다 거의 다 도착해서 여기 이 건물인가 저 건물인가 입구가 여긴가 저긴가 이건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미안하다. I'm sorry.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여기에 바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have 동사 원형으로 have trouble ing 다시 have trouble ing 하면 뭐뭐 하는데 애를 먹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크게 따라해 볼게요. Have trouble ing.
2: Have trouble ing. Have trouble ing. Have trouble ing.
0: 뭐뭐 하는데 애를 먹다. 곤란한 시간을 보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장소 찾는데 애 먹었어. 저 읽어볼게요.
2: 어이, 극적, 극적. I had trouble finding this place. I'm sorry.
1: Ugh, I had trouble finding this place. I'm sorry.
2: I had trouble finding this place. I'm sorry.
0: 그래요, 여러분. 자, 이렇게 have trouble ing 이용해서 더

0: 많은 문장 만나봅니다. 오케이. 아, 제가 말이죠. 요즘에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와요. 라고 하면 I have trouble falling asleep. 여러분 보세요. Fall asleep. 이게 바로 잠들다. 잠에 빠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잠드는데 애를 먹고 있으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말해볼게요.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하네. I have trouble falling asleep. I have trouble falling asleep. I have trouble falling asleep. I have trouble falling asleep.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또는요, 이거 어떨까요? 뭐야 이게? Encyclopedia, encyclopedia. 아, 이게 단어가 어렵냐? 그렇죠? I have trouble pronouncing this word. 이 단어 발음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단어가 너무 길고 좀 어려운 거죠. Encyclopedia 이런 식으로 자 해볼게요. I have trouble pronouncing this word.
1: I have trouble pronouncing this word.
0: I have trouble pronouncing this word. 잘하셨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하, 식당을 갔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메뉴를 봤더니 음식 종류가 진짜 많아. 와, 오히려 그러면 이 중에서 뭐를 먹어야 할지 그 선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2: We have trouble deciding what to eat.
0: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자,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2: We have trouble deciding what to eat.
0: We have trouble deciding what to eat.
1: We have trouble deciding what to eat.
0: We have trouble deciding what to eat.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저 친구가 여기 장소 찾는데 애를 먹었다 라고 하면서 미안하다라고 했으니까 A가 이제 좀 이해해줘야 되죠, 그쵸? 아휴, 그래, 미안해. 그럼 that's okay. 괜찮아. 자, 누군가가 I'm sorry 라고 했을 때 that's okay. 괜찮아 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보세요. 괜찮아 라고 하면서 let's order right away 라고 합니다. order, 주문하다 라는 단어 아까 봤죠? 주문하자! 그런데 right away 하면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주문하자. I'm starving. 나 배가 너무 고파. 너 기다리느라고 주문도 못하고. 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2: That's okay. Let's order right away. I'm starving.
0: That's okay. Let's order right away. I'm starving.
1: That's okay. Let's order right away. I'm starving.
0: That's okay. Let's order right away. I'm starving.
3: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화로 말해보세요.
4: 아,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2: Speak.
0: What took you so long?
1: 아, 여기 찾는데 애를 먹었어. 미안.
2: Speak.
4: I 괜찮아. 우리 바로 주문하자. 나 너무 배고파.
2: Speak.
0: That's okay. Let's order right away. I'm starving.
3: 자, 여러분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문제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이 장소 찾는데 애 먹었어. 이거 할 수 있겠다. 3, 2, 1, 정답은 have trouble ing. 예! 잘하셨어요. 읽어볼게요.
2: I had trouble finding this place.
0: I had trouble finding this place.
1: I had trouble finding this place.
0: I had trouble finding this place.
3: Okay, next. 이 단어 발음하는 게 힘들어요. 자, 여러분 ing 붙여서 말해보세요. 3, 2, 1 띵! 바로 I had trouble pronouncing
1: this word.

0: 그렇죠. Have trouble ing가 돼야 되니까요. 말해볼게요.
1: I have trouble pronouncing this word.
0: Oh, I have trouble pronouncing this word. Very good.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주세요. 단어연상 퀴즈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3, 2, 1, 띵! 바로 결정해야 되죠? Decide! Yay!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뭐뭐 하는데 애를 먹다, 좀 곤란한, 힘든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하는 have trouble ing. have trouble ing 배웠습니다. I had trouble finding this place. 이곳 찾는데 애 먹었다 라는 대표 문장만 잘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바꿔보세요. 알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를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투부정사 길고 긴 여정이었죠. 오, 카멜레온처럼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하는 투부정사들 지금까지 쭉 배웠는데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투부정사랑 전치사 2를 비교하는 시간인데요. 투부정사랑 전치사 2가 생긴 거는 언뜻 보면 비슷하다 보니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데 이 친구 둘을 비교하는 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굉장히 유용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봐주시고요.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어머나, 어떤 친구가 Dear Santa 해가지고 전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것 같은데요. I wrote a letter to my frien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to는 어떤 to일까요? 그 다음 사진이요. 어머나, 스페인 국기가 보이고요. 축구공이 보이고요. 그쵸, 역시 스페인은 축구를 보러 여행을 가는 나라지요. We want to travel to Sp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to 보이는데요. 이 to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마지막 사진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옆에 공룡들도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은데 He studied hard to get a good score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때 to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전치사일까요? 투부정사일까요? 자, 이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치사 2랑 투부정사 2 두 가지 구분하는 거 배울 텐데요. 미리 조금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뒤에, 투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랑 전치사 2. 먼저 투부정사부터 한번 개요를 보도록 하지요. 자, 노란색 글씨를 봐주세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투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동사원형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 일단

0: 넣지 말고 전체 사투 같은 경우는 노란 글씨만 봐주세요. 뭐가 나오나요? 명사가 나옵니다. 자, 이게 차이예요. 투부정사는 투 뒤에 동사가 나오고 전체 사투는 투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나오냐 명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구분이 굉장히 쉽게 가능한데요. 그거 말고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지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투로 시작하는 정해지지 않은 품사다 라고 정의를 내렸고 해석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렇게 해석이 바뀌는 친구였는데 뭐뭐하는 것 명사로 쓰이기도 했고 니은니울로 끝나는 형용사 해석도 가능했고요. 뭐뭐하기 위해 라는 부사의 해석도 가능했습니다. 자, 반면에 전치사투 같은 경우는요. 아직 우리가 중앙영어 클리어에서는 전치사를 배우진 않았어요. 조만간 전치사를 배우게 될 텐데요. 전치사라는 거의 정의부터 조금 짚고 가자면 명사 천에 위치하는 품사 해서 전치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치사는 이름 자체에 명사 앞이라는 정의 자체가 명사 전이라는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아, 이 명사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투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명사 앞에 써서 의미를 더해준다. 그래서 뭐 7시에 책상 위에 이런 뭐 이제 한국어로서의 예시가 나오게 되고 한국어에서는 뭔가 명사 뒤에 붙는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앞에 붙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치사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거고 전치사 2의 해석이 중요한데요. 여기 별표 전치사 2의 해석은 뭐뭐에 뭐뭐에게 혹은 뭐뭐로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 어렵다면 편지 쓸 때를 생각해 주세요. 편지 쓸 때 맨 앞에 to 땡땡 to 누구누구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때를 전치사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눈에 보기 편하게 2를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요 그림 잘칵 스크린샷으로 남겨두고 틈틈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2라는 거를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전치사 2, 투부정사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전치사 2는 2 플러스 명사, 투부정사는 2 플러스 동사, 그리고 해석은 뭐뭐에 뭐뭐에게, 그리고 해석은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거 우리 투부정사는 배웠던 것이죠. 명사, 형용사, 부사로 나뉘고 대표적인 해석 괄호 안에 써놨고 먹는 것, 먹는 먹을 먹기 위해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 별표로 적어놨습니다. 자, 전치사 2 같은 경우는 편지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네요. 그래서 이 사진 찍어놓은 것만 착 외워놔도 2 가지고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영어로 누가 T.O.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은 아, 요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편할 거예요. 자, 그럼 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이때 2는 뭘까요? 나는 썼다 한 편지를 to my friend인데 friend는 명사죠. 전치사 2네. 나의 친구에게 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쵸. 전치사 2 내 친구에게 2 플러스 명사의 구조를 갖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2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to travel, 다른 한 번은 to Spain인데요. 우리는 원한다 to travel, 여행하기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은 to Spain인데 얘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명사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라는 전치사 2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동사, 2 명사 둘 다 나오는 예문이 되겠고요. 마지막,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그렇죠. 얻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되는 걸 보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다. 사실 딱 봐도 아, 2 플러스 동사네. 이거는 전치사 2는 절대 아니겠네. 라는 감이 와야 돼요. 캐시 동사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죠? 자, 요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grammar였고요. listening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 I wrote a letter to my friend. I wrote a letter to my friend.

0: We want to travel to Spain. We want to travel to Spain. He studied hard to get a good score. He studied hard to get a good score.
1: 자, 투 부분 집중적으로 들어볼게요. To my friend. To my friend. 전치사 to. I wrote a letter to my friend. 나는 내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I wrote a letter to my friend. I wrote a letter to my friend.
1: 자, 여기는 to가 두 번 나오지요. 자, 앞에 to travel, 그 다음 to travel to Spain. We want to travel to Spain. 우리는 스페인으로 여행 가기를 원한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We want to travel to Spain. We want to travel to Spain.
1: 여기는 to get a good score. To get a good score. He studied hard to get a good score. 그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He studied hard to get a good score. He studied hard to get a good score.
1: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0: I wrote a letter to my friend. I wrote a letter to my friend. We want to travel to Spain. We want to travel to Spain. He studied hard to get a good score. He studied hard to get a good score.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영어로 말할 시간이죠? 한국어 문장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Hawaii로 여행 가기를 원한다. (그 상점은 더 많은 가방을 살 필요가 있다. (어머니께라는) 부분이 전치사 to를 활용한 부분이겠죠? 설마 뭐뭐에게를 뭐뭐께라고 쓰는 높임말 표현 때문에 이게 전치사 to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친구는 없었길 바랍니다. 자, 뒤에 to my mom 요게 전치사 to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I wrote a letter to my mom. 자, 띄어서 읽는 거, 9단위로 띄어서 읽는 거 연습해 봅시다. I wrote a letter to my mom. 좋습니다. 마지막, 나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I wrote a letter to my mom.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는 하와이로 여행 가기를 원한다. 아까는 스페인이었는데 이번엔 하와이네요. 자, 여기 있는 to travel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고 뒤에 있는 to Hawaii는 전치사 to를 가리키겠네요. 자, 요거 we want to 여는 발음 되는 거 t 한 번만 쓰는 거 주의하시고요. 같이 따라해보죠. We want to travel to Hawaii. We want to travel to Hawaii. Great, wonderful.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그 상점은 더 많은 가방

의사의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needs 한 다음에 to by 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나왔죠. 마찬가지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정용법의 투부정사고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The store needs to buy more bags. 한번 더요. The store needs to buy more bags. 자, 이것도 이렇게 끊어서 읽죠? The store needs to buy more bags. Great.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해 봅시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말하는 연습해 볼게요.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오늘은요, 혼자서 쓴 일기네요. 어떤 친구가 엄마한테 요리를 해주는 기특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일어났다. 평소보다 일찍 아침을 먹기 위해. 라는 건데요. 자,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To eat, to eating. 정답은? 답은 너무 쉽다. 그쵸? 투이링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래요. 저런 거본적 없죠. 그냥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나는 배웠다. 어떻게 만드는지 프렌치 토스트를 by 플러스 ing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한 비디오를 봄으로써 지난 밤에 인데요. 정답은요? 자, 그냥 to를 쓰기에는요, 만드는지라는 해석을 선생님이 해드렸기 때문에 to 부정사, make가 필요하겠죠? 그냥 to French toast 하면은 프렌치 토스트에게가 돼버립니다. 프렌치 토스트에게? 그거는 뭐지? 프렌치 토스트에게 배우는 건가? 프렌치 토스트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배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 to랑 to 부정사는 해석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러나 나는 해야만 했다. ask. 물어봐야만 했다. 나의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 그쵸. 늘 엄마가 요리를 잘하시니까요. 그녀는 오셨다. 그 주방으로. 그리고 나에게 몇몇의 조언을 주셨다. 라고 해석이 될 텐데요. 정답은요? 자,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뒤에 the kitchen이 나오는 걸 보면? 그쵸. 이때는 전치사 to를 사용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녀가 주방으로, 뭐뭐로 라는 뜻의 to를 사용하는 게 맞겠고요. 그냥 to talk를 사용하면은, 말하기 위해 왔다? 주방이 그러면은 뭐야? 갑자기 그러면 저 주방은 전치사도 뭐고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주방을를 막 이렇게 둥뜨게 되거든요. 목적어처럼 해석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전치사 to로서 살려주는 게 낫습니다. 자, 마지막은 영작입니다. In the end, 결과적으로 나는 그 프렌치 토스트를 어머니께 드렸다. 인데요. 자, 어머니께 이 부분이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거겠네요. I gave, 그쵸. I gave the French toast to my mom.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복한 이야기의 결말이군요. 자, 여기까지가 Reading and Writing이었고요.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0: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Diary. I woke up earlier than usual to eat breakfast today. I learned how to make French toast by watching a video last night. However, I had to ask my mom for help. She came to the kitchen and gave me some advice. In the end, I gave the French toast to my mom.
0: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그림 하나로 완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T-O 이렇게 적혀 있다면 요 그림 안에서 모두 해결이 될 겁니다. 전치사 2이거나 투부정사 2일 텐데요. 전치사 2라면 뒤에 명사가 나올 거고 해석은 뭐뭐에, 뭐뭐에게 라고 될 겁니다. 자, 투부정사라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거고요. 해석은 세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명사라면 뭐뭐 것, 형용사라면 니은 니을, 부사라면 뭐뭐하기 위해 라는 해석이 될 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마지막 시간으로 전치사 2와의 비교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준동사인 동명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동명사까지 배우면 1학년에서 배우는 모든 준동사는 끝이 나니까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복습 많이 하시고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정쌤이고요. 자,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관계대명사 파트를 좀 들어가 볼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이 주격 관계대명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지난 시간 퀴즈의 정답을 좀 확인하고 갈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거는 일단 답이 that이죠. 우리 so, 뭐뭐뭐, that.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해 라는 의미가 이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인 that이 맞죠. which가 우리가 오늘 배울 관계대명사인데, 얘는 여기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 너무 많은 돈이 벌려서 그 결과 설탕이 흰색 금이다라고 알려졌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먼저 스크립트 통해서 대화문 간단하게 들어볼 텐데, 도와드릴까요? 신발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신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었던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릴까 미리 한번 예상하시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Listen up.
1: What can I do for you?
2: I'm looking for shoes.
1: What about these ones? These are the shoes which are popular among teens.
0: 도와드릴까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쵸? I'm looking for shoes. 자,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무언가를 찾다라고 할 때, look for를 써서 나타냅니다. I'm looking for shoes. 신발을 찾고 있어요. What about these ones?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안할 때 쓰는 또 대표적인 표현 중에 What

파우치 있었죠. 이거 어떤가요? These are the shoes. 이게 신발입니다. 근데 어떤 신발인지를 꾸며줍니다. 설명을 덧붙여주는데 Which are popular among teens?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리 10대들에게 인기가 있는 신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which가 우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앞에 있는 어떠한 명사를 꾸며주고 싶을 때 써줄 수 있는 아주아주 유용한 연결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그러면 관계대명사 역할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얘는 어떤 역할이냐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 자, 문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I have a younger brother. 나는 남동생이 한명 있어. 두 번째는 He is a doctor. 그는 의사야 라고 하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볼까?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이 있죠? 뭐 우리가 배운 등의 접속사 and 같은 걸 써도 되고요. 자, and를 붙이면 뭐 여기 소문자로 바뀌면서 두 문장이 될 수는 있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younger brother 그리고 he가 겹치잖아. 자, 그래서 겹쳐 쓰지 않고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문장을 이렇게 딱 접착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and처럼 그냥 and만 딱 쓰고 문장을 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겹치는 대명사 있죠. 이 역할까지 한꺼번에 하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이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I have a younger brother who is a doctor.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치? and의 역할과 접착제의 역할과 그리고 겹치는 대명사까지 한꺼번에 후로 받고 있는 거야. 해석해보면 의사인 남동생이 나는 있어요 라는 문장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명사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he의 역할을 아까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로 할수 있는 것이더라.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있고요. 이걸 앞에 있다 그래서 선행사, 앞에 있는 명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관계대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좀 구체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이디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보게 될 이디엄은 once in a blue moon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뭐 푸른 달인데, 뭐 푸른 달이 한번 뜬다?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블루문이라고 하는 자체가, 뜨는 경우가 한 32개월에 한 번씩 이 블루문이 뜰 수가 있다고 해요. 한 달에 두번 달이, 보름달이 뜨는 경우인데, 그때 하나가 이제 블루문이 뜬다고 해요. 근데 그 경우가 이제 32개월 만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충 어떤 뜻일지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죠. I read books once in a blue moon. I don't like reading. 나는 책을 이렇게 읽어. 나는 책 읽는 걸안 좋아하거든. 이런 문장 하나 있고요. 그 다음, I meet him once in a blue moon. He is always busy. 나는 그를 이렇게 만나. 그는 항상 너무 바쁘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측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once in a blue moon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아요. Very rarely, 아주 드물게, 극히 드물게라고 하는 부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블루문을 보려면 한 32개월에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니 사실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나온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 이 문장 다시 해석하면 나는 책을 거의 안 읽어. 왜? 아,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글을 어쩔 때 한 번씩 만나. 거의 드물게 만나. 항상 너무 바쁘거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말 드물게, 극히 드물게 라는 부사 표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대명사 넘어가보죠. 우리 오늘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했는데 자, 일단 주격은 별거 없고 왜 붙었냐? 아까 우리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기능을 한꺼번에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대신하는 명사가 주어였던 거야. 주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주어 자리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문 보면 I have a younger brother. He is a doctor. 아까 그 문장인데 이때 이 대명사가 지금 무슨 자리죠? 주어 자리잖아. 그래서 and와 이 he를 합쳐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who를 만들게 된 건데 얘가 주어 자리였더라. 아, 그럼 이건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식의 문장 구조를 가지게 되냐?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무조건 일단 앞에 꾸며주는 명사는 있어야 돼. 얘를 이렇게 꾸미는 역할이 관계대명사의 주 역할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는 이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주어 자리를 대신했잖아.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관계대명사 뒤가 품사가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 보고 얘가 주격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동사로 시작을 하는 관계대명사 뒤가 동사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종류를 살펴볼 텐데 우리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앞에 꾸미는 선행사에 달려 있어요. 선행사는 크게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람인지 아니면 사물 동물인지 이렇게만 구분을 하면 돼요. 자, 먼저 우리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는 who 또는 that을 써도 돼요. 우리 that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풀 텐데 that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아닐 때는 그렇지 which 또는 that이에요. 그러니까 아, that은 사람이랑 사람 아닌 거에 다 되네. 일단 이런 결론이 나고 who, which.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얘가 주격인지 알아보려면 뒤에를 좀 보면 된다. 뒤에가 그렇죠 동사로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구조를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이제부터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한번 붙여볼 텐데요. I have an aunt. 이모가 있어. She lives in Japan. 우리 이모는 일본에 사셔. 자, 이거 두 개 붙여보죠. 이거 대신에 그냥 뭐 넣으면 돼? 아, 이거 대신에 우리 관계대명사 넣으면 되는데 이모 사람이잖아. 그러면 who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I have an aunt who lives in Japan. 물론 who 대신에 that도 되고요. 하나 더. Liz took the book. It was on your desk. 리즈가 그 책을 가져갔어. 그 책 너 책상 위에 있었어. 이죠. 자, 그 책을 it으로 봤습니다. 이 자리 관계대명사만 넣어서 두 문장 이어줄 텐데 책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또는 that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Liz took the book. Which 또는 that was on your desk. 너의 책상 위에 있었던 그 책을 리즈가 가져갔어. 이렇게. 어렵지 않지 얘들아? 사람일 때는 who,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 그리고 둘 다 되는 건 that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틀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수의 일치야.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동사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 동사의 수의 일치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어디다 시켜야 되냐면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그 명사가 단수면 단수동사, 걔가 복수면 복수동사 이렇게 수의 일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자,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앞에 선행사 friend를 꾸밀 거고 그 다음에 동사를 has 할래, have 할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선행사가 a friend 단수 아니겠니? 자, 그래서 동사도 단수동사인 has 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I have a friend who has five cats. 그럼 해석이
나는 다섯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 친구가 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관계대명사 뒤에 있을 거야, 얼쓸 거야 한번 풀어보죠. 앞에 선행사만 보면 돼. 어렵지 않지? Many hotels. 복수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그렇죠. are.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것이다. There are many hotels which are close to the airport. 많은 호텔들이 있습니다. Which are close to the airport. 공항과 가까운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의 수일치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예문 통해서 관계대명사 한번 넣어볼 텐데요. 먼저 She has a car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has seven sets 이렇게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관계대명사 뭘 넣으면 될까? 선행사가 사람 아니니까 which 또는 that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that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요것도 다시 한번 얘가 단수니까 have 아니고 has가 왔구나. 해석은 일곱 개의 좌석이 있는 차를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좌석 일곱 개가 있는 차를 그녀가 가지고 있어요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 읽어 보죠. She has a car which has seven seats. 좋아요.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맞은 동사도 골라볼 텐데, This is a person. 일단 앞에 명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 들어갈 관계대명사는 who. that도 되지만, 일단 who를 한번 넣어보죠. Who always look 또는 looks. 그랬는데, 아까 a person 단수였으니, 우리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는 s를 붙이는 게 맞죠? looks. 이렇게 골라줘야 되고, 뭐 look on the bright side가 직역하면 밝은 면을 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해보면, listen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언제나 좋은 면만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꾸미듯이 앞에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he has a friend who냐, which냐, 골라봐라, 이랬는데. 너무 쉽죠? 앞에 선행사가 a friend, 친구잖아. 사람 맞지? 그러니까 선행사는 who를 골라주면 되겠고요. 해석을 좀 해보면, she has a friend who can speak English very well. 그녀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뒤에서 앞에 명사를 꾸미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She has a friend who can speak English very well. 그렇죠. 자, 이번에도 골라보겠습니다. Tom drank wine. Who 또는 which was made in France. 자, 역시나 우리는 선행사만 보면 되고요. wine이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which. 자, 그리고 wine, 셀수 없거든. 단수 취급이니까. 동사도 were이 아니라 was, 단수 동사 쓰고 있습니다. 해석은요? 탐이 과거네요. 마셨어, 와인을. 어떤 와인인데? 프랑스에서 제조된. 그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와인을 탐이 마셨어.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죠. Tom drank wine which was made in France. 좋아요. The boy who sat 또는 sat next to her is my brother. 자, 수일치 문제인데요. 앞에 선행사 보고 맞추는 거지. The boy 단수입니다. 정답은 sat, s를 붙여주는 게 맞겠죠. 해석은 The boy who sits next to 하면은 뭐뭐 옆에란 뜻이잖아.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저울이 좀 가운데 꼈어요. 이렇게 묶어야 되지? 문장의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녀 옆에 앉은 그 소년이 is my brother, 내 형제야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죠. The boy who sits next to her is my brother. 좋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신발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관계대명사 방금 배웠으니까 활용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죠. 일단

이것이 신발입니다. 인데 우리 신발이 shoes 복수잖아. 그래서 앞에 this 아니고 these 이렇게 복수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These are the shoes. 이렇게 일단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뭔가 소식이 너무 긴데?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아주 아주 유용한 연결어거든요. These are the shoes. 일단 말해놔. 그 다음에 어떤 신발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popular. 그 다음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among teens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which 대신에 뭐도 된다고? 아, 그렇지. that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발이 복수였어서 뒤에 있는 동사도 이렇게 복수로 일치시켜서 말을 해주면 되겠죠. These are the shoes which are popular among teens. 자, 우리 퀴즈 풀고 마무리를 해보죠. 빈칸에 들어갈 관계대명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훔쳤던 남자를 찾았다. We found a man. 넣어주고, stole our money. 우리의 돈을 훔쳤다라는 과거동사 나와 있네요. 자, 얘 너무 쉽다, 그쵸? 정답 한번 적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어가 볼 거거든요. 오늘 관계대명사 개념 잘 복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쌤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기를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데 지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런데 원래 자기의 모습과 얘들아 거울에 비친 모습이 어때요? 뭔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왜곡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토픽은요, 바로 body 이미지와 관련된 거예요. 자, body 이미지라고 하면 자기 신체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갖는 어떤 느낌이나 태도를 body 이미지라고 해요. 자, 두 번째 단어, term은 용어라는 의미이고요. teen. 자, 원래 이 단어는 teenager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친구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같이 10대 청소년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다음 단어, compare. compare라고 하면 무언가 비교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표현 compare to라고 하면 무엇무엇과 비교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accept는 받아들이다라는 동사이고요. 마지막 단어, praise. praise는 명사로 칭찬이란 의미로도 자주 쓰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봤었던 뭔가 body 이미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건가 봐. 우리 지금 listening clear에서 내용 먼저 확인해 볼게요.
1: Have you heard the term body image? It means the way you see your own body. A lot of teens have a negative body image. They think they're too fat or too thin compared to others. However, I want you to build a positive body image. Accept your body as it is and give yourself praise every day. Remember, there is only one you, so don't compare yourself to others. Loving yourself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your life.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얘들아, 근데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오늘 들었던 거랑 조금 다른 점 혹시 눈치챘나요? 맞아요. 우리 앞에서는 어떤 대화체의 내용을 가지고 Listening Clear, Reading Clear 이렇게 보았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요, 어떤 온전한 한 사람이 말하는 담화문을 가지고 함께 독해를 해볼 겁니다. 자, 독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독해라고 하면은 단어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단어들을 먼저 이렇게 보고 간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독해 지문을 보기 전에 단어를 쭉, 이렇게 쭉 단어를 알고 지문을 봤는데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 문법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단어를 쭉 보고 지문을 봤더니 독해가

슬슬 된다라고 하면 어법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단어 부분만 조금만 힘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어떤 독해의 팁들은요, 쌤 이번 시간에 또 여러 시간에 앞서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쌤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요, 말이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었죠. 우리 같이 함께 독해를 해볼게요. Have you heard the term body image?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have 뒤에, 그 다음에 heard라는 아이는 당연히 hear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이잖아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는요, 이름이 현재 완료 시제로 정해져 있고요. 여러 가지의 해석 중에서도 어떤 경험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시제이죠. 그래서 have you heard? 라고 하면 너 들어본 적이 있니?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너 들어본 적이 있어? 무엇을? The term body image. 아, body image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It means, 당연히 문맥상 이시 가리키는 것은 body image가 되는 거죠. 이 body image의 의미는 뭐냐면, the way you see your own body. 자, 어떤 방식이다? 너가 너의 스스로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을 body image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a lot of teens have a negative body image. 많은 10대들은요, negative는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본연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They think, 당연히 they는 여기서는 10대 청소년이 되는 거죠. 10대 청소년들은요, 생각을 합니다. They are too fat or too thin. 뭐 하다고요? 너무나 뚱뚱하거나 혹은 너무나 말랐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Compare to others.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남과 비교를 했을 때요.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요. They think라는 절이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 they are라는 두 번째 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암묵적으로요. 접속의 기능을 하는 접속사 대시 원래는 있었는데 생략이 되었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문장 뭐다? They think that they're too fat.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However, I want to build a positive body image.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 독해 팁을 알려줄게요. 자,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어에서도 무언가 역접의 연결사. 다시 말해서, 하지만, 혹은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이 뒤에 필자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역접의 연결사 뒤에 필자의 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이 전체 글의 어떤 요지구나라고 파악을 하시면 쉬워요. 자,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뭐냐면, I want you to build. 난 너희가 뭐 했으면 좋겠어? 쌓았으면 좋겠어. 무엇을? 긍정적인 바디 이미지를 쌓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필자의 생각이죠. 왜요? 많은 10대들은 본인 몸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러한 바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이 사람의 생각이죠. Accept your body as it is. 자, 볼게요. Accept는 받아들이다라는 동사였죠. 너의 몸을 받아들이세요. As it is. 여기서 as라고 하면요. 뒤에 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접속사로 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접속사로 쓰이는 as는요, 뭐뭐 하는 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몸이 원래 있는 대로, 이해됐나요? 원래 몸이 있는 그대로 스스로를 받아들이세요. And give yourself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문맥상 accept your body 첫 번째 절, 두 번째 give yourself praise 이렇게 두 번째의 절로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뭐 해라? 그렇죠. 칭찬을 해라. 라는 거죠. 언제요? Every day. 날마다요. 자, 그러면서 문장 볼게요. Remember. 기억하세요. There is only one you. There is only one you. 자, 그 말은 뭐겠어요? 자, 여러분은요. 당연히 유일무이한 사람이죠. 한 사람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세요. So, don't compare yourself to others. 뭐 해라? 그렇죠. Don't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너의 스스로를, 네 스스로를 타인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compare A to B, A를 B와 비교하다라는 수거까지 챙기면 되겠습니다. Loving yourself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your life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loving이라는 아이를 보았을 때 동사 love에서 파생된 이런 준동사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리를 보니까요, can make

0: can bake는 누가 봐도 동사죠. 누가 봐도 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에 덩어리는요, 자연스럽게 문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가 되기 때문에. 자, 주어는 명사가 할수 있죠. 그래서 준동사 중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이 아이 뭐다? 동명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loving yourself,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can make a big difference,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당신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문장이 끝납니다. 자, 지금까지 Reading Clear에서 본문 내용 확인했었고요.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Speaking Clear 발음 연습 해보러 갈게요. 자, 우리 앞에서요. 투부정사의 to 이런 애들은 되게 많이 봤는데, 이렇게 to라고 나와 있는 부사를 볼게요. too라고 지금 보이지요? 역시의 의미도 있지만, 너무 혹은 매우라는 어떤 강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요, 그냥 to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O가 두 개이기 때문에 뒤에 O 발음을 좀 길게 해줘야 돼요. 같이 해볼게요. Too, too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요. They think they are too fat or too thin compared to others. 선생님, 이렇게 compare to를 가지고 온 포인트는 뭐냐면, compared라는 이 단어에서도 끝단어가 the 사운드로 끝나고, 이 뒤에 부분은 to의 어떤 전치사 to의 t 사운드로 끝나기 때문에 compared to 이렇게 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빨리 발음하다 보면 compare to로 이렇게 발음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제 함께 읽어볼게요. They think they are too fat or too thin compared to others. 지금 원어민 소리로 들어볼게요.
1: They think they're too fat or too thin compared to others.
0: 오케이. 자, 진짜로 발음이 too fat, too thin이 아니라 too fat or too thin으로 이렇게 발음이 됐네요.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body image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10대들은요,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것보다 뭔가 부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점이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당신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사랑하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자, 그 내용에서 나왔던 body image의 어떤 영영사전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A combination of the thoughts and feelings that you have about your body. 당신이 당신 몸에 대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들을 body image라고 하고요. Consider either positive or negative experiences. 이것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여겨지기도 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를 보았을 때, 뭔가 거울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많은 10대들이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그게 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었죠. 자, 요즘 세상은요, 너무나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스로를 보고, 아, 내가 좀 여기가 이상한가? 내가 좀 이렇게 과한가? 이러한 자기 검열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몸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사람이나 혹은 어떤 동물의 형체 혹은 그것이 행하고 있는 기능을 말한다고 해요. 우리 어떤 생물 중에서 나비를 한번 볼게요. 나비의 날개를 보았을 때, 와, 저 날개 진짜 예쁘다. 어떤 아름다움의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타고난 어떤 본질적인 것이잖아요. 자, 이런 내용처럼 우리 친구들도 자기의 몸을 뭔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대로 이어서 Grammar Clear로 가볼 텐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앞에 강에서는 계속해서 Grammar Clear에서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적용을 했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한 단계 응용해서 우리 친구들 내신 문제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이런 어법 문제를 다뤄 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1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들아, 이것의 출제 의도는 뭐겠어요? Have you hard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있네. 히어에 대한 어떠한 과거 분사를 물어보고 있는 건가 봐. 아, 여기에서는 have와 함께 붙어 있는 뭔가 현재 완료를 물어보는 게 아닌가? 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2번에 have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파악을 해보면 3번의 밑줄은요, give에 그어져 있고요. 4번은 yourself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이 문장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love예요. 이 다섯 개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출제 의도를 찾으러 가 볼게요. 일단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점수를 잘 맞으려면요, 학생의 관점이 아니라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의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1번 볼게요. 자, 1번에서의 포인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have와 짝 지어져 있는 현재 완료 시제로서 무언가 경험을 나타낸 것으로 말이 자연스럽다면 어법적으로도 맞는 거죠. 그래서 have you heard the term body image? 라고 어떤 글의 인트로를 나타내고 도입부를 나타내고 있죠. 바디 이미지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경험을 나타낼 때는 현재 완료시 쓸수 있으니까 have PP 자리에 heard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A lot of teens have. 자, 이렇게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요. 거의 대부분 이 문장에서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출제 의도가 거의 90%예요. 그래서 a lot of teens라고 하면 애들에게 단수야, 복수야? 다시, a lot of teens라고 하면은 많은 10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형이 되는 거죠. 복수형일 때는 일반 동사를요, 뭔가 s를 붙이지 않고, es를 붙이지 않고, 원형 그대로 쓰게 되는 거니까 2번도 당연히 맞겠죠. 뭐가 아니라 a lot of teens has로 쓰이면 틀렸겠지만 a lot of teens have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어와 동사의 수가 일치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네모 어법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그 아이템 앞에 and나 but이나 or가 나와 있다면 그 문제는요, 바로 병렬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뭐기 때문에? 그렇죠.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해석으로 푸셔야 돼요. 앞에서 내용은 뭐였냐면 당신의 몸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give yourself praise every day. 날마다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 주세요. 칭찬을 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accept라는 동사 하나, 두 번째 give라는 이두 번째 명령문에 쓰이는 이 동사,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같은 품사끼리, 같은 동사끼리 맞춰 주는 거니까 3번은 전혀 틀리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병렬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yourself. 자, 이렇게 self가 붙어 있는 아이를요, 제기 대명사라는 용어를 써요. 이 제기 대명사라는 용어는 주어와, 문장에서의 주어와, 그리고 목적어의 의미가 똑같을 경우에 이 목적어 자리에 self, 대명사 뒤에 self를 붙여주는 것이 제기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예요? 선생님,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컴마에서 이렇게 끊긴다면 so don't compare 이렇게 가는 건데 선생님 주어가 없고요. don't compare 동사만 나왔어요. 자, 문장에서 동사로 시작하는 것은 영어에서 명령문에 들어가죠. 그럴 경우에 이 명령문의 주어는 실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은연 중에 뭐가 있는 거다?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you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you don't compare you. 너가 너를 비교하는 겁니까? 문맥상 너가 너 스스로를 비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 주어와 비교하는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yourself를 쓰는 게 너무나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o don't compare yourself는 당연히 맞게 되는 거죠. 대신 얘들아, 만약에 어떻게 쓰이면은? 만약에 이렇게 쓰이면 맞아 틀려? Don't compare you로 쓰면은 당연히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기 대명사 아이템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Love yourself can make a big difference. Love는 사랑하다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미 지금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Can make라는 동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당연히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준동사로 이 아이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자리? 주어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 준동사 중에서 동명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love를 뭘로 바꿔야 돼요? loving의 형태로 바꿔야 되죠. 정답은 우리 5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보러 갈게요. 동사 need 그리고 have를 활용해 강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 정답은 당연히 O였었죠. 자, 이번 시간의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밑줄 그어져 있는 이 loving 부분이요.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잠깐 쉬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 외워주세요. Take a break. 유사 표현도 있죠? Let's relax a bit. 우리 조금만 쉬자. Let's relax a bit.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크리스니, Sure. Let's sit down on that bench over there. 저쪽에 있는 벤치에서 좀 쉬자. Phew! I feel much better now. Wow. 살것 같다. 병을? 그러자 크리스니, Kevin, what are you doing? 너 뭐 하는 짓이야? Pick that up. 당장 주워지 못해? Well, there are no trash cans around here. 이 근처에 쓰레기통이 없어. 그리고 throwing away a little bottle in this big mountain won't hurt, right? 그리고 이렇게 큰 산 속에 이 조그만한 뭐 병 따위 버리는 거 큰 문제는 아니야. 안 그래? 그러자 크리스틴이 Plastics don't really decompose. 플라스틱은 절대 썩질 않아요. And it's dangerous for animals. 그리고 야생동물한테 얼마나 위험한데. 왜냐? They can eat it. 왜냐면 그걸 또 먹는다니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하대요. 그러자 케빈이 Oh no, I didn't think about that. 내가 그걸 깜빡했네. 생각을 못했다. 내 생각이 짧았어. 하면서 버렸던 병을 다시 줍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니, When you put the bottle in the recycling bin, don't forget to take off the label on the bottle. 그리고 이런 병들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 잊지 마, 레이블도 뺏어버려야 돼. 그러자 케빈이, Got it. 알겠어. I'm sorry, Christine. Christine, 미안해. I made a bad mistake. 내가 정말 실수를 한 것 같다. Don't apologize to me. 나에게 사과하지 마. Just make sure you recycle your trash. 꼭 분리수거하는 거 잊지 마. 그러자 케빈이 Okay. I promise to do that. 꼭 그럴게. When will you grow up, Kevin? 언제 철들래, Kevin? 그러자 케빈이 I hate to tell you this, but 나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I think that's not going to happen.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절대 없을 거야. That's not going to happen. 정말 많이 쓰는 핵심 표현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이제 핵심 표현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1: Hello, my name is Jamie.
0: Jamie, 요즘 인기가 엄청 많아요. 특히 어린 친구들이 너무 좋다는데 혹시 애교 발사 3초 가능할까요? 발사!
1: That's not going to happen.
0: 그렇죠, 여러분.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That's not going to happen.
1: That's not going to happen.
0: One more time.
1: That's not going to happen.
0: Very good. 유사 표현도 있죠?
1: That's impossible.
0: That's impossible. 그건 불가능이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That's impossible.
1: That's impossible.
0: 자, 또 다른 유사 표현. In your dreams. 꿈에서나 가능할걸? In your dreams.
1: In your dreams.
0: 따라해볼까요? In your dreams. In your dreams.
1: In your dreams. In your dreams.
0: Very good.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That's not going to happen.
1: That's not going to happen.
0: 오늘 밥수와
1: That's not going to happen. Kevin, 네, 생일 선물 비싼 거 사줘.
0: That's not going to happen. Okay. 카툰 보겠습니다.
2: 아, it's so great to be in the mountains.

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생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표현을 배우게 될지 다이얼로그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We need to go after this problem immediately. 우리 당장 이 문제를 쫓아야만 해. I totally agree. It won't go away by itself. 나 완전 동의해. 이거는 스스로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거야. Exactly. That's why we need to take action right away. 맞아. 그게 왜 우리가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 이유야. 자, 오늘은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갖고 있었던 다이얼로그였죠. 자, 선생님이 한번 예고했듯이 come 다음은 go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go와 관련된 표현들 쭉 볼 건데요. 사실 go는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태초에 영어를 배울 때 떠올려보세요. 거의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동사들이요. eat, 먹다, go, 가다 이런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go는 굉장히 쓰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교과서에 자주 나오고 헷갈릴 만한 것들만 선생님이 골라서 앞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go의 의미부터 잡고 가야겠죠. 선생님이 come 가르쳐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똑같아요. 요 걷는 그림 자체는 go나 come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come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걸어오는 애를 보는 게 come이었다면 go는 가는 걸 봅니다. 이 시점의 차이가 come과 go의 가장 큰 차이예요. 물론 뭐 뜻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적용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come은 요렇게 다가오는 걸 보는 그림이고 go는 가는 걸 보는 그림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요. go after, go away 둘 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일단 go after는 선생님이 아까 해석할 때 문제를 쫓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그 문제를 계속 follow 따라가서 어떻게든 그거를 잡아내겠다 라는 느낌으로 가는

go after입니다. 자, 고가 가죠. 이 뒤에서 쟤를 잡아라 하고 가는 요 그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모를 뒤에서 after 뒤에서 야 이렇게 뒤쫓다. 손 이렇게 하겠다,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야하 하고 뒤쫓는 그림. 혹은 먼저 앞서가고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다. 추구하다라는 거는 보통 어떤 추상적인 것들이겠죠. 뭐 눈에 보인다기보다는 어떤 뭐 꿈을 추구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막 이럴 때 쓰잖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 전부 다 go after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예문에서는요, we need to go after this problem. 우리가 이 문제를 쫓아야만 해. 그러니까 막 저리 가라 하는 그 쫓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정말 쫓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막 그래, 문제가 스스로 없어지진 않으니까 쫓아가서 뭐 해결을 해야지. 라는 뜻의 그런 대화가 완성이 됐던 거예요. Immediately는 즉시, 당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요런 것도 많이 쓰는데요. Please go first. 먼저 가세요. I'll go after you. 저는 당신을 뒤쫓아 갈게요. 라는 뜻의 예문입니다. 뭐 이런 말은 많이 쓸 수가 있겠죠. 먼저 가세요. 제가 뒤따라 갈게요. 먼저 가세요. 뒤쫓아 갈게요. 많이 쓸만한 표현이죠. 여기서도 똑같이 먼저 가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뒤따라가는 느낌 있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go away입니다. 자, away라는 거 자체가 사실 뭔가 멀리 떨어지고, 이렇게 멀리 도망가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이미 go 가고 있는데, go away 하면은 진짜 약간 저쪽 길로, 다른 길로. 가버려, 사라져버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가 스스로 가버리진 않는다. 문제 자체가 스스로 사라지진 않는다. 라는 뜻에서 이런 예문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너희들이 수학 숙제를 해야 돼. 아, 1번부터 20번까지 푸는데 20번이 너무 어렵네? 20번을 안 풀고 놔둬요. 그럼 20번이 알아서 갑니까? 알겠어, 난 숙제에서 빠질게. 20번 안녕! 하고 20번이 혼자서 시험지에서 사라지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문제는 스스로 가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장을 또쓴 거겠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수학 문제를 얘기했지만 대부분은 어떤 정말 어떤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예문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아주 심플한 예문입니다. 그냥 이렇게도 많이 써요. Go away! 가버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보고 싶지 않아! 약간 요럴 때 go away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배운 겁니다. go after, 뒤쫓다 혹은 추구하다라는 의미 갖고 있고, go away는 가버리다. 정말 멀리 멀리 가버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퀴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 연달아 풀어볼게요. 경찰이 그 자를 쫓고 있다. 이것은 마치 도로 위의 추격전. 그죠? 자, 쫓고 있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니까 after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police are going after the car. The police are going after the car. 좋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셔야 해요. 자, 마음이 이끄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go after 하셔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너가 원하는 거를 뒤쫓아 가라. 즉, 뭔가 하기 싫은데 그냥 해야 하니까 의미 없이 하지 말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쪽을 따라가라라는 뜻의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need to go after what you want. You need to go after what you want. 좋아요. 세 번째 문제 갈게요. 부디 가버리지 마세요. 그렇죠. Away 쓰면 되겠죠. 뭔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저 사람이 막 가고 있는데 가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따라하면 조금 민망할 수 있으니 다음 문장을 따라해 보자고요. 자, 가버려. 난더

0: 이상, 널 보고 싶지 않아. 그쵸. 똑같이 그냥 go away 쓰시면 되겠죠. 요거는 조금 더 침착하게 따라해 볼수 있겠다. 같이 해볼게요. Go away. I don't want to see you anymore. Go away. I don't want to see you anymore.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 선생님 음성으로 다이얼로그 듣고 맞춰볼게요.
1: We need to go after this problem immediately. I totally agree. It won't go away by itself. Exactly. That's why we need to take action right away.
0: 자, 요렇게 우리 다이얼로그까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배웠죠. 일단 go라는 거 자체가 여기서 보는 가다라는 그림이었고, 요렇게 가는 걸 뒤쫓아가다, 추구하다, go after. 그리고 하나 더는 가버려. go away. 요렇게 두 가지를 배운 겁니다. 자, 요 표현 잊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도 go와 관련된 표현 재밌게 공부해 봅시다.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Weather. W-E-A-T-H-E-R. Weather. Weather. Nice. N-I-C-E. Nice. Nice. Temperature. T-E-R. 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
0: What is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weather, 날씨 1편이에요. 안 그래도 오늘 밖에 아주 화창했는데 날씨의 단어 같이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역시 weather, 날씨예요. 와우, 여기는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데요. 날씨, weather. 그 다음은 nice, 좋은 또는 즐거운이란 뜻이에요. 기분 좋은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날씨가 좋은, nice weather 이렇게 쓰면 좋아요. 그 다음은, 좀 기네요. temperature, 온도 또는 기온이란 뜻이에요. 더우면 temperature가 올라가죠. 자, 그럼 우리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날씨, weather. 자, th, the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weather, good job. 좋은, 즐거운, nice. 좀 빠르게 말해볼까요? nice, very nice. 온도, 기온, temperature. 조금 천천히 말해볼게요. temperature. 아주 잘하는데요. Okay,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Weather. Weather. Nice. Nice. Temperature. Temperatur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빈도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빈도부사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빈도를 알려주는 부사인데요. 이 빈도부사에서 중요한 거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빈도부사의 종류와 뜻이고요. 두 번째는 빈도부사의 위치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에 초점을 둬서 배워볼게요. 자, 오늘의 미션. 다음 주어진 빈도부사가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골라주세요. 우리 이 빈도부사의 뜻과 알맞은 위치 오늘 학습한 후에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빈도부사란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오늘 총 8가지 빈도부사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always, 100% 항상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always를 써요. 또 usually, usually는 90% 정도 보통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often, often. often은 70% 정도로 자주 하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Sometimes, sometimes, sometimes는 50% 정도 가끔 하는 일에 대해서 나타낼 때 씁니다. 또 hardly, rarely, seldom 이 아이들은 전부 다 5에서 10% 정도 낮은 빈도로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never, never 하면 0%, 절대 뭐뭐 않는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빈도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자세하게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always,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I always brush my teeth before bed. 나는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닦는다. 100% 항상 한다라고 할 때는 always를 씁니다. 또 usually,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She usually takes the bus to school. 그녀는 보통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간다. 보통이라고 했으니 90% 정도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한10%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학교에 간다는 이야기겠죠. 또 often, 자주라는 뜻으로 We often eat pizza on Fridays라고 하면 우리는 금요일마다 자주 피자를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Sometimes는 가끔이에요. He sometimes plays basketball after school. 그는 가끔 방과 후에 농구를 한다입니다. 또 hardly, rarely, seldom. 셋은 모두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으로 아주 낮은 빈도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씁니다. I hardly play computer games. 나는 거의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는다. She rarely eats fast food. 그녀는 거의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다. We seldom see snow in the city. 우리는 이 도시에서 거의 눈을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never, 절대 뭐뭐 않다라는 뜻입니다. She never eats meat. 그녀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퀴즈. 괄호 안의 의미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빈도부사를 써주세요. 1번, she blank brings her umbrella. 그녀는

우산을 가져온다. 이때 항상이라는 뜻의 빈도부사 always를 채워줘야겠죠? She always brings her umbrella. 2번, they blank go to the movies. 그들은 가끔 영화를 보러 간다. 가끔이라는 뜻의 빈도부사는 바로 sometimes였습니다. They sometimes go to the movies. 3번, I blank eat spicy food. 나는 매운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 절대 뭐뭐 않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그때는 우리 never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I never eat spicy food. 4번, he blank studies in the library. 그는 보통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보통 90% 정도 하는 일에 대해서는 usually를 쓰죠. He usually studies in the library. 마지막, we blank see him these days. 우리는 요즘 그를 거의 보지 않는다, 거의 무모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 세 가지 배워봤어요. Rarely 또는 hardly 또는 seldom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빈도부사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빈도부사 위치에서는 여러분이 딱 여섯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조비 뒤 일동 앞입니다.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 조비 뒤 일동 앞을 머릿속에 딱 담아보고 같이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동사 뒤에 쓰인 경우입니다. She can often see stars here. Can이라는 조동사가 쓰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빈도부사 often을 써줬습니다. 조비 뒤, 조동사 비동사 뒤에 써야 되니까요. 그녀는 여기서 자주 별을 볼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He will never lie to you. 여기서는 will 조동사를 썼고요. 그 뒤에 빈도부사 never를 써줬죠. He will never lie to you. 그는 절대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비동사 뒤에 온 경우에요. He is always polite. is 비동사가 쓰였죠? 그래서 그 뒤에 always를 적어줬습니다. 그는 항상 예의 바르다. They are sometimes late. 이번에는 비동사 are이 나왔고요. 그 뒤에 빈도부사 sometimes를 써줬어요. 그들은 가끔 늦는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 앞에 쓴 경우도 볼게요. She usually eats breakfast at 7. 이번에는 일반 동사 eats 앞에 usually 빈도부사를 써줬죠. 그녀는 보통 7시에 아침을 먹는다입니다. I never watch horror movies. 이번에는 일반 동사 watch가 나왔고요. 그 앞에 빈도부사 never 써줬네요. 나는 절대 공포 영화를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비 뒤 일동 앞 여섯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퀴즈. 다음 주어진 빈도부사가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골라주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면 가장 먼저 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가 조동사, 비동사인지 아니면 일반 동사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1번 calls. 일반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일동 앞이니까 일반 동사 앞에 1번 자리에 빈도부사를 넣어주면 완성. He seldom calls me these days. 그는 요즘 나에게 거의 전화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2번. 이번에도 동사가 drinks. 일반 동사네요. 그러니 일반 동사 앞에 1번 자리에 넣어줄게요. He always drinks milk in the morning. 그는 항상 아침에 우유를 마신다입니다. 3번. 이번에는 동사가 비동사예요. 비동사 뒤에 써야 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We are usually hungry after PE class. 우리는 체육 시간 후에 보통 배가 고프다라는 뜻이에요. 4번. 이번에는 play. 일반 동사죠? 일동 앞이니까 일반 동사 앞에 1번 자리에 채워줄게요. They sometimes play soccer during lunch. 그들은 가끔 점심시간에 축구를 한다. 5번. We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자, 이번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should가 있는데 그 뒤에 동사 원형 자리에 비동사의 원형이 왔어요. 어라라. 조동사, 비동사 뒤라고 했는데, 그러면 be 뒤에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조동사가 있죠? 그러면 조동사 뒤에 본동사와 조동사 사이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We should always be quiet in the library. 우리는 도서관

안에서 항상 조용히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lways가 들어갈 자리는 일반 동사 앞 1번에 넣어주세요. My mom always cooks breakfast for us.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를 위해 아침을 요리하신다.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일상표현 영단어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장소를 오갑니다. 학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해요. 이동할 땐 걸어갈 수도 있고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택시를 타거나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죠. 오늘은 이동할 때 자주 쓰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동할 때 사용하는 동작 영단어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동작들이 나와 있는지 이 그림을 보면서 직접 말해볼까요? 자, 먼저 걷거나 산책하고 있는 동작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자동차를 뭐하고 있죠? 운전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도 보여요. 오늘은 이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영어로 말해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walk. walk. 자, walk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걷다로 정말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쌤이 강조하고 싶은 뜻은 산책시키다입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할 때도 이 walk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 walk의 스펠링을 정확하게 써볼게요. 자, walk, W-A-L-K. 읽을 때는 walk. walk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걷다도 되고 강아지 등을 산책시키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예문 볼게요. I walk in the park. 나는 공원에서 walk, 걷는다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I walk my dog every day 라고 했어요. 우리 walk my dog은 밑줄 쳐볼까요? 개를 뭐 하는 거예요? 산책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walk 뒤에 dog가 나오면 개를 산책시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walk의 의미 잘 기억하셨나요? 그럼 우리 walk와 좀 비슷한 단어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리다, run, 그리고 조깅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jog. 그리고 hik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hike는 여러분 우리 하이킹한다 라고 하잖아요. 도보 여행하다 혹은 등산하다 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동작 단어들도 이 walk

표와 함께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ride. ride인데요. 일단 우리 한번 이 단어를 정확하게 써볼게요. 우리 이따가 나중에 외워야지 하지 말고 이 스펠링을 지금 바로 외워서 옆에 써봐요. ride, R-I-D-E 읽을 때는 ride. ride는요, 타다 혹은 무언가를 타고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Let's ride the roller coaster. 이렇게 말하면 롤러코스터를 모아자 타자가 되는 것이죠. ride는 무언가를 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ride의 의미를 기억하셨다면 ride와 정말 자주 쓰이는 교통수단 좀 살펴볼게요. ride a car 정말 많이 씁니다. 자동차를 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ride a bike도 많이 써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전거를 타다가 되겠죠. 또 ride a horse도 정말 많이 씁니다. 얘는 말을 타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ride와 함께 쓰이는 교통수단 단어들도 같이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ride 기억하셨다면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drive. drive. 방금 봤던 이 ride라는 동사가 타다라는 뜻이라면 이 drive는 내가 직접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다. 자, 이 drive라는 단어도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봐요. drive, D, R, I, V, E. drive. drive. 운전하다도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운전해서 태워주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예문 볼게요. I can drive a bus 하면 나는 버스를 뭐할수 있어요? 직접 운전할 수 있다가 되겠죠. 두 번째 예문. Can you drive me to school? 이라고 했습니다. Can you drive me to school? 저를 학교까지 drive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것은 태워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Can you drive me to 어디 어디 하면 저를 어디까지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동과 관련된 동작들을 단어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이 교통수단 영단어들도 쌤이 정리해 두었어요. 이 단어들도 한 번씩 읽어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car, car 하면 자동차가 되겠죠. 그리고 taxi, taxi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taxi.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 알아둡시다. 버스는 bus, bus. 그리고 지하철은요, subway, subway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라는 단어도 알아둘게요. 비행기는 airplane 하시거나 plane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는 airplane 혹은 plane이고요. 마지막으로 배는 ship, ship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교통수단 정도는 우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니까 같이 챙겨두시면 너무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동 동작 단어들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걷거나 개를 산책시키다 라는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walk가 되겠죠? walk는 걷다 뿐만 아니라 개를 산책시키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차를 운전하다 혹은 누군가를 태워주다 라는 단어는 drive, drive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등을 타다라는 단어는 ride입니다. 오늘 배운 단어를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17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표현들, 역사를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스포츠 과연 뭘까요? I'm so curious. Let's find out. Come on! A stick.
1: 스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골프공처럼 생겼나? 공인가? 네, 흰 공이 있고 큰, 넓은 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오, 맞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오늘 배워볼 스포츠는 바로
0: 필드 하키! 뿌! 좋습니다. 필드 하키에 관한 정보, 역사,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필드 하키는요, 필드에서 스틱을 가지고 양쪽에서 공을 다루는 경기를 말합니다. 필드 하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구기 스포츠고요. 아이스 하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롤러 하키 등 이렇게 구별시키기 위해 필드 하키는 lawn 하키라고도 부릅니다. lawn. lawn은 왜 lawn일까요? 바로 잔디 구장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lawn 하키라고도 부릅니다. 꼭 외워주세요. Alright. 자, 오늘 첫 번째 보실, 바로 이거는 stick입니다. stick. 나뭇가지, 채. stick으로 공을, 네, 떠서, 밀거나 떠서 경기를 하죠. 자, 그리고 stick의 그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굽처럼 돼 있어요. 굽. 네. 이 부분은요, 안쪽 부분을, 그,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으로 공을 멈추고 칩니다. 이 부분을 바로 toe라고 합니다. 날, 발가락, 그리고 선단. 네, 꼭 외워두세요. toe, toe. 와우, 이건 뭐지? 엑스레이 찍은 건가? 이게 뭐지? 아닙니다, 여러분. 보호대입니다. 바로 이 정강이 보호대죠. 이거는 영어로 shin guard, shin guard이라고 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좋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필드 하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Scoop, 숟갈, 뜨다, push, 밀다, flick, 튀기다, 휙, 움직임. Scoop.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죠? 한 스쿱, 두 스쿱, 그렇죠. 그 스쿱이에요. 뜨다, 뜨다, 스쿱. 문장 볼게요. A scoop is when you lift a ball like a shovel. 스쿱은 공을 삽으로 뜨듯이 들어올리는 것이다. 문장 같이 해볼까요? A scoop is when you lift a ball like a shovel. 그렇죠. 삽, 네, 뜨듯이 이렇게 네, 흙을 뜨듯이 넘어갈게요. push, 밀다. push, push, babe. 그 push, 맞습니다. push, 밀다. 문장 볼게요. The hockey player is great at the push, a move that pushes the ball with the stick. 그 하키 선수는 스틱으로 공을 미는 기술인 푸쉬가 훌륭하다. 이 문장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e hockey player is great at the push, a move that pushes the ball with the stick.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Flick, flick, 튀기다, 휙, 움직임. Flick, flick, 공이 푸시될 때 공을 땅에서 올려줘서 공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 flick이에요. Flick. 문장 한번 볼게요. In the end, he scored with the flick. 결국 그 선수는 flick로 득점을 하였다. 다 같이 해볼까요? In the end, he scored with the flick. 결국 그는 flick로 득점하였다. 좋습니다, 여러분. 방금 배운 표현들 정리 한번 해볼까요? Let's go. Scoop, 숟갈, 뜨다,
1: push, 밀다, flick, 튀기다, 움직임. 좋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잘 활용해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에게는 퀴즈예요. 첫 번째 문장. A blank is when you lift a ball like a shovel. 아까 얘기 드렸죠? 삽으로 뜨듯이. 자, 다 드렸네, 힌트. 뭘까요? 뜨다. 3, 2, 1. 정답은? 스쿱. 그렇죠. 한 스쿱, 두 스쿱, 세 스쿱, 스쿱, 스쿱, 스쿱, 스쿱, 스쿱, 스쿱, 스쿱, 스쿱. 꼭 외워두세요.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In the end, he scored with the 튀기다. 네, 공을 이동시키는 거. 네. 힌트 드렸는데. 3, 2, 1. 정답은 flick, flick, flick. 꼭 외워주세요. 마지막 문장이죠. The hockey player is great at the blank. A move that pushes the ball with the stick. 그 하키 선수는 스틱으로 공을 미는 기술인 뭐죠? 미는 기술. 네, 쉽죠? 밀다, 밀다. 미는 기술이 예술이다. 밀다. 피로 시작하는 단어. 3, 2, 1. 정답은? push. 세개다 맞추신 분들 다 맞춘, 있으실 거, 있는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와우. Congratulations. 잘했어요. 자, 이제는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Let's go.
2: Field hockey is a game played on the grass. A scoop is when you lift a ball like a shovel. The hockey player is great at the push, a move that pushes the ball with the stick. In the end, he scored with a flick. Field hockey is not a very popular sport, but it's exciting.
1: Field hockey is a game played on the grass. 필드 하키란 잔디 위에서 하는 경기입니다. A scoop is when you lift the ball like a shovel. 스쿱은 공을 삽으로 뜨듯이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The hockey player is great at the push, a move that pushes the ball with the stick. 그 하키 선수는 스틱으로 공을 미는 기술인 푸시가 훌륭합니다. In the end, he scored with a flick. 결국 플릭으로 득점하였습니다. Field hockey is not a very popular sport, but it's exciting. 필드 하키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흥미진진합니다. 네, 오늘 스포츠 잉글리쉬 필드 하키 재밌었나요? 저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Alright, everyone. See you next.

0: 학교 음악회 준비로 분주한 한 주. 교장 선생님께서 격려하러 오셨네요.
1: 준비는 잘 되어 가나?
0: 네,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하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Everything's going well. 또 좋지만 새로운 표현 같은으로 알아볼게요.
2: Kevin, did you prepare everything I asked for?
3: Everything is in order. Everything is in order. Everything is in order, ma'am.
2: Great. I will be your special chef today. I will make you delicious pasta. The name of the pasta is...
4: Pongole pasta.
2: Uh-huh. Assistant Kevin, could you boil some water and cook the pasta?
4: Yes, chef.
2: Could you chop the prepared ingredients?
4: Yes, chef.
2: Okay, pour the sauce and fry together.
4: Yes, chef.
2: Please put the food on a plate.
4: Yes, chef.
2: The pasta is complete. Enjoy, Kevin.
4: Something seems wrong here. Why am I so tired?
2: I don't know.
4: 나만 시키는 거야.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are you a good cook? 요리 잘 하시나요?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리는 무엇인가요? 저는 요리에는 자신이 없지만 잘 만들어진 요리를 맛있게 잘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카툰에서는요, 크리스틴이 일일 셰프가 되어서 케빈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고 해요. 셰프 크리스틴이 선택한 요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리가 끝나고 먹으려고 할 때 우리 케빈이 왠지 피곤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밌는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자, 주방에 있는 두 사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크리스틴이 셰프가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고 해요. Kevin, did you prepare everything I asked for? Ask for, 알고 계시죠? 내가 부탁한 거 다 준비됐나요? 왠지 셰프의 느낌이 가득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라고 대답하네요.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Everything is in order. Everything is in order 입니다. Everything은 모든 것이 라는 뜻이고요. is는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그죠? 그리고 in order 잘 봐주세요. order은 순서, 질서 이런 뜻인데요. in order이니까 제대로 된 이런 뜻입니다. Everything is in order. 모든 것이 제대로 착착 준비가 됐다 또는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Everything is in order. 같이 말해볼게요. Everything is in order. 노란 부분 강조해볼게요. Everything is in order. Everything is in order. 좋습니다.

것이 순조롭습니다.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요리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The name of the pasta is 오늘은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Step 1, Assistant Kevin. 조수죠, Assistant. Could you boil some water and cook the pasta? 무슨 부탁이에요? 물을 끓여서 면을 삶아 주시겠어요? 라고 하죠. 이렇게 뭐뭐 해줄래요? 공손하게 물어보는 말이 could you입니다. Could you get me some water? 저물좀 떠다 주시겠어요? 또는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저한테 돈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Can you? 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고 공손한 느낌 Could you?입니다. 물을 끓여서 면좀 삶아 주시겠어요? Yes, chef! 다 시키는 대로 착착착 하죠. 두 번째 스텝은 Could you chop the prepared ingredients? 입니다. 준비된 재료들 좀 썰어 줄래요? 우리 요리할 때 다양한 동작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chop이라고 하면 잘게 썰다라는 뜻이고요. slice라고 하면 얇게 점이다라는 뜻이고요. 탁탁탁탁 dice라고 하면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주사위 모양으로 깍둑 썰기 하다. 마지막으로 peel이라고 하면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동작이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죠. 두 번째는 준비된 재료들을 잘게 썰어주세요. 예, 셰프! 이번에도 이상하게 크리스티는 말만 하고 케빈이 뭔가 요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pour the sauce and fry together. 소스를 부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케빈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 셰프! 계속 요리는 케빈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please put the food on a plate라고 했어요. 그러면 접시에다가 완성된 요리를 담아주세요. Yes, chef. 이번에도 Yes, chef 대답하죠. 네, 셰프님. 이거 이상하죠? 요리는 크리스틴이 해준다고 했는데 크리스틴은 말만 하고 실제 요리는 케빈이 하고 있는 이런 느낌, 제 느낌만은 아니겠죠? 대답도 케빈은 너무 잘합니다. 네, 셰프님. 하는 말이 yes, chef죠. 이렇게 대답할 때 쓰는 말이요. 지금처럼 셰프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으면 yes, chef 할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상대방이 남자라면 존중의 의미로 yes, sir 쓸수 있고요. 상대방이 여자라면 yes, ma'am 쓸수 있습니다. sir이 남자를 뜻하는 말, ma'am이 여자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뭔가 대답해 줄때 남자다? yes, sir. 여자다? Yes, ma'am. 아셨죠? 자, 요리가 완성됐네요. 맛있게 드세요, 케빈. 그런데 케빈 보세요. Something seems wrong. Why am I so tired?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글쎄. 크리스틴의 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도 속아줬는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일을 다 했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일단 파스타는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Everything is in order. Everything is in order.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라는 뜻인데요. Things are picking up. Things are picking up 입니다. Pick up은 뭔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느낌이죠. 우리가 일의 현황을 그래프로 본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슉 올라가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Things are picking up.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랑 창업 아이디어를 냈어요. 처음엔 파리만 날리더니 드디어 일이 착착 잘 되어가요. 일이 잘 되어가고 있어. 어떡해요? Things are picking up. Things are picking up.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네요.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아,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자,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물으시네요. 청소 잘 돼가니? 네,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요. 어떡해요?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Great. 이번 시간 카툰에서는 일이 되어가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워봤죠. Everything is in order. 모든 게 순조롭다. Things are picking up. 잘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좋아요. So far, so good.
잘 기억하고 또 사용해주세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

서점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It's like a little guitar with four strings. Is it a violin?
2: No, it's a ukulele.
1: Oh, I see. Can you play it?
2: Yes, I can also play the flute and the ocarina.
1: I can play the xylophone.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Little, strings, flute, ocarina, xylophone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little, little이에요. little 또는 little. 원래 tt, 이 t는 한 번만 t 소리 내면 되는데요. 이 t 소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약화돼서 little 해도 되고 little 하고 약하게 발음해도 좋아요. 작은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어린이라는 뜻도 있어요. string, string. 글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한 박자예요. 스트링 아니고 string. 한 번 더. string. 줄 또는 악기에 있는 줄을 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줄을 string이라고 표현해요. flute. flute. 우리 부는 플루트를 flute. 마찬가지로 우리말은 플루트라고 하지만 영어는 한 박자로 flute라고 발음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ocarina, ocarina예요. 오카리나 이렇게 부는 작은 악기 알죠? 오카리나는 우리말로는 오카리나, 영어는 ocarina, re 부분에 강조해 주세요. 마지막은 좀 신기해요. 우리말로는 실로폰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xylophone. xylophone이에요. 앞에 있는 X의 소리가 Z 하고 Z처럼 소리나요. xylophone, 실로폰, 띵띵띵띵띵. 친구들 실로폰 연주할 줄 알죠? 자, 그럼 대화도 함께 볼게요. 남자애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It's like a little guitar with four strings 라고 얘기하네요. It's like, it is like. like는 물론 좋아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 하나 더 배웠잖아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It's like 라고 하면 이거 뭐뭐 같아 라는 말이에요. A little guitar, 작은 기타 같대요. With, with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Four strings, 네 개의 줄을 가진 작은 기타 같아. Is it a violin? 이거 바이올린인가? 라고 했더니 No. It's a ukulele 라고 하네요. ukulele는 우쿨렐레죠. 정말 작은 기타처럼 생긴 그런 악기. No, it's a ukulele. Oh, I see. 아, 그렇구나. 여기서의 씨는요, 친구들, 보다라는 게 아니고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I see 하면 아, 알겠어 라는 뜻이죠. Oh, I see. Can you play it? 너 그거 연주할 수 있니? Play it 뜻 중에서

0: 연주하다 기억하죠? Yes, I can also play also 또한이에요. 나는 뭐도 연주할 줄 알아요? I can also play the flute and ocarina. 나는 플루트랑 오카리나도 연주할 줄 알아. I can play the xylophone. 남자애도 질수 없죠. 나는 실로폰 연주할 줄 아는데.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Topic Word에 140 눌러볼게요. 잘 듣고 문장 순서대로 단어 찾기. 오케이, 첫 번째.
1: Can you play this?
0: Can you play this? 친구들도 말하면서 Can you play this? 너 이거 연주할 수 있니? 물어보는 말.
1: Can you play that?
0: 아, 이번에는 this 대신에 that. 저쪽에 있는 걸 가리키면서 Can you play that? 너 저거 연주할 수 있니? 물어보고.
1: It's a flute.
0: It's a flute. 악기 이름이죠. 그것은 플루트야. It's a flute. 좋아요.
1: It's a ukulele.
0: 아하, it's a ukulele. 우리 배웠죠? 그것은 우쿨렐레야.
1: 'It's an ocarina.
0: 아, it's an ocarina라고 했죠. 오카리나야? 이건 어때요?
1: It's a xylophone.
0: 아, 신기한 발음, xylophone. It's a xylophone. 그것은 실로폰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성공.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아니요, 그것은 탬버린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바이올린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트라이앵글이에요. 좋아요. Let's talk을 켜고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악기니까. Hi.
2: Look, is it a drum?
0: 아하, 바로 질문을 해버렸네. Look, is it a drum? 그것은 드럼인가요? 보여준 뒤 이거 뭐예요? 아니죠. 탬버린이죠. 그러면 no, it's a 탬버린은 tambourine 이렇게 발음해요. No, it's a tambourine. Awesome.
2: 어, it's a tambourine.
0: 그럼
2: Is it a guitar?
0: 이번엔 어때요? 바이올린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기타인가요? Look, is it a guitar? No, it's a violin. No, it's a violin. 린의 강조.
2: Oh, it's a violin.
0: 마지막.
2: Is it a triangle?
0: 어허, 이건 트라이앵글인가요? 네, 그것은 트라이앵글이에요. 이번에는 yes, it's a triangle. Yes, it's a triangle.
2: Oh,
0: 좋아요,
2: it's a triangle.
0: 친구들. Okay,
2: Bye.
0: bye. 이렇게 펜슬로 퀴즈 놀이하는 것도 재밌죠?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악기 이름이 나오니까 악기의 뭐 현악기, 그죠? 부는 악기들, 이런 다양한 악기가 있으니까 요거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다양한 악기 종류 알려줄래? 현악기, string instruments. 금관악기, brass instruments. 목관악기, woodwind instruments. 타악기, percussion instruments. 친구들 오케스트라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에 다양한 악기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현악기, 줄이 있는 악기는 string. 배웠죠? string instruments. instruments가 악기거든요. 금관악기는 악기 중에서 부는 건데 금속으로 만든 거 있죠. 막 뿌뿌뿌뿌 이런 것들은 brass를 붙여요. brass instruments. 부는 악기 중에 나무로 만든 것들은 woodwind instruments. woodwind instruments. 마지막으로 퉁퉁퉁퉁. 쳐서 소리 내는 건 타악기잖아요. percussion instruments. percussion instruments. 와, 한뼘더 똑똑해진 느낌. 좋아요. 오늘은 악기에 대해서 배워봤죠. What is your favorite musical instrument?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악기의 이름 영어로, 또 악기의 종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영어로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K-1쌤이에요. 이번 주는 상대방에게 너는 어떤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라는 질문들을 배워볼 텐데 오늘은 일단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묻고 한번 답해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4. Favorites.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food is.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니? 라는 걸 물어보고 답하기 전에 우리 웜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식집인가 봐요. Wow, there's a lot of food. 음식이 참 많이 차려져 있네요. 여기 음식 중에 What's your favorite?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밥도 좋고 떡볶이도 좋고 프라이드 치킨도 있네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그죠? 자, 여기는 두 친구가 서로 이 음식들 중에 넌 어떤 걸 제일 좋아하니? 나는 이게 제일 좋아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각각의 음식의 이름도 영어로 알아보고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볼까요?
1: What's your favorite food?
2: My favorite food is fried chicken. And you?
1: 떡볶이.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처음에 대화에서 이렇게 물어봤죠.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자, 여기서 favorite food라는 표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표현이에요. Favorite food. Favorite가 가장 뭐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고 food가 음식이죠. 그런데 그 앞에 your가 붙었어요. your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알죠? 맞아요. 당신의 너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what's가 앞에 붙었잖아요. 우리 what's로 시작하는 문장들 많이 공부해봤었죠. what's는 뭐뭐는 뭐야?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food? 라고 하면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거 같이 한번 크게 연습해볼까요?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잘했어요. 자, 그렇게 질문을 했고 What's your favorite food?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이 질문을 좀 응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your favorite food 대신에 his를 넣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What's his favorite food? 우리 his 많이 해봤죠? 그의, 그러니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What's his favorite food? What's his favorite food?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What's her favorite food? What's her favorite food? 우리는 his, her 이렇게 좀 나눠서 말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영어는 남자, 여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놔야 돼요. 그럼 이건 뭘까요? What's my favorite food?

0: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요? 그쵸? 자, 요 문장은 언제 쓰느냐?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나에게. 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근데, 잘 들은 거 맞나?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요렇게 되물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What's my favorite food? 해서 억양이 조금 다릅니다. What's his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요거랑 What's my favorite food?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도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요거 다시 되물을 때,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요거는 What's my favorite food? What's my favorite food? 네,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your, his, her, my 이렇게 바꿔서도 문장 연습해 보는 거 많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What's your favorite food? 대답은 My favorite food is fried chicken 이라고 했어요. 자, my favorite food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fried chicken은 뭘까? 바로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근데 발음이 조금 다르죠, 그쵸? 후라이드가 아니고 fried예요. 근데 F하고 R 둘다 우리말에는 없는 발음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연습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같은 자음 소리로 시작하는 자음 소리가 여러 개가 붙어서 시작하는 단어들이 영어에는 많아요. F, R 다 자음이죠. 그런데 우리말은 자음에 다 모음이 붙지만 이 경우는 모음이 안 붙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자음처럼 F하고 R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럴 때는 R 발음부터 연습을 해서 ride, ride, ride 요 발음이 된다. 그럼 앞에 살짝 를 넣어주는 거죠. 자, R 발음할 때는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제 손이 혀라면 요 양쪽은 긴장을 시켜주면서 er 소리를 내는 거죠. er 요렇게요. 그거를 ride. Ride 이렇게 발음 연습한 다음에 같은 경우는 윗니를 아랫 입술에 살짝 댄 상태에서 바람만 푸처럼 내뿜는 소리예요. 이렇게요. 자, 그럼 붙여서 fried, fried. R 발음이 좀더 강하게 나죠?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후라이드가 아니고 fried이다. 치킨은 뭐 비슷하네요, 그렇죠? My favorite food is fried chicke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nd you? 이렇게 물어봤죠. 이어서 and you는 그럼 너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And you? 자, 그러면 답은? 요 단어 약간 영어 같지 안 보이죠, 그쵸? 바로 떡볶이라는 단어예요. 떡볶이를 영문으로 표기하면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라고 하면 돼요. 떡볶이도 그 음식의 이름 자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처럼 이 음식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줍니다. 왜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김치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떡볶이라고 하면 돼요. 떡볶이 스펠링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눈여겨봐 주세요. 떡볶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What's your favorite food?
2: My favorite food is fried chicken. And you?
1: 떡볶이.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 업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우리 분식집 상황이었죠? 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영어로 하면? What's your favorite food? 맞아요. 자, 대답은 뭘까요? 지금 손가락으로 후라이드 치킨을 가리키고 있어요. My favorite food is fried chicken. 이거 우리 배웠던 거죠? 그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우리 남자친구는 뭘 가리키고 있나요? 아하! 떡볶이를 가리키고 있네요. 아까는 그냥 떡볶이.

라고만 했지만 문장으로 얘기하면 My favorite food is 떡볶이. 다시 한번 My favorite food is 떡볶이. 잘했어요. 그러면 후라이드 치킨, 떡볶이 말고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우리 김밥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한번 말을 해볼까요? My favorite food is 김밥. 네, 김밥도 그냥 김밥이라고 하면 되죠. My favorite food is 김밥. Very good. 자, 그럼 이어서 만두로 가볼까요? 만두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My favorite food is 만두. 그쵸? My favorite food is 만두 라고 하면 돼요. 사실 그 한류 바람이 이르기 전에는 만두를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이야 뭐 한국 음식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두가 만두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dumpling이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이게 더 이전에 먼저 알려진 중국의 만두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해볼까요? My favorite food is dumpling. 다시 한번 My favorite food is dumpling. 잘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음식으로 가볼까요? 피자 어때요? 피자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My favorite food is 혹시 피자라고 한 친구 있나요? 네, 피자가 영어가 맞지만 영어로는 발음이 조금 다르다고 우리 이전에 배웠었어요. 피자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했죠? 자, 앞부분은 피 시옷받침처럼 발음을 하고 싸 이렇게 끝에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피자. 잘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야. My favorite food is pizza. Good job. 핫도그도 해볼까요? My favorite food is hot dog. My favorite food is hot dog. 사실 이렇게 꼬챙이에 꽂아져 있는 핫도그, 우리가 핫도그라고 부르는 거는 외국에서는 corn dog라고 많이 불러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만약에 김치찌개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물론 김치찌개라고 해도 되지만 아직 찌개라는 말이 외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럴 때는 가장 비슷한 stew라는 걸 붙여서 My favorite food is 김치 stew.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My favorite food is 김치 stew.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만약에 지금 얘기를 못했다. 그럼 My favorite food is 뒤에 그 음식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오늘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et's start the chant.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is fried chicken. My favorite food is tteokbokki. My favorite food is kimbap. My favorite food is pizza. My favorite food is mandu.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what their favorite food is 였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볼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What'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is 뭐뭐! 라는 이 표현들을 많이 서로 사용해보면서 영어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 쌤은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 우리 이 기분을 유지하면서 우리 기쁘게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4. Introducing my friend. Monday. Who is she? I can ask and say a friend's name.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 뭘지 굉장히 궁금하지, 얘들아.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Here we go. 짜잔. 오, 오늘의 그림이야, 얘들아.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남자 아이 세 명이 보여요, 그쵸? I see three boys. How many boys? Three boys. 근데 저기 그 핑크색, 분홍색 운동복을 입은 친구가 지금 골을 넣은 것 같아요. 그쵸? 축구골. 우, 그쵸? 자, I think the boy in pink gym clothes just scored a goal. 어, score a goal 하게 되면은 골을 넣다라는 뜻이 됩니다. Score a goal. 그래서 이 노란색 옷, 파란색 옷 입은 남자아이들이 어, 박수 치면서 이야, 너 축구 진짜 잘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They're clapping and I think they're cheering for him, right? 응원하고 있어요. Cheering. 어, 근데 어, 정확한 내용은 무슨 내용일지는 모르겠는데 어, 왠지 어, 너 쟤 알아? 쟤 축구 진짜 잘한다. 이런 대화할 것 같지 않나요? 자, 정확한 내용은 우리 이따 칼툰척에서 확인해보고요. 지금은 dialogue 먼저 들어보고 올게요.
2: Who is she?
1: This is Katie. She is my best friend.
2: Is she in your class?
1: Yes, we're in the same class.
0: 얘들아, 잘 들어봤나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를 우리 한번 detail하게 살펴볼게요. 짜자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expression 표현은요. Who is 입니다. 어, 어렵지 않아, 그치? One more time. Who is 자, who는 누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who is 하게 되면 쟤 누구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Who is 우리 친구들 잘해. Who is 좋아요. Who 할 때 그냥 후, 이게 아니야, 얘들아. Who. Alright? 자, 예문에서 보자. 짜잔. Who is she? Who is she? 우리가 가리키는 사람이 여자일 때 이렇게 Who is she? 라고 할 수 있겠죠? 어, 저 그녀는 누구야? 저 여자의 누구야? 라고 할 때 Who is she?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she, 여자를 뜻했으니 이번에는 또 누굴 해야 될까? 짜잔! 남자를 물어볼 때 어, 쟤 누구야? 저 남자의 누구야? 라고 할 때는 Who is he? 자, 우리 친구들 차례. Who is he? Who is he? Who is h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너라라 해볼까? 시작! Who is he? Who is he? 좋아요. 자, 또 해보자. 오! Who is Jiho? She나 he를 넣지 않고 이름을 넣어도 돼요. 어? 지효가 누구야? 라고 할 때 Who is Jiho?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너가 말하는 지효가 누구야? 라고 할 때 Who is Jiho? 라고 할 수 있어요. She, he, 그리고 이름도 넣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who is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 거 잊지 말아요. 자, 또 해보자. 짜잔! 오, 이거는 this is네요. One more time. This is 좋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치? This is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할 때 어, 쓸 수 있는데요. 친구나 가족을 소개할 때,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 패턴을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라고 할 때 This is my mom. 또는 이 사람은 내 친구예요. 라고 할 때 This is my friend.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쓰이는 건데 한번 다

다시 발음 봐봐, 얘들아. This is. This is 절대 아니야, 얘들아. This is 절대 아니고, 어떻게? This is. TH가 있으니까, 얘들아. 혓바닥으로 실뜨기 해야지. 쌤이 맨날 말하는 거. This is. 우리 친구들 차례. This is. TH 발음이 조금 어려워. 그치만,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쌤이랑 계속 연습하자. 자, 예문 볼게요. 짜잔. 오, this is Katie. 이거 무슨 뜻일까? Katie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this is Katie 하면은 이 사람은 Katie입니다. 얘 Katie야! 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This is Katie. 좋아요. 또 보자. 오, this is 민수래요. 민수, 혹시 민수 친구 있나요? 안녕. 자, 이 사람은 민수야 라고 할 때 This is Minsu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친구한테 진짜 소개할 때 This is Minsu 이러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겠지, 그치? 자연스럽게 할 때는 This is Minsu. This is Minsu라고 할수 있겠죠? Minsu. Alright, 좋아요. 오, 또 패턴 세 개가 있네요. 세 번째, 오늘 조금 표현들이 많아요. 자, 세 번째는요. Is my best friend 나왔어요. One more time. Is my best friend. Okay. 자, best는 최고이란 뜻이고, friend는 뭐예요? 친구. 그래서 best friend 하면은 절친.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베프입니다. 왜 베프가 best friend에서 나온 베프예요? 뭐 절친, 단짝, 뭐 베프, 뭐 가장 친한 친구를 말할 때 best friend라고 하죠. 그래서 is my best friend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는 나의 단짝이야, 나의 절친이야 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자, 이거 같이 해보자. is my best friend. Friend is my best friend. Is my best friend. 좋아요. 예문에서 보자, 우리. 오, 케이티 또 등장했습니다. 오, 케이티 is my best friend. 하게 되면은, 케이티는 내 단짝이야. 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케이티 is my best friend. 좋아요. 또 보자. 오, she is my best friend. 이름을 굳이 안 넣고, 그녀는 내 단짝이야. 라고 할 때, she is my best friend. She is my best friend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절친이 남자일 때라고 할 때는 짜잔. He is my best friend 라고 하면 되겠죠? He is my best friend. Oh, he is my best friend. 좋아요. 자, 이번에는 오, 쌤, 제 절친은 두 명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절친이 민수랑 케이티다. 그러면 민수 and 케이티 are my best friend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is를 are로 바꾸고 끝 friend 다음에는 s를 붙여주세요. 왜냐면 두 명이니까. 민수 and 케이티 are my best friends. 좋아요. 자, 이거 하나 더 해볼게. 오늘 좀 많아요, 그쵸? 자, is in your class? is in your class?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 class는 수업입니다. 교실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 누구누구는 너네 반이니? 라고 할 때, 물어볼 때쓸수 있어요. 쟤 너네 반이야?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이 쓰잖아, 그쵸? 쟤 너네 반이야? is in your class? 라고 많이 하겠죠? 예문 볼게요. 짜잔. 케이티 너네 반이니? Is Katie in your class? 라고 할수 있겠죠? 자, 또 보자. Is Minsu in your class? 민수 너네 반이야? Is Minsu in your class?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Is in your class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는 너네 반이니? 너희 반이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 자, is 다음에는 친구 이름을 넣어주면 돼. Alrighty. 자, 또 볼게요. 민수랑 케이티 둘다 너네 반이니? 라고 할 때는 Are Minsu and Katie in your clas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달라진 건맨 앞에 is에서 are로 된 것밖에 없어. Okay,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이얼로그 보자. Who is she? 저 여자애 누구야?
Who is she? 그랬더니 This is Katie. She's my best friend. 이게 무슨 뜻이야? This is Katie. 이 사람은 Katie야. She's my best friend. 그녀는 내 절친이야 라고 하네요. Is she in your class? 쟤 너네 반이야? 그녀는 너희 반이니? 너네 반이야? 라고 했는데 Yes, we are in the same class. 우리는 같은 반이야 라고 하네요. 어때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패턴으로 표현을 선생님이 오늘 준비했죠? 잘 들었기 바라면서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0: 가장 좋아하는 카툰 톡 시간입니다. 아까 그림 기억나요? 그 그림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확인해보자. 짜자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남자아이 3명이 보이죠? Three boys. I wonder what they're talking about.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오! 지금 여기 노란색 옷 입은 이애 있죠? 남자아이가 박수를 치고 있어요. He's clapping! 이러면서, 와! 축구 정말 잘한다! 쟤 누구야? 라고 하네요. Wow! He's really good at soccer! Who is he? 라고 합니다. Who is he? 무슨 뜻이었지? 그는 누구야? 누구는 누구야? 라고 할때쓸수 있는 패턴 나왔죠? Who is he? 그랬더니, 짜잔! 오, 파란색 옷 입은 남자애가, 아, 쟤는 코비야. 그는 내 절친이야. 그는 내 베프야. 라고 하네요. 자, 근데 쌤이랑 아까 this is 패턴 배웠죠? 이 사람은 누구야 할때 this is 썼는데요. 조금 멀리 있다. 내 친구가 멀리 있다. 가리키는 사람이 멀리 있을 때는 that is 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this is에서 that is. 멀리 있는 사람은 that is. Okay? 자, that is Kobe. 걔는 코비야. He is my best friend. 그는 내 절친이야.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너네 반이야? 라고 하네요. Is he in your class? Is he in your class? 너네 반이야? 우리 배웠죠? 자, 그랬더니, 같은 반이야. 라고 하네요. Yes, he is in my class. 자, 이런 내용이었군요. 저기 노란색 박수 치는 아이가, 쟤 누구야? 라고 하면서 관심 있어 해서 친구한테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학습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I can ask and say a friend's name. 나는 나의 친구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없다? This is, that is,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친구를 소개할 때쓸수 있는 패턴들 쌤이랑 배웠죠? 꼭 기억해 보고요. 쌤이랑 내일은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1: 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깨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수분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look very nice. Right, girls?

Thank you.

0: bad!
1: You don't want any more flowers, do you?
0: Uh-huh.

is for you. Now watch this. Hope is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재능양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주말에 뭐 했어? 재밌는 시간 보냈다고? 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 신나게 우리 월요일에 에너지를 넣어서 한번 수업을 해봅시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무슨 요일이라고요, 얘들아? 힘들지만 화이팅! Today is Monday. Monday, 월요일이죠? 자, what Monday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What do we learn? 어휘 하는 시간이죠. 어휘, words and vocabulary. 자, Monday is for vocabulary. 자, 오늘 월요일인데 우리 신나게 한번 단어를 배워봅시다.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새로운 주제가 오겠죠? 한번 확인해볼까요? 빠밤. Week 14. What's your favorite season? One more time. What's your favorite season? 얘들아, 선생님이 favorite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했잖아. Favorite, favorite 무슨 뜻이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eason?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Season은 계절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뭐니? 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계절 좋아해요? 선생님은 다 좋아. 진짜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만 뽑을 수 없어. 근데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이랑 오늘의 단어를 한번 확인해보러 갈게요.
1: Spring, summer, fall, winter, temperature.
0: 자, 얘들아 잘 들어봤어요? 한 단어씩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spring. What is it? Spring. 자, 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spring. 여기 전체에 강세를 줘요. 강력하게 한번 뚜렷하게 발음해봅시다. Spring. Spring 해봐. 시작. Spring. Spring. 오케이. 끝에 NG에서 약간 콧소리가 나야 돼. Spring. Spring. P에 조금 더 뚜렷하게 해서 Spring. 오케이. Alright.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럼 예문에서 볼게요. I love spring. The flowers bloom.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I love spring 하면 나는 봄을 정말 좋아해요 라는 뜻이죠. The flowers bloom 하면 무슨 뜻일까? 이 bloom 하면 꽃이 피다라는 뜻이거든요. 뭐가 피다, 꽃이 피다. 그래서 the flowers bloom 하면은 꽃이 활짝 피다라는 뜻이겠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선생님 먼저 듣고 잘 들어봐. I love spring. I love spring. The flowers bloom. 시작. The flowers bloom. 잘했습니다. Bloom 한번 세 번 해볼까요? Bloom, bloom, bloom. 잘했어요. Blue 소리 나야 돼. Bloom. Okay? 잘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 빠밤. 두 번째는요, 뭐예요? 여름입니다. 여름 영어로 뭘까요? Summer. Summer. 자, 첫 번째에 SUM을 좀 강력하게, 뚜렷하게 발음해봐. Summer. Summer. 그냥 summer가 아니에요. Summer.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Summer. No. Summer. Okay? 해볼게요. 시작. Summer. S 소리가 나야 돼. Summer. Okay? MM 부분을 좀 강력하게. Summer. Alright? Summer. Okay. 예문에서 보자. In summer, I swim at the beach. One more time. In summer, I swim at the beach. 이거 무슨 뜻일까? Beach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Beach, 바다입니다. 여름 하면 얘들아 바다를 꼭 한 번은 가야지 않겠어요? 자, in summer, 여름에요. I swim.

나는 뭐 한대요? 수영한대요. Swim. 나는 수영해요. 어디서? At the beach. 바다에서. 여름에 나는 바다에서 수영해요. 라는 문장이겠죠?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In summer, I swim at the beach.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n summer, I swim at the beach. Beach 할 때 옆으로 이렇게 입이 쫙 늘려줘야 돼. Beach. Okay,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오, 간단하다, 그치? 얘들아, 되게 짧다. Fall. 뭐라고요? Fall. 근데 끝에 얘들아, L이 두 개 있잖아. 그래서 혓바닥이 앞으로 나올까? 뒤쪽으로 들어갈까? 그렇죠. 앞으로 슉 나와가지고 혓바닥으로 앞에 혓바닥을 살짝 이렇게 눌러줍니다. 아, 야, 위아래 이빨로, 위아래 치아로 혓바닥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물어봐주세요. Fall. 시작. Fall. Alright. 자, 근데 어, 티쳐 저요. 가을이란 단어 또 다른 거 알아요? 라는 친구 있지? Autumn 이란 단어도 있어요. Autumn. Autumn. Autumn도 바로 가을이란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fall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썼어요. 아니면 어, autumn이란 단어도 좋아요. 자, fall, 가을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In fall, the leaves change color. 아, 이건 무슨 뜻일까? Leaves 하면은 나뭇잎들이란 뜻이에요. Leaf 하면은 나뭇잎이거든. The leaves 하니까 나뭇잎들이 됐네요. Change는요, 뭘까요? 바뀌다는 뜻이야, 바꾸다. Color는 색깔이죠. 그래서 무슨 뜻일 것 같아? 가을에는요, 나뭇잎들의 색깔이 바뀌어요, 라는 뜻이겠죠? In fall, the leaves change color.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n fall, the leaves change color.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볼게요. 어,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계절이야. Winter. 뭐라고요? Winter. Winter. 자, winter는 겨울인데, 자, W-I-N 부분을 조금 강세를 둬서 얘기해 볼게요. 발음해 볼게요. Winter. Winter. 자, 끝에 R 있으니까 혓바닥은 뒤쪽으로 winter. Alright. 좋습니다. 자, 예문해 줘 볼게요. Winter is cold. Oh, and it often snows.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winter는요, is cold. 춥대요. And it often snows. Often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알려줬는데, often은 종종, 자주란 뜻입니다. 그리고 종종, 자주, 어, 눈이 와요. 라는 뜻이겠죠? 잘 들어봐. Winter is cold. And it often snows. 겨울은요, 춥고요. 그리고 눈이 자주 와요. 라는 뜻이겠죠? 우리 친구들 잘해. Winter is cold. And it often snows. 잘했어요, 얘들아.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어. 어, 어려워. 그치? 잘 들어봐. Temperature. What is it? Temperature.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Temperature. Temperature. 어, 발음 잘하고 있어요? 바로 온도, 기온이란 뜻이에요. Temperature. 자, 앞에 T-E-M 부분을 강조해서 한번 발음해보자. Temperature. Temperature. 아, 잘했어요. 예문에서 볼게요. The temperature changes with each season. 아, 무슨 뜻인지 볼게요. Change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잖아. 바꾸다란 뜻이야. 바뀌다. With each season. Each는 각각이란 뜻이고요. Season은 계절이란 뜻이었죠. 어, 한번 합쳐보자. 그래서 the temperature, 온도는요, changes, 바뀐대요. With each season, 각각의 계절마다. 그러니까 각 계절마다 온도가 바뀐다라는 뜻이겠죠? 자, 선생님 잘 들어봐. The temperature changes with each season. 자, 우리 친구들 차례. 천천히 해보자. The temperature changes with each season.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이제 챈트할 시간이죠? 한번 해볼까요? Let's chant! 얘들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chant time이야. 근데 얘들아, 너네 알지? 선생님 약간 박친 거. 그래서 친구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게요. Alright, drop the beat. Spring, spring. I love spring. The flowers bloom. I love spring. The flowers bloom. Summer, summer. Summer. In summer, I swim at the beach. In summer, I swim at the beach. Fall, fall, fall, fall. In fall, the leaves change color. In
fall, the leaves

0: change color. Winter, winter, winter, winter. Winter is cold, and it often snows. Winter is cold, and it often snows. Te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 The temperature changes with each season. The temperature changes with each season. Great job, everyone. Excellent. 얘들아, 쌤이랑 잘 불러봤어? 선생님 약간 박친데 오늘 괜찮았다, 그치? 잘 불러봤길 바라고요. 선생님이랑 액티비티 타임 해볼게요. Unscramble the words. 알파벳이 마구마구 섞여있는 걸 우리가 알맞게 한번 배열해볼게요. 준비됐나요? 빠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선생님 저 그림만 봐도 너무 설레. 이거 뭐예요? 무슨 계절인 것 같아? 선생님 여름이야 라고 지금 분명히 했었지. 여름 아니고 뭐예요? 겨울이지요. 겨울 영어로 뭐였어? When으로 시작해서 when, when, when, winter였습니다. 뭐라고요? Winter, winter. 앞에 W-I-N을 뚜렷하게 winter. 오케이. 자, 그럼 스펠링 어떻게 조합해볼까요? 자, when 소리가 나겠죠? W, W, W, W, W 나오는 W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in 소리가 나와야 되겠지? in이라고 발음을 하게 해주는 뭐가 나와야 돼요? I-N이 나옵니다. When, when, when까지는 됐어. 그 다음에 ter가 나와야 됩니다. ter, ter, ter. T-E-R. 좋습니다. Winter, winter.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건 뭐야? 뭐 날씨가 너무 좋아 보이고 꽃들도 폈네. Flowers bloom 하는 계절 뭐예요? Spring이죠. Spring, 봄이죠, 얘들아? Spring만 되면 막 설레, 그쵸? 자, spring 어떻게 단어를 만들어 볼까요? 소리가 나는 S가 오고요. 푸푸푸푸 P가 오고요. Ring이 납니다. Ring. R, I, N, G. 좋습니다. Spring. Spring. 오케이. 끝에 NG 부분에 살짝 콧소리 나는 거 기억해. Spring. Spring. Spring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럼 진짜 용수철 스프링 돼요. No, no, no. Spring. Spring.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은요.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세요입니다. 잘 들어봐. Leaves change color. 오, 나뭇잎들. Leaves가 change, 바꾸다. Color, 색상이. 자, 나뭇잎들의 색상이 바뀐대요. The weather is windy. 자, weather는 바로 날씨였죠. 자, 날씨는 바람이 쌀쌀하게 불다. 바람이 불다. windy 하대요. 자, 무슨 계절일 것 같아? 3, 2, 1. 맞습니다. 바로 fall, 가을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듣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1: Spring. I love spring. The flowers bloom. Summer. In summer, I swim at the beach. Fall. In fall, the leaves change color. Winter. Winter is cold, and it often snows. Temperature. The temperature changes with each season.
0: Yeah, 어떻게 좋은 시간 보냈나요? 선생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내일도 이 시간에 우리 만나요. Bye bye, butterfly.
2: AI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정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 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

0: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1: 안녕, 나는 그레이스.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내가 문법에는 참 자신이 있는데 아직까지 단어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문장은 It doesn't mean 그 뒤에 오는 게 좀 문제인데 한국말로는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싶거든? 근데 뒤에 오는 단어가 anything인지 nothing인지 뭔 띵은 띵이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해. 알고 있지? 오늘도 나 좀 도와줘. Hello everyone. 조등영문법 독해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그레이스가 이번에는 단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띵은 띵이었는데 무슨 띵이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도와주길 바라면서 우리 현재 시제 부정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닛 3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 복습하면서 재미있게 또 월드게임 해보고 또 스텝 아웃도 풀어보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 지난 시간에는 비동사 현재 부정 만드는 법을 선생님이 복습했는데 오늘은 우리 일반 동사 현재 부정 어떻게 만들었었죠? 자, 부정하고 싶은 동사. 그런데 동사 원형으로 꼭 적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했어요. S를 붙이면 안 돼요. 동사의 원래 형태 앞에 do 또는 does not 이 온다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do 나 does 조동사였죠.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뒤에 not 이 오고 그 뒤에 동사의 원래 형태가 온다고 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대신에 원래 형태 바꾸지 마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do와 does 중에 어떤 걸 써야 될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주어의 개수 3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했습니다. 또 이렇게 do 나 does not 이면 의미가 어떻게 됐죠? 뭐뭐 하지 않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정이었잖아요. 그쵸? 뭐뭐이다가 아니라 뭐뭐 뭐 하지 않다 이런 의미요. 자, the animal does not eat vegetables. 여기서 우리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라고 했었는데 does eat 둘 중에 뭐가 진짜 동사일까요? do 나 does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래 조동사 너는 동사의 개수로 쳐주지 않을게. 동사 it을 도와주렴. 뭘 하는 걸 도와줘요? 부정하는 걸 도와줘야죠. 자, 채소들을 먹지 않는다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does, 왜 does가 사용되었죠? the animal, 그 동물이니까 does 뒤에 not 뒤에 동사 원형 it이 나오죠. vegetable, 뭘 안 먹어요? vegetables, 그 동물은 채소들을 먹지 않는다는 일반 동사 현재 부정 이렇게 만드는 거 복습해 보겠습니다. 또 부정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no, yes or no 할 때 no 뒤에 어떤 것이 왔죠? 무언가를 부르는 이름인 명사가 왔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there is no time to waste. There is 무엇무엇이 있다인데 뒤에 no가 왔습니다. 뭔가를 부정하고 있어요. 바로 뒤에 오는 time이 바로 명사죠. There is no time to waste. 그래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nothing, 또 다른 방법이라고 했었죠. 부정의 의미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 nothing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무것도 무엇무엇이 아니다 또는 없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가능은 없다. 굉장히 좋은 의미이죠. 불가능은 없습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35강 다 듣고 나면 정말 영어를 잘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Nothing is impossible.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is not 비동사와 not 또는 do not, does와 not을 축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줄여 쓸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여 쓸수 있었을까요? is not. 자, is. 그다음에 띄어쓰기 했던 것을 붙이죠. n 붙이고 뭐가 빠져요? o가 빠지는 대신에 apostrophe t. 발음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그렇죠. isn't라고 발음했었습니다. 그럼 are not 한번 줄여볼까요? are. n은 생략되어야 한대요. 그렇죠. n은 들어가야 해요. are. 그다음에 n, o는 맞아. 그리고 apostrophe t. 발음 어떻게 하죠? 그렇죠. aren't. aren't 이렇게 발음합니다. 선생님. am, are, is가 비동사의 현재형인데 is랑 are만이네요. is, are. am은 그렇죠. 줄일 수 없습니다. 그냥 am not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정말 특별해. 아무튼 am not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do와 does 그리고 not이 만났을 때 어떻게 축약되는지 봅시다. do not 여기도 역시 뒤에 오는 o를 빼고 apostrophe t. 근데 do not이었는데 여기서는 don't 이렇게 발음했었죠. 따라해보세요. don't. 좋습니다. 그리고 does not이 왔을 때는 축약하면 does 그대로 써주고 and도 붙여주는데 o 빼고 이렇게. 자, 발음해보세요. 그렇죠. doesn't. 다시 한번 doesn't.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로 쓰인 것들을 isn't, aren't, don't, doesn't 이렇게 줄여서 쓸수 있다는 것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현재 시제 부정문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은 다 복습을 끝냈어요. 그럼 step out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9쪽을 펼쳐주세요. 준비됐나요? 자, A부터 가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They 다음에 are not 또는 not are. 그럼 일단 우리가 비동사가 눈에 띄어요. 어떤 거? are. 왜? they가 복수 주어니까 그들이니까 is 아니고 am 아니고 are 사용했어요. 근데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동사 뒤에 not이 온다고 했나요? 비동사 앞에 not이 온다고 했나요? 그렇죠. 비동사 뒤에 not이 오니까 not 먼저 오면 안 됩니다. They are not 무엇이 아닐까요? Twins 그들은 쌍둥이들이 아니다라는 부정문. 그리고 2번 There are not 또는 is not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there are not, there is not 무엇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무엇이 없을지. are not인지 is not인지를 알기 위해선 주어 찾으러 가봐야 되겠죠. 무엇이 없을까요? fresh air in the big city. 무엇이 없죠? 그쵸. fresh air. 신선한 공기가 없네요. 그큰 도시에는. 그러면 air. 셀수 있는 것이었나요? 셀수 있어. 하나, 공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셀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is. 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is not. There isn't fresh air in the big city라고 해줘야 맞겠네요. 세 번째, the animal do not 또는 does not eat vegetables. 자, 그러면 일단 동사가 it이 되겠네요. it. 그러면 일반 동사 부정해주기 위해서 do 또는 does 뒤에 not이 오는 건데 do일지 does일지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 그 동물은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여러 마리인가요, 동물이? 그렇죠. 그 동물은이니까 does not이 맞겠네요. The animal does not eat vegetables. 그래서 eat이라는 동사의 원래 형태, 동사 원형 사용해줬고요. 우리 does not이니까 한번 줄인 것도 써볼까요? does not 줄이면 어떻게 썼죠? doesn't 이렇게 줄일 수 있었죠. 그다음에 isn't 줄였고 are not도 한번 줄여볼까요?
발음은 어때요?

계속해서 저 are not 줄이면 aren't. 좋아요. aren't. 이렇게 줄이는 것. 그래서 축약형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Your friend doesn't ask 또는 asks you. 자, 봅시다. 당신의 친구는 does

Does not이요. 당신의 친구 한 명이니까. Doesn't. 어? Does not. 조동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ask와 asks 중에서 어떤 것이 와야 할까요? 그래서 원래 형태 ask. So your friend doesn't ask you.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야 되겠죠. 두 번째, 당신의 친구는 당신에게 묻지 않는다. ask를 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there are no일까요? there don't be일까요? 그 표시는 무시해 주세요. there are no 또는 there don't be. 좀 낯선, 발음하기도 낯선 것이 있죠. 자, 없다의 의미인데 there로 시작해요. 그러면 there is no이든지 there are no이든지 두개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there don't be 이제는 정말 아니라는 거 여러분 바로 알았죠? 자, 뒤에 일단 보겠습니다. 무엇이 없는지. Traffic signs. 아, 이게 없군요. 도로에 traffic signs. 교통 표지판들이 없네요. 들, 여러 개니까 are이라고 해야 되겠죠. There are no. There are no traffic signs on the road라고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우리 B로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네. B.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첫 번째. The city aren't dirty anymore. The city, 그 도시는, 도시가 여러 개인가요? 일단 이게 주어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The city. 하나인 것 같죠? 그러면. aren't는 뭐의 줄임이에요? are not의 줄임인데 도시 하나밖에 없어요. are not 아니라 그쵸? isn't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isn't로 고쳐야 되겠죠. 어떻지 않아요? dirty, 더럽지 않아요. anymore, 더 이상. 그 도시는 더 이상 더럽지 않다. the city isn't dirty anymore. 이렇게 틀린 부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It don't means anything. It don't means anything. 자, 주어. 그것은. 자, 그것은. 여기 주어. 이렇게 둘다 표시할게요. It don't. 자, it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에 do not이 어울리나요? does not이 어울리나요? 그렇죠. does not 이어야 되는데, don't라고 되네요. 그러면, 부정하고 싶은 것이, 여기서 동사. 그렇죠. mean인데, 이 mean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조동사 오고, not 오고,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는 어떠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의미하다라는 것이 mean인데, 여기에 s까지 붙어버렸네요. 그럼 도움받으면서 형태까지 변하면 어떡해? 동사 원형 와야죠. 그럼 틀린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쵸? do not 아니고 does not인데다가 동사 원형을 사용하지도 않은 엉망진창 문장이네요. 그쵸? 그럼 이렇게 틀린 부분 표시하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it does not 줄여서 it doesn't 틀린 부분만 고치면 되니까 doesn't 동사 원형 mean anything. 자, anything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It doesn't mean anything. 뭔가 잘 기억하고 싶은데요.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3번. There no is time to waste. There 다음에 바로 no가 오나요? There is 또는 are 이어야 하는데 There, no. 그 다음에 no 뒤에 바로 명사가 오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뭔가 순서를 바꿔줘야 될것 같은 느낌 드셨나요? There, no is가 아니라 There is no time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there is면 있단데 바로 뒤에 no가 오면 그것이 없다로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So there is no time to waste 이렇게 되었어야 했죠. 그래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너무 가혹한가요? 그렇지만 우리 영어 실력을 위해서 자, 달려보겠습니다. 4번.

There be not many people in the small village. There be not? 이상한 게 이제 바로 느껴지죠. 많지 않다. 그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There be not이 아니라 뭔가 고쳐야 되는데 is not일지 뭐 is no일지 or을 써야 될지 뒤에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Many people이 주어네요. 어디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 is가 아니라 are 써줘야 되겠죠. 그럼 be not을 뭘로 고치면 될까요? 줄여서 there aren't. There aren't many people in the small village라고 해야 부정문인 그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word game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게임을 통해서 재미있게 단어 한번 복습해 봅시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들어갈 알파벳을 쓰고 숨은 단어를 쓰세요. 자, 첫 번째 그림 어떤 건가요?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1번 P R E M S. 아, 단어가 생각나면서 이게 뭐 하는 건지도 생각이 났죠. 누르고 있네요. 그럼 뭐예요? Press. 자, press. P R E S S였습니다. Press. 두 번째. 별 모양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모양이라는 뜻의 단어 어떤 거 있었나요? 그렇죠. Shape. Shape. 그러면 여기에는 P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3번. 자, 뭔가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dinner. 뭐예요? 저녁 식사. 이 빈칸에 들어갈 알파벳은 dinner. E입니다. dinner. 저녁 식사. 4번.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있네요. 4번. 자, 어떤 단어 떠올라요? country.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COU. 여기는 N이 들어갈 자리네요. country. 따라해보세요. country. country 좋습니다. 5번. 선생님 말할 뻔했어요. 이 모양을 보고 바로 생각나서. 여러분도 생각났죠? 말해보세요. 그렇죠? round, round, 둥근이라는 뜻을 가진 round니까 D.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모으면 숨은 단어는 spend가 되겠네요. 시간을 보내다 할때 spend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B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가 되도록 철자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면 됩니다. 모든 알파벳은 다 주어졌고요. 우리가 순서를 지켜서 배열하면 단어가 완성이 돼요. 의미하다. 의미하다. 어떤 단어죠? 선생님이 입 모양 보니까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할지 보이죠? mean. 그렇습니다. 그러면 m A가 먼저 오나요? E가 먼저 오나요? mean, E, A, N, M-E-A-N, 의미하다, mean. 자, 2번, 완벽한, 여러분처럼 완벽한. 자, 이 단어들을 보고 생각나는 거? 그렇죠. perfect. 자, perfect. 여러분이 불러주세요, 스펠링. P, E, R, F, E, C, T, perfect. 따라해 보세요. perfect. 좋습니다. 3번, 중간. 자, 중간. 뭘로 시작하죠? M. 그 다음에요? 자, I. 그 다음에, D가 두 개가 같이 옵니다. middle이죠? middle, middle. 좋습니다. 크게 크게 발음해 주세요. 4번에 회사. 회사. 자, 뭘로 시작하죠? C. C. 그 다음 뭐죠? 단어. 단어가 먼저 생각났어요? 먼저 말해야 됩니다. company. 자, company. 그러면, 그 다음 O고요. come.

Company에서 company라는 회사입니다. 발음할 때는 company 합니다. 좋아요. 마지막, 존중, 존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봅시다. 뭘로 시작하죠? R. 다음, E, S. 쭉 불러주세요. P, E, C, T. 발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Respect. 다시 한번. Respect.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개의 단어 의미와 스펠링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지문, 독해 지문들에서 중요했던 단어들 탄력 받은 김에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단어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복습해 봅시다. 워크북 5쪽입니다. 책 펴셨나요? 좋아요.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세요. 첫 번째, fun. fun.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fun. 무슨 뜻이죠? 그쵸. 재미있는. 두 번째, earth. 자, 발음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해보세요. earth. 그쵸, earth. 무슨 뜻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remember. remember. 무슨 뜻이에요? 기억하다. 4번, 우리 아까 했었는데, middle, 중간. wireless, 어떤 단어 뒤에 less가 붙으면 그게 없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었는데, wire가 없으니까 무선의 선이 없는 이라는 뜻이었죠. interesting, interesting,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interesting,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라는 뜻이고요. 7번, stand for. 뒤에 어떤 단어가 또 오게 되겠죠. stand for 하면 무엇 무엇을 상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말 뜻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기다리다. 선생님이랑 같이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기다리다. 그렇죠. wait. wait. 그리고 9번 회사. 이것도 아까 봤었던 것이죠. company. company. 스펠링 어떻게 됐나요? C-O-M-P-A-N-Y, company. 10번. 사용하다 또는 이용하다. 세 글자입니다. 기억나셨나요? Use. Use. 그리고 11번. 둥근. 선생님이 바로 그림을 보자마자 입으로 뱉을 뻔했던 그 단어. 둥근. Round. round. 그리고 12번. 돌다. 회전하다. spin. spin. 또 나왔네요. 존중, 존경. respect. 그쵸. respect. 자, 여러 번 보니까 이제 외울 수 있겠죠? respect. 국가, 나라. 이것도 우리 그 깃발의 국기들 보면서 배웠던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country. country, c-o, 그 다음 뭐죠? un. c-o-u-n-t-r-y.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 뜻을 영어로도 바꿔봤습니다. b. 이번에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는 겁니다. 첫 번째, The Earth is not a ball. 지구는 뭐뭐가 아니래요. 무엇이 아닌가요? 완벽한 구형. 구형이라는 단어 ball이니까 완벽한이라는 뜻이 올 자리겠네요. 완벽한. 여러분처럼 완벽한. 뭐였죠? Perfect. Perfect. 잘했어요. 여기 있네요. Perfect.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다. 2번. There is면 무엇무엇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An interesting in Sweden. 선생님, Sweden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스웨덴이지만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이때요. 흥미로운, 그쵸. 관습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스웨덴에는
흥미로운 관습이 있다. 관습을 뜻하는 단어. 여기 있네요. Custom. There is an interesting custom in Sweden. 자, 3번. You don't. 벌써 부정하고 있어요. 당신은 뭐뭐 하지 않아요. Do not. 어떤 동사를 부정할까요? Them for dinner. 당신은 저녁 식사를 위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 하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해서 함께 하다는 뜻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첫 번째 있잖아요. Join. You don't join them for dinner.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는 join이 되겠죠. 그래서 do 다음 not 다음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You don't join them for dinner. 자, 4번 보겠습니다. Nobody knows when the earth got this. 아무도 지구가 언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When the earth got this. 지구가 언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른다. 여기 모양이란 단어가 와야 합니다. 어떤 거죠? Shape. Shape. 따라해보세요. Shape. 좋습니다. Shape.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The name doesn't anything. 그 이름은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자,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하다가 와야 되겠네요. 자, 하나 남은 mean. The name doesn't mean anything.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집어넣어 볼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단어 정말 다알것 같나요? 정말 다알것 같나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확인해 보기 위해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배웠던 단어들 복습해 볼게요. Let's review. 3단원, Unit 3의 단어들을 정말로 마무리하는 시간. 단어에 알맞은 뜻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자. 우리가 배웠던, 앞에서 했었던 단어들일 수도 있고요. 아, 지문에서 맞아.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지? 복습 처음 하는 그런 단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이 쓰이는 네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Stand for. Stand for. 그쵸. 무엇무엇을 상징하다. Stand for 뭐뭐뭐. 자, spin. 선생님이 힌트를 주고 있죠? Spin. 돌다. 회전하다. Actually. Actually. 그쵸. 실제로. 사실은. 난 마지막, wait, 기다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유닛 3 마무리했고요. 그레이스의 고민 해결하러 가야죠. Today's quiz 뭐였죠? It doesn't mean, 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Start of the week.
1: 예.
0: 한 주 또 영어로 즐기면서 또 시작해봐야죠.
1: 그렇죠. 충전을 해봐야죠.
0: That's right. 자, 오늘 제목은요. 화초도 소중한 생명이야 해서 오. 가정에서 이제 뭐 어른이 아이에게 네. 얘기를 네.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만이 아니라 이제 화초도 좀 신경 써줘야.

0: 이렇게 자라고 하지.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이에요.
1: 진짜 신기한 게 이 식물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은 걔가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더라고요.
0: 진짜 반응을 한다는 얘기도 저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네네.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이상하게 키우면 키우면 계속 죽어요.
1: 저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별명이 식물 킬러예요.
0: 오 마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화초에 물을 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같이 즐기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이가 식물한테 뭔가를 준다는 건데 뭘 주겠어요?
1: 물 줘야죠.
0: 그렇습니다. 자,
1: 에.
0: 그것을 영어로 일단은 가볍게 가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턴 기억할게요, 아빠. 라고 얘기를
1: 아,
0: 합니다.
1: 맞아요. 이게 식물한테 물 며칠 안 주면요. 금방
0: 아,
1: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0: 벌써 확 나오죠. 그렇다고 또 물을 너무 자주 줘도 안 되죠.
1: 아,
0: 그렇죠?
1: 과습하면 또안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아, 이거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0: 자, 영어로 다 바꿔 볼 거고요.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Water.
0: You were supposed to water it.
1: 이거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지금.
0: Sorry? Speak English to
1: Yes.
0: daddy.
1: My daddy. 한국말이 늘지를 않아요.
0: Sorry?
1: Sorry. Oh, I forgot. I'll give water to my plant.
0: Oh,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What?
0: Like, oh, I forgot.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1: Survive.
0: water.
1: 야.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0: What?
1: From now,
0: Yeah?
1: I remember. Water important for plant. Okay?
0: You'll remember from now on?
1: Yes.
0: Okay. 아이고, 결국에는 또
1: 네.
0: 꽃 죽여가지고 그 꽃병만
1: 그러니까요.
0: 덩그러니 남았다는
1: 이
0: 소문이.
1: 식물 킬러라는 별명의 그 과오를 좀 벗고 싶어요. 오늘 이걸 좀 배우면서.
0: 이거 배우면, 영어 배우면 이상하게 식물도 잘
1: 오케이,
0: 살아납니다.
1: 오케이.
0: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도 즐기면서 영어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3: Oops, I forgot. I'll do it now.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3: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엄마 혹은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이 화초에 물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화초가 약간
1: 그렇지.
0: 힘을 이제 못 쓰고 있는 거야.
1: 아, 어떡해. You were supposed to this plant.
0: 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1: 어디서 많이
0: 네,
1: 봤는데.
0: 보긴
1: Be
0: 했는데.
1: supposed to 뭐 외웠던 기억도 나는데.
0: Right.
1: 왠지 이게 동사니까 뭐 하기로 됐잖아.
0: 오케이.
1: 이건가 봐요.
0: Okay. 알라이트.
1: 예. 근데 물을 줘야 되는 거니까
0: 물 주는 게 영어로 뭘까요? 물 주다.
1: 이거 하나로 안될것 같은데요?
0: 여러 개로 나눠서 쓰셔도
1: 그럴까요?
0: 괜찮습니다.
1: 그러면은, 물을 붓다. 물을 주다. 물을 주는 거니까, give water 할까요?
0: 오케이.
1: 예, give, 워럴은 또셀수 없으니까, some water. 너무 길어지는데요?
0: 네.
1: 예, give some water.
0: 오케이.
1: This plant.
0: 오케이. 자, you were supposed to give some water. 그 다음에 this plant. 자. 생각보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just water. Yes. water는 물 아닌가요? 할수 있어요.
1: 명사잖아요.
0: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지만 water 자체가 물을 주답니다.
1: 아, 그래요?
0: 엄청 희한하죠. 그렇죠. 식물에 물을 준다라고 할때 water something.

0: 근데 give를 쓴다고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굳이 만들어야 된다면 give some water to this plant. 이런 식으로 to 같은 게 들어가야겠죠. 아. So 그냥 water 앞으로 동사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plant가 나왔는데 저게 뭐죠?
1: plant 식물.
0: 맞습니다. plant는 식물이고요. 네. 혹시 참고로 나중에 공장이란 뜻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공장 팩토리 아니에요?
0: factory도 있지만 plant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부산 plant, 뭐 서울 plant 이런 식으로 나중에 혹시 어디서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듣게 되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So 여기서 식물이겠죠. 그렇죠? 네네네. right plant.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고선 한 번에 이해 못할 걸 전 알고 가져온 거예요.
1: 너무 그쵸? 낯설어요.
0: 이거는 제가 패턴을 없는 거에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을 모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세트 중에서도 1위입니다, 1위. 아. 상응빈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 be supposed to 라고 하는 거. 아마 문법책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1: 학창시절 진짜 많이 외웠던 기억은 나는데.
0: Right?
1: 네, okay.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요.
0: Right. So I am supposed to, you are supposed to, she is supposed to, be supposed to do something. 이거는 원래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Right? 그래서 나 내일 학교 가기로 돼 있는데 너 그 사람 깨워주기로 되어 있지 않니?
1: 그쵸.
0: 이런 식으로 원래 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느낌 자체가 의역이 되면 해야 한다처럼 될 때가 있어요.
1: 몰랐는데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하니까 너 water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1: 네네네.
0: 의역을 좀 하면 줬어야지.
1: 그쵸.
0: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아 이거를 뭐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원래 suppose가 저 사람이 저러겠거니 하고 내가 suppose 한다는 건 아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1: 아~
0: right?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suppose를 하니까 그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가 돼야 되기는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해도 이거는 아까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so I'm supposed to go there. 이러면 나 원래 거기 가기로 돼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번에 뭐 쭉쭉 안 나와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하기로 돼 있는데 나 아직도 안 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그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1: I was
0: 현재형으로 나 I 하기로 am, 돼 있다.
1: 네, I am supposed to call him.
0: That's it.
1: 네.
0: I'm supposed to call him. 이러면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혹은 하기로 되어 있는데. Alright? 자, 시제를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과거형으로.
1: 네.
0: 너 거기 가기로 돼 있었잖아. 너 몰랐어? 그러면 진짜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 가기로 돼 있었어 거기.
1: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0: 그렇죠. You were 과거니까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But you didn't.
1: Yeah.
0: 이런 느낌. 근데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리잖아요.
1: 어떡해!
0: 이런 느낌.
1: 저도 이런 적 너무 많아서.
0: 아, 저도 그런
1: 느낌. 끔찍해요.
0: I know.
1: 예.
0: So,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am supposed to call him.
1: I am supposed to call him.
0: Hey,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1: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0: Alright. 자, 응용으로 질문형도 만들어볼게요. 그럼 주어하고 비동사만 위치만 바꾸면 되겠죠?
1: 네.
0: 자, 내가 그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어?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돼?
1: Am I supposed to call him?
0: That's it! Am I supposed to call him? Yeah, you are!
1: Yes.
0: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단 말이죠. Okay, so 여기서는 너 과거에 water 해주기로 돼 있었어. 근데 왜 안 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0: 자, 이랬을 때 아이는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1: 아하. 쿨한데요?
0: 좀 줄게요.
1: 예, 지금 줘버리고 말면 되니까.
0: 네.
1: 깜빡 잊은 거니까요. Oops, I forgot 할게요.
0: 어허.
1: 나 잊었어요.
0: Forget이 아니라 과거예요.
1: 과거로요.
0: 오케이,
1: 예.
0: So, oops, I forgot. I'll do it now. 정답?
1: 오.
0: Perfect. Very, very nice. Forget은 잊다, 깜빡하다. 근데 현재형으로 쓰면 저는 깜빡해요. 엄청 어색하죠, 그렇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잊었다, 과거형으로 쓴 거고요. 자, 이 뒤에 I'll 이라고 돼 있는데
1: 네.
0: 이거 풀이하면 뭐죠?
1: I will.
0: I will. 이것을 줄인 게 I'll 이렇게 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여기서 will 나왔네요, 그렇죠?
1: 네.
0: will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한 5,500번 강조하지만은요. will은 시제로 보는 것보다는 의지로 보는 게 이

0: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will, 동사원형 하면 순간적인 의지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의지 강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순간적으로 지금 의지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뭐 어린아이들이 나는 슈퍼맨이 될 거야. 이거는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스페시픽한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그 학원 다녀서 날아가는 학원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1: 그죠?
0: 때는 I'll be a Superman. 나 슈퍼맨
1: 오,
0: 될래. 이런 느낌이에요. 순간적으로 정해서. Alright, so will 예를 들어서 내가 너 팔로우 할게. 친구한테 내가 너 팔로우 할게. 순간적으로 정한 거예요.
1: Oh, I follow you.
0: I'll follow you. There you go. How about this? 내가 너한테 뭐좀 사줄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의지만 얘기한 거예요. 자, 나는 너에게 사줄게. 그다음 무언가. 그러면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1: I'll buy you something.
0: Yes. I'll buy you something. 바꿔도 돼요. I'll buy something for you.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과거에 내가 사주려고 원래 계획했었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걸 쓴다면 I'm going to buy를 쓸 겁니다. 오케이, 그건 나중에 또.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You know what? I'll buy you something.
1: 우와.
0: 네, 지금 딱 정한 느낌 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ill follow you.
1: I'll follow you.
0: I will buy you something.
1: I'll buy you something.
0: Alright. 자, 제가 지금 방금 be going to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하기는 해요. 그래서 크게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will 이건 사전 계획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의지
1: 갑자기 하고 싶은
0: 정해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1: 네.
0: 하는 얘기를 보통 will 쓰고요. 그리고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
1: 네.
0: 그렇게 할 거다, 이룰 거야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그런 느낌.
1: 약간은 계획적이고.
0: 맞아요. 그래서 뭐 슬기 씨한테 제가 뭐 얘기를 하다 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이거는 순간적으로 정해서 의지를 전달한 거죠.
1: 저 너무 싫어해요. 토크 계속해야 되는데.
0: 오케이.
1: 전화로 끝내려고.
0: 아, I'll call you later.
1: 예.
0: 근데 만약에 제가 원래 전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계획 전달을 하려면, you know what? I'm going to call you later. Okay? So make sure you pick up the phone. 나 나중에 전화할 거니까 너 전화 받아야 돼.
1: 꼭
0: 내가
1: 받아.
0: 근데 이 계획은 내가 미리 생각했던 거야. 이런 뉘앙스 차이가 살짝 있게
1: 네,
0: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o 여기서는 아, 지금 줄게요. 이런 느낌.
1: 아하.
0: Right. 자, 읽어볼게요. Oops, I forgot. I'll do it now.
1: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Oops, I forgot. I'll do it now.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자, 이랬더니 이거 듣고서 아이고? 이렇게 된거 뭔지 알죠?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화초는 물 없이는 못 살아.
1: 그쵸.
0: 네.
1: 아, oops. It can't without water.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물 없이는 살수 없다니까.
0: 네.
1: Can't live 해야겠네요.
0: 라이브
1: 예.
0: 맙소사 맙소사
1: 왜요? 살
0: 맙소사.
1: 수 없어.
0: 살수 없다고.
1: Yeah. 네.
0: Without water, right? 자, 정답. 네.
1: 왜요?
0: 자, 일단은 hold on. 라이브를 LIV는 맞아요. 그걸 쓰려고 해도
1: 네.
0: 가능한데 live라고 해야
1: 아,
0: 되고요.
1: 리브군요.
0: 라이브 쇼를 좋아하시나
1: 저
0: 봐요.
1: 라이브를
0: 아,
1: 좋아해요. 생방을
0: 그렇군요.
1: 오래 했어가지고 제가.
0: 오케이.
1: 예.
0: So, live 아니라 걔는 live, 살다고요.
1: 예.
0: 얘도 괜찮습니다.
1: 아.
0: 이거는 더 좋죠. 왜냐면
1: 오.
0: 살아남는다, 생존한다라는 느낌을 더 강조를
1: 아,
0: 해주죠. Right.
1: 네네네.
0: So, live, survive. 비슷하지만 또 비슷하지 않을 수
1: 그러네요.
0: 있는. 왜냐면, live 같은 경우, I live here. 저 여기 살아요. 이렇게 쓰지만, I survive here. 이건 말이 이상하죠.
1: 그쵸,
0: 저는
1: 그쵸.
0: 여기서 살아남아요. That's weird. You know?
1: 그쵸.
0: Okay, so 생존하다, 살아남다. 우리 서바이벌 게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1: 아우, 너무
0: 거예요. Right?
1: 좋아하죠.
0: 그래서 survive. Without water. 여기서 이제 좀 화가 나서, oops. 이런 식으로 이어가게 됐죠.
1: 네.
0: 자, 방금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대로 한번 써주세요. 틀려도 돼요?
1: 예. Survivor이잖아요. 예,
0: Yes.
1: survivor.

0: 뭐죠?
1: 이건 뭐죠?
0: 아니야. Sir by
1: vol.
0: Sir by a. L.
1: 오케이. 네. 간단하게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survival. 아,
0: 헷갈릴 뻔했어요.
1: survival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서바이벌 게임 막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그 단어 맞습니다. 그래서 네. 명사형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패턴이 단순한 편이죠. It can't 라고 얘기했어요. can't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can't.
0: 할 수 없다.
1: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못하다. 네. 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이거 입영작 해보도록 할게요.
0: Yep.
1: Survive 이거 배운 김에 나 있잖아. 커피 없이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live도 가능해요. live도 가능한데 생존하다를 한번 써보세요.
0: 네.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1: 그렇죠.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right? That's m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높게 노래 못해. 한마디로 고음이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 아.
1: 그녀는 높게 노래를 할 수 없다.
0: She can't survive. 아닌데.
1: 노래하다.
0: She can't sing high.
1: High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High리는 매우라는 뜻이라서
0: 아.
1: 아의 뜻이 다릅니다. High 자체가 높은도 되고 높게도 돼요.
0: 오.
1: Yes? Okay.
0: Yes.
1: 이 부분이 사실 많이
0: 헷갈려요.
1: 네,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0: 무조건 ly 붙이면 부사되는 줄 아니까.
1: I know, right? 예. 근데 약간 exceptions들이 있으니까.
0: 네네.
1: 자, 해보겠습니다. Oh,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0: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1: She can't sing high.
0: She can't sing high.
1: All right. 이것도 가볼게요. 이 감정 살려주세요.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0: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Right. 자, 이러면서 마무리. 진짜 쿨한 친구네요.
0: 그러네요.
1: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네.
0: 아니, 근데 너무 본받고 싶다. 어떻게, 어떻게 막 전전긍긍 할 수 있는데.
1: 그러니까 쿨하게.
0: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저도. 네. I will 기억할 거다 하니까 remember 이겠네요.
1: Okay.
0: Remember from now on. 지금부터.
1: 아빠 이러면서
0: 네.
1: 오케이 자 여러분들 remember이라는 동사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들었을 때 괜찮아요. That's right. Remember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죠.
0: 네.
1: 자 이것이랑 같이 또 알아둬야 될 것 암기하다 이런 것들 막 숫자를 암기한다든가 뭐 공식을 암기한다든가 단어를 암기한다든가.
0: 암기?
1: 암기.
0: 암기.
1: 외우다 외우다.
0: 아 외우다. 외우다?
1: 자, 우리가 암기를 하면 그거를 예. 어디에 넣는 거죠?
0: 머리.
1: 그죠?
0: 브레인.
1: 컴퓨터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디에 이제 아니 너무 어렵게 갔나요? 오히려?
0: 네.
1: 힌트 드릴까요?
0: 네.
1: 매.
0: 매. 메모. 메모라이즈.
1: 오케이.
0: 예. 와.
1: 메모리는 아니겠죠?
0: 네.
1: 메모리 아니라 메모라이즈.
0: 야.
1: 예스. You know this word, right?
0: Yeah, okay. 아는데 암기하다, 암송하다까지 가니까.
1: 그렇죠. Memorize this word, right? Memorize tha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다, 외우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뒤에 덩어리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 회화체에서도 워낙 빈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What
0: 네.
1: is it?
0: From now on.
1: 그렇죠. From now on. On.
0: Mm-hmm.
1: 얘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0: 네.
1: 뭐뭐로부터
0: 부터?
1: 지금으로부터인
0: 지금.
1: 거잖아요. 근데 이 on이라고 하는 게 왜 들어갔냐면요. on은 계속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0: 아~
1: 계속. It's going on and on and on, right?
0: 맞아요.
1: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 이제부터 계속 이해요.
0: 아~
1: 원래는. Okay?
0: 아~
1: so 그걸 간편하게 이제부터 정도가 된 거죠. So
0: 네.
1: from now on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부터 나 열심히 일할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일단 어떻게 해요?
0: From now on.
1: From now on. 그 다음에 will 써서 의지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0: 네.
1: 나 열심히 일할래.
0: I will work hard.
1: 그렇죠. From now on, I'll work hard. 이런 느낌.
0: 자,
1: 그리고 from now on을 뒤에 넣어도 돼요.
0: 오.
1: 그래서 영어를 말해라, speak 해라.
0: 예.
1: 이제부터. 그러면은 영어를 말해라. 그럼 어떻게요?
0: Speak English.
1: 그렇죠. 이제부터 계속.
0: From now on.
1: From now on, there you go. 여러분들이 글로 쓸 때만 from now on 같은 경우에만 커마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0: 아 그래요?
1: 앞에 붙을 때.
0: 아.
1: 근데 만약 뒤에 붙었다, 그러면은
0: 안 써도 되는군요.
1: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마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말을 하다가 잠깐
1: 쉬어줘야 돼요.
0: 쉬어줘야 되겠죠. So 네. from now on, I will 이거보다는 from now on, I'll work hard. 이런 식으로 좀 쉬어주시면 좋습니다.
1: 네.
0: 자, 같이 읽어볼게요.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1: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0: Alright, 이번에는 speak English from now on.
1: Speak English from now on.
0: 자, 그리고 이 from now on을 알아두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1: 네.
0: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오, 어떡해요? 그러니까
0: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가 from now on이었죠.
1: 네.
0: 그럼 만약에
1: 이제부터가 from now on.
0: 이제부터. 네. Right? 그러면 오늘부터 그럼 어떡할까요?
1: From today
0: From
1: on.
0: today on. 맞아요.
1: 아.
0: 그 중간에 now만 이제였으니까
1: 아.
0: 오늘로 바꿔주면 돼요.
1: 우와.
0: How about this? 내일부터 계속.
1: From tomorrow on.
0: 가능합니다.
1: 오.
0: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그때라고 하는 거 T로 시작하는 then.
1: 아, then이에요?
0: 그때부터 계속. 그러면은
1: From then on.
0: 그런 말을 실제로 써요.
1: 다음 달부터 돼요?
0: 가능합니다.
1: From next month on. 오.
0: Yes, yes. 그래서 우리가 from now on 암기만 했다면
1: 네.
0: 앞으로 응용하는 법, 그러니까 응용을 못하면 사실 언어가 아니잖아요. 꼭 그쵸, 영어가
1: 그쵸.
0: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문장들을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음흠.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1: I w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ll remember from now on, Dad. '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Okay,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1: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네, 자, 이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1: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You'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2: Oops, I forgot. I'll do it now. Oops, I forgot. I'll do it now.
3: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2: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자,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 will, 기억나시죠? 이거는 상대방한테 나의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거나
1: 아,
0: 아니면 과거에 계획했던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해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할 때 쓴다고 했었죠.
1: 네.
0: I will 나누셔도 좋고요. I'll 하셔도 좋습니다. Right.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물을 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1: 네.
0: 그걸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내가 그거를 할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1: 그쵸, 그쵸.
0: 문맥이 없다면 그럼
1: 네.
0: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걸 지금 할게요.
1: I will do it now.
0: I'll do it now.
1: Yes.
0: 그거 지금 할게요. 근데 이제 맥락 속에서는
1: 네.
0: 물을 줄게요 라는 식으로 문장이 나왔습니다. Right. 자, 두 번째. 널 follow 할게. 내가 너 follow 할게.
1: I'll follow you.
0: 그쵸, I'll follow you. Like this. How about this? 너한테 뭐 사줄게. 내가 너한테 뭐 사줄게. 아, 인심이다.
1: I will buy you something.
0: 그쵸, I'll buy you something. Like this. 읽어볼게요. I'll do it now. I will follow you. I will buy you something. 자, 두 번째 패턴은요. From now on, right?
1: Yes.
0: 이제부터 계속의 느낌 느껴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자, 저는 기억할게요, 이제부터는 아빠.
1: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Ooh, very, very.

0: Very nice.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rom now on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1: 네.
0: Right? 자, 이제부턴 열심히 일할게요. 이제부터 저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1: From now on, I'll work hard.
0: 그렇죠. From now on, 먼저 쓰고, and then you say, I will work hard.
1: Mm-hmm.
0: 뭐, I will work, I will study harder.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제부턴 영어로 말해. 영어로 말해, 이제부턴.
1: Speak English from now on.
0: There you go. Speak English from now on.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rom now on을 앞에 쓴다면 뭘 붙여야 되죠?
1: Comma.
0: There you go. 그것만 잊지 않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remember from now on, Dad.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Speak English from now on.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3: Oops, I forgot. I'll do it now.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3: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Oops, I forgot. Oh, I'll do it now.
4: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4: You better.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new to this area.
0: 그렇죠. We are new to 어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rom now on.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1: 오.
0: 우리 이제부터 친구다.
1: 아.
0: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 여러 번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one. 내가 누구? 나는 대충 레이디. 하하하 얘들아. 세상에는 참 갈 데가 많아. 그치? 이렇게 세계 여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바로 언어지. 언어 중에 뭐? 영어. 그런데 그거 영어 대충 해도 돼. 대충 해도 우리 다 소통할 수 있잖아. 하하. 어? 얘들아. 너네 혹시 Do you like flowers? 너네 꽃 좋아?

내가 진짜 신기한 꽃을 하나 발견했거든. 어떤 꽃이냐면, 짜잔!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잘 봐봐. 이거 뭔가 꽃잎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 이 끝에 보면은 물이 묻어있는 꽃잎이 투명하다? 굉장히 신기하지? 자, 이 꽃은 글쎄, 비가 와서 물이 닿으면 꽃잎이 투명하게 변한대.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꽃이니까 flowers. 그리고, 아, 뭔가 예쁘잖아. 그러니까 flowers pretty. 그리고 뭔가 투명하지? 투명하니까 투명하다가 비친다. 뭐 이런 거니까 see through. 그렇지. 그래서 flower pretty see through. 이 꽃. 잠깐만요. 이거 뭐가 틀린 거죠? 선생님, 이거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충 레이디를 완벽 레이디로 바꿔주는 저는 누구? 바로 보미쌤이에요. 여러분, 대충 레이디가 오늘은 형용사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나 본데, 아, 뭔가 삐걱거렸죠. 자, 그럼 오늘은 무엇에 대해 배운다? 짜잔! 바로 형용사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형용사라는 말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꾸며준다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기 의자가 있거든요? 근데 의자가 매우 튼튼해 보여요. 튼튼한 의자. 여러분 어때요? 뭐뭐한. 이렇게 뭐, 니은 해가지고 무슨 의자다? 이렇게 튼튼한 의자라고 꾸며주는 거예요. 자, 김치찌개를 제가 한번 먹었거든요? 너무 매워. 우리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이건 뭐예요? 매운? 김치찌개. 이렇게 앞에, 명사 앞에 있어서 바로 이 명사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좀더 자세한 정보를 준다라고도 할수 있죠. 이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다? 바로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형용사가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할도 한답니다. 영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명사에 무엇을, 모양이라던가 크고, 작은, 저기, 모양이 어떤지, 그리고 색깔, 뭐, 하얀색인지, 빨간색인지, 그리고 크기, 크고 작은 거, 개수도 우리가 알려줘야 많은지, 적은지, 또는 일부만 있는지, 그리고 성질 등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꾸며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Good, bad, cute, happy,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형용사라고 한다. 끝에 보니까 다 니은. 니은, 받침 니은으로 뭐뭐한 뭐뭐 이렇게 끝나고 있죠. 이게 바로 형용사. 형용사는 누구랑 제일 친하다? 명사랑 절친이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역할 한번 볼게요. 명사를 수식해요. 방금 말한 거죠. 뭐했다. 수식이라는 거는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준다라는 거죠. 어디 앞에 위치한다? 명사 앞에 위치한다. 우리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말에서도 잘알 거예요. 예쁜 꽃. 어때요? 꽃을 지금 예쁜이라는 형용사를 통해서 꾸며주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생소한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명사를 보충 설명해줘요라는 거예요. 자,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우리 친구들 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있죠.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I am 뭐예요? 나는 지금 뭐할 거냐면 hungry. 자, hungry 배고픈이라는 거죠. 그래서 헝그리, 나를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배고프다라는 걸 지금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지 않고 있는데요. 누구를 지금 보충 설명해줘요? I라는 지금 주어, 여기 주어로 나오는 이 명사를 보충 설명해준다. 물론 뭐 대명사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세한 건 우리가 좀더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built a strong bridge over the river. 자, 그럼 여기서 they는

그들은 주어 나왔어요. 그럼 동사 나오겠죠. 동사가 built는 뭐예요? build라는 만든다, 짓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뭐를요?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나와야겠죠. 무엇을 찾아볼게요. A strong bridge. Bridge라는 건 다리예요. 그런데 다리라는 이 명사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어, strong, 튼튼한 다리래요. 다리를 좀더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어떻게 해요?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어. 아, 튼튼한 다리구나.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강 위로 튼튼한 다리를 건설했다, 만들었다, 지었다. 여기서 한번 over the river. 강 위로. 그강 위로 무엇을 만들었다? A strong bridge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목적어에서 여기 bridge 라는 단어를, 아, 이렇게 꾸며주고 있구나. 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 여기 명사 앞에 형용사가 위치하고 있구나. 알수 있습니다. 주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요. 그런데요.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런 단어로 끝나는 대명사는요. 형용사가 어디에서 수식한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거예요. What's up, man? 이렇게 물어봤어요. 별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nothing special 이렇게 말했어요. 자, nothing special. 스페셜한 거 있어 없어? 없어. 별거 없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nothing special. 선생님, 그럼 nothing을 꾸며주려면 스페셜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special nothing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thing, something, nothing, 그 다음에 body, somebody, anybody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은요. 어떻게?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거죠. They forgot something important. Important은 뭐예요?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그들은요, forget의 과거죠. 뭐 했어요? 잊었어요.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무언가를 잊었어요. 그래서, 아, important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냥, 아, something이나 body로 끝나는 건 뒤에서 수식하는 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nothing special. 이 단어 하나로 그냥 외워두세요. 아, 그러면 special이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nothing을 앞으로 수식해주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문장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두 문장이 있죠? There is 또는 there are.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뭐뭐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is가 나오는지 are가 나오는지 누가 결정해요? 바로 there is, there are 다음에 나오는 여기 있는 주어가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is가 나왔으니까 단수, 3인칭 단수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단수 명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 special menu냐? menu special이냐? 자, 그러면 보통 형용사는 명사를 어디서? 앞에서 꾸며준다. 그러니까 special, 특별한 뭐예요? 메뉴. 요렇게 꾸며줘야겠죠? There is a special menu가 어디에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의 절친, 친구, 명사 나옵니다. In the restaurant. 어디에? 식당에 특별한 뭐가 있다?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식당에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두 번째. Did they find?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오고요. There? 거기? Did they find라는 거는 뭐예요? 발견하다라는 거죠. 주어 나왔고요. 그다음에 동사.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조동사가 튀어나갔죠. 자, did는 두의 과거예요. 그러면 did they find? 그들은 발견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들은 또는 찾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찾겠어요? Anything strange를 찾았을까요? Strange anything there? 자, Anything으로 끝나는 거 나오면 형용사가 어디에서? 뒤에서 수식한다. 그러니까 anything 다음에 뒤에서 꾸며주는 뭐가 될까요? Anything strange. Anything 뭐예요? 그 무언가. 잘 몰라요. 무언가, strange.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들은 거기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나요? There, 거기서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우리 함께 봤고요. 이번에는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예요. 자, 선생님이

분이 예상하건대 여기 설명에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선생님 말했죠. 자, 여기는 지금 한 번만으로 설명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 와, 진짜 대단한 건데. 자, 여기 있는 거 선생님 계속해서 독해하면서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그래. 이런 게 있구나. 자,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복습하면서 그리고 다른 독해 지문 한번 읽어 보면서 워크북 있잖아요. 워크북도 우리가 연습하면

주어는 뭐에 뭐가 해당되냐? These boxes. 자, 이 상자들은 박스에 ES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수.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구나. 자, are. 그래서 비동사에 are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heavy 뭐다? 무겁다. 자, 그럼 이 heavy라는 형용사는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are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박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boxes. 여기 이 박스들이 뭐하다? 이 상자들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이 상자들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상자들은 누구였어요? 주어였어요. 그래서 주어를 지금 보충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얘는 나중에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보어로 사용된다라는 거는 보가 보충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 설명하는 언어로 단어로 사용돼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요. 지금 여기 있는 예시는 누구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 앞에 있는 누구?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얘가 뭐 주격 보어로 쓰였는지 목적격 보어로 쓰였는지 그 단어를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헤비가 지금 뭐가 무겁다는 거지?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어 바로 상자들이 무겁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걸 알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바로 설명한 거 heavy가 주어 these boxes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볼게요. He made 뭐 했다라는 거야? 그는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 만들었는데 우리가 동사 중에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들이 있어요.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필요해요? His parents. 오, his parents 뭐예요? 그의 부모님이죠. 자, 그런데 그의 부모님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 해피하게 만들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 우리 make라는 거 한번 알아두고 갈게요. 자, make 다음에는요. 바로 목적어가 두개 나오거든요.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라기보다 우리가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할게요. 자, make 다음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목적어 두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뒤에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make 무엇을 뭐뭐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he made his parents 뭐예요? 누구를에 해당하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뭐뭐하게에 해당하는 단어로 지금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happy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happy가 지금 보충 설명해주는 누구예요? parents죠. 그래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은 어려웠는데, 이 형용사가 누구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고 있는지, 주어를 설명하고 있는 건가, 목적어를 설명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용사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를 먼저 찾아보고, 형용사가 누구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1번, You look so sad. Today 라고 했죠. 자, you look.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so 너무 sad 뭐예요? 너무 슬프게 보여요. 야, 너 오늘 너무 슬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sad가 누구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여기 나오는 주어. 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 오늘 되게 슬퍼 보인다라는 거죠. 슬퍼 보이는 게 누구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you가 되겠죠. 그리고 today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는 오늘 너무 슬퍼 보인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he made everyone angry. 오, 선생님 앞에서 설명한 make라는 동사 나왔어요. make 다시 써볼게요. make라는 동사 주어 다음에 make라는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게 주어는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요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어떻게라는 거에 뭐예요? 형용사가 여기 나왔어요. 형용사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 볼게요. 그는 만들었어요. 주어 동사 everyone 모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angry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모두를 화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made는 과거니까 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는데 이 angry가 지금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 angry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everyone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 여기 목적격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선생님 주격, 목적격 이거 갑자기 나와서 너무 어려워요. 보어 헷갈려요. 자, 이러한 용어가 헷갈릴 때는요, 여러분 교재 맨 앞에 보시면 각각의 품사 또는 여러분 문장의 구성 성분에 대한 뜻이 나와 있거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 교재 맨 앞을 펴서 자세한 설명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의 문법 개념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문법 개념들을 독해 지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운 문법과 관련된 이 독해 지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우리 대충 레이디가 아주 신기한 꽃을 봤다라고 했어요. 그 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아까 there is 또는 there are 나오며 뭐뭐가 뭐하다,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there are 뭐가 있어요? 주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어예요. Flowers, 뭐가 있대요? 꽃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꽃인데요? 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꽃에 대한 보충 설명, 정보가 좀더 있으면 좋을 텐데. 자, 그걸 바로 called, 뭐라고 부르는. 자, 이 부르는, 뭐라고 부르는. 자, 요거예요. 자, 이게 바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형용사는 아닌데, 그러니까 딱 형용사로 call은 동사잖아요, 원래. 근데 컬에 ED가 붙더니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뭐 과거분사나 현재분사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새로운 또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한 보충설명이다? flower에 대한 보충설명을 지금 갈 거예요. flowers. 어떤 flowers냐? called skeleton flowers라는 거예요. 자, skeleton은 뭐냐면은 이거 뭐예요? 우리 스켈레톤 해골이죠, 해골. 자, 그래서 자, 스켈레톤 플라워스. 뭔가 되게 좀 무서운데 이름이? 그쵸? 자, 그리고 the name sounds scary. 바로 그 얘기합니다. 그 name 뭐예요? 그 이름은요. sounds 들려요. 어떻게 들리냐면요. scary. 여기 형용사죠. 무서운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은 아, 무섭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요, 무섭게 들려요. But, 그러나, they are very special. 뭐하다라는 거예요? special이라는 형용사 있습니다. 그들은, 근데 그 꽃들은요, 매우 뭐하다? special. 특별하다라는 거죠. 왜 특별할까? When it rains. 뭐냐면, when은 뭐뭐 할 때, when it rains, 비올 때, 자, 비올 때, their white petals turn clear like glass. Their white petals, 뭐냐면, petals는 꽃잎이에요. 자, 꽃잎들. 그 꽃의 꽃잎들은요, 근데 어떤 꽃잎이냐면, white petals, 뭐예요? 하얀 꽃잎은 turn, 변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변했냐면, clear. 자, 여기 나오는 clear는 투명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투명하게 변해요. 자, 그럼 여기서 their white petals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주어로 보고요. 그 다음에 turn 변해요. clear. 형용사 나왔네. 어떻게 변한다? 투명하게 변하는데 like glass 뭐처럼 여기 있는 like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glass 유리처럼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turn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표는 주어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어가 원래 이렇게 white 하얀색이었는데 뭘로 변했다? clear 투명하게 변했다라는 거죠. 이 변화를 알려주는 동사가 바로 turn이라는 건데요. turn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get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ecome이라는 동사도 있어요. become.
자, 요런 동사 다음에요. 우리가 아, 형용사가 나오면요. 요렇게 요렇게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주어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 주는 동사들이 요렇게 있구나.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해 준다? 이렇게 형용사로 변한다라는

되는 거예요. 유리처럼 아무튼 변해요. 비가 오면요. This happens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this happens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럼 앞에 있는 this 이건 뭐예요? this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비 오면 하얀 꽃잎이 유리처럼 변한다라는 걸 말하죠. 이 문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요, happens 발생해요. because 왜냐하면 그럼 because 다음에는요, 이유가 나와야 돼요. 여기 다음에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꽃잎이 투명하게 변하는 거예요? Water fills the petals. 물이요. Fills. 가득 채우는 거죠. 채워요. The petals. 뭘 채워요? 꽃잎을 채우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아, 하얀 꽃잎이 투명하게 변하는구나. 그 다음에, It makes them see through라고 합니다. See through는 뭐예요? Clear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투명하게 되는 거죠. 속이 다 비치게 되는 거예요. 투명해서 속이 다 비쳐요. 우리 see through 옷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see through라고 하는데요. through 이게 뭔가 통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이렇게 통과한다. 그럼 앞에 있는 it은요, 뭐가 될까요? 그것은요, 만들어요. 그들을 어떻게? see through 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 이 물이 꽃잎을 가득 채우게 되면요, 꽃잎이 어떻게 된다? 바로 속이 다 비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it도 이 앞에 있는 because 다음에 있는 이 문장이 되겠죠. water, because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우리 한번더 살펴볼게요. Then, 그리고 나서 they look like skeleton.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해골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They look. 근데 like는요, like 뭐예요? 뭐뭐처럼 이라는 여기 전치사 look like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올까요?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뭐처럼 보인다. skeleton. 바로 이런 해골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When the petals dry라고 했어요. When 뭐뭐 할 때, the petal 꽃잎이요. 뭐할 때? 건조할 때. They turn. turn 또 나왔어요. White again. 꽃잎이요. 물이 없어요. 건조할 때는요. 다시 어떻게 된다? 하얀색으로 된다. 하얀색으로 된다. Isn't it amazing? Amazing은 뭐냐면 놀라운이죠. 정말 놀랍지 않아? 라고 묻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뭐예요? 다 형용사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형용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래서 어떤 쓰임으로 쓰였는지 우리 친구들 잘 살펴주세요.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scary 뭐예요? 아까? 그 이름. 이름이 scary하다. 이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였다. White petals. 여기 꽃잎을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용사들의 역할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문제 볼게요. 글에 밑줄 친 skeleton flowers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원래 꽃잎은 하얀색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이 하얀색이 어떻게 변한다 그랬어요? 투명하게 변한다 그랬죠. 두 번째, 물에 젖으면, 그렇죠. 꽃잎이 떨어진다? 꽃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없었어요. 세 번째, 비를 맞으면 꽃잎이 투명해진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알맞지 않은 거? 정답 2번이 되겠죠. 2번 볼게요. 글에 밑줄 친 this와 it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this와 it이 무엇인지 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this happens. 자, 이러한 상황은 발생해요. 자, 이러한 상황은 바로 이렇게 지시 대명사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은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살펴주면 돼요. 자, 이러한 상황은요,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뭐야? 바로 이 앞에 있는 거. 하얀색 꽃잎이 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비를 맞으니까 바로 이렇게 유리처럼 투명하게 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을 말해줘요. 그 이유는 뭔데? 물이 꽃잎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 물이 꽃잎을 채우는 것은 어떻게 꽃잎을 투명하게
만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첫 번째 this는 비 오면 하얀 꽃잎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변한다라는 해석에서 우리가 알수 있어. 그 상황에서. This happens.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게 happens. 일어나네. 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C는요. 바로 앞에 있는 거. Because 다음에 나오는 이유를 말하는 거였죠. 아니, 이게 이렇게 만드네? 꽃잎을 어떻게 만들어? 투명하게. 속이 다 비치게 만드네? 그거 왜 그러는 거지? 그 앞에 바로 물이 꽃잎을 채워서 그렇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이 꽃잎을 채우는 것, 문장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형용사 첫 시간이었는데요. 자, 형용사. 가장 먼저 우리가, 꾸며준다. 누구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자, 그렇다면 명사를 어떻게 꾸며주는지 우리 친구들이 그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한번 우리 친구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형용사의 일단 뜻은 뭐예요? 명사의 모양이나 색깔, 크기, 그리고 개수나 성질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였는데요.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명사 앞에 있을 때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어요. There is a strong bridge처럼 strong bridge, bridge 앞에 쓰여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These boxes are heavy. 이것처럼 앞에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어 말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도 있었죠. 같이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친구들. 형용사. 우리가 우리말에서 사실 형용사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영어에서도요, 우리말처럼 이러한 형용사를 가지고 다채로운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형용사, 다양한 형용사 단어들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들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꾸며주는지 찾아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 친구들이 독해를 더욱더 잘할 수 있겠죠? 어렵다 생각 말고, 우리 형용사에 대해서도 다음에 계속해서 배우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워크북으로도 꼭 복습해 주세요. 친구들, 그럼. 안녕!

나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다시 문제풀이 강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닛 11에서 12 워크북 문제 꼭 풀고 와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반 동사 study 공부하다, play 놀다, 또는 뒤에 운동이 나오면 그 운동을 하다, buy 사다, swim 수영하다가 다 일반 동사였는데요. 혹시 요 nice도 체크한 친구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함정으로 넣어놨는데 사실 이 nice라는 단어는요, 좋은, 멋진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am, is, are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동사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요, 바로 일반 동사가 들어간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에서 보는 예문들 정말 많거든요. 그 예문들 참고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A번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다 비동사의 의문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비동사 뭐 보고 고른다? 바로 뒤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주어를 우리가 보고 비동사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오늘의 주어는요, Oliver and Miguel입니다. 복수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are 골라서 are Oliver and Miguel brothers.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this bike. 이 자전거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는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is this bike yours? 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I가 주어네요. I는요. 비동사 am과 쓰이죠. Am I too shy? 내가 너무 수줍음이 많니? 라는 질문이고요. 4번입니다. Jessica. Jessica라는 3인칭 단수 주어 is를 써주죠. 5번에 you. 너라는 주어에서는요. 우리가 are 써줍니다. Are you 13 years old? 네, 이렇게 우리 비동사 골라봤는데요. 6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The flowers. 꽃들이라는 복수 명사가 나와요. are. 그리고 7번은요, am I and you. 에마와 너. 복수 주어죠. are Emma and you in the drama club. 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은요, those가 주어요. those라고 하면 저것들이라는 지시 대명사인데요. 복수 지시 대명사입니다. are those your socks? 자, 9번입니다. our plan. 우리의 계획이라는 3인칭 단수 주어. is로 써주면 되겠죠. Is our plan good for everyone?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Am I the leader of our group? 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가장 쉬운 A번이었는데요. 자, B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그냥 문장이 아니고 뭘 완성한다? 의문문을 완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번에 무엇이 주어일까요? 네, 바로 you가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비동사를 먼저 써주고 주어가 나오는 형태로 의문문 적으면 되겠습니다. Are you hot? 너는 덥니? 라는 질문이죠. 자, 2번은요, 지금 they가 나오는데요. cars라는 명사도 나오고,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 바로 their, 그들의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소유격은요, 단독으로 못 쓰여요.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명사? cars가 되겠네. their cars, 그들의 차. 아하, 그것들은 그들의 차니? 라는 질문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are they? 그것들은 their cars, 그들의 차니? 네.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질문 완성해 보았습니다. 3번 한번 가볼게요. John이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In the garden이 나와요. 그러면 John은 정원에 있니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John을 우리가 주어로 넣어주고 비동사 is를 먼저 써주면 되겠네요. Is John? John은 in the garden. 정원에 있니?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A로 안 보이나요? 다시 적을게요. 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France하고 from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둘을 붙여주면 프랑스에서 왔다란 뜻이에요. 아, 그리고 these라는 대명사가 나오는데요. 그럼 질문이 Are these from France? 이것들은 프랑스에서 왔니라는 의문문이 되겠죠. 자, 비동사 먼저 써주고 these라는 대명사를 써볼게요. Are these from France? 이것들은 프랑스에서 왔니라는 의문문 완성입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She, 그녀는요. On the bus, 버스에 있다. 자, 질문으로 바꿔주면 Is she on the bus? 그녀는 버스에 있니? 라는 질문이죠. 네, 자, 우리 이어서 6번부터 한번 볼게요. On time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 시간에란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제 시간에 왔니? 시간에 딱 맞춰 왔니? 라는 의문문 가능하죠. Am I on time?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wrong이라고 하면 틀린, 잘못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틀렸니? 라는 질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에도요. Am I? 비동사 주어 써주고요. wrong.
Am I wrong? 내가 틀렸니? 라는 의문문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보면요. 지금 married라는 단어가 나와요. 좀 생소하죠? 무슨 뜻이냐면 결혼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지금 your brother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의 오빠는 결혼을 했니?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만들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비동사 is를 써주고요. Your brother. 너의 오빠라는 주어를 써볼게요. Is your brother married? 너의 오빠는 또는 너의 형은 결혼을 했니? 라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볼게요. 지금 나라 이름이 나와 있어요. The United States. 미국인데요. From이랑 같이 쓰면요. 미국 출신의 미국에서 온 이런 뜻입니다. 자, Mr. Peters가 나오네요. 아, 그러면 Mr. Peters는 미국에서 왔니라는 질문 만들어 줄수 있겠죠? 자, 비동사 먼저 써주고 주어 Mr. Peters. Is Mr. Peters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왔니? 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네, 어려웠던 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소유격 표현이 나오는데요. Your, 너의라는 소유격도 나오고, 그 다음은요, sisters. 뭐 여동생이라고 해볼게요. 여동생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할까 하고 보니까 모니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name 이름이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조합을 해봤을 때 you are 너의 sisters 여동생의 name 이름은 모니카니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한번 써볼게요. is your sister's name. 자, 이렇게 써보면 여동생의 이름이 완성이 됩니다. 너의 여동생의 이름은 무엇이다? 모니카이니라고 우리가 질문을 써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완성을 해보는 겁니다. Is your hobby drawing? 일단 선생님이 주어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너의 취미는 drawing, 그림 그리기니?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해줄 때이 주어를요, 대명사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Your hobby, 너의 취미는요, 우리가 그냥 it이라는 3인칭 단수 대명사로 받아주면 되겠죠. No, it. 자, 부정문으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isn'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니, 내 취미는 그림 그리기가 아니야. 자, 2번입니다. Are the students? 학생들은요, in the gym, 체육관에 있나요? 그 학생들 여러 명이죠? 우리가 어떤 대명사로 써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they가 되죠. Yes, they are. 네, 그들은 체육관에 있습니다. 자, 3번에 Am I late for class? 내가 수업에 늦었나요? 자, 나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답해주는 사람이 너 늦었어. 아니, 늦지 않았어. 너라고 지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 you. 자, 부정문으로 aren't. 아니, 늦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4번 한번 볼까요? Is it Sunday today? 오늘 일요일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is로 받아주죠. 네, 일요일이 맞대요. Yes, it is. 네. 자, 이어서 5번에서 8번 한번 볼게요. Are these your favorite colors? 자, 이것들이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들이니? Yes래요. 자, these는요, 이것들 대명사로 받아주면 they, 그것들이 되겠습니다. Yes, they are.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들이 맞아요. 6번, Is this song? 자,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popular in Korea. 한국에서 인기가 많나요? 자, 그러면 this song. 3인칭 단수 주어죠. is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Yes, it is. 네,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라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7번입니다. Are you? 너는 tired and sleepy. 피곤하고 졸리니? 자, no라고 합니다. 너는 피곤하니라고 하니까 대답은요. 나는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no 하고 부정으로 대답을 하니까 축약해서 I'm not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자, 8번 별표.
자, 별표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 everything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Everything.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 친구는 모든 것이라고 해서 복수명사는 아닙니다. 모든 것, 전부를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묶어서 하나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단수명사입니다. Is everything okay? 그래서 그냥 it. 3인칭 단수 형태 is로 써주는 거예요. Yes, it is. 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어서 D번을 한번 가볼게요. 대화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건데요. 자, yes와 no는 고정입니다. 고정. 알겠죠? 우리가 바꾸면 안 돼요. 1번. Is Sophia nice to her neighbors? 소피아는 그녀의 이웃들에게 친절한가요? 착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Yes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he라고 지칭한다. 소피아가 여자예요. 심지어 여기에 her, 그녀의 이웃들, 여자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es, he is가 아니고요. Yes, she is가 돼야겠죠. 2번 한번 가볼게요. Is Max and I one team? Max와 나는 한 팀인가요? Max와 나는요. 우리들, 나를 포함한 여러 명입니다. 복수 명사이니까요. is를 쓰면 안 되겠죠. is를 어떻게 바꾼다? Are Max and I one team?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Yes, you are. 여기서 you는요. 너희들이겠죠. 네. 자, 3번. Is the musical famous here? 뮤지컬은 여기서 유명한가요? 자, 질문 괜찮고요. No, it is. 자, 뭔가 이상하죠? No라고 했는데 it is래요. 어떻게 바꿔줄까? Isn't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s가 isn't, 부정문으로 바꿔주면 된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에 Is this your smartphone? 자, 이것이 너의 스마트폰이니? 어때요? 질문은 괜찮죠? 자,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No, this is. 봐봐요. This, 이것은 너의 스마트폰이니? 근데 다시 this라고 받아줘요. 우리가 대답을 해줄 때는 그냥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This is가 아니고요. 일단 this를 is로 바꿔주고, no니까 부정문으로 써줘야겠죠? not을 붙여주겠습니다. No, it isn't.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5번에 Is you happy now? 벌써 이상해. you가 주어잖아요. 그럼 비동사 is가 아니고요. Are you happy?라고 질문을 해줘야겠습니다. 봐, 6번 Is this too slow? 혹시 이거 너무 느린가요? No, that isn't. 자, this라는 지시 대명사를 갑자기 that, 저것이라는 지시 대명사로 써줬어요. 어색합니다. 그냥 is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대시 아니고요. 그냥 대명사 is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유닛 11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닛 11호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동사 평서문과 관련된 문제풀이 한번 해봅니다. 자, A번은요, 각각의 일반 동사를 자연스럽게 뜻이 통하는 말과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drink, 마시다 라는 동사입니다. 뭘 마실까? drink some juice. 약간의 주스를 마신다가 자연스럽겠죠. 자, 2번에 open, 열다. 무엇을 열다? a window, 창문을 열다. 자, play. play는요, 놀다도 되지만, 뒤에 운동이 나오면 그 운동을 하다란 뜻도 된다 했죠? 여기 보니까, basketball, 농구라는 운동 종목이 나옵니다. play basketball, 농구를 하다. 4번에 ride, 타다. 무엇을 타다? a bike, 자전거를 타다. 자, 5번은요, watch, 보다. 무엇을 볼까요? TV, watch TV.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에 read 볼게요. read는요, 읽다란 뜻이죠. 무엇을 읽을까요? 쭉 보니까 comics. 만화책이 있습니다. 만화책을 읽다. help. 도와주다. 누구를요? 그나마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a little kid. 어린아이밖에 없습니다. help a little kid. 어린아이를 도와주다. 자, poor. 좀 어려운 단어죠? poor. 붓다란 뜻이에요. 붓다. 자, 무엇을 붓다? 물을 붓다. 그래서 pour water. 자, 9번의 cook은요. 요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뒤에 뭘 요리할까요? food. 음식을 요리하다라고 연결 지어 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10번의 drive. 네. 운전하다인데.

달려 무엇을 운전하다? A car. 자동차를 운전하다. 네,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B번을 한번 가볼게요. 괄호 안에 동사를 현재 시제에 알맞은 형태로 고쳐서 빈칸에 쓰는 겁니다. 선생님, 동사 그냥 동사 쓰면 안 되나요? 아니지. 우리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요, 동사 형태를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어를 잘 보면서 우리가 동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She, 그녀라는 3인칭 단수조어 나와요. 그녀는요, 듣습니다. 무엇을? 힙합 뮤직, 힙합 음악을요. 자, 그럼 listen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뭘 붙여준다? S를 붙여줘야겠죠. She listens. 그녀는 듣는다. 자, 2번은요. My cat. 나의 고양이도요. 3인칭 단수조어입니다. 자, run. 뜁니다. S 붙여줍니다. Run. 자, 근데 여러분, run이 그냥 뛰다란 뜻도 있는데요. 뒤에 after이라는 표현과 같이 쓰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뒤쫓다란 뜻이 됩니다. 자, 내 고양이는요. A butterfly. 나비를 쫓아갑니다. 뒤쫓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3번입니다. The babies. 아기들이 나오네요. 자, 복수 주어죠? 이때에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줍니다. 아기들은요, take a nap. 자, 이 take란 동사는 뒤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진다라고 했어요. take a nap, 낮잠을 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묶어서요. 낮잠을 자다. 4번 한번 가볼까요? 자, 4번에 Sarah's brother. Sarah의 뭐 오빠라고 해볼까요? Sarah의 오빠는요, 저녁을 매우 늦게 먹습니다. 자, have를 써주는데, have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지금 3인칭 단수조 나오잖아요. have는요, has의 형태로 써주죠. 네, 이거 좀 중요했습니다. have는 뒤에 s를 붙이지 않아요. 그냥 has라는 완전히 다른 단어의 형태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5번은요, we, 우리들은요, 캠핑 여행을 매년 여름 갑니다. 자, 그러면 we라는 복수 주어, 그냥 동사 원형 go 써줍니다. We go on a camping trip every summer. 우리는 매년 여름 캠핑을 갑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이어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My mother, 나의 엄마라는 3인칭 단수 주어 나옵니다. 나의 엄마는요, call, 전화를 합니다. 나에게 매일 전화를 한대요. 자, call, 전화하다라는 동사. S 붙여줘서 my mother calls. 7번은요, this shirt, 이 셔츠라는 3인칭 단수조어 나오는데요. look, 보이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S 붙여주겠습니다. looks good on you. 너에게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뜻이야. 너에게 되게 잘 어울린다. 자, 8번에 you and I, 너와 나라는 복수 주어가 나옵니다. 복수 주어일 때는요,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죠. 너와 나는 live, 산다. 어디에? In a big city. 큰 도시에 산다라는 의미예요. 자, 9번입니다. You. 자, you라는 주어가 나올 때도 2인칭 주어니까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죠. 동사를 보니까 download네요. download. 말 그대로 다운로드입니다. 다운받다. 너는 다운로드한다. New movies all the time. All the time, 항상이란 뜻입니다. 너는 항상 새로운 영화를 다운받는다. 자, 10번 볼게요.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은요, read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나의 부모님은요, 복수 주어입니다. 엄마, 아빠 두 명을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read. 나의 부모님은 읽습니다. Two newspapers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두 개의 신문을 읽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적절하게 동사를 적어 봤고요.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뀐 주어에 맞도록 문장을 완성을 하래요. 지금 쭉 보니까, 자, 보세요. He met the shop. 그 가게, my uncle, 나의 삼촌. 다 공통점이 뭘까요? 3인칭 단수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동사를 3인칭 단수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지금 drink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drink는 마시다라는 동사인데요. S 붙여주겠습니다. 자, he drinks. 그는 마십니다. 무엇을요? A lot of water. 그는 많은 물을 every day, 매일 마신대요. 자, 2번. give라는 동사가 나와요. 자, 그러면 match에 맞게 바꿔주면요. s를 바꿔주면 되겠죠. Matt gives cookies.

배트는 쿠키를 줍니다. 누구에게? Two children, 아이들에게 줍니다. 자, 3번은요. The shop sell, 팔다라는 동사인데 S를 붙여줍니다. 자, 그 가게는 팔아요. 무엇을? Used cars. 자, 여러분, car이 자동차인 건 알겠는데 used가 붙으면 무슨 뜻일까요? used가 사용된이란 뜻이거든요. used cars, 중고차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는 중고차를 사람들에게 팝니다. 자, 4번입니다. drive, 운전하다란 동사가 나와요. My uncle이라는 주어에 맞춰서 drives라고 적어볼게요. My uncle drives a big truck. 나의 삼촌은요, 큰 트럭을 운전합니다. 네, 이렇게 문장을 바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도 이어서 볼게요. 지금 보면요, 다또 3인칭 단수조 나옵니다. Sam the artist, my kite. 카이트는요, 연이라는 뜻이에요. 연, 그 날리는 연 있잖아요. 연이고요. Miss White, 3인칭 단수주어죠. 자, 5번은요, eat, 먹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Sam eats. Sam은 먹습니다. 무엇을? Fruit, 과일, 그리고 and vegetables, 야채를 먹어요. 무엇을 위해? For his health, 그의 건강을 위해. 6번입니다. The artist, 예술가는요, build, 짓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근데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S 붙여줍니다. The artist built a sandcastle. 예술가는요, 모래성을 짓는다란 뜻이에요. 자, 7번에 my kite, 나의 연이죠. 내 연은, 자, fly라는 동사,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y를 뭐로 바꿔줘요? i로 바꿔줍니다. My kite flies high. 내 연은 높게 난대요. In the sky, 하늘에서. 자, 8번, Miss White, give라는 동사, S 붙여주겠습니다. Miss White는요, 무엇을 준다? Snacks, 간식을 준대요. 누구에게? To me and my friends, 나와 나의 친구들에게 간식을 줍니다. 자, 다 쉬운 동사들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동사, 바로 이 fly입니다. fly는요, Y를 I로 바꾸고 ES를 써줌으로써 3인칭 단수 형태로 바꿔주는 동사다. 네, 잘 기억하면서 우리 D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sounds good. 그거 참 좋게 들린다. 자, that이라는 그것도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뒤에 S 붙여줄게요. 자, 2번은요, the farmers. S가 붙어 있어요. 그 농부들입니다. 복수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되죠. 픽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픽은 고르다란 뜻이 있는데, pick apples라고 하면 사과를 따다란 뜻입니다. 뒤에 과일이 나오면 그 과일을 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농부들은 사과를 땁니다. 자, 3번, the tree. 3인칭 단수조, 그 나무인데요. Haves 이런 형태가 있었나요? 아니요. Haves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거를 올바르게 바꿔주면 has가 돼야겠죠. 그래서 has로 바꿔볼게요. The tree has red leaves. 그 나무는요, 빨간 나뭇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She says. 이런 것도 좀 이상하다. Says. 원래 원형은 say예요, say. 근데 뒤에 그냥 뭘 붙여줘요? S를 붙여주면 돼요. Y를 I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says nice things about him. 그에 대한 좋은 말들을 합니다. 자, 5번입니다. We. 자, we라는 복수조어 나옵니다. 동사는 어떻게 쓴다? 변형 없이 원형으로 쓴다. S 지워줄게요. We practice. 우리는 연습을 한대요. 무엇을 위해? For the festival. 네, 그리고 우리는 네, 연습을 합니다. 축제를 위해 연습을 한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6번에서 9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He cries all day long. 그는 하루 종일 운다라고 해요. 근데 cries 형태가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써주나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인다. 7번입니다. Vivian. Vivian이라는 3인칭 단수조 나오니까요. S 붙여줘야겠죠. Vivian은 drinks too much coffee. 너무 많은 커피를 마신다가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Jack fly. 자, 우리 이 fly라는 동사 형태 바꾸는 거 여러

과거형은 연습했죠? 어떻게 바꿔줘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주잖아요. Jack 3인칭 단수주어에 맞춰서 flies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Jack flies paper airplanes. 잭은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 되겠습니다. 자, 9번은요. The teacher 선생님은 introduce 소개한다란 뜻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 3인칭 단수주어 나오니까 S 붙여줄게요. Introduces. 소개를 합니다. A new student. 새로운 학생을요. 자, 우리 여기까지 문제풀이 다 마무리했는데요. 네, 우리 랩업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본 교재 79쪽에 있는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원래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왔습니다. 순서를 바꿔준다. 그래서 뭐가 먼저 나온다? 비동사 주어 형태로 우리가 의문문 질문을 만들어 줍니다. 자, 대답은요. 그냥 주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문제 풀면서 많이 연습했듯이 대명사 주어 비동사 형태로 써 주고요. 그 다음에는요. 똑같이 no 부정문으로 대답할 때는 비동사와 not의 줄임말을 써 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일반 동사 배웠는데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바로 일반 동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요. 네, 그 형태를 우리가 적절하게 바꿔주는 연습했습니다.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거나 Y를 I로 고치고 ES를 쓰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have라는 동사는 아예 다른 형태. 해수로 바뀐다는 것까지 우리 오늘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열 공도장 챌린지 일반 동사가 들어간, 네, 비동사 아닙니다.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닉네임과 함께 열공 인증해 주시면 선생님이 열 공도장 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196강입니다. 자, 이제 200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네요. 자, 196강 월요일 코너고요. 자, 월요일은 우리 문법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뭘까요? 자, 관계대명사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 오늘은 관계부사를 저희가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여기도 숫자 1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아, 한 시간 더 있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부사는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 공부할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리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요. 저는 원리가 학습의 90%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 원리에 근거해서 어떤 룰, 법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번은 관계부사를 활용하는 자, 방식에 대해서 그 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거고요. 자, 그거 마무리되면 자, 오늘도 퀴즈로 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개념부터 먼저 들어가 볼까요? 자, 관계부사, 관계자가 붙었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이 될 것이다 인데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중복되는 명사

생략돼 있었던데 관계 부사는 그럼 뭘까요? 여기는 지금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행사는 명사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어떻게 부사가 될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만 여러분들 퀘스천을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을. 자,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선행사는 분명히 명사인데요. 선행사와 중복되는 명사가 어디에 있는 경우입니까? 전치사의 뒤에 있는 경우에 관계부사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말은 어렵지 않죠? 선행사가 반복이 되는데, 형용사절 안에서. 전치사 다음 자리에서 반복이 되는 경우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예문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Saturday is the only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이 유일한 날이에요. 그리고 요 녀석이 선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보호 자리에 쓰인 명사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MA라고 돼 있으니까 요 절은 형용사절이 되는 것인데 형용사절을 구성하는 어떤 접속사가 관계 대명사가 될 수는 있나요, 지금? 자, 얘랑 중복되는 게 뭐예요? 전치사 뒤에서 중복됐잖아요. 자, 요 말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체를 관계대명사로 쓸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명사로 반복됐을 때 명사를 땜빵하기 위해서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개념을 가지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인데 이 전치사가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살려놔야 돼요. 살려주세요, 오늘 제발. 자, 그리고 the only day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당연히 이거는 사물이니까 여러분들 which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Saturday is the only day which I can relax.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다. 참고로 relax는 휴식하다, 쉬다의 자동사,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자, 이하의 목적어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on the only day는 원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묶음이었죠? 예. 자, 따라서 이 on은 여기다 둬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돼요? 저 위치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Saturday is the only day on which I can relax.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on which는 전체 덩어리가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형용사고 부사고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유일한 날에 쉴수 있다의 부사적 수식어잖아요. 이제는 요두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 바로 부사로 바꿀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부사의 원리예요. 자,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뭘로 바꿀 거예요, 관계부사를? 앞쪽이 시간이니까 당연히 when으로 바꾸는 게 맞죠. 관계부사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칠판에다 보여드리겠지만, 관계부사는 네 개밖에 없어요. 자, 의문사가 관계사로 쓰인다라고 하는 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대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을 텐데, 부사가 누가 있을까요? When, where, why, how. 요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의문사 배우면서 이미 의문사 7개의 품사는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 시간 명사 다음에 부사로 땜빵하려면 when으로 받는 게 맞다. 해서 Saturday is the only day when I can relax.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제부터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관계부사 이하는 어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합친 부사니까 부사 다음에는 어때요? 문장이 완전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완전 문장이 동반된다. 결국은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어떻다고요? 예,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선행사와 중복되는 명사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문장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으면 불완전한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전치사와 함께 명사까지를 다 날렸기 때문에 그냥 부사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 아이는 완전 문장이 동반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 의문사 중에서 부사가 4개 있어요. 그래서 자,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라고 하는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 다음에 쓰인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데 다 바꿀 수는 없고요. 일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이제 또 여러분들의 질문이죠. 왜 일부만 바꿀 수 있어요? 자, 얘는 시간이죠? 얘는 장소죠? 얘는 이유죠? 얘는 방법이죠? 이 세상의 모든 명사가 시간, 장소, 방법, 이유에 속하는 명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면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써야지 관계부사로 바꾸어 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늘 과정에서 혹시 등장하지 않더라도 자, 내일이나 모레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좀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문을 보여드리면 Saturday is the only day when I can relax.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On which 혹은 which와 on 이렇게 여러분들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관계부사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문장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굿뉴스도 있고 배드뉴스도 있어요. 굿뉴스부터 먼저 알려드릴까요?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이 뭘 따져서 써야만 했어요? 선행사가 누구 자리에서 중복되느냐에 따라서 주격, 목적격, 심지어는 형용사로 변신해서 반복되었을 때는 소유격까지도 우리가 격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사에는 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격은 오로지 명사에만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부사에는 격이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한편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격이 없으니까 그냥 선행사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선행사가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유면 자, why, 방법이면 how.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 표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아, 표로 정리하기 전에 예문 먼저 한번 좀 보실게요. 얘는 어때요? We need a person. 우리가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켤수 있어야 해요. 바이올린을 켤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후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주어 자리에서 반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충분히 납득이 되셨죠? 예. 자, 그런데 부사는 어때요, 여러분들? 격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를 여러분들 따지는 그런 수고는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표로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선행사는 당연히 뭐죠? 네, 선행사는 당연히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의 네 가지 명사가 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는 이제 the time, day, year 이런 단어들이 이제 자주 나오더라고요. 장소는요, the place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house, city 혹은 특정 지점, point 이런 단어들이 선행사로 자주 등장을 하죠. 이유는요, 자, reason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요, 당연히 the way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관계부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사실.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면 무조건 관계부사를 쓴다. 요 진술은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무조건 선행사만 보고 선생님, 하우스가 선행사니까 where에다 답을 썼는데 정답이 위치예요. 저왜 틀렸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선행사 하우스는요, 장소죠? 근데 사람이에요?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이니까 which를 쓸수 있는 거예요. 장소니까 where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우스가 장소니까 where를 써야겠다. 하우스가 사물이니까 위치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진술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뭐에 따라서?

뒤쪽에서 반복될 때 명사만 빠져 있는 상황이면 관계 대명사를 쓰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체가 빠졌을 때, 자, 이렇게 관계 부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선행사만 보고, 시간은 선생님이 웬이라 그랬어. 이거는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적인 발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세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시면, 자, 추가로 예문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에 대한 예문은 이제 봤으니까, where에 대한 예문을 보려고 해요. 이곳이 장소야. 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절반 정도는 끝났죠? 여기는 장소입니다. 주어동사 보어. 그러면 뒤쪽에 있는 이 where는 뭐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장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왜 여기다가 which를 썼을까요? 바로 불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자, hid라고 하는 단어는 hide에서 나왔겠죠? hide, hid, hidden. 이렇게 돼서 3단 변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 동사가 되겠습니다. 숨겼다죠. 내가 키를 숨겼던 장소인데요. 이 선행사의 중복이 어디서 발생했어요? 바로 in the place라는 말이에요. 근데 the place라고 하는 명사만 없어졌죠? 명사만 없어졌으면 여기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필요한데 왜 부사에다 답을 쓰냐고요. 선생님, 장소 다음에는 where가 답인 줄 알았는데요. 이건 너무 여러분들 단순한 생각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요 in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바로 in which로 붙였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관계 부사로 바뀌는데 선행사가 어우, 다행히도 시간, 장소, 방법 이후에 네 가지 명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where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이해되셨나요? This is the place where I hid a key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키를 숨겼던 그런 장소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I don't know the reason. 여기까지는 심플하죠. 나는 이유를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이유예요? 그냥 그 여자가 전화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선행사와 중복되는 명사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나에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the reason이라고 하는 명사만 중복시키고, for를 살려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Which? She called me for. 이렇게 되고요. for는 앞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for which.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관계부사로 쓰고 싶은데 선행사가 뭐예요? Oh, the reason.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자, why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납득이 여러분들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끝났는데 그러면 관계대명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많이 쓰이겠어요. 확률적으로 관계부사가 문장 안에서 쓰일 확률이 많겠어요. 그렇죠. 관계대명사보다 관계부사는 사용의 횟수가 훨씬 적어요. 왜?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무슨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워요? 라고 하면 1번 선행사가 반복돼서 중복되는데 1번 조건이 뭐예요? 전치사 다음 자리에서 중복될 것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예요. 근데 그 조건이 충족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관계부사로 쓸 수도 없는 거거든요. 왜? 선행사가 시간, 장소, 방법 이후에 네 가지 명사 이외면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써야 돼요. 자, 그네 가지 명사가 또두 번째 조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문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지금 같은 비중을 두어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문법 시간에는 배우고 있지만 실제 현실의 지문 안에서, 현실의 글 안에서는 관계대명사가 거의 9대 1, 8대 2이 정도로 관계대명사의 사용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내일 이제 읽기, 모래 쓰기로 갈 건데, 예문 찾는데도 아주 눈이 빠질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제가 예문을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지문 안에서 좀 뽑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 영어를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0: 다 지문을 접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문 안에서 그 문장들을 뽑아서 자, 학습의 만족도를 좀 높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문을 제가 계속 뒤져서 보고 있는데, 어우, 눈이 빠질 것처럼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무리는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행사가 이유래요. 자, 선행사가 이유일 때쓸수 있는 관계 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셔야죠. 선행사가 이유일 때쓸수 있는 관계사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which도 쓸수 있어요. which와 전치사가 있으면 쓸 수도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관계 부사를 찾아라라고 했고요. 선택지는 모두가 다 부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후에 선행사를 취할 수 있는 아이는 누구? y겠죠? 그래서 정답은 A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관계부사가 아닌 애가 누구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좀 던져드렸어요. 누굴까요? 자, 바로 who는 대명사죠. 네, C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이에요. 그때 사용될 수 없는 거 누구예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써야 되는데 목적격은 whom이죠? 그런데 whom 자리에는 who도 쓸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 사물에 주격, 목적격 가리지 않고 쓰이는 관계대명사가 대시라고 했습니다. 에이, D번은 아예 관계대명사가 아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의 원리 정확하게 좀 이해하셨죠? 자, 그랬기를 바라고요. 자, 내일 강의에서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린 파파 성기용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좋은 글과 함께 그 내용에 빠져서 많은 영어를 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매체 수단이 바로 책이겠죠. 우리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공개가 되었었죠. 이 에마 왓슨이라는 분은 바로 해리포터의 주인공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에마 왓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싹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In, at,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를 주제로 상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음원으로 먼저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1: Growing up, Emma's family lived in Paris until she was 5 years old. After her parents divorced, the family moved to England. Emma lived with her mom and brother in Oxford. In 1998, Emma started attending Dragon School in Oxford. She was a good student. She enjoyed art, debate, and field hockey. At school, people noticed Emma's talent as a performer. At age 7, she won an award for performing a poem. She also acted in school plays.
0: 에마 왓슨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에마 왓슨의

0: 그 과거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지 여기 나와 있네요. Growing up이라고 되어 있죠. Growing up이라고 하면 바로 성장 과정이 되겠습니다. Emma's family lived in Paris until she was 5 years old라고 되어 있네요. Emma의 가족은 lived in Paris, 파리에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살았냐면 until she was 5 years old. 그녀가 엠마가 5살 때까지 파리에 살았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in 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At Paris, in Paris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After her parents divorced, 그녀의 부모님이 divorced, 이혼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divorce라는 것은 이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이 이혼한 다음에 The family moved to England. The family. 그 가족은 엠마의 가족이겠죠. 엠마의 가족은 England로 이사를 갔답니다. 자, England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좀큰 의미에서는 영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England는 사실은 United Kingdom, 대영제국이라고 하죠. United Kingdom, 네 개의 왕국이 합쳐진 나라가 바로 UK가 되겠습니다. United Kingdom. 그 안에 하나가 England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네 개의 왕국, Kingdom은 무엇이냐면 바로 Wales, Northern Ireland, Scotland, 그리고 England가 됩니다. Scotland, Wales, England, Northern Book Island가 되겠죠. 이렇게 네 개가 되는데요. 이게 합쳐져서 UK, United Kingdom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England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영국, 영국이라고 할때 그냥 England라고 그냥 편의상 그렇게 칭하기도 하고 좀 넓은 의미로는 영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영국을 의미하는데요. 좀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이네 개의 나라 중에 Englan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았고요. 그래서 가족은 영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영국으로 편의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Emma lived with her mom and brother in Oxford. Emma는 살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았냐면 그녀의 어머니와 그다음에 그녀의 남동생이라고 지난 강의에서 나왔었죠. 남동생과 함께 in Oxford. Oxford는 영국의 남부지방입니다. 남부지방에서 템즈강 유역을 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옥스퍼드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짧게 끝났었죠. 이 부분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Growing up, Emma's family lived in Paris until she was 5 years old. After her parents divorced, the family moved to England. Emma lived with her mom and brother in Oxfor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In 1998, 1998년에 Emma started attending Dragon School in Oxford. 1998년에 엠마는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시작했냐면 attend. attend라는 것은 참석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뒤에 보니까 Dragon School in Oxford라고 되어 있죠. 옥스퍼드시에 있는 옥스퍼드에 있는 Dragon School 학교 명입니다.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래서 Dragon School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왜요? 학교에 참석하다보다는 학교에 다니다가 훨씬 더잘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attend를 찾으면 다니다라는 말이 그 사전에 있지만 처음에 기본적인 뜻은 참석하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참석하다를 보고 학교에 참석하다? 학교에 이거를 말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독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Dragon School, 옥스퍼드에 있는 Dragon School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She was a good student. 그녀는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She enjoyed art, debate, and field hockey.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녀는 즐겼습니다. 무엇을 즐겼냐면 art, 미술 혹은 예술이 될 것이고요. Debate, debate라고 하면 바로 토론이 되겠죠. 토론과 and field hockey, 그리고 필드 하키를 즐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익숙한 게 보면은 빙판 위에 사는 아이스 하키가 좀더 익숙한데 필드 하키, 빙판이 아니라 그냥 잔디 위에 사는 필드 하키도 있거든요. 그 필드 하키를 즐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At school, 학교에서 people notice, 사람들은 알아챘습니다. Notice라는 것은 바로 알아채다. 이렇게 알아채는 거죠. 무엇을 알아챘냐 하면 Emma's talent, 엠마의 재능을 알아챘습니다. 엠마 너 이렇게 알아채는 거죠. 어떤 재능이었냐면 as a performer, performer이라는 것은 바로 연기자, 연기자로서의 엠마의 재능을 사람들이 알아챘다는 거죠. 무언가를 하는데 단순히 반에서 역할극을 하는데 심상치 않아라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뭔가 행사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어디서 배웠나 연기를 배웠나 이런 느낌을 평상시에 누군가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At age 7, 7살에 she won an award for performing a poem이라고 되어 있네요. 7살 때 그녀는 탔습니다.

이기다 혹은 타다. 무엇을 탔냐면 상을 탔습니다. 상을 타다라는 말은 뭐 우승하다 혹은 수상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상을 이기다라는 말은 좀 부적절하겠죠. 상을 탔습니다. 뭐 해서 상을 탔냐면 for performing a poem. 자, 그래서 perform이라는 것은 공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말을 조금 고쳐볼 필요가 있겠죠. poem이라는 것은 바로 시가 됩니다. 운문이 되겠죠. 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를 공연하다. 시를 공연하다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시를 낭독하다라는 말이 훨씬 더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perform도 아주 여러 가지 분야에서 perform을 다쓸 수가 있겠죠. 맞죠? 노래를 부르다, 연기를 하다, 시를 낭송하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뒤에 나오는 poem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낭송하다겠죠. 그래서 시를 낭송해서 상을 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7살에 상을 탔고요. She also acted in school plays. 그리고 그녀는 역시나 연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연기를 했냐면 학교 연극, play라는 것은 연극이 되겠죠. 학교 연극들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사실 성인 학습자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at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볼까요? 자,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in과 at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in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at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장소와 시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in과 시간의 in, 함께 묶어서 동일한 개념을 같이 적용할 수 있고, at도 장소, 시간, 동일한 개념을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같이 적용해서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들도 잘 보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제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At the restaurant, in the restaurant. 자, 레스토랑은 식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t the restaurant, in the restaurant.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글자 차이밖에 없죠. 사실 한 글자, 두 글자밖에 차이 안 나죠. at in. 근데 의미는, 물론 중복되는 게 조금 있지만 확실히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짧게나마. 자, 그러면 이 at과 in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at은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비게이션이나 혹은 지도상에서 식당이 여기야 라고 그 점을 콕 찍는다고 칠까요? 그러면 그점 찍히는 그 자리가 식당이 되겠죠. 그러면, 나 지금 식당에 있어 라고 할 때, 식당은 여기야 혹은 나 지금 식당에 있어 라고 할 때, 식당 그 지점, 지도상에서 점이라는 것은 식당의 주차장일 수도 있고요. 식당 문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식당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식당 주변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것도 식당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at the restaurant은 지도상에서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t이 시간을 가리킨다면 하나의 지점을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 이따 시간의 at이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in이라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어떤 테두리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왔을 때 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in the restaurant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레스토랑 그 식당이라는 경계선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의 외벽이 있잖아요. 건물 내부가 되겠죠. 건물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 분명한 벽과 천장이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경계선 안에 들어오면은 in the restaurant이 되겠죠. 그래서 in이라는 것은 어떤 테두리 경계선 안. 근데 그 테두리나 경계선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원 한번 볼까요? 공원.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벽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공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런 어느 정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구분선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구분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계선 안쪽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경계선이 있다면 in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at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예시들 한번 볼까요? 일단 a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7 o'clock. 자, 그럼 우리가 시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늘이 있는 시계입니다. 그러면 7시 정각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점으로 콕 표시할 수 있죠. 맞죠? 시침이 7회가 있고요. 분침이 12회가 있는 딱 하나의 그 지점입니다. 어디 여러 개에 걸쳐져 있는 게 하나의 콕 지점이죠. 그게 전자시계도 마찬가지죠. 그 숫자 중에서 단 하나의 지점으로 콕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at입니다.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t the park라는 것은 지도를 쭉 펼쳐두고, 예를 들어서 일산의 지도, 서울의 지도, 그 공원. 그럼 그 공원을 콕한 점으로, 볼펜으로 콕 찍을 수가 있겠죠. 그게 at the park입니다.
그다음 at 30 km per hour. 이건 속도입니다. 속도계.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간 건, 차, 타고 간다.

0: 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동차 계기판에 우리 스쿨존에서 30km 이내로 서행해야 되죠. 그러면 30km, 시속 30km 같으면은 그 속도, 여러 가지 속도 중에 그 바늘이 가리키는 30, 그 지점, 그한 속도, 그것만 딱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엣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In the morning. 자, morning이라고 하면 해가 뜨고 정오, 난 12시가 되기 그 직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테두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부터 12시가 되기 전까지 그 테두리가 있잖아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the morn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in September, 9월이죠. 9월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8월 마지막 날이 딱 지나고 9월 1일에 그 시작 전부터 9월의 마지막 날까지 그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in September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in 2024, 2024년이라고 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n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In the park, 공원 안에. 공원 안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공원의 그 테두리. 그게 울타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공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테두리 그 안에 있으면 in the park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in the house라는 것은 집 외벽 안쪽에 들어와 있대 집 안에 실내에 있으면 in the house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at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in은 어떤 테두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테두리 안쪽에 들어왔을 때 in 뭐뭐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 그리고 장소,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올바르게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이 활용하시고요.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In 1998, Emma started attending Dragon School in Oxford. She was a good student. She enjoyed art, debate, and field hockey. At school, People noticed Emma's talent as a performer. At age 7, she won an award for performing a poem. She also acted in school play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Divorce. Divorce. After her parents divorced, the family moved to England. Debate. Debate. She enjoyed art, debate, and field hockey. Notice. Notice. At school, people noticed Emma's talent as a performer. Poem. Poem. At age 7, she won an award for performing a poem. Play. Play. She also acted in school plays.
0: 자,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의 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학습법은 바로 여러 가지 단어 학습법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단어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쓰면서 외울 수도 있고요. 단어를 외울 때 쓰면서 외울 수도 있고요. 아, 나는 쓰기 싫어. 말로 하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할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단어를 암기를 할때 제가 평소에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죠. 단어를 이렇게 잘라서 분석적으로, 아, 요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두개 합쳐져서 어떤 의미가 된다. 이렇게 어원이나 어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자기만의 또한 암기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복습의 주기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의 방식을 꼭 따라하거나 공부 잘하는 친구, 영어를 잘하는 친구의 방법을 무조건 따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혹은 내가 지금 현재 본인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이 나에게 효과가 없다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아, 왠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잘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래도 좀더잘 맞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냥 나는 주변에서 쓰면서 단어를 외우면 좋다고 해서 막 쓰는데 이게 쓰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잘 머릿속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혹은 그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면서 혹은 쓰는 횟수를 줄이던가 이렇게 조금 조금 변형을 가거나 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방법도 아주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우리말과 영어 이두 개의 매칭만 봐서는 좀덜 외워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품사도 보고 그다음에 예문도 보고 또 어떨 때는 단어를 분석적으로 아, 이 어근을 활용해서 앞에는 어떤 게 붙어서 단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렇게 단어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혹은 이걸 병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방법과 A 방법, B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서로서로 약간 신선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나만의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누가 정해주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방법, 저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나 자신에게 맞는, 꼭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액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짓벌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이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라는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백신이 많이 있고요. 아프리카라든가 후진국의 경우에는 백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사실 지적재산권 논란입니다. 일부 국가들이 지적재산권, 백신에 대해서는 이거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사건, 사고 소식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고요. 다양한 표현, 그리고 패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그 시작이죠. Today's Topics입니다. 오늘 Today's Topics 역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기사입니다. WTO mulling intellectual property waiver for COVID vaccines. 요 내용 아마 좀 어려운 단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mull이라는 단어는 consider라는 단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송 초기에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일단 제목 해석 없이 전체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WTO mulling intellectual property waiver for COVID vaccines. Ambassadors from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164 member states resume discussions on a temporary waiv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VID-19 vaccines amid growing pressure on rich nations to relax them as a way to help poorer countries fight the pandemic.
2: WTO mulling intellectual property waiver for COVID vaccines. Ambassadors from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164 member states resume discussions on a temporary waiv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VID-19 vaccines amid growing pressure on rich nations to relax them as a way to help poorer countries fight the pandemic.
0: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약품 얘기도 나오고 지적재산권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게몇 가지 있는데요. 그래도 확인해야 되겠죠?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mull.
2: To mull.
1: To resume.
2: To resume.
1: Temporary.
2: Temporary.
1: Waiver.
2: Waiver.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0: 첫 번째 단어는 to mull이라고 해서 처음 우리가 헤드라인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숙고하다, consider라는 단어인데요. consider, 일단 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은 좀 짧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물론 consider라는 단어도 의외로 많이 쓰이고요. mull, 숙고하다라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to resume이라는 말입니다. resume라고 명사로 쓰게 되면 이력서가 되겠습니다만, to resume,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emporary, 일시적인 이란 얘기죠. waiver, 오늘 가장 어려운 단어가 요겁니다. waiver란 얘기는 권리를 포기 혹은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럴 때 rights는 항상 복수 씁니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human rights, 인권도 마찬가지고요. 자,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런 단어 기억하시고 세부적으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mbassadors from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164 member state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군요. 자, 세계 무역 기구 WTO의 회원국이 164개국인가요? 자, 164개국의 일단 대사들이 참석 인원은 일단 164개국인데요. Resume discussions on a temporary waiv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여기까지만 볼까요? resume 드디어 나왔습니다.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얘기죠. a temporary waiver, 잠정적인 유예, 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기간 동안에 요거 없애자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잠정 유예에 대한 토의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요게 핵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만 이번이 처음으로 논의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지적재산권은 on COVID-19 vaccines,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제약회사들이 당연히 지적해서는 재산권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걸 유예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 요 내용인데요. Amid growing pressure on rich nations.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지금 가중되는 압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제기된 겁니다. 어떤 압력일까요? To relax them. 바로 이 지적 재산권을 완화하자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As a way to help poorer countries fight the pandemic.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빈곤 국가들이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요거 완화하자라고 하는 압력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사실 요런 압력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그래, 여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 유예 찬성한다라고 찬성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줄이 많이 끊어지는 거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 사유는 그렇게 되면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부분과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백신 생산이 늦어진다. 이 두 가지를 이유로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향후 추이가 좀 정해지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WTO mulling intellectual property waiver for COVID vaccines. Ambassadors from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164 member states resumed discussions on

0: a temporary waiv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VID-19 vaccines amid growing pressure on rich nations to relax them as a way to help poorer countries fight the pandemic.
1: WTO mulling intellectual property waiver for COVID vaccines. Ambassadors from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164 member states resumed discussions on a temporary waiv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VID-19 vaccines amid growing pressure on rich nations to relax them as a way to help poorer countries fight the pandemic.
2: Metro overpass collapsed in Mexico City. 멕시코의 수도죠. 멕시코시티에서 오버패스는 위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고가 철도 혹은 고가 도로, 하여튼 고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메트로가 바로 서브웨이, 지하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멕시코시티에서 지하철이 다니는 고가 철로가 붕괴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0: Metro overpass collapsed in Mexico City. In Mexico City, an overpass carrying a subway train collapsed, killing 24 people and injuring at least 79. Four bodies remained trapped inside the carriages that plummeted to the streets below. The city's metro system is one of the busiest in the world.
1: Metro overpass collapsed in Mexico City. In Mexico City, an overpass carrying a subway train collapsed, killing 24 people and injuring at least 79. Four bodies remain trapped inside the carriages that plummeted to the streets below. The city's metro system is one of the busiest in the world.
2: 잘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영자 신문이 됐든 아니면 영어 뉴스가 됐든 간에 항상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때만큼 유카 원칙에 의해서 기사가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완벽하게 유카 원칙이 펼쳐지죠.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스 청취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예측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 무조건 숫자 나옵니다. 몇 명이 사망했고 몇 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하고 들으면 훨씬 잘 들린다는 거죠. 자 오늘도 역시 몇 가지 표현 뉴스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하시죠.
0: Overpass.
1: Overpass.
0: To collapse.
1: To collapse.
0: Carriage.
1: Carriage.
0: To plummet.
1: To plummet.
2: 첫 번째 표현입니다. Overpass. 고가 도로 혹은 고가 철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o collapse. 붕괴되다. 정말 많이 씁니다. To collapse. Carriage. 객차를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그 열량짜리 기차다, 뭐 아니면 열차다라고 할 때 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 칸 한 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한 칸 한 칸을 carriage라고 얘기합니다. To plummet. Plummet, 곤두박질 치다, 추락하다라고 할 뜻이고요. 물리적으로 기차가 곤두박질 치거나 추락할 때, 그리고 증시가 추락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고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In Mexico City, 어디에서요?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서요. An overpass carrying a subway train. 뭐가요? 지하철을 싣고 가는 고가철로.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이 달리는 고가철로가 어떻게 해요? Collapsed. 일단 이 문장만으로도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됐다고. 일단 세 가지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사건 사고가 나오면 인명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killing 24 people and injuring at least 7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구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송에서 역시 today's pattern으로 한번 따졌던 부분입니다. 사건 사고가 나오면 kill 몇 명, injure 몇 명 이렇게 쓰거나 leave 몇 명 killed and 몇 명 injured 이렇게 leave와 형용사용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 당시 사고로 인해서 24명이 사망했고 최소 7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잠시 후에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유카 원칙에 의거해서 그리고 숫자라는 것을 기억해 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Four bodies remain trapped inside the carriages. 여기까지 볼까요? 항상 이런 게 하나의 청크인데요. 시체 4구가 아직까지 객차 안에 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객차는 that plummeted to the streets below. 고가철로 밑에 있는 도로로 추락했습니다. plummet. 또 같은 단어로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거의 쌍둥이 단어죠. plunge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lummet, plunge. 둘 다 물리적으로 추락하다, 곤두박질 치다. 그리고 the stock market plunged. 혹은 the stock market plummeted. 증시가 폭락했다.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많이 쓰니까요. 수출이 급감했다. 뭐 다 쓰는 표현입니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The city's metro system is one of the busiest in the world. 자, 이 멕시코 시티의 지하철 시스템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지하철 중에 하나인가요? 지하철이 어떻게 하면 바쁠까요? 그건 아니겠죠. busy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바쁜이라는 것만 기억하는데요. 이것은 번잡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명동을 얘기하면서 South Korea's busiest commercial district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가장 바쁜 상업지구가 아니라 가장 많은 인파가 오가는 이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도로가 busy라는 얘기는 많은 차량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시티의 지하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하철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0: Metro overpass collapsed in Mexico City. In Mexico City, an overpass carrying a subway train collapsed, killing 24 people and injuring at least 79. Four bodies remained trapped inside the carriages that plummeted to the streets below. The city's metro system is one of the busiest in the world.
1: Metro overpass collapsed in Mexico City. In Mexico City, an overpass carrying a subway train collapsed, killing 24 people and injuring at least 79. Four bodies remain trapped inside the carriages that plummeted to the streets below. The city's metro system is one of the busiest in the world.
2: 오늘은 영어의 단어는 홀로 쓰이지 않습니다. 홀로 다니지 않아요.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아, 그걸 영어로는 collocation이라고 하죠. 함께 위치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이제 한자를 써서 연어라고 하는데 조금 그 salmon,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collocation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competiti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경쟁, competition. 한국에서는 명문대 입학 경쟁이 극도로 치열하다. 치열한 경쟁,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말에서도 함께 옵니다만 영어로도 항상 함께 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단어가 아니라 그 덩어리를 함께 외우고 활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표현을 몇 개 보면 명문대 알아야 되겠죠. prestigious universities라고 하시거나 유명한이라고 할 때 이름값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top notch, 눈금이 가장 위에요. 1등급이라는 얘기죠. top notch. first tier, 1류, second tier, 2류, third tier, 3류 이럴 때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Big name universities, 이름값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명문대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competition is extremely blank. 어떤 경쟁일까요? To get into top-notch universities in South Korea. 원래 문장은 이제 competition to get into top-notch universities in South Korea is extremely blank인데요. 주어가 너무 가분수잖아요. 그래서 뒤로 도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명문대 입학 경쟁이 극도로 치열합니다. 즉 입시 지옥입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때 어떤 단어를 쓸까요? 가장 컴피티션과 많이 옵니다. 단연 fierce라는 단어 씁니다. fierce. 그래서 이걸 세트 메뉴로 쓰세요. fierce competition. 치열한 경쟁. competition is fierce.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돼야 되고요. 나의 영어 속에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들어보시죠.
0: Competition is extremely fierce to get into top-notch universities in South Korea.
1: Competition is extremely fierce to get into top-notch universities in South Korea.
2: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 작성, 그리고 말해보고요.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patent applicati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patent. 조금 전에 우리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봤는데요. 우리 특허란 얘기 항상 같이 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patent, 특허, applications, 신청하는 거죠.

0: 전문용어로는 특허출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에서 전 세계 4위를 차지했대요. 와, 이게 방송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박입니다. 가장 특허출원을 많이 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순이라고 합니다. 경제 규모로 따지면 일단 1, 2, 3위가 다, 물론 1위는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됩니다만 1, 2, 3위가 앞에 있고 저희가 일단 특허에서는 4위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중요한 건 특허출원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고요. 몇 위를 차지하다라고 하는 거 정말 많이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부패 지수에서 몇 위를 차지하다. 뭐 아니면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today's pattern 이런 느낌인데요. 특허를 출원하다라고 할 때는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to file a patent, file 제출하다라고 할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to file a patent이라고 쓰거나 to apply for a patent, apply for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표현 꼭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몇 위를 차지하다라고 할때 to rank 그다음에 순위를 쓰는데요. 이때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To rank first지, to rank the first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to come in, 예, 관사 없이 순위를 쓰면 됩니다. To come in second 이라고 하면 2위를 차지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rank 혹은 come in 그리고 순위를 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South Korea ranked fourth in patent applications last year.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Ranked fourth, 4위를 차지했는데요. 어떤 면에서? In terms of 혹은 in patent applications, 특허 출원이란 측면에서 말입니다. 가장 특허 출원을 많이 한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가장 특허 출원을 많이 한 국가, 이걸 국가 명사를 주어로 써야 될것 같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품사가 고스란히 영어의 품사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보편적인 영어를 쓰시면 됩니다. 자, China filed the largest number of patents. 우리가 file patents를 아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중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Followed by 그 뒤를 이어서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자, 이렇게 품사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쓸수 있도록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patent applications. South Korea ranked fourth in patent applications last year. China filed the largest number of patents, followed by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2: Patent applications. South Korea ranked fourth in patent applications last year. China filed the largest number of patents, followed by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 정리해 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mull.
2: To mull.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 To plummet.
2: To plummet.
1: To file a patent. To apply for a patent.
2: To file a patent. To apply for a patent.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그리고 MP3 그리고 스크립트 다운도 다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34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제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우리 어떤 시제들을 배웠죠?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 과거 시제, 과거 진행형,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시제를 쓸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시간의 표현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구를 보면 어떤 시제가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현재 시제 혹은 과거 시제와 같이 단순 현재, 단순 과거와 어울리는 아이들입니다. Every day, 매일, every week, 매주, every year, 매년 이런 표현들이랑요.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often, 자주, never, 결코 뭐뭐 아닌, 절대 뭐뭐 아닌, 자,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습관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단순 현재 혹은 단순 과거하고 어울리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문장에 보인다. 그러면 현재의 습관이면 단순 현재 쓰면 되고요. 과거의 습관이면 단순 과거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요, 현재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Now,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이죠. At the moment, 이 순간, 다른 말로 바로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아, 현재의 특정 시점 이야기하는 거니까, 현재 진행형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과거의 특정 시점을 알려주는 부사어구가 있어요. At that time. At that time은 과거의 어느 한때, 그때라고 하는 말이고요. When, blah blah blah라고 해서 누가 뭐 했을 때 과거의 어느 한때를 나타내는 표현, 이런 거 나오면 과거 진행형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hen도 마찬가지로 그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사어구가 문장 속에서 보인다면 이 부사어구에 맞게 아, 단순 현재나 단순 과거, 현재 진행형이나 과거 진행형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예문 볼게요. She always wears a black jacket. 그녀는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어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항상 검은색 자켓을 입는다라고 했어요. 그녀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현재 시제로 wears라고 써줬습니다. Mom shopped at the market every day. 엄마는 매일 시장에서 쇼핑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이렇게 단순 과거형 적어주시면 되겠죠? Everyday 반복했다라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했던 일임을 알려주는 부사어구 되겠습니다. Mom is shopping at the market now. 그런데요, 이번에는 now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네요. 엄마는 지금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특정한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써줘야겠죠? Is shopping. 요렇게요. William was cleaning his yard at that time. At that time 하면 그때라고 해서 과거의 어느 한때를 가리키는 부사어구예요. 그러니까 William은 그때 그의 마당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이죠. 과거의 어느 한때에 초점을 둘 때는 과거 진행형을 써줍니다. My father was making noodles when I came home. When I came home 역시 과거의 어느 한때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내가 집에 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면을 만들고 계셨다. 국수를 만들고 계셨다. 그래서 과거의 어느 한때에 주목할 때는 이렇게 과거 진행형을 써준다는 거꼭 챙겨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시간의 표현이 반드시 문장에 있어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문맥과 상황상 알고 있는 내용일 때, 혹은 불필요할 때, 그럴 때는 시간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He paid for his lunch in cash. 그는 점심값을요, 현금으로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맥락상 점심 먹은 후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점심을 먹고 나서 현금으로 점심값을 지불했다. 이럴 때 after lunch와 같은 표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He is counting his cash now. 그는 현금을 세고 있는 중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now라고 하는 표현이 뒤에 없어도 아, 지금 진행 중이구나. 현재 진행형을 썼으니까 지금 세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he is counting his cash라고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A 문제 들어갈게요. 문맥에 맞는 동사를 골라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 현재와

단순 과거를 구분할 것, 이게 핵심이네요. 이제 우리 현재하고 과거도 구분해보는 연습해 볼 거예요. sell. sell은 팔다란 뜻이고요. enjoy. enjoy는 즐기다라는 뜻이죠. meet. meet. meet은 만나다라는 뜻이고요. win. win. win은요, 승리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어떤 상이 같이 나와서 어떤 상을 타다라고 할 때도 씁니다. trust. trust. trust는 신뢰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자, 그러면 문맥에 맞게 이 동사를 단순 현재 혹은 단순 과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many people blank cold noodles in summer. 많은 사람들이요, 여름에 cold noodles라고 하면 냉면입니다. 냉면을 즐긴다, 즐겨 먹는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름마다 즐기는 거니까 요거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습관이라기에는 지금도 계속하는 습관이니까 그냥 현재, 단순 현재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즐기다라고 하는 동사 enjoy를 현재형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죠. Many people enjoy cold noodles in summer. 이렇게요. 2번,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은 always blank me. 항상 나를 빈칸하셔. I'm honest with them. 그 뒤에 힌트가 있네요. I'm honest라고 해서 비동사의 현재형을 썼습니다. 나는 항상 그들에게 정직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서는 항상 나를 신뢰하신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신뢰하신다. trust라고 하는 동사를 단순 현재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쵸?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자, 단순 현재 쓸 때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되는데, 주어가 복수니까요. trust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My parents always trust me.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를 신뢰하신다. 나는 항상 그들에게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3번. They usually blank at a bakery. 그들은 보통 빵집에서 빈칸, 근데 뒤에를 보시면 when they da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데이트할 때, 근데 데이트할 때라고 하는 이 동사, 데이트에 d를 붙였습니다. 과거라는 뜻이죠. 즉, 과거에 그들이 데이트할 때, 그들은 주로 빵집에서 만났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meet, 만나다를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왜요? 뒤에서 when they dated라고 한걸 봐서는 그들이 데이트할 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usually라고 했거든요. 보통 과거에 이래이래 했다.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과거형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They usually met at a bakery when they dated. 요렇게요. 4번. That salesperson is the best. 그 판매 사원, 그 영업 사원은 최고야. He blank over 10 cars every month. Every month의 밑줄 한번 쳐볼까요? 매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매달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네요. 그럼 뭘 써줘야 돼요?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죠. 그는 10대가 넘는 차를 매달 판매한다. sell. 요거를 단순 현재로 넣어볼게요. 자, 주어가 he, 3인칭 단수니까, sell에다가 s를 넣어줘야겠죠? He sells over 10 cars every month. 요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His sister blank first prize in a singing contest last month. 그의 여동생이요, 1등상을 탔다라고 해야겠어요. 왜요? Last month의 밑줄, 지난달에라고 했어요. 지난달에 이미 지나간 과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 과거 시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을 타다라고 할때 win 이 동사 쓸수 있다고 했는데요. 과거형으로 채워야 되니까 won이라고 해야겠죠? His sister won first prize in a singing contest last month. 그의 여동생은 지난달에 노래 경연 대회에서 1등상을 탔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또 다른 동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buy, 구매하다. put 하면 노타죠. search는 검색하다, 찾다라는 뜻이에요. hurt, hurt는 다치게 하다 혹은 다치다라는 뜻이고요.
deliver.

deliver. 요거는 배달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맥락에 맞게 동사를 골라서 적는데, 마찬가지로 단순 현재 혹은 단순 과거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6번. She blank a new pair of glasses yesterday. Yesterday의 밑줄. 자, 시간 표현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제 새 안경을 어째 쓸까요? 구매했습니다라고 할

있죠. 7번. The salesperson. 그 판매사원은 blank my new car yesterday.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yesterday 어제라고 했어요. 그 판매사원은 어제 내 새 차를 배달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어제 일어난 일, 단순한 과거의 일이니까 단순 과거 시제로 deliver에다가 ed 붙여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The salesperson delivered my new car yesterday. 8번. I blank my left arm when I fell. 자, 이번에는 when I fell에다가 밑줄 내가 넘어졌을 때라고 하는 과거의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는 내 왼팔을 다쳤다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urt, 다치다를 과거형으로 쓸 건데요. hurt의 과거형은 뭘까요? hurt는 hurt, 과거형도 hurt예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I hurt my left arm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When I fell, 내가 넘어졌을 때. 그래서 나는 넘어졌을 때 내 팔을 다쳤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blank the internet every night. Every night의 밑줄, 매일 밤이라고 했어요. 그럼 몇몇 사람들은요, 매일 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반복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 현재 시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search를 넣을 건데요. 자, 주어가 some people 복수네요. 그러면 동사 원형 똑같이 써주면 되죠. Some people search the internet every night. 몇몇 사람들은 매일 밤 인터넷을 검색한다, 이렇게요. 10번, I loved her food. 나는 그녀의 음식을 매우 좋아했지만 과거형을 썼네요. 그러나 그녀는 often blank too much salt in it. 음식에 너무 소금을 많이 넣었대요. often이니까 자주. 자, 그러면 그녀가 과거에 자주 했던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단순 과거로 쓰면 되겠어요. 소금을 넣다. 자, put은 놓다도 되고 넣다도 되니까요. She often put too much salt in i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put. 그대로 썼으니까 이거 현재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면은 주어가 지금 she, 3인칭 단수니까 puts라고 해야 현재 시제가 되죠. put은 과거형도 똑같이 put이라고 생겼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hurt도 과거형 똑같이 생겼고요. put도 과거형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put은 과거예요. 단순 과거입니다. She often put too much salt in it. 그녀는 자주 그 안에, 음식 안에 너무 많은 소금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 갈게요. 문맥에 맞는 동사를 골라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인데 같은데 이번엔 현재 진행형이랑 과거 진행형을 구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ain. Rain은 비가 오다란 뜻이죠. Ski 타다. Lose. Lose는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고요. 또는 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Boil. 끓다. 그 다음 search도 나왔어요. 검색하다, 찾다입니다. 1번. The water in the pot 하면 냄비의 물이에요. 냄비의 물이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현재 진행형 써야죠. 자, 물은 셀 수 없는 명사라서 단수 취급합니다. 그럼 비동사는 is 쓰면 되겠죠. 물이 지금 끓고 있는 중이다. boil에다가 ing 붙여서 is boiling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eat blank. When I left the house. 이번에는 when I left the house의 밑줄 쳐볼까요? 내가 집을 나섰을 때라고 했어요. 과거의 어느 한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당연히 못 쓰고요. 과거 진행형으로 써야겠습니다. 내가 집을 나섰을 때는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rain. 과거 진행형으로 그러면 it was raining. 이렇게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이때 it은요. 얘는 비인칭 주어죠. 날씨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따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It was raining when I left the house. 내가 집을 나섰을 때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 3번, I blank wait these days. 이번엔 these days의 밑줄, these days는요, 요즘이란 뜻이에요. 그럼 요즘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진행형을 써줘야겠다, 그죠? 나는 요즘, 그 다음에 여러분, lose를 한번 써볼게요.
lose weight이라고 하면은 체중이 줄어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lose가 잃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체중을 잃어버려요. 체중이 줄어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 주어가 I니까 비동사 am 써주고 lose는 이로 끝나니까 이를 떼고 ing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I am losing weight these days. 나는 요즘 체중이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4번. She blinked when she hurt her legs. 그녀가 그녀의 다리를 다쳤을 때라고 했어요. 이때 hurt는 여러분 과거형인 거딱 보면 이제 알아야 돼요. 왜요? when 뒤에 she 보세요. 3인칭 단수인데 여기 hurts가 아니라 hurt라고 했잖아요. 과거입니다. 그녀가 과거에 그녀의 다리를 다쳤을 때요. 그러면 과거의 어느 한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과거 진행형을 써야 되겠네요. 자, 그때 뭐 하고 있는 중이었을까요? 스키를 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키에 ing 어떻게 쓸까요? 스키에다가 뒤에 ing만 붙여주면 되는데 이 형태가 좀 독특하죠. i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스키에다가 ing 붙인 형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단수니까 비동사는 was를 써서 she was skiing when she hurt her leg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wait. 잠깐만 기다려. I blank for the key. 나는 열쇠를 찾고 있는 중이야라고 하면 되겠죠. 찾다, search. 그런데 기다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I니까 비동사는 am 써주고요. search에 ing 붙여서 I am searching for the ke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이요. 우리 조금만 더 해볼게요. Wait for. Wait for 하면 무엇무엇을 기다리다란 뜻이고요. Have는 가지다란 뜻도 있는데요. 먹다라고 할때 eat 대신에 쓰기도 합니다. Talk. Talk는 말하다. Kid는 뭐예요? 어린아이 아닌가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는 다 동사잖아요. Kid는 농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농담하다. 그다음 feed. Feed. feed는 먹이를 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이 동사들을 현재 진행형 또는 과거 진행형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6번, he blank dinner when I called him. When I called him,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과거의 한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을 써야죠. 그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가 단수니까 비동사 과거형 was 써주고요. 그다음 먹다 이시 없는데 have가 있어요. 그래서 have를 ing 형태로 바꿔줄게요. 이로 끝나니까 이 빼고 ing 붙여주면 되겠죠. He was having dinner when I called him.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7번, you blank. I don't believe it.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라고 하는 걸로 봐서 너는 농담하고 있는 거지라고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담하다를 적어줄 건데 뒤에 봤더니 I don't believe 현재형의 부정문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써야겠죠. 너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지. 나안 믿어. 이렇게 연결이 될 테니까요. You 주어가 you니까 비동사는 are 써주고요. kids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자음 하나, 그 앞에 모음 하나네요. 그럼 끝자음을 한번더 쓰고 나서 ing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are kidding. 너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8번, Justin blank her dog when I visited her.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라고 했어요. 과거에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니까 과거의 어느 한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을 써야겠죠. Justin 단수 주어니까 비동사 과거형은 was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Feed. feed에 ing를 붙여서 Justin was feeding her dog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Justin은 그녀의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중이었어요. When I visited her,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요. 9번, Emily, I blank you at the bus stop now. 자, 이번에는 now,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표현이 핵심이죠. 지금이니까 현재 진행형을 써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줘야겠습니다. 에밀리, 나는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어떻겠어요? Wait for에 써줄 건데요. 주어가 I니까 비동사 현재형 am으로 써주고요.
wait에다가 ing를 붙여주시면 돼요.

I am waiting for you. 이렇게요. 10번, Alex, blank on the phone. When I came home. 내가 집에 왔을 때랍니다. 내가 집에 왔을 때는 과거의 어느 한때죠.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을 써야겠습니다. Alex, Alex는 통화하고 있는 중이었다. 전화 통화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써볼게요. 주어가 단수니까 비동사 과거형은 was를 쓰면 되고요. talk에다가 ing 붙여서 Alex was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Alex는 전화 통화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시간의 표현을 보면 현재 시제 쓸지, 과거 시제 쓸지, 현재 진행형을 쓸지 아니면 단순 과거형을 쓸지 구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챙겨두세요. 자, 이제 C로 가겠습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1번 보니까 Dorothy는 빵집에서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시제에 주의해서 한번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orothy가 주어라서 주어 자리에 잘 쓰였고요. 만났다, 이거 어떻게 쓸까요? 만났다는 단순 과거잖아요. meet, 만나다의 과거형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met, 누구를? 그녀의 친구들을 met her friends, 이렇게 써주면 완성. 과거에 단순히 일어난 일이니까 단순 과거를 써줬어요. 2번, 그 권투 선수는 약간의 몸무게를 줄였다래요. 자, 몸무게를 줄였다. 우리 이거 앞에서 봤는데 체중이 준다. lose weight 이라고 하는 표현 쓴다고 했죠. 그런데 줄였다 라고 했으니까 lose를 과거형으로 lost라고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the boxer lost some weight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것도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단순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그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다. 놀고 있다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요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주어는 그 아이들 복수니까 비동사 현재형 are 적어주고요. 놀다는 뭐죠? play, play. play에다가 ing를 붙여서 are playing이라고 해줄 건데요. 마당에서까지 써줘야죠. are playing in the yard.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4번. 벤저민은 나가는 수영 경기마다 1등상을 탄다래요. 자, 그러면 주어는 벤저민이고요. 동사는 뭐예요? 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상을 타다라고 할 때 어떤 동사 쓴다고 했더라? win, win. win은 승리하다, 이기다라는 뜻도 있는데 상을 타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이 win이라는 동사를 써줄 거고요. 시제에 주의하셔야죠. 나가는 경기마다 1등상을 탄다라는 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일, 습관적인 일, 그때는 단순 현재 시제를 쓴다.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win이라고 하지 말고요. wins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1등상을 탄댔어요. wins first prize.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In every swimming race. 모든 수영 경기에서, 즉 나가는 수영 경기마다 1등상을 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음 5번입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옷을 개고 계신다. 하고 계신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지금 옷을 개고 계신 거예요. 진행 중인 일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주어는 my mom,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is 써주고요. 옷을 갠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 바로 fold가 있어요. fold. fold에다가 ing 붙여서 folding이라고 해주면 동사는 완성이고요. 옷을 clothes까지 뒤에 붙여주면 끝. My mom is folding clothes in the living room. 이렇게요. 6번. 내 아버지는 항상 신용카드로 지불하신다.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반복적인 일, 습관적인 일이죠. 그거는 단순 현재로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지불하신다 라고 했는데요. 지불하다 라고 할 때 우리 pay라고 하는 동사를 쓰죠. 주어가 my father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pays, pays 이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my father 항상, 항상 요거 어디 들어가야 돼요?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라고 했죠. 그러니까 pays 앞에다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Always pays 이렇게요.
어떻게? 신용카드로 by credit card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0: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페이에 S 붙이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이다. 이 부분까지 꼭 같이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7번. 나는 스페인에 있는 친구로부터 엽서 한 통을 받았다. 받았다라고 했어요. 받았다. 과거에 받은 거니까 단순 과거로 써주면 되겠죠. 받고 있었다가 아니라 받았다예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 이야기할 때는 과거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는 I 잘 써줬고요. 받았다는 이 receive에다가 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엽서 한 통을 이라고 했으니까 I received a postcard.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From my friend in Spain. 스페인에 있는 나의 친구로부터 엽서 하나를 받았다입니다. 다음 8번. 마크는 내가 오늘 아침에 보았을 때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도움 주려고 옆에서 이렇게 나눠줬네요.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다. 글을 보았을 때 이렇게 나눠서 써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다부터 한번 완성해 볼까요? 뭐뭐 하고 있었다. 근데 글을 보았을 때 과거죠. 과거에 뭐뭐 하고 있었다 라할 때는 과거 진행형을 써주니까요. 앞부분은 과거 진행형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mark, 단수니까 비동사 과거형은 was를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달하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deliver이라고 하는 동사 쓰죠. deliver에다가 ing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mark was delivering newspapers. 이렇게 쓰면 완성이에요. 이제 글을 보았을 때이 부분만 써주면 되겠네요. When I, 내가 글을 보았을 때, 이거는 단순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보다라고 하는 거는 see인데, see의 과거형 saw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rk was delivering newspapers when I saw him this morning.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에요. 뭐뭐 하고 있었다. 과거에 진행 중인 일 이야기할 때는 과거 진행형을 써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퀴즈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주세요. I am eating breakfast at that time. 나는 그때 아침을 먹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어디가 틀렸는지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제 파트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그 수학 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0: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 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 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퀴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정말 폭풍과도 같은 어려운 파트를 막 지나서 조금 더 어려운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은 중간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유형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일까요? 새로운 파트의 시작이기도 한데, 그렇지. 쭉 읽으면서 무관한 문장을 쏙 찾아내는 그런 유형, 무관한 문장, 흐름상 정확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는 문제 유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입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고,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고, 때로는 공부를 해도 크게 발전하는 것 같지 않고, 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내가 폭풍의 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잠잠해 보이는데 어디로 가든 분명히 나는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한 상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이 물론 지나서 드는 생각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도 있어. 쌤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들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모든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나와 같은 기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친구들이 물론 똑같은 이런 교육의 기회도 받고 또 시험의 기회도 받고 많은 이 가능성들에 대한 선택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가장 선생님은 중요한 게 살아가면서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셋이 뭐야?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 예. Even storms, 심지어 폭풍조차도 give us, 우리에게 reasons, 이유를 준대요. 뭐 할 수 있는 이유? To be grateful,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을 지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님이든 친구든 혹은 가족이든 아니면 주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든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로 사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감사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똑같은 기회를 받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혹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감사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는 것 같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래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은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무관한 문장 찾기 파트예요. 문제를 풀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파트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만만치는 않은 파트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선생님 저는 이 파트가 이 유형이 제일 어려워요 라고 말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를 못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친구를 어렵게 하는 헷갈릴만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요소들이 왜 답이 되는지 헷갈리기는 한데 얘가 왜 관련이 없는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잡아가는 첫 번째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총 3시간에 걸쳐서 바로 무관한 문장 유형 한번 가볼게요. 똑똑 유형 분석 가보겠습니다. 일단 발모는 글의 흐름에서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속가내는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 소재에서 아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전혀 관련 없는 뜬금없는 생뚱맞은 녀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눈에 어때? 엄청나게 눈에 띄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유형은 이런 그 문제 같은 경우에 같은 유형에서도 이런 문제는 쉽겠어? 어렵겠어? 그렇지. 쉬운 편이겠지. 그럼 나한테만 쉽겠어? 다른 친구들한테도 쉽겠어? 맞아. 다른 애들한테도 분명히 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소재가 나온 거 아주 극명하게 조금 더 쉬운 문제일수록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 유형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즉 위나 아래에서 혹은 중심 소재가 분명히 문장 안에 들어와는 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얘네들이랑 같은 결을 갖고 있어. 나도 같은 가족이야 우리. 이렇게 그런 척을 하고 있는 문장의 요소가 바로 공통 핵심 주제나 소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관련 없는 소재가
갑자기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눈에 띌 수도 있고,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문제들도, 우리 푸는 문제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이나 결론에 논지를 갖고 있는 그런 문장들도 있죠. 즉, 소재는 같아. 그래서 같은 소재를 썼어. 하지만 위에는 다, 전체적으로는 다 긍정이야. A라는 대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 관련 없는 문장만 뜬금없이 갑자기 부정적인 내용으로 쏙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야. 다음 문장도 어떤데? 긍정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확 갑자기 바꿔주는데 거기에 뒷받침할 문장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향, 다른 결론이나 논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아웃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웃을 시킬 때 글의 흐름이나 논지가 다른 경우는 앞뒤 문장의 그 흐름이 앞과 뒤, 그 문장을 주변으로 앞에 뒤에 있는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특히, 잘 들어. 특히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 연결어나 대명사나 지시어, 특히나 연결어를 많이 사용해서 야, 나 바로 앞 문장, 얘랑은 관련 없고 그앞 문장이랑 관련 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경우들의 문제가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80% 이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어, 특히 이제 5번 문장이나 뭐 4번 문장에 연결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연결어가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랑 연결이 되는지, 혹은 그 바로 또 다음 다음에 앞에 있었던 문장이랑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 잘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문제를 풀 텐데요. 늘 선생님 시작할 때, 끝날 때뭐 찾아오라고 이야기해요? 그치, 근거 찾자고 이야기하지.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내용 중에서

얘가 과연 왜 틀리는지, 반대로 나머지는 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단서가 되는 부분에 표시하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물론 여러분들 단서를 잘 찾아왔겠지만, 예, 오늘 이번 시간에 풀면서, 아, 단서를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구나. 이러면 덜 헷갈리겠구나. 라고 좀 감이 오면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동일하게 단서 찾아가지고 오면 돼요. 자, 일단 앞부분 한번 봤더니 눈에 띄는 소재가 바로 뭐예요? 네, self-care activities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했을 때 자기를 관리하는 활동, 자기 관리 활동이 됩니다. 자기 관리 활동이 뭐야? 나 관리하는 거. 운동 같은 게될수 있고, 뭐 식단 관리도 될수 있고, 뭐 아니면 새로운 나의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기 개발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좀더그 소재를 통해서 그 소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한번 내용을 번호가 있는 바로 전까지 한번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There are few of us. 자, few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러면 이런 우리가 거의 있어? 아니면 많아? 예, 거의 없어. 라는 이야기죠. 그죠?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Who don't want. 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원한다. 이런 의미요. 적어도 뭘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To make time. 시간을 만들. 즉, 시간을 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라는 얘기요. 뭘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내? Self-care activities such as exercise, hobbies, or relaxation. 자, 운동이나 아니면 취미, 혹은 요거 뭐지? 아,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휴식과 같이요.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싶지 않아. 적어도 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렇게 원치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계속 공부만 할 거야. 아, 난 계속 일만 해도 돼.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We start each day. 우리는 매일매일을 시작합니다. With the best intentions, best of intentions.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가장 좋은 의도가 뭐겠어? 자기 개발에 대한 정말 좋은 의도. 오늘만큼은 내가 자기 개발 확실하게 해야지. 내 취미 해야지. 운동해야지. 아니면 꼭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해야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 그렇지만요. 그러고 나서는 get stuck. 어떻게 돼요? 갇혀버리게 돼요. By the flood of email messages. 이메일 그 메시지의 홍수 속에 갇히게 되고, 홍수에 갇히게 되고, 라는 얘기야. 지금 뭐야? 일 처리하는데 급급하고 바쁘게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get stuck 하거나 아니면 pulled 하게 된대요. 당겨지게 된대요. 누구에게서 당겨져? 어느 속으로? 어느 속으로 끌어와져? Into an unexpected meeting. 예상치 못한 회의, 이 모임 이런 부분으로 끌려와집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그런 일 때문에 나의 자기 관리 활동이 지장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에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자기 관리 활동이 일단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될 거야. 그리고 자기 관리 활동이 정말 사람들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해요.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려고 해. 이걸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 두 번째 문장은 바로 뭐야? 그치, 외부 환경 혹은 주어진 여건이 이것을 어떻게 반대하게 하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건들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끝났는지 봐봐. Unexpected meeting 아니면 the flood of email messages.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여건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자기 관리 활동이 지장을 받는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번 시작합니다. 자, as we struggle to reprioritize so we can get everything done before our deadline. deadline은 마감이죠. 그죠? 그럼 마감 전에 모든 일을 우리가 끝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애써요? reprioritize. 다시 새롭게 우선순위를 두려고 할 때란 얘기야. 이걸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맞추려고 우리가 그 일정을 다시 재조정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이런 그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려고 할 때, often our self-care activities, 흔히요, 우리의 이런 자기를 관리하는 이런 활동들이 are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이 된대요. 자, 대상이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대상이 돼요? To be given up,
포기되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과제가 왔어. 아니면 뭐 친구들의 약속이 갑자기 잡혔어.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희생이 되는, 포기가 돼야 되는 대상이 뭐란 얘기야? 자기관리 활동이 가장 먼저 희생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보세요. 여건이 그렇지 않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자기관리 활동에 어떻게 지장을 받게 된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아웃시켜야 되는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문장 어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2번 가보겠습니다.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한다 하더라도 라는 얘기요. No matter how much we plan,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we all, 우리 모두는요. Occasionally have days when that happens.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 이따금씩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일을 겪게 돼요. 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도, 아, 오늘은 꼭 운동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뭔가 일이 들어오면, 에이, 운동 내일 해. 내일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거니까 1번과 2번은 전부 다 뭐야? 그치. 외부의 여건에 따라서 이 자기관리 활동이 지장을 받는다라는 흐름은 동일합니다. 계속 갈게요. In the short term, 뭐예요? 그치. 단기적으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봤더니 in the long term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고, 장기적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The impact of missing that grant deadline. 자, 뭐 하는 거? That grant deadline. Grant라는 거 여러분들 보조금이야. 보조금. 자, 그러면 보조금의 deadline, 마감을 놓치는 것의 영향은요. Maybe greater than, 뭐보다 더클수 있어요? The impact of missing a woodworking class. Woodworking은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니까 목공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걸 배우는 수업이니까 목공 수업 이렇게 가볼게요. 목공 수업을 놓치는 것, 빠지는 것의 영향보다 더클 거다. 자, 앞에 것의 주어가 뒤에 것의 대상보다 더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조금을 놓친대. 보조금 마감일. 오늘 뭔가 신청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마감일이야. 오늘 안 하면 못 받아. 이거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목공 수업 가는 것보다 이걸 놓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니까,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니까, 얘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바로 뭘까요? 예상치 못했던 어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했던 다른 일들, 다른 모임이나 다른 일들 때문에 역시, 어떻다? 그렇지. Our self-care activities가 지장을 받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needless to say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뜻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이요, we should try. 갑자기 당위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죠?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열심히 자기 관리를 그래도 활동을 놓치지 않고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자, 봤더니 우리가 뭘 하는 게 좋아? 필요해? involve, 등록하다라는 뜻이죠. 요거 듣기 평가에 혹은 18번에 목적 찾기 문제 좀 많이 나오죠. 자, 등록해야만 등록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갑자기 뭐에 등록해? 목공 수업에 등록을 해야 된대요. 뭐 하기 전에요? Before the design class. 디자인 수업 전에 목공 수업에 등록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왜? 왜 그래야 되는데? Because it is more competitive. 그것이 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요. 목공 수업을 들려는 사람이 더 많나 봐. 그죠? 더 심하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To get into. 들어가려는 그 사람들의 그, 겨, 이, 경쟁이 더 치열하고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뭐 하기 때문에? More beneficial to us. 우리에게 더 이롭기 때문에. 라는 얘기야. 그래. 목공 수업이 뭐 디자인 수업보다 더 유익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냥 이 상태로 보면 안 돼. 자, 얘가 갑자기 왜 나온 거야? 목공 수업과 디자인 수업 두 가지를 비교해서 뭐가 더 유익하니까 뭘더 해라. 이 얘기는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그렇지. 자기 관리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쵸?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 활동, 선생님 여기도 지금 없는데요. 자기 관리 활동이 이것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관리 활동은 여기 뭐가 되는데? Woodworking class가 되잖아요. 목공 수업 같은 게 자기 관리 활동이란 말이야. 선생님, 그럼 이것도 자기 관리 활동? 근데 자기 관리 활동에서 둘 중에 어떤 수업이 더 중요하느냐? 그거는 둘다 자기 관리 활동에 해당이 되고.
이 수업의 경중을

지금 이 전체 흐름과는 관련이 없잖아. 인정? 그쵸.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맞아.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관련 없는 걸 솎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나머지 문장들이 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나중에 조금 헷갈리는 문장이 있을 때, 아, 얘랑 뒤에 있는 내용이랑 굉장히 끈끈하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가볼게요. 자, 하지만은요, it is important to.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to 가져오지, 주어지. 자, recognize. 인정하고 혹은 인식하고, 그리고 또뭐 하는 게?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nd로 to부정사가 진주어로 병렬 연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는요, 이렇게 not prioritize self-care,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에 cumulative, 축적되는 영향을 인식하고 계속 안 가. 자기가 뭐 운동한다고 해놓고 안 가. 그리고 뭔가 배운다고 하고 안 해. 그렇게 되면 그게 계속 쌓이겠지, 그지? 그 축적되는 결과를 인식하고, 축적되는 그 영향을 인식하고, 그리고 and to make sure that in the long term, 결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또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This is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norm. 표준보다는 그것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기보다는 예외적인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This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면 안 돼. 늘 그런 노름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가끔씩 이따금씩 어쩔 수 없이 돼야 되는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 이렇게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 디자인 수업, 목공 수업 두 개에 관련 없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 경중이니까.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는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3번과 5번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어. 하지만 4번만 붕떠 있죠?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해 봤어요. 나머지 문제는 더잘할 겁니다. 조금 이제 더 속력을 내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앞부분은 중요한 소재, 그리고 흐름 방향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근로자들은요, 일을 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Access to. 누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접근할 줄 알아야 돼.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 멘토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멘토들은 뭐 해주는 사람인데? That can provide them. 그들에게. 즉, 이 근로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줘?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대요. 그리고 또 뭐? 이 사람들이 아마도 뒤에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게 psychosocial support. 심리 사회적인 지지도 또 해주는 존재가 바로 멘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한테 뭘,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까? 그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그들의 직장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그들이 조직 내에서 이용 가능한 그런 자원들에 대한 것이든, 그런 가치 있는 정보를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렇지. 멘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멘토로의 접근이 어떻게 확실하게 좀 일단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멘토의 어떤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멘토는요, 또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멘토에 역시 뭐가 나와야 돼? 긍정적인 측면이 나오는지 볼게요. 멘토는 또한 제공합니다. Much needed psychosocial support. 필요한 심리 사회적인 지지를, 지원을 또, 정말 많이 꼭 필요한 그런 지지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원까지. 뭔가 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정보 제공과,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이 주어진 내용이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관련 없는 정보, 혹은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Having a diverse network of mentors, 멘토와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멘토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는 것. 멘토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는 것. 멘토들의 일과 아주 다양하게 연결을 갖는 거죠. 연결망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누구에게 있어서 중요해? Dominant group members and minority group members.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배 그룹 구성원들과 그리고 소수

그룹 구성원들 둘 다에게 중요합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멘토의 역할?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나왔어요. 그럼 1번 문장은 지금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 누구에게 이것이 필요하냐? 누구에게 멘토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누구에게? 네, 다수. 다수라는 건 지배적인 그룹이 되겠죠? 그리고 소수, minority group, members. 소수의 그룹 멤버들한테 이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점이라기보단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네.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 이 다수와 소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지. 지배적인 그룹이 아닌 마이너리 그룹한테 먼저 이점을 어떻게 주는지, 예,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소수의 집단 구성원들은요, 필요해요. 다양한 멘토들이 필요하죠. 왜? So that,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자, so that they can get inside. 그들이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통찰력을 이 멘토들이 얻도록 도와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뭐에 대한 통찰력인지 볼게요. What it means to,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하는 게, to be employed by. 자, 뒤에 것에 의해서 고용이 된다는 것. 즉, 여기에 고용돼서 여기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멘토들이요. 자, 그러면 어디에 고용이 돼? 특정한 조직 혹은 특정한 분야나 혹은 어떤 전문 분야, 전문 직종에 고용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멘토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를테면 변호사 직을 얻게 됐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 멘토들이 야, 변호사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이런 부분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이 고용에 자신들이 고용된 그 집단의 의미,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2번은 바로 누구에게? 소수에게 이 사람들이 멘토들이 주는 도움 역시 관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누구한테 갈까? 다수의 그룹, 지배적인 그룹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수의 이 근로자들은요, benefit 역시 뭐가 나왔어? 이점을 얻는다, 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함으로써? By having a network of diverse mentors. 이번에도 멘토들과 네트워크를 갖는데요. 멘토들과 access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첫 문장에 봤던 access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networ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멘토들과 이렇게 해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게 왜 이점을 얻을 수 있지? 왜냐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는다는 것, having a network of diverse mentors 라고 하는 것이 increases their understanding and sensitivity. 이해와 그리고 민감성을 높여준대요.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하거나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요? 고유한 그런 정체성, 고유한 현실? 네, 여기 정체성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자, 뭐에 대한 현실? 다양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 고유한 현실. 각각의 노동자들이 각각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perhaps even their own forms of privilege. privilege가 특권이라는 뜻이죠. 자, 그들만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들을 아마도 특권들에 대한 그런 이해와 그리고 민감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막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인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체성이라든가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그 다른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현실, 마주친 현실이라든가 자신들의 특권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누구에게? 다수, 즉 지배적인 집단에게도 역시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mentoring has been typically required and praised as. 멘토링은요,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칭송되어 왔대요. 요구되어지고 칭송되어 왔대요. 뭐 이거는 멘토가 그만큼 중요하다, 멘토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흐름상. 자, 그런데 뭘로써? As an essential component. component라는 단어가 구성 성분이나 요소라는 뜻이에요.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서. 뭐 이것도 괜찮은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뭐에 있어서? In the personal development of employers. 뭐래요? 고용주들의 개인적인 발전, 개인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필요하고 요구되어지고 정말 좋구나라고 칭송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누구라는 대상으로 확 바뀌었어요. 지금 employee,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workers에 관련된 이야기였다고요. 근데 갑자기 고용주한테 이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점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 좀 이상하다? 맞아, 의심을 해봐야 돼. 4번이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순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3번과 5번이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직원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멘토링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The ultimate goal of these mentoring opportunities. 이러한 멘토링의 그런 기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is to have the individuals, 자, 이 개인들한테 be more informed, 좀더더 정보를 제공하고, identify, 좀더 더, 에, 이, 그, identify라는 건 식별하다,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죠. 동일시 될수 있고, 그리고 and engaged in, 어디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게끔 만드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참여하고, 어디에, 어디와 동일시돼요? 그들의 직장, 그리고 그들의 조직에 좀더더 나와 조직을 동일시할 수 있게끔, 즉그 직업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멘토링의 실제 목적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아, 이 멘토링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한테, 소수와 다수의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장, 그 조직 자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 2, 3, 5번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4번만 뜬금없는, 관련 없는, 갑자기 고용주에 대한 이 멘토링의 이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아?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이제 앞으로도 쭉쭉 한번 풀어볼까요? 좋아요. 3번. 자, 그러면 3번은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맞아요. Glacier가 뭐예요? 아, 빙하입니다. 자, 그럼 빙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 문제를 그냥 바로 풀어보는, 우린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이니까. 자, 왜 여기서 정답이 몇 번이고? 4번이고. 4번이 왜 정답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 Glacier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Glacier가, 영구적이어야 돼. 계속 없어지지 말고, 사라지지 말고, 계속 남아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4번에서 다양한 이 글레이셔 안에 있는, 빙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암석이나 아니면 광물, 이런 것들이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대요. 자, 어디에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어? 학교의 과학 프로젝트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연결고리를 한번 찾고, 그리고 확실하게 4번에, 아, 얘가 너무나도 관련 없는 소재구나. 이게 진짜 소재상으로 봤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가볼게요. 자, genuine이라고 하면 진정한, 찐해라는 뜻입니다. 자, 진정한 빙하는요, must be permanent.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영구적이 되어야 됩니다. 빙하 사라지면 안 되고, 진정한 빙하라는 건, 예, 사라지지 않은 그냥 남아있는 형태, 예, 이 영구적인 형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요, this implies that 이 의미는, 앞에 있는 이 문장의 의미는 sufficient fresh snow, 충분한 신선한 눈, 새로운 눈, 새 눈이 must accumulate, 쌓여야 돼요. During the cold months, 몇달 동안에, 추운 이몇달 동안에 충분히 쌓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눈이 쌓여줘야 어떻게? 여름 동안에,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에 녹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어? 상쇄해 줄수 있겠죠. 여름에 좀 녹아도 그걸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새로운 눈이 와줘야 어떻게 돼? 빙하가 permanent, 영구적으로 유지가 될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됐지? 자, 뭐이기는 하지만, although on a year to year basis. 자, 우리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해마다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빙하라는 것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뭐, 때로는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지. expand,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또 contract, 줄어들 수도 있어요. 수축하다라는 단어가 contract라는 단어입니다. 수축할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local and global climate conditions. 지역적인 기후 상태나, 아니면 세계적인 기후 상태에 따라서 뭐좀더 많이 생겨서 팽창이 될 수도 있고 좀 적어져서 좀 수축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눈이 잘 쌓여줘서 여름 동안에 조금 녹아도 이게 잘 유지가 되어야 그래야 a genuine glacier must be permanent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glacier가

만들어지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자, today 오늘날요. Most glaciers, 대부분의 빙하들은요, around the world, 세계 대부분의 빙하들은 are melting, 녹고 있어요. 왜? Global warming climate 때문에 그렇죠.

accelerating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accelerate. 요 단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인데요. 자동차를 타면 엄마 아빠 운전하실 때 브레이크도 밟으시고 뭐도 밟으세요. 악셀도 밟으신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accelerate.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악셀을 밟으면 속도가 쭉 올라갑니다. 가속화되다, 더 빨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녹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치, 더 빨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빙하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봤던 건 permanent,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permanent, 맞죠? permanent, and permanent. NENT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영구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점입니다. 그게 뭔데? 온난화예요. 그래서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눈이 좀 쌓여도 그게 너무 빨리 녹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죠? 자, this has been documented spectacularly in places such as the Alps. 알프스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아주 spectacularly라고 하면 인상적으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속화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잘 보여진다는 얘기인데요. 이 알프스라는 지역이 바로 뭐냐? 역사적인 기록들이 잘 보존이 된 곳이에요. 그리고 Dated sketches. 이 날마다의 그런 일자별 기록들, 스케치의 기록들이 남아있고 사진들이 이용 가능한 곳이에요. 뭐하도록? To compare with the present extent of ice. 현재의 이 빙하의 수준, 얼음의 그 수준, 얼음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서 현재의 이 상태와 잘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상태를 봤을 때 어떻다? 그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가속화되고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의 내용도 바로 뭐야? 그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Even over periods as short as a few decades. Decade가 여러분들 10년이잖아? 그죠? S를 붙였으니까 수십 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수십 년 동안만큼의 그런 짧은 기간에 걸쳐서 선생님, 수십 년에 그렇게 짧은 시간이에요? 빙하가 생성된 시간에 비하면 수십 년이란 기간은 짧은 거지. 그지? 수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satellite images, satellite라고 하면 위성이죠. 위성의 이미지가요,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구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Dramatic reduction of mountain glaciers. 산악 빙하. 산에 쌓이는 그런 빙하의 극적인 감소가 has occurred in the Andes. 안데스 산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뿐만이 아니야 히말라야 그리고 다른 이런 산악지대 이런 그 산맥 이런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4번 3번의 내용도 바로 뭐에 관련된 거야? 그치 빙하의 감소에 관련된 거야. 빙하 감소가 또 다른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좀 처음에는 이제 알프스의 사례가 나온 거고 이번엔 산악지대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또 다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례 2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련 있어 없어? 관련 있지. 그지? 자 그럼 4번 가볼게요. The various rocks and minerals contained in glaciers. 아까 봤던 살짝 봤던 문장이에요. 자, 빙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암석 그리고 광물은요, have become a popular subject.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 프로젝트에 아주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어요. 관련 있어? 없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과학 프로젝트, 학교 역시 확실한 관련 없는 소재.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확실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장은 3번 문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지. 봤더니 it is estimated that 이하라고 추정이 됩니다. 많은 작은 산악 빙하들이 산악지대 그런 빙하들이 will disappear completely 완벽하게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점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 더더 급기야는 완전히 적은 부분들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몇년 이내로요? 10년에서 20년 이내로.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가 뭐예요? 그렇지. 뭐뭐 하지 않는다면의 뜻이야. 그래서 if not. 뭐가 중요해? 얘가 부정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뭐 하지 않는다면 there is a sudden and unexpected change in the present warming trend. 현재 이런 온난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갑작스러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이 추세가 그냥 계속해서 이변이 없는 한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1, 20년 안에 완벽하게 완전히 다 사라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점뿐만 아니라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뭐야?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라고,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종 결론.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좀 경각심을 주는 질문이 되겠죠. 과학 프로젝트는 웬 말이야. 그죠? 네, 그래서 정답 4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더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한번 연결, 근거들, 단서들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은 이 소재 주인공이 누구예요? 맞아. 스포츠 투어리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스포츠 투어리즘이 뭘까?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관련된 또 이렇게 비슷한 주제나 소재들이 나올 수 있거든. 투어리즘과 스포츠가 같이 결합이 된 거야. 예를 들면 올림픽 같은 거 있지? 올림픽 스포츠 행사잖아. 전 세계인들의 행사, 축제잖아. 그러니까 그 운동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올림픽이 열리는 곳까지 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잖아. 그런 게 바로 스포츠 투어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The expansion. 뭐야? 확대. 자, 뭐의 확대? 스포츠 투어리즘의 확대야. 그게 언제 일어난 건데? 20세기에 일어난 이 스포츠 투어리즘의 확대는, 스포츠 관광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스포츠 관광업의 확대는요, has been influenced by.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Further development in transportation. 교통의 발달. 더욱더 그, 큰 발달, 그죠? 더 많은 교통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니까, 여러분? 관광이잖아. 관광을 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뭘 해야 돼? 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통 발달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소재는 누구? 주인공은 스포츠 투어리즘. 그리고 얘가 사실은 뭐 때문에 이게 더욱더 영향을 받아서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야? 교통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 투어리즘은 어떻게 됐다? Expansion, 확장이 되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번호는 없지만 여기 이 문장도 우리의 흐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Just as, 뭐와 꼭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철도가 revolutionize, 혁명을 불러일으켜 왔어요. 어디에? 여행에. 19세기에 여행의 혁명을 불러일으켰죠. 철도가 막 깔리면서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 전국이 뭐야?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건너가는 유럽 대륙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이렇게 여행의 혁신을 불러왔단 말이야. 혁명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마찬가지요? So the automobile produced even more dramatic changes in the 20s. 20세기에는요, 바로 more, 더욱더 dramatic, 극적인 변화를 이 자동차가 훨씬 더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뭐의 이야기로 끝났어? 교통 발달 중에서도 레일웨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동차의 발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1번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볼게요. The significance of the car in the development of sports and tourism. 스포츠와 투어리즘을 합해냈네요. 그죠? 자, 스포츠와 관광업의 발달에 있어서 자동차의 significance, 중요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importance, 중요성. 자, 이 중요성, 중요함은요, 일반적으로 attracted, 끌어들였습니다. 상당한 coverage, coverage에서 관심? 참 어렵다. 그지? cover라는 게 우리가 그냥 원래 덮다, 이런 뜻인데. 특히 이제 뭔가 그 언론 보도에서의 이런 보도를 한다라고 할때 커버리지라고 할 수도 있고 관심이라고 해서 인터레스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땠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그 자동차의 이 스포츠 투어리즘의 발달에 있어서 자동차의 중요성이 has had no less an impact on. 어디에 못지 않았어요? 스포츠 투어리즘에도 역시 구체적으로는 또 못지않게 영향을 줬죠.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스포츠와 투어리즘 각각의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투어리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내용은 바로 자동차가 스포츠 투어리즘에 어떤 영향을 두었는지
sports tourism.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데 그 영향이 어떻다?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니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아요. 1번 좋습니다. 2번 가볼게요. Although originally invented toward the end of 20th century, 19세기 말쯤에 이것이 원래는 발명이 되었는데, 그게 뭔데? 자동차겠지 뭐. 그것은 시작했습니다. 그 자동차가 되겠죠. 그죠? 원래는 19세기 말엽에 개발이 되었어. 예, 발명이 되었어.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었죠. 자, 1920년대 미국에서는 뭐가 되었지? 대중적인 교통의 형태가 되었고, 그리고 좀 더 늦게 영국에서 또 대중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번의 내용은 바로 뭐요? 그렇지. 자동차에 또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각 지역에 미친 영향. 어떤 영향? 대중교통으로서의 영향이에요. 그러면 스포츠 투어리즘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동차의 영향으로 가고 있다. 이번 내용도 좋습니다. Apart from 이라고 하면 뭐뭐하는 달리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하는 다르게요? It's convenience and flexibility. 이거 이외에도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뭐뭐하는 달리가 아니라 여기서 besides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 자동차의 편의성과 유연성 외에도 The car has the additional advantages. 이거 말고도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장점이 있었어요. 뭐의 장점? Affording 한다라는 장점 뿐만 아니라 allowing 한다는 장점이야.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As well as가 들어갔죠. 사실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 이렇게 보통은 뒤에부터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또 뭐가 있는가? 좋은 점이, 자동차의 좋은 점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편리하고 유연한 것 말고도 자, 뒤에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짐이나 아니면 장비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 제공되지 않았던 그런 많은 다른 지역에 접근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이 3번의 내용도 바로 뭐예요? 대중교통이 가져온, 자동차로서의 대중교통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 자, 이거 말고도 이것도 이래요 라고 해서 게다가 라는 정도의 의미, 첨가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내용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딱 봐도 새로운 소재가 나왔어. 그게 누구야? Accommodation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Accommodation이 뭔데? 숙박, 숙박시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The expansion of reasonably priced good quality accommodation. 가격적으로 적당하고요. 그리고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숙박이, 숙박시설이 뭐랑 관련된? 투어리즘 성장과 관련된. 자, 보세요. 마치 얘가 스포츠 투어리즘이나 투어리즘이랑 관련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재를 갖다 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관광업의 그런 성장과 관련해서 적절한 가격, 그리고 좋은 질의 숙박업소의 숙박시설의 팽창은 has also facilitated, 또한 촉진시켜 왔습니다. 뭐를요? The growth of locally based restaurants. 새로운 소재가 또 나왔어요. 숙박시설이 막 팽창을 하면서 많이 생기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현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식당들이 성장을 촉진했다는 얘기예요. 숙박시설이 생기니까 그 주변 식당들도 많이 생겼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랑 지금 완전히 그 흐름이 벗어났어요. 스포츠 투어리즘과도 자동차의 이점과도 자동차가 대중교통을 제공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이점과도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저 5번 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자, 그럼 이 결과는 누구의 결과에 있어? 3번, 2번, 3번의 결과에 되겠지. 자동차가 대중교통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나타나는 그 이점의 그 결과가 It was invaluable for the development of many forms of sports tourism. 그것이, 즉 자동차가 대중교통이 된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죠. 뭘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투어리즘의 발달에서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invaluable, 가치가 없는이 아니라 매우 소중한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하지만 특히나 어디에? Which required the transportation of people and equipment to relatively remote locations. 상대적으로 비교적 먼 지역까지 사람 그리고 장비들을
날라야 되는, 운송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특히나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곳까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자동차가 갈수 있었던 건 스포츠 투리즘이 번영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가 그걸 가능하게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의 내용도, 네, 5번의 내용도 비슷하게 자동차가 스포츠 투리즘에 미친 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몇 번이 확실하게 4번이 정답이 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괜찮지? 아, 지금 우리가 보시면 정답의 패턴이 되는 게 어떤 애들은 확실하게 완전히 관련 없는 소재가 이렇게 버젓이 들어가는 경우. 근데 이제 뭘 가지고 나왔어요? 앞에 있었던 그런 단어들을 심심치 않게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마치 야, 나도 같은 가족이라니까. 야, 나도 친구야. 이렇게 자꾸 속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만 있다면 얘가 완전히 뜬금없네.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그래서 단어가, 예, 물론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에서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각각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알겠지? 네, 좋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의 내용은 일단 누구에 대한 거예요? 딜러들에 관련된 거죠. 그것도 그냥 딜러가 아니라 best dealers라는 이야기예요. best dealer가 아주 최고의 판매업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죠? 무언가를 판매하는 사람. 이게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을 딜러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면 이 최고의 판매업자들은 뭘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최고라는 얘기야? Broader service, 더 넓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대요. 근데 그 서비스가 다양하잖아, 서비스 분야가. 그제?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야, 이 질문은? 맞아요. Collection, 수집. 수집품. 수집품을 우리가 크게 확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 최고의 판매업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쭉쭉 가보면서 이번에도 소재가 눈에 확 띄게 했는지 아니면 소재가 그럴듯하게 포장했는데 조금 어려웠는데 그냥 결론 부분이 좀 다른 건지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Best sellers, 최고의 판매업자들은요, offer, 제공합니다. A much broader service. 훨씬 더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비교의 표현이 나왔죠. 누구보다 훨씬 더더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That merely having their goods on display. 자, have,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그냥 제품을 전시만 단순히 해놓는다거나 해놓아서 and selling from stock. stock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그 재고죠. 재고 상태에 있는 그 재고품을 파는 것. 단순히 그런 것보다 훨씬 더더 많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들의 가게에 있는 거 진열해가지고 그냥 그걸 판매하는 거 그것보다 최고의 판매업자라는 건그 이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더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 자, once가 뭐예요? once는 한 번이라는 부사의 의미에도 있지만 얘가 문장을 이끄면 they know처럼 뒤에 문장을 이끌게 되면 또 지금 문장을 이끌고 중간에 보시면 또 They can. 문장을 이끌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맞아요.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하면은요? They know. 그들이 알면요. The needs of a particular collector. 특정한 어떤 collector. 수집하는 그 사람의 필요. 요구사항들을 안다면. 예를 들면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아주 특정한 어떤 그, 뭐,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그 특정한 그한 명의 수집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라는 걸 알아요? 그 그들이라는 게 누구야? Best dealers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판매업자가 딱 알잖아요? 그러면 저희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They can actively seek. 그들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구해요. 뭐를요? 특정한 아이템을 구합니다. 특정한 물품을 구한다는 얘기죠. 왜? To fill gaps in the collection. 자신들이 어떤 수집품 혹은 그 특정한 그 수집을 하려고 하는 그 컬렉터가 원하는 컬렉션 중에 뭘 채우기 위해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요. 뭐 이를테면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게 만화책, 슬램덩크 이런 거 선생님 집에 쫙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몇 편이 빠져 있어. 그럼 나 그거 모으고 싶은데 그거 찾고 싶은 거야. 그럴 때그 빠져 있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빠져 있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그 권을 판 권을 찾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그냥 딜러가 아니라 best dealer. 최고의 판매업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소재는 누구고? 그렇지. best dealers.
이 사람들이 되겠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그냥 단순히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actively seek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고객을 위해서요. 자, 계속 가볼게요. Because it is their business. 그게 바로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은 어떤 일인데? To which they devote themselves full time. 그들이 전업으로 하는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즉 자신들이 전업이라는 거 뭐야?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처럼 그냥 시간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전업으로 거기에 올인해서 하는 그런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they will inevitably, 그들은요, 필연적으로 have a much wider network. 필연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 훨씬 더더 폭넓은 네트워크,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훨씬 더더 많은 큰 연결망을 갖고 있어요. Any non-professional collector can ever develop. 비전문적인 콜렉터가 수집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발달하고 개발할 수 있었던 그 어떠한 다른 네트워크, 연결망보다도 더 큰, 훨씬 더더 넓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훨씬 더더 물건을 많이 구할 수 있는 풀이 넓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느 정도로 넓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1번은 바로 뭐야?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갖고 있어? Wider network.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다. 이 정도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As a matter of course, 물론요, they can inquire. 그들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ability of pieces from dealers in other cities. 다른 도시에 있는 판매업자들한테요, pieces라는 건 조각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렉팅하는 그런 작품들이요. 작품의 이용 가능성, 즉, 구매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지역에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다른 지역까지 네트워크를 펼쳐가지고 그쪽에 요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더 나가요. And most crucially,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in some categories, 어떠한 범주에서는 from overseas, 어디까지도 가요. 해외까지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해외까지도 요청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죠? 자, 그러면 이 broader network를, wider network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뭘 한다? 그치, 이 사람들은 availability. Availability. Availability. 말을 하면서 쓰다 보면 이렇게 좀 철자가 틀릴 수 있어서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hey will be routinely informed of. 그들은요, 일상적으로 소식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소식이야? Auction이라는 게 뭐야? 경매야, 경매. 그리고 중요한 개인적인 판매에 대해서도요. 개인 판매 이거 아마도 할것 같아요. 이분이 이거 갖고 계신데, 근데 아직 안 판다고 하시는데, 근데 일단 소장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일상적으로 받게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should be well enough connected. 그리고 충분히 잘 연결이 돼 있을 거래요. 어느 정도로? To hear occasionally of items. 그 항목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이따금씩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네트워크로 잘 연결되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요? 자, which are not yet quite on sale. 아직까지 판매는 하지 않지만, but might be available for a certain price. 특정 가격에 대해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따금씩 계속해서 꾸준하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의 내용도 바로 뭐야? Wider network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4번 가겠습니다. The main advantage of buying from a dealer. 자, 딜러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판매업자로부터 구매를 하는 주된 이점은요? 그럼 그냥 일반 판매업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던 거. 어떤 사람이야? Bass dealers에 관련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getting personalized service on your purchases. 여러분들이 구매한 것에 대해서 개별적인, 개인적인 그런 서비스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일반 서비스가 아니잖아. 와,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죠? 그냥 일반 서비스 아니고 지금 컬렉팅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특별한, 특화된, 더 넓은 우리가 선택지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넓은 연결망을 이용해서, 조직망을 이용해서. 그쵸? 그러니까 왠지 4번은 좀 모호합니다. 자, 5번 볼게요. In turn.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봐봐. 이렇게 조금 애매한 문장 다음에 나오는 연결어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 3번과 5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요, they can circulate. 그들은요, 유통할 수 있어요. 혹은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연락처를 배부한다는 게 맞겠죠? 뭐와 함께? Want list. 구매 희망 물품이 되겠죠? 그 목록과 함께 자신들의 이 연락처를 유통하고 혹은 배부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런 희망 리스트가 되겠어? 관련된 이 대상이나 아니면 바라는 그런 물품에 대한 원트 리스트를.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배가 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고객들의 이 컬렉터들의 간

가능성을요. 뭐할수 있는 가능성? 그들의 이, 그, 고객들의 컬렉팅을 expanding,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훨씬 늘려주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정말 더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상민 고객님, 그 만화책 그몇권다 구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얻을 수 있는 바로 이점이 된다는 거. 맞아. 연결망을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더 많은 이런 수집품들에 대한 그 앞에 있었던, 1번에 있었던 뭘 줄여줄 수 있다? 그렇지. To fill gaps in the collection. 할수 있다. 라는 내용이 5번에도 역시 연결돼서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우리가 봤던 거, 역시 4번.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4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일반적인 서비스를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선물 가겠습니다. 똑똑포카, accelerate라는 단어고요. 어느 쪽으로 빠르게 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속도를 더하다. 더 빠르게 하다, 혹은 가속화하다라는 의미, 가속하다라는 의미로 acceleration이라는 명사형까지 똑똑복화로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첫 번째 시간 우리 잘 정리했으니까 두 번째 시간 단서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Start of the week.
1: 예.
0: 한 주 또 영어로 즐기면서 또 시작해봐야죠.
1: 그렇죠. 충전을 해봐야죠.
0: That's right. 자, 오늘 제목은요. 화초도 소중한 생명이야. 해서 오. 가정에서 이제 뭐 어른이 아이에게 네. 얘기를 네.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만이 아니라 이제 화초도 좀 신경 써줘야 이렇게 자라고 하지.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에요.
1: 진짜 신기한 게 이 식물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은 걔가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더라고요.
0: 진짜 반응을 네. 한다는 얘기도 저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네네.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이상하게 키우면 키우면 계속 죽어요.
1: 저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별명이 식물 킬러예요.
0: 오 마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화초에 물을 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같이 즐기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무슨
0: 이거는 지금 아이가 식물한테 뭔가를 준다는 건데, 뭘 주겠어요?
1: 물 줘야죠.
0: 그렇습니다. 자,
1: 에.
0: 그것을 영어로 일단은 가볍게 가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턴 기억할게요, 아빠. 라고
1: 아,
0: 얘기합니다.
1: 맞아요. 이게 식물한테 물 며칠 안 주면요. 금방
0: 아,
1: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0: 벌써 확 나오죠. 그렇다고 또 물을 너무 자주 줘도 안 되죠.
1: 아,
0: 그렇죠?
1: 과습하면 또안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아, 이거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0: 자, 영어로 다 바꿔 볼 거고요.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Water.
0: You were supposed to water it.
1: 이거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지금.
0: Sorry? Speak English to
1: Yes.
0: daddy.
1: My daddy. 한국말이 늘지를 않아요.
0: Sorry?
1: Sorry. Oh, I forgot. I'll give water to my plant.
0: Oh, oops. It can't survive.

0: life without water.
1: What?
0: Like, oh, I forgot. Oh.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Survive. Well, yeah.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0: What?
1: From now,
0: yeah.
1: I remember. Water, important. For plant, okay?
0: You'll remember from now
1: yes.
0: on? Okay.
2: 아이고. 결국에는 네. 또 꽃 죽여가지고
1: 아,
2: 그 꽃병만 덩그러니 남았다는 거
1: 아, 이 식물 킬러라는 별명에 네. 그 과오를 좀 벗고 싶어요.
2: 아,
1: 오늘 이걸 좀 배우면서
2: 네. 이거 배우면 영어 배우면 이상하게 식물도 잘 살아납니다.
1: 오케이 오케이
2: 오케이. Alright, 여러분들 오늘도 즐기면서 영어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2: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4: Oops, I forgot. I'll do it now.
3: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4: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2: 자, 엄마 혹은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화초에 물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1: 오.
2: 그러니까 지금 화초가 약간...
1: 그렇지.
2: 힘을 이제 못 쓰고 있는 거야.
1: 아, 어떡해. You were supposed to this plant.
2: 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1: 어서 많이 봤는데.
2: 네, 보긴 했는데.
1: Be supposed to 뭐 외웠던 기억도 나는데.
2: Right.
1: 아, 왠지 이게 동사니까 뭐 하기로 됐잖아. 이거가
2: okay.
1: 이건가 봐요.
2: Alright.
1: 예. 네, 근데 물을 줘야 되는 거니까 to
2: 물 주는 게 영어로 뭘까요? 물 주다.
1: 이거 하나로 안 될 것 같은데요?
2: 여러 개로 나눠서 쓰셔도 그럴까요? 괜찮습니다.
1: 그러면은 물을 붓다. 물을 주다. 물을 주는 거니까 give water 할까요?
2: 오케이.
1: 예, give 그 water은 또 셀 수 없으니까 some water. 너무 길어지는데요?
2: 네.
1: 예. give some water.
2: 오케이.
1: This plant.
2: 오케이. 자, you were supposed to give some water. 그다음에 this plant. 자, 생각보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1: 어?
2: Just water.
1: 어?
2: Yes. Water는 물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1: 명사잖아요.
2: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지만 water 자체가 물을 주답니다.
1: 아, 그래요?
2: 엄청 희한하죠. 그렇죠?
1: 예.
2: 식물에 물을 준다라고 할 때 water something. 아... 근데 give를 쓴다고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굳이 만들어야 된다면 give some water to this
1: 네.
2: plant. 이런 식으로 to 같은 게 들어가야겠죠.
1: 아.
2: So 그냥 water 앞으로 동사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1: Okay?
2: 자, 그리고 마지막에 plant가 나왔는데 저게 뭐죠?
1: plant 식물.
2: 맞습니다. plant는 식물이고요.
1: 네.
2: 혹시 참고로 나중에 공장이란 뜻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공장 factory 아니에요?
2: factory도 있지만 plant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1: 그래요?
2: 그래서 뭐 부산 plant, 뭐 서울 plant 이런 식으로 나중에 혹시 어디서
1: 우와.
2: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듣게 되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1: Okay?
2: so 여기선 식물이겠죠. 그렇죠?
1: 네네네.
2: right plant.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고선 한 번에 이해 못할 걸 전 알고 가져온 거예요.
1: 너무 그쵸? 낯설어요.
2: 이거는 제가 패턴을 없는 거에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1: 네.
2: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을 모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세트 중에서도 1위입니다, 1위.
1: 아.
2: 상용빈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1: 오.
2: Be supposed to라고 하는 거. 아마 문법책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1: 학창시절 진짜 많이 외웠던 기억은 나는데.
2: Right?
1: 네, okay.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요.
2: Right. So I am supposed to, you are supposed to, she is supposed to, be supposed to do something. 이거는 원래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Right? 그래서 나 내일 학교 가기로 돼 있는데 너 그 사람 깨워주기로 되어 있지 않니?
1: 그쵸.
2: 이런 식으로 원래 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느낌 자체가 의역이 되면 해야 한다처럼 될 때가 있어요.
1: 몰랐는데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하니까 너 water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1: 네네네.
2: 의역을 좀 하면 줬어야지.
1: 그쵸.
2: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1: 아
2: 이거를 뭐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원래 suppose가 저 사람이 저러겠거니 하고 내가 suppose 한다는 건 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1: 아~
2: right?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suppose를 하니까 그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가 돼야 되기는 하는데
1: 네.
2: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해도 이거는 아까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So I'm supposed to go there.

0: 이러면 나 원래 거기 가기로 돼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음흠. 자, 여러분 한 번에 뭐 쭉쭉 안 나와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하기로 돼 있는데 나 아직도 안 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그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1: I was
0: 현재형으로 나 I 하기로 am, 돼 있다.
1: 네, I am supposed to call him.
0: That's it.
1: 네.
0: I'm supposed to call him. 이러면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혹은 하기로 되어 있는데. Alright? 자, 시제를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과거형으로. 네. 너 거기 가기로 돼 있었잖아. 너 몰랐어? 그럼 진짜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 가기로 돼 있었어 거기.
1: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0: 그죠? You were 과거니까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But you didn't.
1: Yeah.
0: 이런 느낌. 근데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리잖아.
1: 어떡해?
0: 오, 이런 느낌.
1: 저도 이런 적 너무 많아서.
0: 아, 저도 그런
1: 느낌. 끔찍해요.
0: I know. Yeah. So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I am supposed to call him.
1: I am supposed to call him.
0: Hey,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1: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0: All right. 자, 응용으로 질문형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주어하고 비동사만 위치만 바꾸면 되겠죠?
1: 네.
0: 자, 내가 그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어?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돼?
1: Am I supposed to call him?
0: That's it.
1: Ooh.
0: Am I supposed to call him?
1: 아.
0: Yeah, you are.
1: Yes.
0: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단 말이죠.
1: Mm-hmm.
0: Okay, so 여기서는 너 과거에 what을 해주기로 돼 있었어. 근데 왜 안 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1: Mm-hmm.
0: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0: 자, 이랬을 때 아이는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1: 아하. 쿨한데요?
0: 좀 줄게요.
1: 예, 지금 줘버리고 말면 되니까.
0: 네.
1: 깜빡 잊은 거니까요. Oops, I forgot 할게요.
0: 어허.
1: 나 잊었어요.
0: Forget이 아니라 과거예요.
1: 과거예요.
0: 그래서
1: 예.
0: Oops, I forgot. I'll do it now. 정답. Perfect. Very, very nice. Forget은 있다, 깜빡하다. 근데 현재형으로 쓰면 저는 깜빡해요. 엄청 어색하죠, 그렇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잊었다, 과거형으로 쓴 거고요. 자, 이 뒤에 I'll 이라고 돼 있는데
1: 네.
0: 이거 풀이하면 뭐죠?
1: I will.
0: I will. 이것을 줄인 게 I'll 이렇게 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여기서 will 나왔네요, 그렇죠?
1: 네.
0: will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한 5,500번 강조하지만은요. Will은 시제로 보는 것보다는 의지로 보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will, 동사원형 하면 순간적인 의지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의지 강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순간적으로 지금 의지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뭐 어린아이들이 나는 슈퍼맨이 될 거야. 이거는
1: 네.
0: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스페시픽한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그 학원 다녀서 날아가는 학원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럴 때는 I'll be a Superman.
1: 오.
0: 나 슈퍼맨 될래. 이런 네. 느낌이에요. 순간적으로 정해서.
1: 네.
0: Alright. So will. 예를 들어서 내가 너 follow 할게. 친구한테 내가 너 follow 할게. 순간적으로 정한 거예요.
1: I follow you.
0: I'll follow you. There you go. How about this? 내가 너한테 뭐 좀 사줄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1: 네.
0: 의지만 얘기한 거예요. 자, 나는 너에게 사줄게. 그 다음 무언가. 그러면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1: I'll buy you something.
0: Yes!
1: I'll
0: buy you something. 바꿔도 돼요. I'll buy something for you.
1: Yeah.
0: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과거에 내가 사주려고 원래 계획했었어. 그래서
1: 네.
0: 그렇게 하려고 그걸 쓴다면 I'm going to buy를 쓸 겁니다.
1: 아.
0: 오케이, 그건 나중에 또.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You know what? I'll buy you something.
1: 우와.
0: 네, 지금 딱 정한 느낌 들죠?
1: 네.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ill follow you.
1: I will follow you.
0: I will buy you something.
1: I'll buy you something.
0: Alright. 자, 제가 지금 방금 be going to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번갈아가면서 연습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하기는 해요. 그래서 크게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will, 이건 사전 계획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의지,
1: 갑자기
0: 정해가지고
1: 하고 싶어가지고 네.
0: 하는 얘기를 보통 will 쓰고요. 그리고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나 그렇게 할 거다, 이룰 거야 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그런 느낌.
1: 약간은 계획적이고.
0: 맞아요. 그래서 뭐 슬기 씨한테 제가 뭐 얘기를 하다 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이거는 순간적으로 정해서 의지를 전달한 거죠?
1: 저 너무 싫어해요. 토크 계속 해야 되는데.
0: 아, 오케이.
1: 전화로 끊으려고.
0: 아, 오케이. 네. I'll call you later.
1: 예.
0: 근데 만약에

0: 이게 제가 원래 전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계획 전달을 하려면 you know what? I'm going to call you later, okay? So make sure you pick up the phone. 나 나중에 전화할 거니까 너 전화 받아야 돼.
1: 내가 받아.
0: 근데 이 계획은 내가 미리 생각했던 거야. 이런 뉘앙스 차이가 살짝 있게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o 여기서는 아, 지금 줄게요. 이런 느낌. Right? 자, 읽어볼게요. Oops, I forgot. I'll do it now.
1: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자, 이랬더니 이거 듣고서 아이고? 이렇게 된 거 뭔지 알죠?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화초는 물 없이는 못 살아.
1: 그쵸. 네. 아, oops. It can't without water.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니까.
0: 네.
1: Can't live 해야겠네요.
0: Live 예. 맙소사 맙소사
1: 왜요?
0: 맙소사.
1: 살 수 없어.
0: 너무 살 수 없다고. 네. Without water, right? 자, 정답.
1: 어?
0: 네.
1: 왜요?
0: 자, 일단은 hold on. Live를 live는 맞아요. 그걸 쓰려고 해도 가능한데 네. live라고 해야
1: 돼요. 아, live군요.
0: 라이브 쇼. 라이브 쇼를 좋아하시나 봐요.
1: 저 라이브를 좋아해요. 아, 생방을 오래 했어가지고 제가.
0: 네. So, live 아니라 얘는 live 살다고요. 예. 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 더 좋죠. 왜냐면 살아남는다, 생존한다라는 느낌을 더 강조를
1: 아,
0: 해주세요.
1: 아, 네네네.
0: Right. So live. Survive 비슷하지만 또 비슷하지 않을
1: 그러네요.
0: 수 있는 왜냐하면 live 같은 경우 I live here 저 여기 살아요 이렇게 쓰지만 I survive here 이건 말이 이상하죠
1: 그쵸,
0: 저는
1: 그쵸.
0: 여기서 살아남아요 that's weird
1: 그쵸.
0: you know okay so 생존하다 살아남다 우리 survival game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아우, 너무 좋아하죠
0: right? 그래서 survive without water 여기서 이제 좀 화가 나서 oops 이런 식으로 이어가게 됐죠
1: 네.
0: 자 방금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대로 한번 써주세요. 틀려도 돼요?
1: 예. Survivor이잖아요.
0: Yes.
1: 예, survivor. Survival.
0: 간단하게 하셨네요.
1: 예.
0: 감사합니다. 자, survival.
1: 헷갈릴 뻔했어요.
0: Survival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서바이벌 게임 막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그 단어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0: 명사형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패턴이 단순한 편이죠. It can't 라고 얘기했어요. Can't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Can't.
1: 할 수 없다.
0: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못하다.
1: 네.
0: 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이거 입영작 해보도록 할게요.
1: Yep.
0: Survive 이거 배운 김에 나 있잖아. 커피 없이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live도 가능해요. live도 가능한데 생존하다를 한번 써보세요.
1: 네.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0: 그렇죠.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right? That's m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높게 노래 못해. 한마디로 고음이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아.
0: 그녀는 높게 노래를 할 수 없다.
1: She can't survive. 아닌데.
0: 노래하다.
1: She can't sing high.
0: High. High라고 하시면 안 돼요. High는 매우라는 뜻이라서
1: 아.
0: 아의 뜻이 다릅니다. High 자체가 높은도 되고 높게도 돼요.
1: 오.
0: Yes? Okay.
1: Yes.
0: 이 부분이 사실 많이
1: 헷갈려요.
0: 네,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1: 무조건 ly 붙이면 부사되는 줄 아니까.
0: I know, right? 네. 근데 약간 exceptions들이 있으니까.
1: 네네.
0: 자, 해보겠습니다. Oh,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1: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0: She can't sing high.
1: She can't sing high.
0: All right. 이것도 가볼게요. 이 감정 살려주세요.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0: Right. 자, 이러면서 마무리. 진짜 쿨한 친구네요.
1: 그러네요.
0: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네.
1: 아니, 근데 너무 본받고 싶다. 어떡해, 어떡해. 막 전전긍긍 할 수 있는데.
0: 그러니까 쿨하게.
1: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저도.
0: 네.
1: I will 기억할 거다 하니까 remember이겠네요.
0: Okay.
1: Remember from now on. 지금부터.
0: 아빠 이러면서. 네. 오케이.

0: 자, 여러분들 remember이라는 동사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들었을 때 괜찮아요? That's right. Remember,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죠. 자, 이것이랑 같이 또 알아둬야 될 것. 암기하다. 이런 것들 막 숫자를 암기한다든가, 뭐 공식을 암기한다든가, 단어를 암기한다든가.
1: 암기?
0: 암기.
1: 암기?
0: 외우다, 외우다.
1: 아, 외우다? 외우다?
0: 자, 우리가 암기를 하면
1: 예.
0: 그거를 어디에 넣는 거죠?
1: 머리.
0: 그죠?
1: 브레인.
0: 컴퓨터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디에 이제 아니 너무 어렵게 갔나요? 오히려?
1: 예.
0: 힌트 드릴까요?
1: 예.
0: 매.
1: 아! 아, 메모라이즈.
0: 오케이.
1: 예, 와.
0: 메모리는 아니겠죠?
1: 네.
0: 메모리 아니라 메모라이즈.
1: 메모라이즈.
0: 맞습니다.
1: 야,
0: Yes. You know this word,
1: 야,
0: right?
1: 아는데
0: Okay.
1: 암기하다 암송하다까지 가니까
0: 그렇죠.
1: 제가
0: Memorize this word,
1: 예.
0: right? Memorize tha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다, 외우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뒤에 덩어리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 회화체에서도 워낙 빈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What is
1: 네.
0: it?
1: From now on.
0: 그렇죠. From now on.
1: 으흠.
0: 얘는 이해가 안될 수가 없는 것이
1: 네.
0: 뭐뭐로부터,
1: 부터 지금.
0: 지금으로부터인 거잖아요. 근데 이 on이라고 하는 게왜 들어갔냐면요.
1: 그거 궁금해요.
0: on은 계속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1: 아.
0: It's going on and on and on, right?
1: 맞아요.
0: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 이제부터 계속 이에요. 원래는. 오케이? So 그걸 간편하게 이제부터 정도가 된 거죠. So from now on.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부터 나 열심히 일할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일단 어떻게 해요?
1: From now
0: From
1: on.
0: now on. 그 다음에 will 써서 의지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1: 네.
0: 나 열심히 일할래.
1: I will work hard.
0: 그렇죠. From now on, I'll work hard. 이런 느낌.
1: 응.
0: 자, 그리고 from now on을 뒤에 넣어도 돼요.
1: 어.
0: 그래서 영어를 말해라. Speak 해라.
1: 예.
0: 이제부터. 그러면은 영어를 말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1: Speak English.
0: 그렇죠. 이제부터 계속.
1: From now
0: From now on, there you go. 여러분들이 글로 쓸 때만 from now on 같은 경우에만 커마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1: 아,
0: 앞에
1: 그래요?
0: 붙을 때. 근데
1: 아.
0: 만약 뒤에 붙었다? 그러면은
1: 안 써도 되는군요.
0: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마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다가 잠깐
1: 쉬어줘야 돼요.
0: 쉬어줘야 되겠죠. So
1: 네.
0: from now on I will 이거보다는 from now on I'll work hard 이런 식으로 좀 쉬어주시면
1: 네.
0: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1: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0: Alright, 이번에는 speak English from now on.
1: Speak English from now on.
0: 자, 그리고 이 from now on을 알아두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1: 네.
0: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러니까
1: 어떡해요?
0: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가 from now on이었죠. 그럼
1: 네.
0: 만약에 휘지씨
1: 이제부터가 from now on.
0: 이제부터
1: 네.
0: right? 그러면 오늘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From today
0: from
1: on.
0: today on 맞아. 그
1: 아.
0: 중간에 now만 이제였으니까 오늘로 바꿔주면
1: 아,
0: 돼요.
1: wow.
0: How about this? 내일부터 계속.
1: From tomorrow on.
0: 가능합니다.
1: Oh.
0: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그때라고 하는 거 T로 시작하는
1: That.
0: 된
1: 아, then이에요?
0: 그때부터 계속 그러면은
1: From then on.
0: 그런 말을 실제로 써요.
1: 다음 달부터 돼요?
0: 가능합니다.
1: From next month
0: Month on. Yes,
1: on. Oh.
0: yes. 그래서 우리가 from now on 암기만 했다면
1: 네.
0: 앞으로 응용하는 법, 그러니까 응용을 못하면 사실 언어가 아니잖아요. 꼭 영어가
1: 그쵸,
0: 아니어도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문장들을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1: I w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Okay,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1: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네, 자, 이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1: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러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You'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Oops, I forgot. I'll do it now.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2: Ja,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2: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 will 기억나시죠? 이거는 상대방한테 나의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거나
3: 아,
2: 아니면 과거에 계획했던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해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할 때 쓴다고 했었죠.
3: 네.
2: I will 나누셔도 좋고요. I'll 하셔도 좋습니다. Right.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물을 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3: 네.
2: 그걸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내가 그거를 할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3: 그쵸.
2: 문맥이 없다면 그럼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걸 지금 할게요.
3: I will do it now.
2: I'll do it now.
3: Yes.
2: 그거 지금 할게요. 근데 이제 맥락 속에서는 물을 네. 줄게요 라는 식으로 문장이 나왔습니다. Right? 자, 두 번째. 널 follow 할게. 내가 너 follow 할게.
3: I'll follow you.
2: 그쵸, I'll follow you. Like this. How about this? 너한테 뭐 사줄게. 내가 너한테 뭐 사줄게. 아, 인심이다.
3: I'll buy you something.
2: 그쵸, I'll buy you something. Like this. 읽어볼게요. I'll do it now. I will follow you. I will buy you something. 두 번째 패턴은요. From now on, right?
3: Yes.
2: 이제부터 계속의 느낌 느껴주시면 돼요.
3: 네.
2: 자,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턴 기억할게요, 아빠. 자, 저는 기억할게요, 이제부턴 아빠.
3: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2: Very nice.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rom now on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3: 네.
2: Right? 자, 이제부턴 열심히 일할게요. 이제부터 저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3: From now on, I'll work hard.
2: 그렇죠. From now on, 먼저 쓰고, and then you say, I will work hard. I will study harder.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제부턴 영어로 말해. 영어로 말해, 이제부턴.
3: Speak English from now on.
2: There you go. Speak English from now on.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rom now on을 앞에 쓴다면 뭘 붙여야 되죠?
3: Comma.
2: There you go. 그것만 잊지 않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2: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Speak English from now on.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5: Oops, I forgot. I'll do it now.
4: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5: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2: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1: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3: Oops, I forgot. Oh, I'll do it now.
1: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3: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1: You better.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new to this area.
2: 그렇죠. We are new to 어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From now on.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우리 이제부터 친구다.
3: 아.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 여러 번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기다려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Welcome everyone to a brand new week.
1: Yes!
0: And back to a brand new episode. Sorry about hitting those two cards.
1: You did it on purpose.
0: No, that's a misunderstanding.
1: Is it?
0: Yes.
1: Or did you really want to hit my cards?
0: 네, 방금 전에 제가 misunderstanding이라고 그냥 말해봤는데요.
1: Yes.
0: 그게 바로 이번 주의 테마입니다.
1: Yes, so our week's theme for this week is misunderstandings.
0: 네, 오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misunderstanding, the misunderstandings, 오해들이라고 해서 이번 주의 테마를 정해봤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1: Alright, so for today's topic,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try to avoid misunderstandings.
0: 저는 오해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라는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실 거고요. 원어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재미있는 표현들과 단어들로 공부할 거예요.
1: Alright, first we're going to actually listen to a speaking summary that we have from Sarah, who's actually from Australia.
0: And she is currently visiting back home, I guess.
1: Oh, yes. Oh, it looks so nice in the background.
0: They will see soon.
1: Yeah, you'll see soon.
0: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요. 요약 문장이고요. 호주에 가 있는 사라 씨입니다.
1: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I think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anguages, it's so important to ask for clarification just so you don't have a misunderstanding. I think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anguages, it's so important to ask for clarification just so you don't have a misunderstanding. I think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anguages, it's so important to ask for clarification just so you don't have a misunderstanding.
0: 네, 중간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Clarification 나왔는데요. 문장 전체 볼까요?
1: So Sarah said, I think,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anguages, it's so important to ask for clarification just so you don't have a misunderstanding.
0: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I think, especially when it comes to languages, 언어에 관해서는 특히나 그러니까 물론 말할 때는 다 언어를 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는 거는 배울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1: When you're learning new languages or maybe using a new language.
0: Or your second language,
1: right.
0: your third language,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It's so important to ask for clarification. 명확한 설명을 cla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할게요. Just so you, just so you라는 건 just so that you, that이 생략된 건데 뭐뭐 하도록, 그래서 you don't have a misunderstanding.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언어에 관해서는.
1: Right, especially when it

0: So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1: So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떤 그냥 신호로 쓰는 말이죠.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배운 무언가는 이 형태가 재밌다고 여겼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합니다.
0: So let's look at what she says next. Basically the same thing, which is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That's an interesting sentence.
1: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하면서 그렇게 그런 문장 재밌네요.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아마 learn이 두번 들어가서 재밌다고 여겼다 뭐
0: And
1: 건데요.
0: you're learning about the act of learning.
1: Yeah. So something 다시 한번 something that I've learned 제가 배운 무언가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about learning languages. That's an interesting sentence. 재미있는 문장이네요. 여기서는 아직 별 내용은 없었어요.
0: Right? So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 find that it's very easy to have misunderstandings, especially because sometimes how you phrase things in your native language is different how people phrase things in their language.
0: But I find that it's very easy to have misunderstandings.
1: 네, 오해가 이번 주의 테마고 오해가 misunderstanding이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어에 이렇게 보면 어떤 동사에서 ing를 붙여서 명사 형태처럼 쓰는 것들 중에 misunderstanding처럼 이렇게 s를 붙여서 아니면 어를 붙여서 a misunderstanding 아니면 misunderstandings라고 안 쓰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swim 하면 수영하다인데 수영이라는 명사는 swimming이잖아요. Do you like swimming?
0: Swimming.
1: 네, 아니면 swimming is a great activity 이렇게 할,
0: It 때, is perfect.
1: 할 때를 할 때가 있는데 swimmings라고 하진 않잖아요.
0: No, yeah, you couldn't say swimmings in that case. 네. It's just swimming, the thing. That
1: singing
0: you do.
1: is my hobby라고 하는데 singings라고 하진 않아요.
0: Yeah.
1: 그런데 misunderstanding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셀 수도 있고.
0: Yes, you can count it. 네. So you can have many misunderstandings or a misunderstanding.
1: 맞아요. 자주 세면서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정말 정말 명사처럼.
0: Yeah.
1: 사용이 됩니다. I find that it's very easy to have misunderstandings. 오해를 하기가 정말 쉬운 것 같대요.
0: Why? She says, especially because sometimes how you phrase things in your native language is
1: 표현하다.
0: Phrase. Phrase.
1: Phrase를 그냥 express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0: Yeah.
1: 아니면 더 쉽게 say.
0: 네.
1: 그런데 phrase라고 하면은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말하다
0: right.
1: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0: When you say phrase, it's more focused on the words that you chose. So I phrased it this way. I thought maybe he would understand it better.
1: 맞아요.
0: Right?
1: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사용해서 right. 이런 구문을 이용해서 이런 시제로 말해 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말을 표현하는 느낌이 phrase에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especially because 특히 왜냐면 sometimes 가끔은 how you phrase things in your native language 자신의 모국어로 어떤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is
0: different from how people phrase things in their language.
1: 네, phrase 반복적으로 쓰였죠. 사람들이 in their language 자신의 언어 in their native language
0: yeah.
1: 자신의 언어 또는 자신의 모국어로 표현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그 이유 때문에 오해를 하기가 언어 관련해서는 쉽다는 거죠.
0: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I found that when learning Korean, there's been times when I've said something to somebody or they've said something to me and I took it the wrong way because when I translated it in my head, I did it incorrectly.
0: So I found that when learning Korean, there's been times when
1: 그래서 I have found를 줄여서 그냥
0: I've
1: found라고 했습니다. I found that when learning Korean, 한국어를 배울 때 there's been times, there has been이라고 했지만 구어체라서 이렇게 말했지만 만약에 times를 미리 생각하고 말했다면 there have been이라고 했을 거예요. So there have been times when 뭐뭐한 때가 한국어를 배울 때
0: Okay.
1: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Of course, what were those things? She says, I've said something to somebody or they've said something to me and I took it the wrong way.
1: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I've said something to somebody or they've said something to me. 제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저에게 뭔가 말을 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는

0: 과정에서 I took it the wrong way. Take it the wrong way 하면은 잘못 이해하다, yeah. 오해하다, misunderstand yeah. 하고 똑같은 거예요.
1: Yeah, if you take something the wrong way, you misunderstood it.
0: Mm-hmm. 네, 그래서 no thanks 라고 했는데 아, 내 도움이 싫구나.
1: Oh, yeah. 이렇게, you don't want me to help you?
0: 네, misunderstand 할 수 있잖아요.
1: Yeah.
0: That's exactly a good example of taking it the wrong way.
1: Perfect. And she says, why? That is, because when I translated it in my head, I did it incorrectly.
0: 왜 took it the wrong way, 잘못 이해를 했냐면, mm-hmm. 또는 오해를 했냐면, because when I translated it in my head, 그 말을 머릿속에서 번역을 했을 때, I did it
1: incorrectly. Incorrectly.
0: Incorrectly. 그래서 부정확하게, 틀리게 또는 잘못. 그래서 머릿속에서 영어로 바꿀 때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1: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so instead of jumping to a conclusion and misunderstanding what they say, it's much better to kind of take a step back and be like, oh, is it in this person's personality to say something mean? Or is it maybe that I misunderstood what they said?
1: And so instead of jumping to a conclusion and misunderstanding what they say,
0: and 하고 so가 이렇게 함께 쓰이는 것은 구어체에서 그냥 so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stead of jumping to a conclusion,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다, uh-huh. 결론으로 뛰어들다, 뛰어 넘어가는 거죠.
1: Yeah.
0: 그래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and misunderstanding what they say, uh-huh. 그들이 하는 말 또는 한 말을 오해하는 대신에 uh-huh. 뭐가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냐면
1: She says, it's much better to kind of take a step back and be like
0: take a step back.
1: Back.
0: Take a step back 하면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걸 말합니다.
1: Yes.
0: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는 and be like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1: Yes.
0: 방금 보신 영상의 일부분이 전체가 한 문장이었는데
1: mm-hmm.
0: 이렇게 뭐 be like는 보통 말하거나 생각하는 쪽으로
1: to
0: 가잖아요.
1: Say or think.
0: 네.
1: Yeah.
0: 아직은 몰라요.
1: Mm-hmm.
0: 뭐뭐라고 뭐 생각하는 거 아니면 말하는 게 It's much better.
1: Yes.
0: 훨씬 좋대요.
1: Yes, so don't jump to a conclusion. Step back, right? And she says, and be like, oh, is it in this person's personality to say something mean? Or is it maybe that I misunderstood what they said?
0: 이 내용을 보고 이 말을 하는 게 낫다는 건지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생각하는 거.
1: Yes, in 네. this case, she's definitely thinking.
0: 이걸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1: Like, is it their personality to say something mean?
0: 네.
1: 사람, 네. Hey, I think I misunderstood.
0: 네, 이런 혼잣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1: Yeah.
0: 상대방이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uh-huh. 볼 수 있는 건데, is it in this person's personality uh-huh. to say something
1: mean?
0: 네,
1: mean.
0: Mean 하면 못된 심술구전이라는 뜻이어서 uh-huh. 예문 하나 잠깐 볼게요.
1: Okay, for example. Don't be so mean to your little sister. Yeah.
0: 네,
1: siblings, man.
0: 동생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 마 라고 말하고 싶다면 don't be so mean 하면 됩니다. Why are you so mean to me? 이런 말도 가끔 메간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고요.
1: Yeah.
0: 네, just as a joke.
1: Uh-huh.
0: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is it in this person's personality uh-huh. to say something mean? Say something mean. 심술궂은 못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성격 안에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의 특성인가? 성격 원래 이런 사람인가?
1: Mm-hmm.
0: Is this person always like this?
1: Mm.
0: Or is it maybe that 아니면 이것 때문인가? 이런 내용인가? I misunderstood what they said.
1: Mm-hmm.
0: 내가 저 사람 말을 오해한 걸까? 지금 이 말을 크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1: yeah,
0: 앞 문장에
1: thinking.
0: 나왔던 be like가 바로 think라는
1: think.
0: 뜻이에요.
1: Perfect.
0: All right.
1: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2: And so when it comes to situations like that, I think it's much better to just ask for clarification rather than kind of getting carried away with this misunderstanding.
1: And so when it comes to situations like that, I think it's much better to just ask for clarification.
0: And so, 다시 한번 나오고 있네요.
1: Mm-hmm. And so we 네. know it's so.
0: So라는 뜻이고, when it comes to situations like that, 그런 오해 상황을 말하죠.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when it comes to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1: Mm-hmm.
0: 뭐뭐와 관해서는
1: mm-hmm.
0: I think it's much better to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1: Mm-hmm.
0: 뭐 하는 게 to just ask for
1: clarification. Clarification.
0: 설명 해명인데요.
1: Mm-hmm.
0: clear에서 왔고
1: yeah.
0: clear하게 만들다라는 동사가 clarify.
1: Clarify.
0: Clarification에서

0: clarification 이 부분에 I를 떼고 Y로 바꿔주면 clarify.
1: Clarify.
0: 네, clear하게 만들다라는
1: yeah,
0: 뜻을
1: 갖고 있어요. You make it clear, you clarify it.
0: Clarify, 그래서 clarification, 명사화 됐는데 설명, 해명. 그래서 그냥 설명을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문이요?
1: Okay. For example, you can say, ask for clarification if you don't understand a question.
0: 질문이 이해가 안 되면 ask for
1: clarification.
0: 그냥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1: All right. And lastly, she said, rather than kind of getting carried away with this misunderstanding.
0: Get carried away 하면 carried away, 뭐 실려가다 이런 뜻을 갖고는 있긴 하지만 감정이 지금 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yeah. 흥분하는 거.
1: Yeah, so like you feel a certain way and it kind of overtakes you, right?
0: 네, 그래서 그런 오해, with this kind of misunderstanding, 이런 오해에 대해서 기분 너무 나빠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흥분하는 것보다는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1: Just ask. Don't jump to conclusions.
0: Yep.
1: It's not a mean person, right? Perfect.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So something I've learned about learning languages, that's an interesting sentence, but I find that it's very easy to have misunderstandings, especially because sometimes how you phrase things in your native language is different how people phrase things in their language. So I found that when learning Korean, there's been times when I've said something to somebody or they've said something to me and I took it the wrong way because when I translated it in my head, I did it incorrectly. And so instead of jumping to a conclusion and misunderstanding what they say, it's much better to kind of take a step back and be like, oh, is it in this person's personality to say something mean? Or is it maybe that I misunderstood what they said? And so when it comes to situations like that, I think it's much better to just ask for clarification rather than kind of getting carried away with this misunderstanding.
0: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I find that it's easy to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아주 유용한 패턴이죠. 뭐뭐 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뭐 하더라고요 라고 경험을 전달해 줄 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take a step back,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이게 실제로 한 걸음 물러설 때도 쓸 수 있지만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이 행동할 수 있게끔 아니면 시간을 갖는 거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예시 보고 올게요.

0: 네, 영어로 머릿속으로 바꿔보셨나요? 자, 첫 번째는 누군가의 그 I find that it's easy to를 이용한 거고요. 그 문장은 누군가의 성씨, last name. 우리말로는 한국에서는 성씨가 거의 이제 한 음절이죠. 그런데 영어 쪽에서는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last name을, 성을 잊어버리기가 쉽더라고요. I find that it's easy to forget someone's last name. First name 같은 경우에는 더 흔한 경우가 많잖아요. Peter, Chris, Megan. Okay? 자, 발음 연습해보죠.
1: I find that it's easy to forget someone's last name. One more time. I find that it's easy to forget someone's last name.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오해하기가 쉽더라고요 라는 문장인데요. I find that it's easy to misunderstand someone's intentions. Someone's intentions를 misunderstand 하기가 쉽더라고요. 발음 연습해보죠.
1: I find that it's easy to misunderstand someone's

0: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관련된 오해 이런 내용을 담은 소셜 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Let's learn to speak each other's language to avoid misunderstandings. Living with a toddler is like living with a foreign exchange student. They are so eager to learn your language and you often misunderstand each other.
0: 네, 두 번째 거 재밌네요.
1: Right?
0: 자, 첫 번째 거부터 보자면
1: David.
0: David 씨가 Let's learn to speak each other's language. Mm-hmm. 서로의 언어를 배웁시다. To avoid misunderstandings. 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의 mm-hmm. 언어를 배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이었고요.
1: Mm-hmm. Pabi
0: says, living with a toddler. Toddler라는 거는 어린 아이를 말해요.
1: Uh-huh. 뭐, just learning to walk.
0: Yeah. 2세, 3세, 4세 정도.
1: Around there.
0: 네, 말하기도 같이 배우고 있겠죠.
1: Mm-hmm.
0: It's like living with a foreign exchange student. 외국인 교환학생과 함께 사는 것과 비슷하대요.
1: Mm-hmm.
0: 왜냐하면 they're so eager to learn your language.
1: Mm-hmm.
0: 나의 우리의 언어를 배우려고 굉장히 열심인데
1: mm-hmm.
0: and you often misunderstand each other.
1: Yes.
0: 서로를 오해할 때가 많대요.
1: Mm-hmm.
0: Oh, you wanted the diaper changed. Oh, it wasn't what you wanted.
1: You wanted the toy? I didn't know.
0: 네, 이렇게 오해할 때 많죠.
1: Uh-huh. All righ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장소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별로 험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매번 시간이 그렇지만 이번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자, 먼저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문장 그럼 곧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I can't paint without my favorite brush. 해석을 해보자면 I can't paint. 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Without, 뭐 없이는요. My favorite brush.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붓 없이는요. 라는 뜻으로 자 문장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 매끄러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 배울 게 뭐가 있나요? 하고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대변하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동사 paint가 되겠습니다. 이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오늘 내용의 핵심 바로 동사의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이 잘 안 돼서 영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확실히 구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사와 타동사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목적어란 바로 그 개념입니다.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자동사와 타동사 이야기를 나눌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목적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다고 봤을 때 보통 뭐뭐을이 붙거나 뭐뭐를이 붙으면 아 이게 목적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걸 이제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나라 말로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편지를 쓰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편지를 이게 이제 쓰다라는 동사가 말해주고 있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요 편지라는 게 쓰는데 뭘 써?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목적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하나만 더 볼게요. 밥을 먹다. 먹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밥이라는 이 단어잖아요. 이게 바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요 목적어란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다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 드릴게요. 자동사는 결과적으로 그냥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들을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arrive. 뜻은 도착하다인데 우리나라 말로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공항을 도착하다라고 말하면 물론 뜻은 전달되겠지만 사실 그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보통 공항에 도착한다라고 하죠. 이렇듯 arrive, 도착하다라는 동사에는 목적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거 바로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되겠고 이런 동사도 있어요. cry, 울다, 울다라는 동사. 눈물을 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죠. 이것도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동사에 속하는 동사가 되겠어요. 자, 자동사가 이해가 되셨다면 그럼 타동사는 어떨까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예를 보자면 동사 know, 알다란 뜻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알다. 그래서 뭘 아는데, 뭘 아는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확실하지 않단 말이죠. 무엇을 아는지, 그 목적어를 언제나 이 동사는 필요로 해요. 타동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mention, 언급하다인데 무엇을 언급했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동사가 이제 전달하는 의미 자체가 명확하지 않단 말이죠. 언급했어. 뭘 언급했는데 이 무엇까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즉,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mention도 타동사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한 가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동사들이 단순히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렇게 흑백으로 나뉘지는 않아요. 많은 동사들이요, 자동사로도 쓰일 수도 있고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자동사, 타동사가 동사의 활용 방법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을 이해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기억해봐 주시고요. 그럼 예문들 살펴볼게요.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가 될 수도 있고 타동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동사 read입니다. 자동사로는요, 이게 독서하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똑같은 동사예요. read인데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무엇을 읽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니, 읽는 거나 뭐 독서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의 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도 있고 취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예문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I read before bed every night.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그냥 독서하다로서 동사 read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I read. 나는 독서한다는 거죠. 언제요? Before bed. 침대 전에요. 즉, 침대에 눕기 전에, 즉, 잠자리 전에요. Every night. 밤마다 라고 이 문장 해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read가 목적어 없이 쓰이는, 자동사로서 쓰이는 케이스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이번에 이 예문은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read The Alchemist overnight. 자, 여기서 The Alchemist가 동사 read. 여기선 과거형으로 적혔습니다. read라고 그래서 읽어주는 게 맞겠는데 이 동사의 목적으로서 쓰인 거예요. 나는 읽었다는 거죠. 연금술사라는 책을요. overnight 밤새요.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렇죠? 하룻밤만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문장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동사 read는 목적어를 또 취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기도 하고 취하지 않기도 하고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 영작 한 문장만 해보고요. 이 속에 사용된 동사가 자동사로 쓰인 건지 타동사로 쓰인 건지 구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문장 이렇게 적혀 있어요. 팀장님이 내 휴가 요청을 승인해 줬어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문장 아니겠습니까?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먼저 팀장님이 라는 주어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the manager 정도로 시작을 해볼게요. the manager. 자, 팀장님이요. 승인해 줬답니다. 동사 approved 넣어주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무엇을 승인해 줬는지 말이 따라 나와줘야 되겠죠. 무엇을 승인했는지 무엇을 그래요. 목적어가 지금 여기 필요한 거예요. 목적으로 쓰인 단어 바로 여기 my request 정도 되겠습니다. 내 요청을 승인해 준 거죠. 근데 내 요청이 무엇에 대한 요청이냐면 for a vacation 휴가에 대한 요청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이미 답이 나왔죠. 여기 사용된 동사 approve는 목적어를 취한 타동사로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manager approved my request for a vacation.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예문들 쭉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앞에서 다 해석했잖아요, 그렇죠? 읽어보자면 이렇게 돼요. I can't paint without my favorite brush. 뜻은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붓없이는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라는 문장이라는 거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목적어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아는 거 중요하지만, 동사들이 얘는 무조건 자동사야, 얘는 무조건 타동사야,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기도 하고 취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진 동사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쓰인 동사 paint입니다. paint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목적어 없이 쓸 수도 있어요. 목적어 없이 쓰여도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목적어를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I can't paint a picture without my favorite brush. 이것도 역시나 같은 뜻이에요. 이렇듯 많은 동사들이 목적어를 취하기도 하고 취하지 않기도 하고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신다면 오늘의 내용 여러분들이 모두 흡수하셨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복습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Hi guys, how are you? This week we are going to work on poses that will enhance our digestive system. Okay, so let's get to it.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소화 기능 개선하는 자세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요가 자세 하기 전에 영어 대화문 먼저 보러 갈게요. Let's go.
2: I was doing just fine. I feel like I just got stabbed in the back by life. Things get hard. It's perfectly normal to go through cycles. Yes, I guess things can't be perfect all the time. Remember your favorite saying, this too shall pass.
0: 네, 첫 번째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hings get hard 또는 things get better 이라는 표현인데요. Things get hard. 상황은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상황은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나아지기도 합니다. 나아질 거니까 괜찮아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things get hard. 어려워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아질 거예요.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화문 이렇게 시작하죠. I was doing just fine. 이럽니다. 아, 나 진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니면은 좀 상황이 좀 참 괜찮았었는데.
2: I feel like I just got stabbed in the back.
0: 이럽니다. 뭐처럼 느껴지냐면 정말 누가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뜻입니다. By life. 인생한테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났나 봐요. 그랬더니 친구가 things get hard 이럽니다. 상황은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It's perfectly normal.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완벽히 정말 완전히 정상적인 거래요. 뭐가? To go through cycles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이렇게 좀 이렇게 곡선을 타면서 그렇게 사이클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오는 거는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yes, I guess things can't be perfect all the time 이러다 그래 맞아요. 그 모든 게 항상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remember your favorite saying 이릅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This too shall pass.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This too shall pass.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첫 번째 대화 마무리가 됐어요.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That was it. That was the opening of the week of enhancing our digestive system. We did half lift together. You guys did great.
1: 네, 우리 오늘 소화 기능 개선하는 주의 첫 날이었습니다. 하프 리프트 자세로 시작해 봤는데요. 너무 잘하셨고요. 영어 표현 things get hard 또는 things get better, things get well이라고 하기보다는 things get better이라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잘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okay? Have an amazing day, guys.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가가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라파이스의 중심부에서 살짝 벗어나면 어디와 만날 수 있다고 하는지 도입 부분부터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Listen carefully.
1: Raphis is a city with 1,000 facings. Just a little bit off the core, you can meet untouched, pure, and mysterious nature. I now enter into this strange world. It's got the name Valley of the Moon because it's similar to the surface of the moon.
0: Did you get it? 잘 캐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훼손되지 않고 깨끗하고 신비로운 자연과 만난다고 하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just a little bit off the core. 여기 보세요. 아주 조금만 도심에서 벗어나면 중심부라는 것은 아무래도 도심 쪽과 가깝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t's similar to the surface 라고 합니다. 표면과 비슷하다 이런 의미가 되게 돼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들과 이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Just a little bit off the core, you can meet untouched, pure, and mysterious nature. Just a little bit off the core, you can meet untouched, pure, and mysterious nature. 2. It's got the name, Valley of the Moon, because it's similar to the surface of the moon. It's got the name, Valley of the Moon, because it's similar to the surface of the moon.
0: 네, 잘 캐치하셨죠? Well done.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Just a little bit off the core, you can meet untouched, pure, and mysterious nature. 도심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면, 뭐 중심부에서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훼손되지 않은 깨끗하고 신비한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It's got the name Valley of the Moon. Because it's similar to the surface of the moon. 달의 표면과 비슷하기 때문에 달의 계곡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내용이 더 여기서 다 여러분들이 해결하셨는데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서 이렇게 들렸고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아시죠? 자막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놓친 부분

0: 잘못 들은 부분, 잘 안 들렸던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Raphis is a city with a thousand facings. Just a little bit off the core, you can meet untouched, pure, and mysterious nature. I now enter into this strange world. It's got the name Valley of the Moon because it's similar to the surface of the moon.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just a little bit off the core. 눈에 확 들어오는 기능어들. The 두 개밖에 없네요. 그리운 의미인 즉슨 just a little bit of core 강세를 줘야 됩니다. Just, just 자음의 소리로 끝나고 모음인지라 연결 연음 현상으로 just 하시면 되고요. Little t 사운드 r 소리 가깝게 발음하시고 little bit of off라는 단어에 조금 더 힘을 줘서 off라기보다는 아에 가깝게 off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Core 이건 쉽죠? 자, 그럼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Just a little bit off the core. 네. Google listening 2. Just a little bit off the core. 그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3. Just a little bit off the core.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Just a little bit off the core. You can meet untouched, pure, and mysterious natur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it's similar to the surface. It's a to, similar as to, 겹자음입니다. 앞에 겹자음 소리 내지 않으셔도 돼요. 쭉 연결해서 it's similar 하시면 되고요. To the 기능어죠. Surface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단어? Surface. Surfac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as similar to the surface. Good. Google listening 2 as similar to the surfac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as similar to the surface.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t's got the name Valley of the Moon because it's similar to the surface of the moon.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도 들어보시면서 북미권 발음과 비교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Just a little bit off the core, you can meet untouched, pure, and mysterious nature. Just a little bit off the core, you can meet untouched, pure, and mysterious nature. 2. It's got the name, Valley of the Moon, because it's similar to the surface of the moon. It's got the name Valley of the Moon because it's similar to the surface of the moon.
0: 자, 잘 캐치 하셨겠죠? 비교도 하셨고요. Al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Raphis is a city something.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with a thousand faces 라고 합니다.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라파스는요, 도시인데 어떤 도시?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Just a little bit off blank 했습니다. 자, 아주 조금만 벗어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빈칸에 the core, 중심, 어떤 핵심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 라파스라는 도시의 중심부에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벗어나면 you can meet untouched, pure and blank nature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자, untouched라는 거는 손을 닿지 않은, 즉 훼손되지 않은 이런 의미가 되겠고 pure, 깨끗한 거죠. and blank nature 이어져서 mysterious 하게 되면 신비로운, 신비한 이런 의미로 발음하실 때 mysterious 하지 마시고 mysterious, mysterious 이렇게 들리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Okay. I now enter into this strange world. 자, 이제 저는요 들어갑니다. 이상한 세계로 말입니다. 이 신비롭고 좀 이상한, strange 하게 되면 낯선, 이상한 이런 의미가 되죠. 빈칸 the name라고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it's got the name. 자,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it's has got. 이 got이라는 것이 PP 형태로 gotten이라고도 쓰여지는데 요즘은 말할 때 이렇게 문장상에서도 it has got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또는 it has gotten the name라는 의미죠. Valley of the Moon. 자, 달의 계곡이라는 이름을 얻었대요. 왜냐? Because it's similar to the blankets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surface, 표면이죠. 즉, 표면, 어디의 표면? 달의 표면과 비슷하기 때문에 달의 계곡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놓친 부분, 자,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Raphis is a city with 1,000 facings. Just a little bit off the core, you can meet untouched, pure, and mysterious nature. I now enter into this strange world. It's got the name Valley of the Moon because it's similar to the surface of the moon.
0: 잘하셨겠죠? 혹시라도 놓친 부분 있다면 www.evisida.co.kr로 오셔서 반복 학습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about?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Alright, I'd like to get two boxes of each item. 자, 물건 한 가지당 두 상자씩 받고 싶어요. So, 물건을 이제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이제 거의 다 떨어져서 다시 재주문을 하는 상황인데. So, run low is our key phrase for today. And what do you hav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spection versus investigation. Inspection versus investigation.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spection 그리고 investigation. Yeah, very long words. 그래서 좀 포멀한 느낌이 나죠? Okay,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inspection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in, spec, 그 다음에 shun. 네, T-I-O-N 이렇게 S-H-U-N 느낌이 많이 나죠? shun, inspection, inspection. Inspection. Okay, very good. 네, inspection은 점검 혹은 검사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지 뭔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So, inspection is something that you do to check that everything is going smoothly. 그리고 가게나 공장 등을 방문해 점검을 뜻합니다. So, there's a lot of inspections that happen regularly at stores or at factories, whether it has to do with safety or like quality checks,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 examples.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Inspection, 점검, 검사. Inspection, inspection.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은 점검팀이겠죠? Will be visiting tomorrow. 내일 방문할 거야.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뭔가 점검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carried out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어디에서요? 공장에서요. At the factory.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그들은 정밀 검사 결과 누수를 발견했어.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Very good.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다음은 investigation. Okay,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nvestigation. 똑같이 S-H-U-N 발음하시면 돼요. Investigation. Investigation. Investigation은 수사 혹은 조사입니다. Okay, 이거는 사건이나 범죄 등에 대한 수사이고요. 주제나 문제 등을 조사하여 뭔가 규명하는 것을 investig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nspection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도 그냥 다 잘 돼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했잖아요. 근데 investigation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한 느낌이 있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Investigation. 수사, 조사. Investigation. Investigati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야. 네, ongoing라고 하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그래서 뭔가 범죄나 경찰 수사 이런 관련된 거는 investigation. 뭔가 문제가 있거나 범죄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the police have to investigate. So it's a police investigation, right?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그는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어. 네, 뭔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be under investigation라고 합니다. 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이것도 조사 중이라는 말이겠죠? 마지막입니다.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이거는 추가 조사 결과 드러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었다.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inspection. 이거는 점검 혹은 검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도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점검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는 inspection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보다 더 무거운 단어, 좀 더 심각한 단어가 investigation이겠죠. Investigation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뭔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혹은 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spection 그리고 investigation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watch.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5월은 특별한 날도 좀 많았었잖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의 날도 있었고요. 부부의 날도 있었던 걸로 알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참 좋은 시기가 5월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이번 달 주제로는 이렇게 가족이라는 테마를 좀 잡아봤는데, 자, 이번 주에 뭐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냐면요. 가족들한테 어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말들을 영어로 잘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로서의 어떤 입장이죠. 가족 간의 어떤 갈등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름대로 해볼 수 있고, 이 갈등을 잘 극복해 나가야겠지만, 행복한 부부 생활이나 형제 간의 우애. 자, 이렇게 테마를 좀 나눠서, 이렇게 말을 영어로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 단어를 배운다기보다 약간 표현법을 배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말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 그대로 쓰시면 되는 말들입니다. 자, 여기다 보면 한국말도 조금씩 길죠? 자, 단어가 아니라 표현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이제 부모님이 희생을 하시고,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부모님을 항상 좀 존경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표현은 그래서 요거를 좀 잡아봤는데요. 희생이란 단어 뭐로 알고 계세요? sacrifice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다라는 의미로, sacrifice a lot for us. 자, 표현을 연습하는 겁니다. 동사로 쓰시고 sacrifice a lot for us. 자, my parents sacrifice a lot for us 하면 나와 내 뭐 형제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해 주셨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1: Sacrifice a lot for us. Sacrifice a lot for us.
0: Sacrifice a lot for us 해서 강세를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들다. 이건 어렵진 않아요. 그냥 쉬운 단어 갖고 make our lives better. My parents did a lot of things to make our lives better. My parents sacrificed a lot for us to make our lives better. 이렇게 붙여도 되죠?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해주다. 자, 표현을 배우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1: Make our lives better. Make our lives better.
0: 네, 좋네요. 그 다음에 존경의 의미로 respect라는 단어 당연히 쓰실 수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구동사로 look up to. Look up, 위를 쳐다보다 존경하다. 그죠? Look up to our parents. We should look up to our parents.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 Look up to. 강세가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구동사는 항상 힘을 뒤에다 주기 때문에 Look up to our parents. 들어볼게요.
1: Look up to our parents. Look up to our parents.
0: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갖고 영장을 해볼게요. 부모님은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신다. 희생하신다. 현재 시제로 잡아볼까요? 자, 그럼 아까 sacrifice라는 동사, 그죠? make our lives better. 그거를 문장에 그냥 같이 넣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다가 parents,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sacrifice a lot for us. 우리를 위해서 to make our lives better. 자, 뭐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하신다. parents sacrifice a lot for us. To make our lives better. 저는 이 문장을 그냥 통으로 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신다. 자, 들어볼게요.
1: Parents sacrifice a lot for us to make our lives better. Parents sacrifice a lot for us to make our lives better.
0: 일반화시킨 문장입니다. 특정 부모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죠? Parents sacrifice a lot for us to make our lives better. 이 our하고 us도 약간 일반화시킨 그런 대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부모님이기에 우리가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 두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가장 쉽게 만드냐면요. What they have done. 자, 완료시제가 쓰인 이유는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그죠? What they have done 하면 해주신 것. 그 다음에 grateful 하면 감사함을 뜻하는 형용사인데 feel, 느끼다.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이걸 통으로 연습할게요. 자, 다시 한번 세 번만.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한 번 더요.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자, 지금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느낀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서 이걸 그대로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들어볼까요?
1: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0: 오케이. 자, 해주신 거니까 what they have done이고 주신 것은 give 하면 되겠죠? 그래서 given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하다의 뜻이 여기도 살아납니다. appreciate. 읽어보세요. appreciate. 요건 그냥 감사하다고 요건 감사함을 느낀다의 느낌이긴 한데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appreciate what they have given us. appreciate what they have given us. 이건 주신 거죠.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의 의미로는 이렇게도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들어볼게요.
1: appreciate what they have given us. appreciate what they have given us.
0: 자, 그래서 참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연습해 쓰시면 영어 문장이 훨씬 더 세련되어집니다. 문장에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대로.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약간 강조를 해볼까요? I feel grateful 중간에 so 붙이면 되겠죠. I feel so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or me. What they have done for me. 요 they를 그냥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부모님을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에요. 그러면 oh, I feel so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or me. What my parents have done for me인데 요거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I feel so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or me. 해보세요. 들어볼게요.
1: I feel so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or me. I feel so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or me.
0: 오케이, 좋습니다. 요것도 꼭 그대로 쓰실 법한 문장. 자,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부모님이 날 느끼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힘들 때 부모님 많이 위로해주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가 날 알게 해줬어요. Let me know. Let me know. 날 알게 해줬다. How much they love me. 아, 이래서 부모님이 나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셨다. Let me know how much they love me.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해주셨다. 자, 들어볼게요.
1: Let me know how much they love me. Let me know how much they love me.
0: 오케이. 단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영작하는 걸 자꾸 여러분하고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계속 나아갈 힘을 주다. 자, 나아가다라는 의미는 carry on이라고 하는 특이한 동사가 있어요. carry on.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carry on. 구동사에서 뒤에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줬다. gi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gi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gi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돼요. 들어볼게요.
1: Gi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Gi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0: Wonderful. 자, 그대로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표현 자체가 하나의 문장과도 같은 길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에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항상 주셨다. 이것만 추가해볼까요? 자, my parents always. 이거. 우리 부모님은 항상. My parents always. Give의 과거. Gave me the strength. 줬다. Ga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다시 한번. My parents always ga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가 되겠죠. 자, 강세 다섯 군데 들어보세요.
1: My parents always ga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My parents always ga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연습하기 상당히 좋은 문구들을 이렇게 단어 조합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말들이죠. 자, 우리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한다 할 때 sacrifice a lot for us. 들어보세요.
1: Sacrifice a lot for us. Sacrifice a lot for us.
0: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느낀다. grateful이라는 단어 써서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들어볼게요.
1: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Feel grateful for what they have done.
0: Okay, 마지막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다. Carry on 있었죠? 자, strength 줘서 give me the strength 힘을 주셨죠? To carry on 붙이면 돼요. 들어볼게요.
1: Gi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Give me the strength to carry on.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사함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을 잘 봤는데요. 이 표현들은 저희가 정말 엄선을 하고 또 엄선을 한 겁니다. 영작할 때 여러분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복습 잘 해주시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고

무료로 이용하시고 교환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once again. I will definitely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키우거나 혹은 반려동물을 예를 들어서 키운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려동물을 여러분이 공원에도 데리고 가고 싶고 혹은 식당에도 데려가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 식당? 아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서 직접 그 식당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네, 제가 혹시 반려동물을 거기에 데려가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거기에 데려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특정 대상을 데려가도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표현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A라는 대상을 B라는 장소에 데려가도 됩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핵심 패턴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데려가다 라고 해서 되게 데리고 오다 라는 느낌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bring이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I bring 무엇 to 장소 해서 이 무엇 자리에 어떠한 대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혹은 어떠한 대상을 제가 데려올 수 있을까요?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의미인데요. 그 뒤에 to 장소까지 넣어주시면 특정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커피숍에 아이들 데려가도 돼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바로 can I bring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은 해도 되나요? 라고 허락 물어볼 때, 그쵸, 방금 바로 나왔었죠. Can I 동사로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도 되나요? 라는 Can I 동사부터 일단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데려오다 라는 bring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bring이라는 거는 가지고 오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와도 되나요? 라는 의미로 can I bring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그 장소에 갈 건데요. 그 장소에 어떠한 대상을 데려와도 돼요?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와도 돼요? 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ring이라는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요. 요걸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대상을 데리고 오는데, 그쵸, 어떠한 장소로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to 장소까지 넣어서 여러분이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an I bring 대상 to 장소라는 여러분 핵심 패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죠.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강아지를요, 식당에 데려가도 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an I bring 무엇? 하고 나서 to 장소인데 식당은 바로 to the restaurant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 좀 식당에 데려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Can I bring my dog? 하고 나선 to the restauran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Can I bring my dog to the restaurant? 한 번만 더. 시작! Can I bring my dog to the restaurant? 해가지고 여러분이 되게 동반해서 같이 가는 느낌은 되게 여러분이 bring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쵸? 여러분이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아, 네, 제가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요. 강아지도 같이 데려올 수도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자꾸 땡기는 느낌으로 자꾸 bring을 생각을 해주셔야지 여러분 bring이라는 동사가 팍팍팍 입에 튀어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bring my dog to the restaurant? 해가지고 여러분이 bring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커피숍에 아이 좀 데려갈

0: 무엇이 있을까요를 연습 한번 해보죠. 그러면 can I bring 대상 하고 나서 커피숍은 to the cafe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can I bring my child 한 명이면 my child고요. 두 명 이상일 때는 그쵸 my children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I bring my child to the cafe? 한 번만 더. 시작. Can I bring my child to the cafe? 카페가 아니고 cafe. 이 발음 또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카페 라떼를 cafe latte 이렇게 얘기하는 발음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공원에 텐트 좀 가져가도 돼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텐트니까 그죠? Can I bring my tent? 하고 나선 to the park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Can I bring my tent to the park? 한 번만 더. 시작. Can I bring my tent to the park? 해서 공원에 텐트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영화관에 혹시 음식 좀 가져가도 돼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가져올 때는 그쵸? food라는 명사를 넣어주시면 되니까 Can I bring some food? 하고 나선 to the movie theat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Can I bring some food to the movie theater? 한 번만 더. 시작! Can I bring some food to the movie theater? 해가지고 이번에 음식 좀 가져가도 되느냐? 라고까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특정 대상을 여러분이 갈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어떠한 대상이나 혹은 어떠한 물건을 같이 가져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 Can I bring 무엇 to 장소 한번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Can I bring my dog to the restaurant? Can I bring my dog to the restaurant? Can I bring my child to the cafe? Can I bring my child to the cafe? Can I bring my tent to the park? Can I bring my tent to the park? Can I bring some food to the movie theater? Can I bring some food to the movie theater?
0: 아이를 커피숍에 아이를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커피숍에 아이를 좀 데려가도 될까요?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Can I bring my child to the cafe? 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bring, 대상, to, 장소로 얘기를 해서 그 대상을 특정 장소에 데리고 갑니다. 라는 여러분 하나의 패턴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특정 대상을 어떤 장소에 데리고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I 하고 나서 여러분 bring을 바로 써주시면 제가 그 특정 대상을 데리고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 I will bring my child to the cafe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해보겠습니다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bring my child to the cafe 라고 얘기를 해서 bring 대상 to 장소 여러분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응용 한번 해볼게요. 공원에 제가 텐트를 좀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표현 Can I bring my tent? 하고 나서 to the park 였었죠. 그러면 제가 공원에 텐트를 가져가야 돼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원에 텐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은 그렇죠. Can I bring 였습니다. 제가 가져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렇죠. Should I bring?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hould I bring my tent to the park?으로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hould I bring my tent to the park?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You should bring the tent to the park.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또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오늘은 어떤 특정 대상에 어떠한 대상을 데리고 오다라고 얘기해서 데려와도 됩니까? 라는 질문 Can I bring 대상 to 장소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bring이라는 거 컨셉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t's really wonderful and nice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그런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Try Again의 이근 소리고요. 자, 오늘은요, The Weekly Review. 일주일 동안 쭉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오고 있는가? 이렇게 가끔은 뒤돌아보면 그렇죠. 아, 이땐 좋았지. 이때는 힘들었지. 하지만 다 추억이 되잖아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마무리도 하시고요. 기분 좋은 시간 더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Then let's hit the road. 네. 빰빰빠람빰빰 미션 파서블. 어려울 거는요. 기억나시죠? 너는 왜 오늘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 미안해. 오늘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자,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왜 그렇게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why로 시작하시면 되죠. 그래서 why are you so mean? 나한테, to me.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주의하세요. mean은 뜻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도하다, 의미하다가 있고요. 여기처럼 비열한, 못되게 구는 직구준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값이라고 할 때 그런 뜻도 있고 동시에 수단이라고 할 때 means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쓰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에 맞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means에 s가 붙는 거는 다른 단어라고 인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바로 me today. mean. You're so mean to me today. 왜 이렇게 오늘 나한테 못살게, 나를 못살게 굴고 못되게 굴어 했더니 어, 미안해. I'm sorry. So sorry. 그렇죠. 왜냐하면 I'm not myself today. 아, 오늘 너는 내가 아니야. 오늘 나는 내가 아니야. 이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야, 너 왜 그래? 오늘 네가 아닌데? Hey, what happened? You're not yourself today.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발음은요. Not myself라고 들리지 않고 I'm not myself. Not myself처럼 들립니다. Not myself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Not 하고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있는 자음 접변이 영어에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not myself가 아니고 I'm not myself today. 됐죠? 자, 화요일 거는요. 예, 바로 이겁니다. 그 온실 효과라는 게 도대체 뭐야? 예, 어려운 것 같지만 what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지구를 구하라는 경고지.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경고, warning. 그 다음에 효과, 뭐였죠? effect. 그래서 what's the effect인데 중간에 greenhouse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린하우스가 뭐예요? 온실이잖아요, 온실. 우리가 비닐하우스 할 때. 자, 그래서 what's the greenhouse effect? 그랬더니 warning이야. 경고 주는 거지. 예, 그래서 예, it's a warning. 뭐 하라는 경고예요? To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라는.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온실 효과 말고 또 하나가 있죠.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건 global warming이라고 합니다. 따뜻하게 해준다 해서 warming up 할 때 우리 warming 앞에 GLO BAL만 쓰시면 돼요. Global Warming and the Greenhouse Effect.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고요. 수요일 날 했던 내용은요. 서울에서 LA까지 비행시간이 이거 얼마나 되지? 자, 기억나시나요? 얼마나 되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궁금할 땐 what을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what. 그런데 이게 비행시간이 얼마? 아, 길구나의 느낌이니까 이건 how long으로 가도 더 좋겠군요, 당연히. 자, 그래서 how long 하는 거죠. 그래서 how long is the flight? 그 다음에 from A to B. 그러면 10시간 30분 정도. 좋습니다. 바로 이거죠. How long is the flight from Seoul to LA? LA는 Los Angeles. 그래서 보통 국제공항을 거기 LAX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 인천 에어포트가 국제공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How long is the flight from Seoul to LA? 예. 자, 내용은요. About 10 and a half hours.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요. 예, 우리가 10 하고요. 이게 열인데, 뒤에 a half는 30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만 보고, 뒤에 어떻게 a half hour가 아니고 hours예요? 전체를 받은 거니까. 10시간 반은 10 and a half hours. 7시간 반은 7 and a half hours.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요. 올해 재즈 페스티벌에는 누가 오는데, 야, 많은 거물들이 온대. 그럼 누가 초청받았는데, 초청 어려운 것 같지만, who's coming? 자, who's coming to the jazz festival this year? 그쵸?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재즈가, 예, 그 다음에 심지어 국악하고도 연결된 컬래버를 많이 하잖아요. 컬래버레이션을. 그쵸? 이런 음반들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나왔던, 예, 바로 김덕수 씨의 난장이라는 앨범도 되게 좋으니까, 예,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뭐, 이거, 따로 홍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음반은 아마 지금 구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many big names 할때 이거는 엄청난 그러한 이름들이다. 그래서 거물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요. 금요일에 했던 내용은요. 하루에 사과를 언제 먹는 게 좋지? 네. 보통은 아침이지라고 할 때요. 사과 먹는 거 언제가 좋아? When is it good? 그렇죠. To have apples 아니면 to eat apples. In a day. 예, 하루에 사과 하나씩 드시면 좋잖아요. 근데 보통은 아침이야. It's usually. 발음 주의하세요. 유절리가 아니고요. Usually. Usually.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Usually in the morning. 원래 정확한 문법은요. 아침마다기 때문에 in the mornings하고 s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주 일요일은 Sundays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굳은 표현으로 아침에 늘상 그런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s를 빼고 더 많이 씁니다. It's usually in the morning. 됐죠? 그 다음에 사과를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의사도 멀리할 수 있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아침에 일어나면 물하고 과일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토요일 이겁니다. 이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모퉁이 돌면 바로 있어요. 여행 가시면 가장 필요한 게 화장실이죠? 자, 그이 근처에서 그러면 around here고요. 그 다음이 바로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가장 가까우니 nearest죠. nearest restroom. rest room이 아니고 restroom. restroom. around가 아니고 around here. 그러면 똑같아요. around the corner. just around the corner. 그래서 just라고 의소리 너무 크게 내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집니다. 마무리했으니까요. today's quote. 네. 자, 매번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어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많이 알고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봤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I just want to share it with you.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오늘 어록은요, today's quote. 진실은요, 잠시 동안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영원히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죠. 예, the truth may hurt. 찌도 모릅니다가 may예요. The truth may hurt for a little while. 약간 정도는 나를 상처를 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but a lie. 거짓말이 hurts forever. 영원히 나한테 상처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칭찬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그게 말고, 남을 의도적으로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짓말은 정말 본인 스스로한테 상처를 남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배려하고 더 상처 안 주고 보듬어주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복습했던 내용은요. You can repeat this, right? Just right here. 네, ebs.co.kr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

0: 이를 하나로 만듭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

0: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운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

0: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일 10분 영어. 진아 김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 김.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내용 궁금하시죠? 처음 도입 부분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다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Stones with strange shape that make you turn your head. The memories of the tourists who walked here must have piled on the rough rocks. In the far future, how would we look when we meet again?
0: 네, 여러분 잘 보고 잘 들어보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stones with strange shape. 특이한 모양의 돌들.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까요? How would we look?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Stones with strange shape that make you turn your head. Stones with strange shape that make you turn your head. 2. In the far future, how would we look when we meet again? In the far future, how would we look when we meet again?
0: Did you catch them well? Good. 자, 그럼 이제 문장의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Stones with strange shape that make you turn your head. 특이한 모양의 돌들이요, 고개를 돌리게 합니다. 화면상에 이렇게 돌아보는 모습 보셨죠? 그 얘기예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n the far future, 먼 훗날, how will we look when we meet again?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모두 이해되셨다면, 자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요. 안 들렸던 부분, 놓친 부분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Stones with strange shape that make you turn your head. The memories of the tourists who walked here must have piled on the rough rocks. In the far future, how would we look when we meet again?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then let's get started with our first listening point.

0: point, that is stones with strange shape. 자, with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내용을 전달하는 content words가 되겠죠. stones 발음하실 때 st 같이 보이죠. strange도 마찬가지고 st, sp, sk 이렇게 s 사운드와 만나는 p, k, t 이 소리들은 된소리 현상, 즉 경음화 현상에 의해서 stones가 아니라 stones, stones with strange, strange shape. 쉐 하실 때 여러분 발음을 쉬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shape, shape, shape 아니라 앞에 에 강세 주셔서 shape 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Google listening 1. Stones with strange shape. 네,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Stones with strange shape. 저와 똑같이 하실 수 있죠? 한 번 더. Google listening 3. Stones with strange shape. Good job.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Stones with strange shape that make you turn your head. 한 번 더. Stones with strange shape that make you turn your head. Excellent. All right, now let's get started with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how would we look? 여기서는요, 여러분, how와 look이 내용어, would we는 기능어입니다. 그리고 how, 이렇게 중복되죠? how would, 역시나 would라는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동사인지라 내용을 전달할 게 없어요. 네, 해석은 있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인포메이션 없습니다. 그냥 문법적인 역할만 하죠. 그래서 소리가 짧고 약해요. 보통 우드 하시면 안 되고 would 요 정도로 짧게 하시면 됩니다. How would we? How would look? How would we look?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Google listening 1. How would we look? Would we?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2. How would we look?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How would we look?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In the far future, how would we look when we meet again? 한 번 더. In the far future, how would we look when we meet again?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Stones with strange shape that make you turn your head. Stones with strange shape that make you turn your head. 2. In the far future, how would we look when we meet again? In the far future, how would we look when we meet again?
0: 네, 여러분 잘 연습하셨죠?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Stones with strange shape. 자, 돌들은 돌들인데 어떤 돌들? 이상한 모양의 돌들입니다. 기괴한 모양의 돌들. That make you, 그것들이요. Make you, 당신이 뭐하게끔 한대요. Make you turn your head. 당신의 머리를 돌리게, 즉 돌아보게 합니다. 고개를 돌아보게 합니다. 한 번 더 쳐다보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The memories of the tourists who walked here. 자, 여기서 추억들인데 누구의 추억들이에요? 관광객들의 추억들인데 그 관광객들은 who walked here. 이곳에 온, 즉 이곳을 걸었던 그 관광객들의 추억 이렇게 되겠죠. 빈칸 on the 빈칸 이어집니다. 여기 첫 번째 빈칸에 must have piled 했어요. Must have PP 형태로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과거일에 대한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소리 낼 때 여러분 must have piled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have가 약화되어져서 어떤 경우에는 must piled 이렇게도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네, 분명히 쌓여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디에? On the blanket입니다. 빈칸에 rough rocks 있죠. 이게 뭘까요? 험준한 바위들 위에 여길 걸었던 관광객들의 추억들이 쌓여 있음이 분명합니다.

0: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1: Okay. In the far future, 먼 훗날, how will we look when we meet again?
0: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안 들리는 부분이 특히 있다면 한 번 더 마무리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Stones with strange shape that make you turn your head. The memories of the tourists who walked here must have piled on the rough rocks. In the far future, how would we look when we meet again?
1: How was it? Did you catch them all? I hope so. If you didn't, then you need to practice.
0: 한 번 더 연습하시고 두 번 더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잘 캐치될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next time.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 are going to work today. Actually, no, we are not going to work. We don't have a job. 네, 우리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these days they ask for English interviews, like a job interview in English. 자, 한국에서도 취업할 때 영어 인터뷰를 하는데 아, 정말 stressful. It's so stressful, isn't it? Okay, I'm going to help you. Now, what we're going to do today and for a few shows, we'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tell me about yourself or introduce yourself. 네, 본인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거 영어로 하는 거예요. So, that's w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find out our answer for today. 저는 최근에 EBS 대학교를 졸업한 크리스틴 조입니다. I'm Kristen Cho, and I'm a recent graduate from EBS University. 저는 한국사 학사를 가지고 있고 정치학을 부전공했습니다. 아,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저는 또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 I also have a master's degree in economics. Alrighty, let's see how we say that Korean line in English.
0: Alright, here is the main answer today. It's not a dialogue, but it's basically a statement. So let's begin. I'm Kristen Cho, and I'm a recent graduate from EBS University. 네, EBS University는 없고요. I wish they did, okay. 저는 최근에 EBS 대학교를 졸업했고, Kristen Joy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educational background를 소개를 하는 건데, 우리 그 뭐 어떤 거를 공부했고, 무슨 전공을 했고, 이거는 기본이죠. So, 저는 한국사 학사를 가지고 있고, 정치학을 부전공했습니다. So the 부전공, this is the important one. Okay, how do we say that? I have a BA in Korean history with a minor in political science. Okay, now, 우리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통 뭐 major 이 말을 많이 쓰죠. 뭐 I majored in Korean history. 근데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So I have a BA. In Korean history. 자, Bachelor of Arts라고 해서 그냥 학사죠.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너 내 말 이해해? 라고 할 때는 understand 혹은 comprehend. 네, 여기에선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understand. 이거는 발음 연습해 볼게요. under, 그 다음에 stand. 그리고 여기서는 stand 보다는 좀 더 길게, 그리고 입도 조금 더 벌려주시면 좋아요. understand. Understand. Very good. 이거는 남의 말을 뭔가 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내용을 이해할 때 understand 사용하고요. 이해하다 라는 의미로 가장 널리 쓰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 you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Understand. 일반적인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sta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o you understand?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좋아요. 이해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ne day you'll understand. 언젠가는 너도 이해할 거야. 네, 특히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One day, 언젠가는 you'll understand. 너도 이해할 거야. One day you'll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Trust me. One day you'll understand. You'll understand why I'm doing this. Okay?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just can't understand. 나는 그냥 이해가 안 돼. 네, 이해 안 돼 할 때는 I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네, understand.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를 이해하다. Comprehend. 자, 발음 연습해볼게요. Comprehend.

comprehend. comprehend. 네, 아마 comprehension, English comprehension 여기에서 정말 많이 들었겠죠? 자, comprehend는 뭔가 충분히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comprehend는 100%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understand는 그냥 대충 이해한다 이런 어감이 있고요. comprehend는 뭔가 100% 내용을 이해한다. 이게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격식 있는 표현으로 부정문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understand보다 좀 더 formal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Comprehend. 충분히 이해하다. Comprehe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comprehend도 뭔가 정말 충분히 깊이 100% 이해하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그녀는 그 상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 네, barely는 거의라는 말이죠.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큰 목소리로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마지막으로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나는 데이미안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냥 대충대충 이해하는 것보다 정말 깊이 그리고 충분히 뭔가 100% 정말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네,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볼게요.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understand.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이거는 남의 말을 이해할 때 understand. understand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comprehend 같은 경우는 understand보다 좀 더 격식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는 뭔가 충분히 이해할 때 comprehend 단어를 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understand 그리고 comprehend. Okay, 이해하셨죠? Did you understand the difference? Okay, understand하고 comprehend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Great job!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가족에 대한 테마를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족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또 시즌이고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쓸때쓸수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 표현들을 정리해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뭐 엄청난 관용구들을 배워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쉬운 단어를 조합해서 의미를 만들어 보자는 데 취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부모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하다. 이런 말. 네. 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대안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다, 혹은 아이들을 지지하다, 응원하다. 자, 이럴 때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사랑하다는 그냥 love. My children. 여기까지는 좋죠? 온 정성을 다해 혹은 진심을 다해야 할 때, with all my heart. 너무 좋아요. With all my heart.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I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그죠? I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아이들이 어리든, 뭐다 컸든, 상관없이. I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표현 꼭 그대로 써볼게요. 들어볼게요.
1: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Love my children with all my heart.
0: 진심을 다해. 느낌 아주 삽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지원하다. 자, 지원하다라는 어감으로 support 단어 쓰시면 돼요. support. 이제 지원하다. 뭐 지원해주다. 지지하다.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주다. 이런 의미로 support my children. 자, 전치사 연결이 in이요. in everything they do. 자, 아이들이 뭘 하고 싶든지 간에 내가 다 지원을 해주겠다. 의미로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in everything they do. 이렇게요. 다시 한번.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싶다. 혹은 지원하다의 의미. 자, 들어볼게요.
1: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0: 자, 그 다음에 이 지지하다 응원하의 의미로 이 support도 쓰는데요. Supportive란 형용사도 원어민들이 자식 이야기할 때 엄청 많이 씁니다. Be supportive. I want to be supportive. Supportive. I want to be a supportive dad. 그럼 아이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한다거나 의견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대요. 그럼 막 응원해 주는 거예요. That's being supportive, right? Supportive. 지지하다, 응원하다의 의미로 be 동사 붙여서 그런 상태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Be supportive. Be supportive.
0: 그래서 이 두 가지 support, supportive 잘 기억해 써보셨으면 좋겠고. 자,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나는 지원하고 싶다. 자, 여기서 아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오늘은요, 문장을 뭐 과하게 바꿀 생각이 없고요. 그 표현을 연습을 계속 문장에 넣어보는 겁니다. 주어만 넣어서 I want t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지원해주고 싶다. I want t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자, 좀 감정을 실어서 in everything they do 들어볼게요.

0: I want t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I want t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1: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 표현 두 가지. 자, 부모 입장에선 항상 아이들한테 스스로한테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또 아낀다는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아낀다는 얘기를 실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영어로 이 두 가지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믿음을 갖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 뭐 누구를 믿다 할 때 believe라는 동사에 쓰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냥 믿다, 믿음을 갖다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우리도. 믿다는 그냥 뭐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믿다 안 믿다 이거고 믿음을 갖다는 believe를 쓰긴 쓰는데 주의할 게 뭐예요? in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믿음을 갖다가 believe in 누구누구이거든요. So believe in themselves. Believe in themselves. I always tell my children to believe in themselves. Believe in themselves. 이거 뭐예요? 스스로죠.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항상 이야기한다. 그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0: Believe in themselves. Believe in themselves.
1: Believe in themselves.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진심을 다해서 아끼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care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care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말 아낄 때 I care for you 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care so deeply about 누구누구 하셔도 됩니다. I care so deeply about my kids. I care so deeply about my kids. 요 뒤에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I care so deeply, care so deeply about my children. 우리 자식들을 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낀다. 이런 말할 때 so deeply 붙여가지고 care를 동사로 이렇게 묶어서 한번 써보세요. 자,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원어민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들어보세요.
0: Care so deeply about. Care so deeply about.
1: Okay. 자, 그럼 이걸 문장에 넣어보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항상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한다. 스스로 믿음을 가져라. 자, 그럼 나는 아이들한테 얘기한다. I always 말한다. Tell my children. That, 다음에 조동사 연결하면 되죠.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난 아이들한테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항상 말을 한다가 되잖아요. I always tell my children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이거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이거 계속 몇 번만 따라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0: I always tell my children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I always tell my children that they need to believe in themselves.
1: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잘 익혀서 그대로 좀 써보셨으면 하는 문장들이 오늘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그럼 자랑스러운 형용사가 뭡니까? proud죠? proud. 그죠? proud. 그건 이제 자랑스러운이고 pride 하면 자부심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그죠? 응원하다, 지지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하나만 더 배워볼게요. 자,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마지막 표현 이거는 feel so proud of somebody. 자, 너무 자랑스럽게 능기다 해서 so 넣은 거예요. so feel so proud of 다음에 사람이 옵니다. I feel so proud of my children. I feel so proud of my son. I feel so proud of my daughter. I feel so proud of my kids. Okay? Feel so proud of somebody. 자, 들어볼게요.
0: Feel so proud of. Feel so proud of.
1: 자, 앞에서 응원하다의 의미로 혹은 지지하다, 지원하다의 의미로 support를 썼었죠? 그것도 응원의 의미가 있는데 정말 막 의욕을 뿜뿜 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응원해주는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Root for my kids. 저게 뭡니까? 저 뿌리라는 단어 아닙니까? 맞아요. 뿌리인데 뿌리지만 동사로 root for 누구누구 하면 응원하다라는 얘기야. 정말 응원하다 이렇게. 의욕을 낼 수 있게. Root for my kids. I always root for my kids. 난 항상 우리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너무 쓰긴 편한 동사죠. 보시다시피 단어들이 되게 쉬워요. 그렇지만 이 조합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영어 회화라는 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습니다. 자, root for my kids. 들어보세요.
0: Root for my kids. Root for my kids.
1: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볼까요? 둘 다 넣어볼게요, 한 문장에. 난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요. 이 말 붙여볼까요? 여기 이제 proud가 나오면 되고 여기 root for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I feel so proud of my kids. 부드럽게 한 번 더요. I feel so proud of my kids. 한 번만 더요. I feel so proud of my kids. 그리고 and root for them. Root for them. 여기도 주어 동사 다 생략했듯이 생략해도 돼요. Root for them. I 빼고 그냥 and root for them. 그러면 응원한다. 됐죠?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0: I feel so proud of my kids and

0: for them. I feel so proud of my kids and root for them.
1: 자, 오늘은요,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었지만 쉽게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말들 잘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다. 자, support 동사. I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그쵸? I만 붙여도 문장이 되죠?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들어볼게요.
0: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Support my children in everything they do.
1: Okay? 믿음을 갖다. Believe 좋은데 in이 들어가야 되죠? Believe in themselves. 아이들한테 항상 믿음,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한다 할 때 Believe in themselves. 들어볼게요.
0: Believe in themselves. Believe in themselves.
1: 응원하다 의미로 아까 root 동사 썼었죠? 그 동사예요. Root for my kids. 들어봅니다.
0: Root for my kids. Root for my kids.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에 대한 감사, 자식에 대한 사랑 표현이 좀 끝났고요. 계속 이어갈 겁니다. 가족 관련된 테마 너무 딱 다루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훈훈하게 좀 다뤄볼게요. 자, 오늘 방송 놓치셨거나 아니면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들어오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려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행동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할 필요 없다. 라는 느낌보단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쵸. 그것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에이,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독특합니다. 여러분, no use, ing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use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쵸. 사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이 소용이 없다 라고도 얘기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it is no use, ing를 가지고요. 너 시침이 돼도 소용없다.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표현을 영어로 it is no use, ing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먼저 문장 구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있다, 없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쵸. 바로 there is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re is no use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로 여러분 소용없다라는 의미를 use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용하다라는 동사는 use라는 동사가 되고요. 사용 혹은 소용 이런 얘기들은 use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there is no use, 소용없습니다, 쓸모없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뒤에 ing를 붙여주시면은요, 그 행동을 해본들 쓸모가 없어, 소용이 없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패턴은 뭐였었어요? 그쵸, it is no use였습니다. 그래서 there is no use를요,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is로 줄여서요. 그래서 it is no use,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행동을 해본들 소용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it is no use 혹은 there is no use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0: 에이 소용없어 라는 의미지만 그 뒤에 살을 붙이기 위해서 오늘은 ing를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뭘 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너 울지 마, 울어도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울어봤자 먹히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울어도 소용없어요. 뒤에 ing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it is no use cry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울어도 소용없다. 그냥 it is no use, there's no use, 소용없어 라는 의미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표현이 되겠죠. 울어봤자 소용없다 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crying.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crying. 해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라는 표현.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렇죠. 지금의 이 use는 쓸모, 소용이라는 명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use 하면서 쓰 하는 바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use 우리 사용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니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다라는 문장 살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 나 이제 마음 접었어. 너 사과해도 소용없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과하다라는 동사, 그렇죠? apologize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사과해도 소용없어. 이제 버스는 지나갔거든.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It is no use apologiz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apologizing.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apologizing. 해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시치미를 떼다 라는 거는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거를요. 여러분 영어로는 play dumb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lay라는 거는 재생하다라는 뿐만 아니라 연극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is no use playing dumb 이라고 얘기를 하면 바보같이 행동하는 척을 하다라는 의미가 돼서 모른 척하는 거, 시치미를 떼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 너 다 알고 있잖아. 시치미 떼도 소용없어. 내가 다 알고 있거든. It is no use playing dumb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playing dumb.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playing dumb 해서 acting dumb, playing dumb 해가지고 시치미를 떼도 소용없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아유, 그거 해본들 소용없어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다라는 do라는 동사를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한번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try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 try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요. It is no use trying. 아, 그거 해본들 소용없어.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trying.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trying. 이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뭘 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표현. It is no use ing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1: It is no use crying. It is no use crying. It is no use apologizing. It is no use apologizing. It is no use playing dumb. It is no use playing dumb. It is no use trying. It is no use try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표현 배웠었어요. 해본들 소용없어. It is no use try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뭘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현재 상황을 얘기를 했다면은 아, 그거 소용없었어요. 라고 과거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거 해봤는데

아유, 소용없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It is를 it was로 바꿔주시면은 소용이 없었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과거의 표현입니다. It was no use trying 혹은 trying 빼고 그냥 소용없었습니다. It was no use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was no use trying 이라고 해서 과거의 표현도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한 문장만 더 보죠. 울어도 소용없어 라는 거. It was no use cry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런 표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후회한들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아요. It is no use crying 하고 나서 이제 엎어진 우유를 바라보면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라는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명언의 표현으로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의 속담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라고 얘기를 해서 후회한들 소용없다 라는 거를 영어의 속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본들 소용없다 라는 표현으로 It is no use ing 혹은 ing를 그냥 빼가지고 It is no use로 소용없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We'll be back here.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요, 하루 딱 한 문장 다시 한번 열심히 즐겁게 해보는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제가 두 번 이름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이름을 자주 불러주시고요. 그럴 때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역시 10분 동안 예,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Your happiness is waiting for you, right?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Okay. Did you give it a try? 직접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얼핏 보면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너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너무 놀기만 하는 사람한테 그냥 일과 놀이 사이에서 균형을 좀 맞춰야지.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일, 놀이, 균형. 이건 전부 다 단어들이죠. 그런데 어감을 보여주는 부분이 어딘가요? 어감. 그게 바로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그냥 요리 재료일 뿐입니다. 얘는 요리법이고요.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영어로는 you need to. 발음 주의하세요. need to처럼 써 있지만 실제 d 발음과 t 발음이 여러분 그렇죠. 예. 위치아의 뒤에 보면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느껴보세요. 예, 잘 안 되신 분들은 튀김 먹으면 까지는 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 합쳐집니다. T하고 D가 똑같은 데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you need to 이게 아니고 you need to. you need to. 발음은 이렇게 하시고요. 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필요가 있어 됐고요. 앞에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끌 필요가 있다. 계획, 그 다음에 반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동작 부분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you need to 다음에 you need to 그다음에 균형을 맞추다 뭘까요? 맞추다가 이게 set을 써야 되나? 예.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의 명사들은 동사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shampoo 그러면은 그게 샴푸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로 머리 감단 뜻이에요. 단추라는 단어 있잖아요. button. 이것도 동사 쓰면은 I buttoned my shirt. 그러면은 단추를 채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명사들이 동사가 돼서요. 얘도 you need to balance. 그 다음에 대상에서 you need to balance it. you need to balance it처럼 쓰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끌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TV를 끄거나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뭔가를 끄는 거죠. 그래서 돌려서 off 시킨다 해서 turn off. turn off. 그래서 you need to turn it off. 그렇죠? you need to turn it off. 반대로 키는 거면 you need to turn it on. on입니다. 자, 그다음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세우다 어려울 것 같지만 역시 계획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써보세요. you need to plan it. you need to plan it. 어렵지 않죠? 자, 맨 마지막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어. 야, 공부는 반복해야 돼. 즐겁게 반복해야 돼. you need to repeat it. 그렇죠? you need to repeat it. 예, 이렇게 repeat it 이렇게 안 들리고요. repeat을 길게 하세요. 얘가 짧은 소리가 아니라 긴 소리잖아요. 그래서 repeat it, repeat it. 됐죠? 예, 잘못되면 피리, 피리래, 피리.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기억은 나실 거예요. 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따라서 읽지 마시고요. 제가 해드리는 동작을 한번 보시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ready? 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 자, you need to balance it. Correct. Balance i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절 보세요. 네, 여기 보지 마시고. 그걸 잠글 필요가 있어? 끌 필요가 있어? 자, your turn. 맞습니다. You need to turn it off. Turn it off.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계획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 you need to plan it. You need to plan it. 자, 네 번째는요. 반복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 반복, 반복. 이거죠. You need to, 네, repeat it. repeat it. 그래서 피리처럼 들린다고 그랬죠. 그죠? 네, 좋습니다. 네 가지 했고요. 얘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we're gonna find out more in the next round. Step 2. 너는 일과 놀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되게 아까는 부담스러웠는데, 반은 해결했잖아요. You need to balanc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You need to balance. 근데, it가 나온 거잖아요. it. 이 자리에 이두 가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과 균형을. 그래서 보통, work and play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 사이에서라는 말을 집어넣고 싶으시면 between 쓰시면 돼요. between work and play. between 없이요. you need to balance your work and play. 당신의 일과 놀이에 균형을 잡으세요.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똑같잖아요. 균형을 잡아라 아니면 뭐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라. 둘다 가능하니까요. 자, 보세요. you need to balance 그렇죠? 네, between work and play. 아니면 you need to balance your work and play 두 가지 가능합니다. 나가기 전에 가스를 끄고 나갈 필요가 있어. 동작 떠오르시죠? 이거. 자, you need to turn it off잖아요. 근데 turn off가 나오고 it 대신에 그렇죠? 바로 가스 밸브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you need to turn off. 그다음에 가스 밸브 하면 ga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your gas. 본인 집에 가스기 때문에 your gas고요. 뭐 정해진 거라면 the gas valve 아니면 gas라고 쓰시면 되겠죠? 예, 나가기 전이니까 before you go out. 그렇죠? You need to turn off your gas before you go out. 아시겠죠? 그래서 나가는 동작 before you go out. You need to turn off your gas. Turn off the radio. Turn off the TV.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행복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You need to plan. 그렇죠? 예, 바로 미리니까 ahead입니다. 이게 머리 하나만큼 앞서간다 해서 이게 한 단어가 된 거예요. 미리란 뜻입니다. 자, 뭘 위해서? For your happiness.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다시 한번 행복 맛보기 두번 try it again.

Okay, let's put the key sentence in a dialogue like this. 일과 놀이사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자, 반응은 뭐죠? 보여주세요. 자, 둘 다 중요하지. 갑니다. 그 다음에 you need to balance between work and play. 아니면 you need to balance your work and play. 둘 다 중요하다? Important. 자, both are import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너무 놀기도 안 되고요. 너무 공부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You need to balance them, right? 자, 여러분, 요 프로그램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Visit our website, ebse.co.kr. 자, 무한 반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뭐, 예, 친한 이런 느낌도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Ok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자, 콧장 오늘의 메인 센텐스 만나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picked the book and picked it up on the way out.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pick 라는 동사가 두 번 쓰였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첫 번째 pick란 동사가 쓰였을 때는 혼자 쓰였고요. 두 번째 pick란 동사가 쓰였을 때는 picked it up 이라고 해서 up 이란 단어와 한 대 덩어리를 이루어서 또 이렇게 쓰였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pick란 동사가 두 번 쓰인 거니까 뜻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포인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pick와 pick up은 완전 다른 뜻인 것이고 요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그 문법 포인트가 되겠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자, 요런 것을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동사를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세 개의 단어로 동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삼어 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이어 동사가 두 개의 단어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동사가 이어 동사고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어 동사는요 원래의 동사와 다른 뜻을 갖게 됩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hand란 동사 hand만 있으면 그때는 건네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hand in 요렇게 hand in 이어 동사가 되면 그때는 제출하다라는 뜻으로서 원래 건네다라는 뜻과 그래요 비슷하긴 하지만 뜻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어 동사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 참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보세요. 이어 동사라는 게 두 개의 단어로 이어진 동사이다 보니까 목적어를 어디다가 놔야 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헷갈림이 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어의 위치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역시나 그것도 그래서 해보자면은, 자, 목적어가 그냥 일반적인 명사인 경우에는요, 이 목적어가 동사와 다른 단어 중간이나 아니면 그 이어 동사 끝에 둘 다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목적어가 대명사면요, 이어 동사 끝에는 이 목적어가 위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어 동사 hand in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hand the report in. the report는

리포트잖아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레포트라고도 하는 이렇게 이제 쓰기 과제 같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을 때 hand the report in 그 리포트를 제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The report, report 그냥 명사가 목적으로 쓰인 거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Hand in the report, hand in the report 이렇게 명사 목적어가 이어 동사의 끝에 위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근데 요게 요렇게 바뀝니다. Hand it in. 그것을 제출하다는 뜻이 되죠. 대명사가 쓰였잖아요. 대명사가 쓰이게 되면 그래요. 이어 동사 중간에 얘가 위치하는 거 가능하지만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는 겁니다. 자, hand in it. Hand in it. 이런 식으로 이어 동사 마지막 자리에 대명사가 목적어는 위치하지 못한다는 거. 얘만 안 되는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강조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몇 가지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죠. Break. Break. Break만 보면 뜻은 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어 동사로 활용이 돼서 break up. Break up. 이라고 말하게 되면 물론 이것도 이제 깨는 건데 깨는 거긴 깨는 거죠. 근데 뭐가 깨지는 거냐? 커플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다라는 살짝 다른 뜻이 완성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break up이 우리가 말하는 이어 동사라는 것이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장 만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John broke the vase that his father liked. Vase 또는 vase라고 하면은 꽃병이거든요. 자, 존이 꽃병을 깼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꽃병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그런 꽃병인 거예요. 여기서 broke는 그냥 말 그대로 깼다라는 뜻인 겁니다. 꽃병을 깨듯이 깬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break up처럼 이 break가 이어 동사가 되면 그냥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를 부시고 깨부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문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Don and Claire broke up last weekend. 참 슬픈 예문이죠. 자, 돈 아니고 사람 이름이 Don인 거예요. 자, Don이라는 친구와 Claire라는 친구가 broke up 헤어졌다. 언제?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요. 라는 뜻으로서 자, 이어 동사 break up이 쓰이니까 아, 이 동사의 뜻이 살짝 변했구나라는 거 봐주시면 여러분들 이어 동사의 어떤 그 필요성과 이어 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확실히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문장 두 개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인은 말도 없이 불을 꺼버렸어요. 자, 주어는 먼저 제인으로 시작을 하면 되죠. 그리고 불을 키다, 끄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동사 turn을 사용하는데 포인트는 이게 그냥 turn이 아니라 turn off라고 해줘야 불을 끄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불을 키다는 turn on이고 그냥 동사 turn만 하면 돌다 또는 돌리다라는 뜻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어 동사가 만들어지면 이어 동사로서 활용이 되면 원래 동사의 뜻과는 실제 그 사용이 바뀌게 되는구나 뜻이 변하게 되는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Jane turned off. 제인이 끈 거죠. 뭘 끈 겁니까? The light. 불을 이제 끈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말도 없이 껐다라는 거 그냥 영어에서는 편하게 뭐 경고도 없이 껐다 without warning 요 정도로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장 같이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Jane turned off the lights without warning. 아, 경고도 없이 불을 껐다. 우리나라 말로는 말도 없이 불을 껐다. 비슷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서 한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문장도 살짝 슬픈 내용이긴 하거든요. 자, 그는 그의 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를 이제 주어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는데 그는 포기해야만 했죠.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he had to. He had to. 그는 해야만 했습니다. 문장 시작. 요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뭘 해야 됐어요? 그의 꿈을 포기해야 했잖아요. 자, 포기하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쓰는 이어 동사가 있어요. 바로 give up입니다. give는 주다. 근데 give up 하면은 포기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he had to give up.
그는 포기해야만 했죠. 뭘 포기해야만 했습니까? His dream.

꿈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 투부정사에 이제 사용이 쓰임이 되는 거죠.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인 겁니다. To support his brother. 그의 brother를 support.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요라고 문장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had to give up his dream to support his brother. 이렇게 give up 이라는 이어동사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문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picked the book and picked it up on the way out. 그냥 pick라는 동사가 혼자 쓰일 때는요. 이거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요, 책을 골랐고요. And 그리고 picked it up. 뭔가를 이제 집어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pick up 하면 집어들다인데 근데 그 집어들다가 사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나가는 길에 그것을 구매했습니다라는 뜻으로서 오늘의 문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어 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복습 꼭 해주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I hope you're having the greatest day ever. We will continue to work on our digestive system,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이번 주 내내 소화 기능 개선하기로 했었죠? 얼른 헤어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러 갑시다.
0: You're working so much these days.
2: I am. I'm so tired all the time.
0: The company must really like the way you work.
2: I do contribute a lot.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영어 표현 contribute to something 이란 표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contribute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tribute to를 항상 붙여서 하는데 뭐뭐 하는데 기여하다 라고 하면 contribute to 이렇게 쓰게 됩니다. 대화가 이렇게 시작해요. You're working so much these days. 이럽니다. 너 너무 요새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I am. 이러죠. 나 진짜 요새 일 많이 하는 거 맞아. I'm so tired all the time. 이럽니다. 정말 항상 너무 피곤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The company must really like the way you work. 이럽니다. 아, 회사가 너가 일하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마음에 들어 하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I do contribute a lot 이랍니다. 내가 좀 많이 기여하기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contribute to 뒤에 뭐가 something이 오면은 to를 붙여서 하지만 그냥 I do contribute a lot 그냥 기여를 많이 하지 이렇게 쓰면은 to 없이 그냥 I do contribute a lo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가실게요.
0: Whoa, you look so fit. What's your secret?
2: I change my dietary plans and workouts.
0: Specifically, how?
2: Having more protein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lifts contributed to my muscle gain.
1: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을 때 조금 어려운 대화문이었어요. Wow, 이럽니다. Wow, you look so fit. 이럽니다. 몸이 진짜 건강해 보인다, 뭐 탄탄해 보인다 이런 뜻도 되고요. 굉장히 좀 멋있다, 몸이. What's your secret입니다. 비결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changed my dietary plans 이럽니다. 바꿨대요. 뭘? Dietary plans. 식단을 조금 바꿨대요. And workouts 이러죠. 우리 workout 무슨 뜻인지 알죠? 운동 방식을 좀 바꿨대요. 그랬더니 specifically how 이럽니다. specifically 이것도 조금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꿨는데 이러니까 having more protein입니다. 단백질 함량을 더 늘렸대요. 그래서 having more protein,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테마는 뭐였죠?
1: Misunderstandings.
0: 네, 오해입니다. 오해. Mm-hmm.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opic. My exaggerations lead to misunderstandings.
0: My exaggerations. Uh-huh. 과장이에요. Mm-hmm. 과장을 하는 행동들이 lead to 어떤 것으로 이어진다. Misunderstandings,
1: right.
0: 오해로. 그러니까 제가 과장을 해서 오해가 생겨요라는 핵심 내용이고요. Mm-hmm. 이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Kelsey.
0: Kelsey in Australia.
1: Uh-huh.
0: 그래서 Kelsey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준비했습니다.
1: Sounds great. Kelsey 씨,
0: 나와주세요.
2: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0: 네, 어떻게 해서 오해가 생긴다고요? 문장 확인해 보죠.
1: So Kelsey said,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0: 네, 가끔은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A bit of a misunderstanding 하면은 그래도 뭐 오해가 너무 크진 않은 거겠죠?
1: Right. So yeah. maybe there's small misunderstandings.
0: Yeah. So she creates these misunderstandings
1: because she likes to exaggerate.
0: Exaggerate.
1: Exaggerate.
0: 발음 주의해주세요. Exaggerate.
1: Exaggerate.
0: 네. Exaggerate a lot. 제가 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끔은 오해가 좀 생겨요. 잠시 후에 들어볼 이야기 속에서 어떤 과장을 하는지 예도 들어주고 있거든요. 정말
1: right.
0: 재밌더라고요.
1: Right.
0: 먼저 이거부터 복습해 볼까요?
1: Alrigh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Sometimes I have a bit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I exaggerate a lot.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especially if I였죠. 특히 제가 뭐뭐 하면인데요. 자, 제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특히 걸으면 아파요. My leg hurts, especially if I walk.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 보죠.
1: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My leg hurts, especially if I walk. One more time. My leg hurts, especially if I walk.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sentence.
0: 두 번째는요. 특히 제가 불평하면 그들이 짜증을 내요. Especially if I complain, they get annoyed. 발음 연습해볼까요?
1: Especially if I complain, they get annoyed. One more time. Especially if I complain, they get annoyed.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네, 그냥 뭐 더 뭐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just to make it more. 우리말로는 그냥 더 뭐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쓰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영어로는 아주 자주 쓰이는 패턴이라서 소개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그녀에게 말을 안 해줬어요. 뭐 행사 계획이라든지 생일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 I didn't tell her just to make it more interesting. 더 놀라게 하려고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I didn't tell her just to make it more interesting. One more time. I didn't tell her just to make it more interesting.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sentence.
0: 그냥 더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 파란색 더 합시다, 더 칠합시다. Just to make it more colorful, let's add blue. 지금 파란색이 없는데, let's add it. Just to make it more colorful, let's add blue.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Just to make it more colorful, let's add blue. One more time. Just to make it more colorful, let's add blue. Grea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I think when it comes to communicating with people, there are a few things that can make it really easy or really difficult.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usually find is I tend to be, like, I exactly happens quite a lot between me and my mother, where if something happens and I'll say, like, oh, I've been waiting for 10 hours and I still haven't met my friend yet. And she'll be like, what have you been doing waiting for 10 hours? And it makes these really funny situations.
0: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해 볼까요?
1: All right.
0: 누군가가 과장을 너무 심하게

0: 하게 한다 싶을 때 지금 진심이에요?
1: Yeah, like are you being serious? Are you being serious?
0: 네,
1: this
0: 이렇게,
1: is not an exaggeration, right?
0: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1: Right.
0: 그런데 물론 are you serious도 괜찮아요.
1: Oh yeah, are you serious?
0: Are you serious?
1: Are you being serious?
0: 네,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Are you being serious도 그 순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진심으로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Are you being serious?
1: Yeah.
0: Are you sure you're not exaggerating
1: right.
0: or joking or lying?
1: Yeah, are you serious? Are you being serious?
0: Okay.
1: Perfec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과장 그리고 오해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People exaggerate the truth, which then turns things into lies, and this is how misunderstandings come about. So much conflict and misunderstanding are caused by the need to exaggerate one's message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no longer valid, only to be noticed.
0: 네, 첫 번째 포스팅은
1: Denise says,
0: People exaggerate the truth. 사람들은 진실을 과장한대요.
1: Mm-hmm.
0: Which then turns things into lies. 여기서 말한 things는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1: yeah.
0: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
1: Right.
0: 네, 사실들이죠, 원래는. Into lies. 과장을 하니까 그게 거짓말로 만들어지죠.
1: Mm-hmm.
0: And this is how misunderstandings come about. Come about이라는 것은 happen.
1: Happen, yeah.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라는 mm-hmm. 내용이었고요.
1: Mm-hmm. And next, Joe says.
0: Joe 씨는 so much conflict, 정말 많은 갈등
1: mm-hmm.
0: and misunderstanding, 오해가 are caused by the need, 뭐뭐 하려는 필요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약이
1: mm-hmm.
0: 됩니다. Exaggerate one's message.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과장하는 거예요.
1: Mm-hmm.
0: To such an extent that 이런 정도까지 과장을 해버리는 거죠.
1: Mm-hmm.
0: 그래서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데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no longer valid. 더 이상 너무 과장이 돼서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에요.
1: Yeah, yeah. like it's not the truth anymore.
0: 네, 그래서 타당하거나 mm-hmm. 이런 유효한 것을 valid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너무 벗어나버린 거죠. Only to be noticed.
1: Mm-hmm.
0: Notice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요구할 때 please notice me 이렇게
1: mm-hmm.
0: 생각하고 말하는데 only to be noticed. 관심 끌기 위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과장하면서 오해가 생긴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1: All righ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And just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 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2: 야, 너 뭐한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정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4: 너 이거 몇 개야?
3: 네 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2: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2: 선배님!
4: 너 어제 잘 들어왔어?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ette. 홀라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리 하나만 아니야? 두 개 할 거예요. 고소한 거 하나, 달콤한 거 하나. 뭔지 알아요? We're going to make a delicious potato salad egg burger, 우리 감자 샐러드 달걀 버거, and an even more delicious 페어 요거트 스무디. 네, 우리 페어 요거트 스무디도 만들어 볼 거예요. Are you ready for two recipes? Then let's go!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감자 샐러드 달걀 버거 위해서 감자, potatoes, 촉촉한 삶은 달걀 있어요. We have soft boiled eggs. 우리 치즈도 있고, cheese. 우리 식물성 luncheon meat. We have vegetarian luncheon meat. 네, 고기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고기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안전해요. Here we have free rice. 이거 상추예요. 이 상추 되게 맛있어요. We have honey mustard dressing. 네, honey mustard dressing도 있고. We have one cherry tomato. 우리 방울 토마토도 있고. Dried parsley, corn parsley. And now, for our pear yogurt smoothie. 우리 pear yogurt smoothie 위해서 pear. 이거 한국 pear. We have a banana. 한국어는 banana. We have milk. 우리 우유도 있고. Strawberry and blueberries. 딸기하고 blueberry. We have 올리고당. 이거 뭐 low sugar syrup 아니면 substitute sugar syrup. 우리 감자 샐러드 에그 버거부터 시작합니다. 이 감자 요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감자 반 잘라요. We cut them in half. 아이고 튼튼해. And now we put them in the water. 물에 넣을 거예요. 손 조심하세요. 우리 칼 하나 쓱 잘 들어갔을 때 다 익었어요. It's really easy. Just put the knife in. When it goes in smoothly, the potatoes are done. So let's take three pieces out. One, two, three. 껍질도 빼야 돼요. Take off the skin. And we can mash. And we mash like this. 벌써 다 마싱 됐어요. 또 부드럽게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청기해도 돼요. And now we can add the honey mustard dressing. 우리 honey mustard dressing 들어가고. And we mash, mash, mash, mash. 네, 다 섞여서까지 해야 해요. You can see the potato turns yellow. Now it's time to cook the luncheon meat. So we open the luncheon meat. 우리 열어요. 손 항상 조심하세요. 이렇게. 나와라, 나와라. Luncheon meat님, 나와라. 오, 나왔다. 우리 지금 크게 필요해요. So let's cut. 이렇게 한번 갈 거예요. 깡. And we cut like this. Okay, two pieces of luncheon meat ready to cook. Now we can fry the luncheon meat. 이제 luncheon meat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수 있어요. Put some olive oil, 우리 올리브 기름도 들어가고 많이 필요 없어요. We can add our luncheon meat. 호호호. Now we wait. 이제 좀 기다려.

0: 우리 중불해요. Shall we turn? 우리 한번 뒤져볼까요?
1: Look! It's golden brown!
0: 와우! 벌써 누릇하게 됐어요.
1: Okay!
0: It's ready! 네, 우리 뵐 거예요. 우리 방울토마토 그리고 치즈도 준비해야 해. First, the tomato. We take off the green bit, like this. And we're going to cut into four slices. 우리 네 조각 이렇게 슬라이싱 할 거예요. And the cheese, we're going to cut in half. 이렇게 먼저 자를 수 있어요. Now, we can cut the eggs. 이거 잘 보세요. We're going to cut just a little on the bottom. So this way, the egg burger can stand. And now we can cut in half. Now we can put everything together.
2: 이제 우리 에그버거 만들 수 있어요.
0: First, the potato salad.
2: 우리 먼저 이렇게 할 거예요.
0: A little lettuce.
2: 우리 프리라이스.
0: Then the cheese.
2: 치즈는 좀 커요. 그래서 우리 마늘로 할 거예요. 이렇게.
0: Next is the luncheon meat.
2: 우리 식물성 luncheon meat 위에 갈 거예요. 우리 방울토마토 슬라이스 두 개.
0: Then we put the egg on top and we use a skewer.
2: We skewer 이렇게.
0: And one more thing, a little dried parsley.
2: And a little dried parsley.
0: All done. We made the potato salad egg burger. 우리 감자 salad egg burger 만들었어요. So now we can make the pear yogurt smoothie. 우리 pear yogurt smoothie도 만들 수 있어요. Okay, for our smoothie, first we need our pear. First, we peel the pear.
2: 이거 아주 쉬운 방법이요. 모든 껍질도 베야 해. 여기도.
0: And now we slice, like this. One slice, two slices, and
2: 자르고 자르고 잘 자르고 손 조심해요.
0: 이거 예쁘게 안 해드려요. 뭐냐면 우리 스무디 만든 거예요. 우리 예쁜 큐브 만들었어요. 큐브는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And we're gonna slice the banana like this. Slice, slice, slice, slice, slice, slice.
2: 좋습니다.
0: Now the banana goes in here. Now we add three more ingredients.
2: 우리 재료 세 개 더 넣을 거예요.
0: First we add the 올리고당.
2: There it goes.
0: Then we add the milk.
2: 우유도 들어가고.
0: And then we add the fresh cream yogurt.
2: 우리 생크림 요거트 들어갈 거예요.
0: Are you ready? Let's go. And you don't want to do it too much. 너무 많이 갈았을 때 식감이 없어져요. And we pour. And now we're going to put half a strawberry and a blueberry on top. And it's all done.
2: 우리 감자 샐러드 달걀 버거,
0: our potato salad egg burger,
2: 그리고 우리 pear yogurt smoothie,
0: our pear yogurt smoothie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시간. Oh, that's good. 오, 진짜 맛있어요. 그 바삭바삭한 런치 미트, 그리고 부드러운 치즈하고 감자 샐러드, 그리고 싱싱한 채소. It's a fantastic combination. I have to try the pear yogurt smoothie too. 이것도 먹어봐야 돼. Mm. 달콤하고 크리미하고, 와,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먹을 수 있어요. We made a potato salad egg burger. 우리는 감자 샐러드 egg burger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더 신기한 거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익숙한 거 만들어 볼까요? 아직 몰라요. 다음에 어서 와요. Come back next time for another recipe. Bye bye.

0: 아이가 눈을 한쪽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쪽을 또 가리면은 뭔가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서 보는 거와 여기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 It says VR does the same thing. 네, VR도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VR, Virtual Reality는 이렇게 two small screens, 아주 작은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 통해서 이 화면, 이쪽 화면하고 이쪽 화면으로 살짝 달라요. 이게 앵글이 조금 달라요. So your brain thinks those virtual objects are 3D. 친구들, 3D is three-dimensional. 뭐, 3차원의 형태, 입체. 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뇌에서 가상 물체가 3D 입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Okay, let's continue reading. What can VR be used for? Many things. The most common use of VR is in video games. Games are made to tell incredible stories, and it can be more exciting if you feel like you're in the game's world too. You could fly a spaceship, dive underwater, walk on the moon, and more with VR's help. In some games, you can even take a mini holiday. You can play with silly robots or chill out by the pool as though you really are on a summer holiday. All you need is some real ice cream. VR can also be used for education. Teachers can show students sites all around the world, from the Egyptian pyramids to the Great Barrier Reef. VR can be used for anything you want your own eyes to see. You can even use VR to control a drone. Okay. 자, what can VR be used for? 자, VR는 무엇을 위해 사용될까요? 네. 자, 제일 첫 번째. Video games. 친구들, video games. 게임 좋아하죠? 네, alright. We all like to play video games. 자, games are made to tell incredible stories. 자, 여기에서 우리 두 번째 vocabulary word가 나오는데요.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와우. 좀 exciting 한 거죠? 그래서 이런 virtual, VR는, 그래서 특히 게임 세계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거기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우주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물 안에 deep, you know, diving, diving도 되고, you can go under the water. 많은 거를 볼수 있는 거예요. VR 통해서. 자, 또, 두 번째. It can be used for education. 자, VR can be used for education. And education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네, 교육을 위해서 VR 쓰는데, 친구들, 우리 그 이집트 피라미드, 네, 알죠? 피라미드. 그리고 뭐 유명한 곳들이 있는데 가고 싶죠? Right, me too. 네, 좀 가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VR이 우리를 데리고 이제 많은 거를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도 있죠. Alright.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여자아이가, 드론을 VR로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Okay,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but we will continue to read more about virtual reality, VR. Okay, so join me next time. Bye-bye, see you soon.
1: Spotty,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sleeping?
1: Look, he's asleep.

you going to wake up, huh? Bear, you heard

Yeah.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업의 호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으면은 영어를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러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오늘도 함께 느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엠마 왓슨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엠마 왓슨은 해리포터의 주인공 중 한 명이죠. 어떻게 해리포터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캐스팅이 되었는지 그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 넌 누구냐! 를 주제로 말씀드려볼게요. 동명사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1: Big Break. In 1999, casting agents were hiring actors for the first Harry Potter movie. They visited schools all over England to find child actors. Emma was asked to audition for a role. She tried out for the part of Hermione Granger, one of Harry Potter's best friends. Emma auditioned several times before she got the role. Emma was 10 when she got the role of Hermione. She was very excited. Daniel Radcliffe played Harry Potter, and Rupert Grint played Ron Weasley, Harry's other best friend. The books and movies follow Harry, Ron, and Hermione as they attend wizard school. They share adventures as they battle evil. Filming soon began for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This is the first movie in the Harry Potter series.
0: 에마 왓슨의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 강의까지는 엠마 왓슨의 성장 과정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다뤘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할까요? Big Break. 아, 뭔가 크게 부서졌다. 그런 거 아니고요. Break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뭔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팡 터지면서 팡 나아간다. 즉 돌파구. 이런 큰 성장이 되겠죠. 큰 발전이나 큰 성장, 뭔가 돌파구, 뭔가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 쫙 발전해 나가는 그 시점이 되겠죠. Big break가 되겠습니다. In 1999, 1999년에 casting agents were hiring actors for the first Harry Potter movies라고 되어 있네요. 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서서히 감이 오네요. Casting agents, casting이라는 것은 원래 cast는 뭔가를 던지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캐스팅이라는 것은 이렇게 줄을 던져서 배우를 섭외하는 것이 되겠죠. 그걸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캐스팅을 하는 에이전트나 중개인이 were hiring,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막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hiring은 고용하다, 쓰다, 이런 작품에 누구누구를 사용하다, 배역을 주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하고는 중이었습니다. 연기자, 배우들을 고용하고 있었죠. 어디에? 어떤 영화예요? For the first, 처음에 1편이겠죠. 이제 해리포터 영화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1편. 1편 이름이, 1편 제목이 마법사의 돌이었죠. 그 해리포터 영화의 첫 편을 위해서 배우들을 고용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누가 괜찮을까? 누가 적합할까? 우리 세 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They visited. 그래서 여기서 they라는 것은 여기 있는 casting agents가 되겠죠. 그들은 방문했습니다. Schools, 학교들을 막 방문했습니다. 어디 있는 학교들? All over England.

0: England 전역에 있는 학교들을 막 방문하고 다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찾기 위해서요. Child actors, 어린 배우들을 찾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해리포터의 그 1편을 보시면, 마법사의 돌을 보시면 전부 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론과 헤르마이오니와 헤르미온느와 그다음에 해리포터가 이렇게 세명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세 명을 일단은 뽑아야 되겠죠. 주연이니까요. 넘어가 볼까요? Emma was asked to audition for a role. 그래서 엠마는 요청을 받는 거예요. was asked. ask는 원래 요청하다라는 것인데 was asked라 돼 있으니까 asked 받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엠마는 요청받았습니다. 오디션을 보라고 요청받았어요. 어떤 역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한번 오디션 봐봐라고 요청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디션은 바로 우리 음악이나 연기 같은 거 오디션 시험이 되겠죠. 이 연기나 음악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오디션을 보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엠마는 바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죠. She tried out for the part of Hermione Granger.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She tried out for, try out for 이라는 표현은 어떠어떠한 역할의 시험을 보다 혹은 지원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원했습니다. 혹은 어떤 역할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The part는 연기 부분이 되겠죠. 누구의 역할이냐 하면 of Hermione, 헤르미온느라고 우리말로는 읽었지만 Hermione라고 읽습니다. Hermione Granger, 헤르미온느 역의 역할의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 헤르미온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친구도 알겠지만 혹시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one of Harry Potter's best friends. 해리포터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한 명이었죠. Emma auditioned several times before she got the role. Emma는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이런 연기 테스트에 여러 번 봤다라는 것이죠. Several times, 여러 번요. Before she got the role. 그녀가 그 역할을 맡기 전까지 여러 번 오디션 시험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일단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Big Break. In 1999, casting agents were hiring actors for the first Harry Potter movie. They visited schools all over England to find child actors. Emma was asked to audition for a role. She tried out for the part of Hermione Granger, one of Harry Potter's best friends. Emma auditioned several times before she got the role.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Emma was 10. Emma는 10살이었습니다. When she got the role of Hermione. 이제 그 헤르미온느 역을 맡았을 때 그때가 10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When she got the role of Hermione. 그래서 헤르미온느 역을 맡았을 때가 10살이었습니다. She was very excited. 그녀는 매우 흥분했고 신이 났습니다. Daniel Radcliffe played Harry Potter. 아, 이분이 이제 해리포터 그 주연 중한 명이죠. 그래서 다니엘 레드클리프,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해리포터 역을 맡았고요. And Rupert Grint played Ron Weasley. 저는 사실 이분이 론의 역을 너무나 너무나 잘 섭외한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어이 아이와 론이라는 그 어릴 때의 그 모습과 만약에 해리포터 못 보셨으면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퍼 그린트가 역을 했습니다. 플레이라는 것은 배역을 맡다, 연기를 하다. 우리가 흔히 플레이라고 하면은 놀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게 플레이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와 함께 쓸 때는 연주하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스포츠와 함께 쓸 때는 그 스포츠를 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플레이를 쓰면 진짜 말 그대로 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기와 관련된 것이니까 배역을 맡다, 연기를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앤 루퍼 그린트가 연기를 했습니다. 배역을 맡았습니다. 누구의 역을 맡았냐면 론 위즐리 역을 맡았고요. 이론 위즐리는 누구냐면, 이론 위즐리라고 하면 사실 저는 아는데 우리 친구들 중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론이 누군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을 찍음으로써요? 콤마를 이렇게 콕 찍어주죠. 콤마 콕 찍어주고요.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겠다. 추가로 설명을 해주겠다. 론 위즐리가 누구냐 하면 이라고 하는 게이 작은 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콤마를 콕 찍어주고 Harry's other best friend. 해리의 또 다른 친한 친구죠. 가장 친한 또 다른 가장 친한 친구 중한 명이 론 위즐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The books and movies follow Harry, Ron, and Hermione as they attend Wizard School이라고 되어 있네요. The books, 책들과 영화들이 따라갔습니다. 누구를 따라갔냐면 Harry, Ron, Hermione를 따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가 걸어가는데 뒤에 책들과 영화가 막 따라옵니까? 혹시 상상하십니까, 지금? 자, 그게 아니라 해리와 론과 헤르마이오니가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As they attend wizard school, 뭐 하면서 그들이 다니면서 attend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혹은 뒤에 학교가 나오니까 다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wizard는 바로 마법사가 됩니다. 마법사 학교를 다니면서 해리와 론과 그 다음 헤르마이오니, 헤르미온느를 따라옵니다. 누가 따라오냐면 책과 영화가 따라옵니다. 아, 즉 그들이 이세 명이 마법사 학교를 다니면서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가 일어나는 일들이 책과 영화로서 쭉 전개가 된다. 책과 영화의 이세 명의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과 영화의 내용이 이세 명을 따라다닌다. 이세 명의 내용이 책과 영화에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y share adventures as they battle evil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은, 여기서 they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세 명이 되겠죠. Harry, Ron, Hermione는 they share, 공유합니다. 무엇을 공유하냐 하면 모험, adventures라고 하면 모험이나 탐험이 되겠죠. 모험을 공유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험을 공유하다. 자, 우리 친구들 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험을 공유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As they battle evil. 뭐 하면서요? 그들이 battle이라는 것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싸우다라는 것입니다. evil은 악이죠. 악, 나쁜 것. 악, 악과 싸우면서 그들이 악 나쁜 것을 막 물리치고 싸우면서 그들은 모험을 공유합니다. 모험을 공유한다라는 게 이런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해리예요. 그러면 나쁜 무언가 적과 싸우고 나서 해리, 그다음에 론과 헤르마이오니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물리쳤는데 이게 이렇게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세 명이 지금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하는 건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 함께하다. 모험을 함께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아, 이세 명이 서로서로 이야기하면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악을 함께 물리치고 싸우면서 그 모험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ilming soon began for Harry Potter and Sorcerer's Stone. 그래서 촬영하는 것이 곧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영화를 위해서 시작이 되었냐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영화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위한 이제 이 영화 촬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작이 되었죠. This is the first movie in the Harry Potter series. 이것이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에서 첫 번째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filming이라는 거, 어떤 동사, film이라고 하면 촬영을 하다, 녹화를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ing가 붙었죠. 이 동사에 ing가 붙은 것이 영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나중에 또 나오면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동명사, 넌 누구냐? 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명사입니다. 동사인데 바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과거 뿌리는 동사였습니다. 원래 조상은 동사였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쓰냐면 명사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동명사입니다. 자, 그다음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가 되겠죠.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것은 명사이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동명사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아, 원래는 동사였는데, 뭐 축구를 하다였는데 점프를 하다로 끝났는데 지금은 점프하는 것, 축구하는 것, 이렇게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나고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쓰이고 어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지 동명사가 거기에 들어간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ading books is my favorite hobby. 책을 읽는 것, 책을 읽는다가 아니라 reading, 읽는 것, 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하고 있죠. 이 문장의 주인공이 바로 책을 읽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reading이 바로 이 문장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ad에 ing가 붙어서 형태는 ing가 붙은 것, 뭐뭐 하는 것, 그리고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I enjoy playing the piano. 나는 즐깁니다. 무엇을 즐기냐면 뭔가 피아노 못칠것 같죠? 네, 잘못 칩니다. 나는 즐깁니다. 무엇을 즐기냐면 피아노 치는 것을 즐깁니다. 제 이야기는

0: 아니고요. 그래서 이 playing, 나는 무엇을 즐기냐? 피아노 치는 것을 즐깁니다. 내가 즐기는 그 대상이죠.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ing가 붙었고 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명사가 목적으로 쓰인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 the best part of the day is relaxing at home.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촬영을 막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이제 남은 일도 좀 하고 이제 쉴 때가 되면 하루 중 가장 최고의 순간이 뭡니까? 집에서 쉴 때가 최고의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 중 최고의 부분, 최고의 순간은 언제냐면 is relaxing at home. 집에서 긴장을 이완하고 쉬는 것이다. 가 되겠죠. 그래서 relaxing. 바로 하루 중 최고의 것과 집에서 쉬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the best part, part가 주어가 될 것이고요. 이 part와 동일한 것이 뭐냐면 relaxing이 될 것이죠.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 것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Emma was 10 when she got the role of Hermione. She was very excited. Daniel Radcliffe played Harry Potter, and Rupert Grint played Ron Weasley, Harry's other best friend. The books and movies follow Harry, Ron, and Hermione as they attend wizard school. They share adventures as they battle evil. Filming soon began for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This is the first movie in the Harry Potter series.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Hire. Hire. In 1999, casting agents were hiring actors for the first Harry Potter movie. Audition. Audition. Emma was asked to audition for a role. Play. Play. And Rupert Grint played Ron Weasley, Harry's other best friend. Wizard. Wizard. The books and movies follow Harry, Ron, and Hermione as they attend wizard school. Battle. Battle. They share adventures as they battle evil.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는 바로 두 가지인데요. 바로 hobby와 pastime이 되겠습니다. hobby라는 것은 취미이고요. pastime도 취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혹은 여가 시간에 하는 것, 이 두 개가 비슷합니다. 너 취미가 뭐니? 너 뭐 하는 것 좋아해? 비슷한데요.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otography is her favorite hobby. 사진을 찍는 것, photography. 사진을 찍는 것은 그녀가 좋아하는 취미다. 두 번째 예문. His favorite pastime is watching movies. 그가 가장 좋아하는 pastime, 취미는 보는 것이다.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영화를 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hobby는 무엇이냐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즐기고 탐구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취미인 거예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용도가 아니라 시간도 보내면서 의미도 찾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무언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취미가 테니스 치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축구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사진 찍기. 그러면 사진 찍기를 좀 더 공부해서 좀 더 잘 찍는 걸 그런 방법을 익힐 수도 있는 것이고 사진 찍으러 여행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취미고요. 그 다음에 pastime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시간이 남을 때 가볍게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깊이 파고들 게 없습니다. 패스타임이라는 것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너 혼자 있을 때 뭐해? 시간 나면 뭐해? 그냥 나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데 혹은 나 집에서 TV 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휘 비교해서 혹시 필요한 상황에 적절하게 맞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